0: 측은 모두 출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몰로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올트만의 신뢰성을 집중 공격하며 5명의 증인이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서 올트먼과 브록먼을 해임하고 약 198조 원의 부당이득을 비영리 상위단체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명의 배심원단 평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 않았으며 18일까지 평결이 나오지 않으면 재편 방법과 배상금 규모를 논의를 앞두고 농산물과 항공기 판매 성과를 필요로 하고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반도체의 수출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각자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지가 이번 회담의 핵심입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며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동예루살렘 병합기념식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해와 올해 초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는 예루살렘만이 모든 종교와 민족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한다며 예루살렘 사수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 성과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맹 강화가 중동의 국면을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차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별도 연설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손에 남을 것이라면서도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 영토였던 동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병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지를 도는 깃발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우파와 팔레스타인 주민 간 폭력 사건이 빈발했습니다. 오픈AI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픈AI가 외부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4년 6월 음성 비서실의에 챗GPT를 통합했지만 오픈AI는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오픈AI는 챗GPT가 애플 운영체제에 더 깊이 통합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리를 통한 챗GPT 호출이 어렵고 답변도 자체 앱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오픈AI는 이런 방식이 자사 브랜드 평판에 타격을 줬고 연간 수십억 달러로 예상했던 구독 수익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본 모델로 선택했고 오픈AI는 애플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AI 기개발에 나섰습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은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에 두 회사 사이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픈AI는 아직 실제 소송 제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제기한 오픈AI 소송의 최종 변론에 불참했습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단에 포함되면서 14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배심원단에 사과하며 머스크가 이 소송에 매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앞서 머스크에게 필요시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소환되기를 명령했지만 여행 허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은 모두 출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몰로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올트먼을 거짓말쟁이라고 증언한 증인이 5명이라며 그의 신뢰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서 올트먼과 브록먼을 해임하고 부당이득 198조 원을 비영리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 않았으며 18일까지 평결이 나오지 않으면 오픈AI 재편 방법과 배상금 규모를 논의하게 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을 오는 9월 미국을 공식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초청과 함께 미중무역협상2차 회담을 앞으로 4개월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 측은 아직 공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입장에선 기대만큼 별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넉 달 뒤 미국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4: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3: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5: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伟大完全可以并行不悖相互成就造福世界
3: 두 정상이 하루 사이 세 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6: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7: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8: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7: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8: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7: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8: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6: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6: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5: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7: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8: H마트에서 즐기는 봄 식탁.
9: 지금이 제철. 향긋한 미나리와 고소한 삼겹살. 향부터 맛까지 최고의 조합. 미나리 삼겹살로 봄을 느껴보세요.
8: 매콤한 동대문 엽기 떡볶이. 삼진 정성 가득 모듬 어묵. 사조 대림주부 초밥장까지. 간편한 분식 한상은 어떠세요?
9: 달콤한 허니망고, 오리만다린, 롯데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등 달달한 간식도 함께 즐기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수행단이 베이징 곳에서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환영 행사가 열린 인민대회당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몸을 360도 돌리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관광객처럼 호기심 가득한 그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장에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그가 중국 건축물에 관심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담장 명패 속 그의 이름 한자 표기가 바뀐 점도 화제가 됐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과거 제재를 우회할 방편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래스카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회담이 잘 진행됐다며 두 정상이 놀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중단에는 애플과 블랙록 등 세계 유수기업 수장들이 대거 동행하며 미중 경제관계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14일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국영매체를 통해 래클리프 국장 등 미국 대표단이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안보 이익을 위해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쿠바 측은 미국 대표단에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날 미겔 디아스 칸의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적 원조에 앞서 봉쇄를 먼저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인 만큼 봉쇄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돌연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쿠바 정부를 배제하고 가톨릭교회 등을 통해 직접 배분하는 조건으로 1억 달러 규모의 대쿠바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460여만 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 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웨이퍼 가공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1,700여 개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한반도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한반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3분의 1 이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이었으나 한반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이란 전쟁 종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문제 해결이 북한 문제보다 훨씬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년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였고 양국은 대북 압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대북 제재에 엇박자를 내고 있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12: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13: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 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12: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13: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2: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13: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월 대비 0.5%에 그치며 3월에 1.6%에서 크게 둔화했습니다. 상무부가 14일 발표한 이번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주유소 판매는 전월 대비 2.8% 증가했지만 자동차 및 부품 판매는 0.4% 감소했습니다. 가구점 매출은 2%, 의류점은 1.5%, 백화점은 3.2% 각 줄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줄어들자 다른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매 판매는 사실상 감소한 셈입니다. 소매 판매 통계는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 꼽힙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가계 소비를 제약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연방재무부는 13일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5.04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30년물 입찰금리가 5%를 넘긴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처음입니다. 채권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30년물 국채가 19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의 국가 부채 부담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물 금리는 전쟁발 직전 4.63%에서 13일 5.03%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첫날을 지켜보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70포인트 넘게 오른 5만 6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5만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7%와 0.88%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 엔비디아 젠슨 황을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과 금융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거 동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내 고성능 칩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4% 넘게 올랐고 시스코는 실적 호조와 구조조정 발표로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보잉은 중국이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발표에도 오히려 4.7%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 긴장 완화와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란 측에 선박 안전 통행을 직접 요청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외무장관은 이란 당국자와 직접 접촉해 자국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으로 최근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 위험구역을 다시 일본에 向けて 공개를 再開して ございます. 대단 喜ばしく 思っております.
1: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출항지를 봤을 때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으며 통행료는 따로 안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의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 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vote.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6: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4: LA 시의회가 호텔과 공항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불로 올리는 안건을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시의회는 수요일 10대5 표결로 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안은 관광업 종사자 임금을 2028년까지 30불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사업세 폐지 논의가 겹치면서 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습니다. 호텔업계는 인건비 급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반면 노동단체는 LA의 높은 물가를 고려하면 30불도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시의회는 재정 영향 분석을 마친 뒤 다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LA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7불 25센트입니다. 보건당국이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인 안데스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의 배설물이나 타액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안데스바이러스는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한타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만 전염되는 것과 다른 특성입니다. 안데스바이러스에 감염되면

0: 빈유 교차로에서 복면을 쓴 무장 남성들이 6월 트럭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LA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무장 남성 3명 중 2명을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새벽 2시 16분에 발생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무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재 도주 중이며 경찰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 절도나 강도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베니스 지역은 최근 몇 달간 차량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체포된 두 명의 신원과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약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해 약물 복용으로 숨진 젊은 남성의 부모가 오픈 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모 측은 챗GPT가 위험한 약물들을 복용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구마렛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챗봇이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오픈 AI는 챗GPT 사용 시 의료 조언을 구하지 말라고 경고해왔지만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건강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는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사용자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노동시장에서 완만한 냉각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 고용 흐름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채용 속도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다소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년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고 그 영향이 고용시장에도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고용이 지나치게 약해질 경우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과 고용 유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지가 향후 금리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2: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인 연 2%로 내려가는 속도가 더딘 만큼 서둘러 완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사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몇 차례 있을지 다시 계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 연준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회의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보다 구체적인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중한 스탠스는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리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1: 미국 기업들이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속에서 가격 전략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려 하지만 수요 둔화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마진을 지킬 것인지 판매량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가격 인상 능력이 업종별로 크게 갈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브랜드 파워가 강한 일부 기업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따라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0: 들은 이런 흐름이 하반기 물가와 소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LAC는 올림픽을 앞두고 세금 인상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재산세와 판매세 인상안을 연이어 발의했고 올해도 추가 증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늘어난 세수가 도시 인프라 개선보다 복지 예산과 행정비용으로 집중 투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의 해는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설 정비 명목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납세자 단체들은 LA시가 자체 수입보다 세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시 예산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이 예산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는 시와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주민들 사이의 간극은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4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 최근 이란과의 긴장 고조 속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에서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네요.
1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면서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 일부가 예고편으로 편집돼 전해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이란 전쟁 종결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 역할론이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도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개방 상태 유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만찬 행사에서는 중국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고 평가했고 시 주석도 미중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3: It was a fantastic day. And in particular, I want to thank President Xi, my friend, for this magnificent welcome.
14: 中美关系是当今世界最重要的双边关系, 只能搞好不能搞坏.
12: 트럼프의 방중 일정을 수행 중인 참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지원을 공개 요청하는 구도가 협상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중국이 이란을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복합적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1: 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주목됐는데 시 주석은 미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고 또 미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행정부를 거쳐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담 직후 미국 외교수장이 직접 기존 정책 유지 방침을 확인한 겁니다. 류비오 장관은 또 현상을 강제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미중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4: We always respond by saying anything that would compel or force a change in what we have now would be problematic. And that we would certainly, our policies on that have not changed. It's been pretty consistent across multiple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and remains consistent now.
12: 다만 루비오 장관은 시 주석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메시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얻는 대신 타이완 문제에서 일정 부분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는데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액화천연가스 구매와 함께 보잉 737 항공기 200대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규모 구매 약속 대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조율이나 교감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네, 미국 언론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2: 미국 주요 매체들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무역보다 타이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시 주석이 타이완과 미국의 군사 지원 문제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 회복과 무역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인 충격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시 주석의 타이완 경고가 정상회담에 긴장감을 부각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중 갈등을 냉혹하게 상기시킨 장면이라고 평가했고 CNN 역시 미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시 주석이 직접 경고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0: 오늘 새벽 세계영화축제인 칸 영화제가 개막해 한국 영화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출품된 300여 편의 작품 가운데 한국 영화가 주요 경쟁 부문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는 최근 수년간 국제 무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글로벌 관객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며 주요 시상 결과는 폐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한국인으로는 처음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칸 영화제가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5: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 등 우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프랑스 칸 현지에서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 새빨간 레드카펫이 수놓은 리미에르 극장 앞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입니다.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빼곡히 늘어선 사다리에서 빛나는 영화인들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취재진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영화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온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좌석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저마다 영화 제목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취소표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막연한 기다림 같지만 전날에도 운 좋게 표를 구했습니다.
17: 남편분이 못 오셨다고 티켓 주신다고 하셔서 어제 일본 영화 나기노트 봤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감동스러웠습니다.
16: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경쟁 부문 후보로 올라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18: We really want to support because we already saw a few movies from Yeon Sang-ho. We wish to just like support him, support the cast and see another crazy movie about zombies.
16: 거리마다 칸 영화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 프랑스의 조용한 해변 도시 칸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9: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 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1: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22: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21: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22: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2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24: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7: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8: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중풍, 이명, 두통, 어지러움증,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각종 기침과 불면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유명한 이학 저서 본초강목이 탄생을 합니다. 본초강목은 이학자 이시진 선생님이 27년 동안 세 번이 교정을 거쳐 1578년에 완성을 합니다. 중국 이학에서 보물로 불려지는 이 책에는 1800개의 약초와 1000개 이상의 약초 그림이 있으며 약초와 동물의 관계 또 기후와 사람의 관계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8가지로 나누어 맥진법을 설명하였고 경혈도도 8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본초강목이 출간되고 약 30년 후에 허준 선생님이 오명을 받으시고 그 당시 중국 일요 서적과 한의학 서적들을 바탕으로 동의보감을 만드셨습니다. 청나라 때에는 세계의학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콧물을 헝겊에 묻혀서 건강한 사람이 코에 바르기도 하고 또 전염병 환자의 피부에 앉은 딱지를 갈아서 건강한 사람이 먹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병을 예방하였는데 성공률은 90%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전염병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280년 정도 지속된 명나라 때에는 활발한 대외무역이 있었으며 서양의학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학이 도입과 함께 많은 의학자들은 중서이회통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지금 중국 전통의술과 서양의학이 조화롭게 접목된 중국이 현대적 의료 형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MD의학 박사도 전통 중의학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필수이며 중의학 박사도 MD들처럼 아주 강도 높게는 아니지만 어느 수준까지 필수로 전반적인 양방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14시간에 나누어 중국 역사와 함께 중국 전통의술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강의라고 하시면서 칭찬과 경려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오늘은 제가 1일 진행자를 맡아서 특별한 시간을 꾸며봅니다.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라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금융계에서 부동산 알짜 전문가인 남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과 부동산의 궁금증을 가득 안고 온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끝장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일단 우리 남여구 연구원은 제가 공공 세미나 많이 가서 잘 알고 있고요. 이광수 기자님은 네. 오늘 처음 뵙는데 그냥 웃음이 자꾸 나와요. 광수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득대신 건 아닐까?
4: 저도 약간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수계 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덕방 대표님 네. 계시고 연예인 네. 이광수 계시고 네. 그리고 제가 막내 포지션인데 네. 오늘은 막내로서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질문 이렇게 소장님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 네,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4: 네.
3: 네, 혹시 집은 사셨나요?
4: 네, 집은 제가 2020년에 네. 제가 그때 가계약하고 나니까 다음 날 조간에 이제 2030 패닉바잉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서 근데 패닉바잉을 해서 그때 집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3: 네, 그래서 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셨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4: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2020년에 그때 한번 깨닫고 있고 사실 뭐 뒤에도 얘기 나누겠지만 이게 집값이 좀 많이 올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 집은 별로 안 올랐어요. 이제 저 서울인데 행정구역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또 제가 아픔을 또 말씀드렸네요.
3: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동산 시장엔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했던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4: 네, 지난 5월 10일부터 이제 4년간 유예됐던 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물 감소입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은 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어제 기준으로 64,38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지 3.8%, 그러니까 2,531건이 좀 줄어든 건데요. 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이 공식화한 지난 1월 23일, 그때 당시에는 56,200여 건이었는데 3월 21일 80,000건으로 2개월 동안 약 30%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제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도 단독주택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사흘 전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는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양도세 중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난 7일에는 매물 건수가 7만 건 밑으로 떨어졌고 이후에는 매물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고자 쏟아졌던 이 다주택자 급매가 앞으로는 매매 시 최대 8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이런 부담 때문에 좀 빠르게 좌취를 감추고 있지 않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이 양도세 중과 회피 이 물량은 상당 부분 좀 소진됐다 이런 반응들이 지배적이어서요. 종합하면은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거래 절벽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본인의 집도 오를 것 같습니까?
4: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주기를 제가 지금 밤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 매매로 하고 있습니다.
3: 네, 꼭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남영우 연구원님. 네. 다주택자 중과 이후부터는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키 플레이어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실제로 매도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이미 이제 지난 정부부터 시작됐던 지속적인 규제 정책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이미 다주택자 중심에서 1주택자 무주택자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이 되어 왔었는데요. 현재 시장의 키플레이어는 크게 두 분을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매수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도할까 갈아탈까를 고민하는 비거주 주택자가 될 수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향후에 매도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서울에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의 비수가 8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상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상당수 있을 걸로 추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세금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뭐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자녀한테 일부 현금성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네. 그분들은 좀 네. 싸게 내놓을까요? 아니면 좀 정상가로 내놓을까요?
5: 아,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실질적으로 고액자 상가분들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되게 현명하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정 수준 이하에 너무 저렴한 가격까지는 글쎄라는 반응이 솔직히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 세금적인 실익이 너무 차이가 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최근까지 압구정동에서 보였던 그런 금매 정도 수준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무주택자 중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매물을 좀 노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4: 네.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쯤에서 있는데 네.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이제 금매가 쏟아지면서 언론에서는 뭐 바겐세일이다 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의 이제 관심사는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새로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바겐세일 언제냐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6: 뭐 제가 먼저
4: 네 먼저 이제 소장님부터 예.
6: 일단은 3월 달에 아마 1차 바겐세일 기간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 매물이 많이 나왔고 실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기대할 것이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 저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격이 좀 내려온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비거주 1주택자들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빨리 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아도 또 집이 있으니까 네. 팔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거 팔게 되면 거의 끝나는 거라서 아마 좀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진이잖아요. 본진을 내놓고 자기가 본진이 아닌데 가서 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 매물이 순간적으로 몰리는 순간적으로 반짝 좀 금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활성화된 바겐세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남은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도 일단은 이제 향후에 7월 세제 개편안 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어쨌든 잠재적으로 확보된 그 매도 물량들 중에 얼마가 출회되느냐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대량의 급매물 형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비거주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투자의 개념도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조합은 집 양도 자체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게 비자발적으로 못 파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사결정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갈아타기를 고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포지션도 있지만 다시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생각보다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지의 소위 새끼 매물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걸 무주택자들만 현재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동에 또 제한이 있어서 그냥 매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다고 봤을 때 좀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네, 그럼 3월달 바겐세일처럼 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전월세 시장은 어때요?
4: 네, 전월세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16,348건. 월세 물량은 15,100건으로 이게 하루 전보다 각각 190건, 150건 늘어났거든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이 전월세 매물이 동반 감소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별로도 흐름이 뚜렷한데 전세 물량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이제 구로구로 13% 늘어났다고 하고 은평, 마포, 성동 등 이 서울 외곽 한강 벨트 두루두루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월세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서초구가 102건으로 이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놨던 매물을 임대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510가구의 규모의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이 전월세 매물이 879건으로 월세가 530건, 전체 60%, 전세가 349건으로 40%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팔지 못했던 이 집주인이 월세를 선택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노도강 금강구 쪽에서도 300만 원짜리 월세가 나왔다,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흐름이 이런 게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진짜 월세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좀 키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인 건지, 좀 이런 것도 좀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6: 네, 뭐 저는 진짜더라고요. 저는 현장 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노도강이 강남 월세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강남에서 출발한 이제 월세 문제들이 노도강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도강 월세가 150만 원 전후였었거든요. 거의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4: 몇 달 만에.
6: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대는 이제 아예 없고 200만 원대, 뭐 300만 원대, 500만 원대 이상.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대 전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네. 월세를 알아봤는데 1000만 원이랬더라고요.
4: 어느 분이 들어가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요.
6: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좀 너무 비싸서 포기를 했습니다.
4: 네.
6: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강남 월세를 못 버티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마용성으로 가요. 그럼 순차적으로 밀리는 거죠. 마용성도 오르고, 마용성 다음에 노도강 금강구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외곽까지 인천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밀어내기 도미노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거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놀라야 될 것은, 이제 서울은 이미 이 패턴들이 고착화된 것 같고요. 아마 경기도는 전혀 우리 지역은 안 오르는데라고. 네. 마음 놓고 있다가 이제 경기도까지 오르는 패턴이 갈 것 같거든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까지는. 그래서 거기가 아마 향후 6개월 동안 월세가 많이 오를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호 연구는 어떠세요?
5: 저는 이제 비구조 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사실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저희가 소위 자녀를 키우고 새로 거주를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군지나. 네. 직주근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귀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분들이 새로운 신규 수요로 나오게 되시고요. 기존에 세를 주던 임대 매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적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앞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 임차 수요로 나오신 분들이 전월세 매물을 못 찾게 되면 인근 기타 지역들로 다시 매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 반응으로 확산될 움직임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 네. 아, 네. 그런데 이 비거주 1주택자, 이거는 사실 그 정부가 지금 억제하고자 하는 투기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왜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를 하려는 건지, 전 이 근본적인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장님.
6: 저도 이거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요. 정부의 도그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주재로 이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본인이 안 살면 곧 투기다라고 하는 이런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등식이 머릿속에 좀 박혀 있는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비거주 1주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본가 따로 두신 분들도 있고, 또 혹은 자녀 학군 때문에, 혹은 이제 처가로 근처로 옮기신 분들도 있고, 애 봐야 되기 때문에.
4: 네.
6: 그리고 이제 지방 발령 나서 지방 내려가신 분들. 이건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자체 장분들 대부분 다 해당되시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다 비거주 1주택자 분들 중에는 그 투기라고 볼 수 있는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투기로 본다는 거는 한국에서는 효도도 하지 말고 자녀 교육도 시키지 말고 발령도 받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뭐 농담인데 진짜 속내는 좀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주택 규제로 다 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량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비규제 1주택자까지 물량까지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4: 네.
6: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매물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뭐 그냥 선의의 피해자라고. 네.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이거는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그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한.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매물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통해서 어떤 가격 안정화를 좀 추구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매물출구 전략 중 하나로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 매도 물량을 출해하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거주 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나 비거주에 따라서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세제의 실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4: 네.
5: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향후에 시장에 매물로 출해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물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물의 물꼬가 트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이 비거주 1주택자분들 이분들도 고민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는 이 두 분께 각각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6: 네. 진짜 이분들이 목표는 상급지 갈아타기일 텐데 일단 그게 막혀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팁을 좀 드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정권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은 뭔가 계속 이런 좀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신 분들 중에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좀 오르지 않는 죄송합니다. 제가 초점 분 아닙니다.
4: 네.
6: 그리고 아마 사셔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4: 네.
6: 그래서 아무튼 매년 양쪽이 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정책이 사라 그런다고 사고 팔라 그런다고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인데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신혼 집을 세탁해야 되는 거고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교육 환경을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은퇴 시점에는 어디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이런 것들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갖고 집을 샀다 팔았다 해야지 정책의 방향성 지시대로 하는 것들은 필패다라는
4: 필패,
6: 말씀 좀
4: 네.
6: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시계는 본인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 자기의 시계를 정부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정책을 봐야 될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실거주 의무 같이 좀 규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갭을 끼고 살지 못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4: 네.
6: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집들은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4: 네.
6: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연구원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5: 네, 저는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지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매도 후매수 원칙은 꼭 지키자. 왜냐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뒤늦게 내 거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그래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멸실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들은 생각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멸실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향후에 세금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매수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매수 비용도 낮추 수 있는 그런 유임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토지 거래가 의무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실거주를 해도 되는 그런 어느 정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입주권 공부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 예, 은행에서 이런 투자 공부도 해주시나 봐요. 야,
5: 네.
6: 국가원입니다. 야,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쉽게 설명 잘 해주시네요.
4: 역시.
5: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이제 실거주 유예가 확대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그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해 준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종료 전 매물을 최대한 좀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이제 2월 12일에 이 발표가 시행이 돼서 한 건데. 이렇게 기존의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이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 포함해서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정부가 이제 밝힌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이유에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갭 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까지 맞춰서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이고 비거주 1주택자에도 같은 기회를 줘서 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다. 좀 이런 의도로 보이는 인데 저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사실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전세값이 뛰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6: 네, 남영구 연구원님.
5: 아, 지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봤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이게 전세와 월세가 공존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월세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순수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세화가 지속돼서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전세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서울 자체도 약 입주 물량이 한 16,000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사실상 입주 가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매물 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 변동 불안성 계속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제가 직접 증문 즉답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예, 우물정에 0945 우물정 보내주시면 문자 보시면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구하러 갔다가 집을 강제 매수 당하는 전세 난민들이 네.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외곽 지역으로 정말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하위권 지역과 매물들도 집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올랐나요?
4: 네,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전세 구하러 가셨다가 집 사자 뭐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 생각 자체는 없었는데 워낙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반강제 매수 아니냐 이런 현상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 주거비 부담이 올라갔고요. 이 다주택자 매물이 이제 기존 호가보다 좀 낮은 매물들 이제 나오니까 이걸 잡자 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인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서울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65%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간까지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강남이 아니었고 뭐 성북, 관악, 강서 등 이쪽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6억에서 10억 원대 아파트 거래량이 1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 구로, 강서, 은평 등도 뒤를 이은 상황이어서 지금 서울 외곽 지역도 지금 떠들썩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그러면은 이제 12억 이하 중하위권 지역이 상황이 좀 다를까요?
5: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즉 바로 조만간 빠르게 리부할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비거주택자를 만약에 잠재적 매물로 출회를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새낀 매물들이 어쨌든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은 내가 당장 입주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급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 네. 아무튼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전월세 부족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월세 지역문이 열렸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살기 위해서 아마 경기도에 있는 매물들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빠센님들 많이 찾아오셨는데 예, 저의 첫 데뷔 MC 응원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냥 확 나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강북 15억 시대인데 이제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졌단 말이죠.
4: 네네.
6: 15억 이상으로 오르긴 어려울까요?
4: 저도 이에 대해서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북도 네. 예전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13억, 15억 넘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갈아타기 수요 입장에서 또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강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 먼저 연구원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5: 저는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아랫단 10억에서 12억 요 사이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4: 네.
5: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2억대 현재 수요가 많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가격대가 저렴한 구간일수록 사실 정책 대출을 받기도 용이하고요. 대출도 6억까지 열려 있잖아요.
4: 네.
5: 게다가 생각보다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곳들의 상대적으로 수요 에너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매도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4: 네.
5: 그래서 그분들이 더 나은 입지인데 내가 살았던 곳과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갈아타기 수요로 일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랫단의 가격대 아파트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6: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하는데 오늘 끝나고도 세미나가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 네. 서울 집값이 6억에다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했던 게 2019년도였어요.
4: 기억나는 것 같아요.
6: 예. 근데 지금 이제 15억이 되냐 안느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 천장을 뚫느냐라고 나오는 말이 나온 다음에 1년 6개월 정도면 바로 뚫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뚫었고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상한선이 아니라 천장은 이미 뚫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예견을 하자면은 2017년도 하반기 때쯤이면은 이제 20억 강북도 20억을 뚫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올 거고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거든요.
4: 내년에는요.
6: 예, 그래서 이건 뭐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유동성이 반영되는 거라서 예, 시세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미 강남은 넘었기 때문에.
4: 네.
6: 예. 마침 문자로 또 질문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공약은 지키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약은 꼭 지킵니다. 네.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질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인천 검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시고 단달섬에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으시고요. 현재 거주는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검단 아파트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상담 오시면 이런 답변 어떻게 답변이 되십니까?
5: 아, 근데 이제 제가 지역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6: 네.
5: 그 검단이라는 입지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 입지고 교통망도 뭐 착공 예정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입지 그리고 대체로 공급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들이 여전히 많을 거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입지가 내가 기본에 가지고 있는 평균 그 동네의 가격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계속 나온다면 사실상 더 이쁜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6: 네.
5: 저는 조심스럽게 오히려 요거를 정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상급지를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6: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검단이 나쁜 입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뭐 중하위권 정도 이상을 갖고 있고 입지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때 갈아타기 전에 검단보다 오를 수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은 일단 찬성하는데 그 전에 저는 반달섬이라고 하는 게 오피스텔 한 채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안 팔릴 텐데 저는 저거 굉장히 큰 손해를 보면서라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단 아파트 한 채 팔까에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달섬에 있는 저 생속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거 파시는 게 더 우선순위일 것 같고 모으셔갖고 조금 더 상급지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서울 쪽 가까운 쪽으로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또 질문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로 시작된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이 얘기 좀 해보자고 하는데
4: 네.
6: 예 하반기 집값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구원님.
4: 가장 궁금한
5: 지금 어려운 질문들만 제가 네.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커플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와 한강 벨트와 15억 이하의 지역을 양분하셔서 다른 흐름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상단의 박스권처럼 갇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 세제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어렵겠으나 하방 경직성 역시 강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분양가 이슈도 있잖아요. 저희가 당장 저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입지에서 엄청 높은 분양가를 계속하게 되면 입지의 가격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단도 막히고 하단도 막혀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5억 이하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키워드가 수급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전월세 매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체감되는 매매 매물 역시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가능한 매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불안정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분들의 매수 전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출이 용이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양호한 가격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 네.
6: 양호한 양호한 가격 금리라는 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5: 네, 맞습니다. 네. 네.
4: 조금씩 올라간다.
6: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양호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네.
6: 방수님은 양호하지 않다고 표현할 것 같아서.
4: 저희 지금 심각합니다. 네. 네. 네.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소장님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6: 네, 저도 남여고 연구원과 의견이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블로그에다가도 썼던 칼럼이 있는데 상반기 흐름의 강화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것들은 더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더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물이 좀 잠기고 또 전월세가 더 어렵게 되다 보니까 전월세가 먼저 오르고요. 그래서 전월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시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전월세율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50% 전후였는데 지금 50% 후반대까지 갔거든요.
4: 네.
6: 이것도 투자 포인트이기도 한데 2014년도 전후가 그랬고 2019년도 전후가 그랬는데 서울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매매가가 폭등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 수준까지 왔거든요. 하반기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늘 이제 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평균으로 보면 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는 게 때문에 이것을 안정으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리서처이고 워낙 언론 나오는 용어들 가지고 저도 카운팅을 많이 하는데 안정이라는 단어가 정부 보도절에 많이 나오면요. 이게 집값 상승률과 양의 상승 관계가 있더라고요. 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보도자료에 계속 안정 나오고 있거든요.
4: 네.
6: 정부 자체도 우리 남여고 연구원님 말입니다. 예, 긍정적인 예,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 그렇군요. 네. 시장에서는 네. 이게 뭐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즌2 열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경고 메시지까지 나오는데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네. 세금이 늘어났죠.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 마용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이 같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 현재 정부 규제에 따른 시장의 흐름도 뭐 이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연구원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저는 이제 규제의 흐름은 뭐 사실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규제가 미치는 그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셀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와 지금 사이에 거시적인 변수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금리는 사실 장기화가 거의 기정사실이고 오히려 시장금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포인트가 되고 DSR같이 좀 가계부채 총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제도 역시도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될 수 있어서 규제 여부를 떠나서 규제가 미치는 수요자들에 대한 강도 체감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6: 일단 같은 점은
4: 네.
6: 다주택자 규제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1주택자 규제까지 넘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느냐 세균 규제 대출 규제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시즌 1 때는 이 소비자 이 시장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이 몰랐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근데 지금 시즌 1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있었는데 두 번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시즌 2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있었던 일이 지금 거의 1년 만에 다 재현이 되고 있어서 좀 더 빠른 스피드로 강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에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까? 아,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집값 오르게 되어 있어. 규제를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일단 yes or no로 시작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너무 이제 제가 쉽게 좀

0: 시작해 주십시오. 네.
1: 아, 저는 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선 규제가 굉장히 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장 원론적인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갖춰주었냐가 더 집값 상승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유동성, 뭐 공급, 심리, 뭐 거시경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변수가 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통과할 것 같은데 이 케빈 워시가 트럼프 말대로 금리를 낮춰줄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커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고 하면은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먼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 전 금리는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 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가 관건일 텐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것이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친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한국은행은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환율도 불안하고 또 세계 정세도 불안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부도 대출을 받거든요. 그리고 기업체들이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도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네. 네, 용건님께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금리가 반영을 하고요. 시장금리가 움직이면 은행채 금리가 반영을 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 이건 재화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강해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아무래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방을 천장효과로 막는 게 있을 건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있지만 자산처분 소득이라는 것도 어떤 유동성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타 자산에 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지금 또 문자 상담 하나 와서 이것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31평 아파트 실거주 중인데 대출이 4억이고요. 재건축 추진이 구성 완료됐는데 끝까지 갖고 갈까요?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갈아탈까요? 초중 곽부모라 10년은 은행 사거리 거주 원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남영구 연구님 답변 주시죠. 네.
1: 아, 네. 제가 자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네. 그 투자도 투자지만 사실은 거주를 통해서 내가 체감하는 만족도도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자녀를 거기서 꼭 키우고 싶다라는 그 니즈와 목표는 확실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중계동에 거주를 하시면서 장기 보유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실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복합정비구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좀 개발성이 강한 곳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복합정비구역은 소위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 물론 시 차원에서 그곳의 개발성을 높여줘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돈을 덜 내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요. 그런 곳들 찾아보셔서 뭐 장기 거주 보유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2: 네. 네, 저는 그냥 중계동 그 재건축 아파트는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네. 아파트입니다. 네. 네,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동대문구는 노도강 금강구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건 제가 답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도강 금강구보다는 상급 입지고요. 도심권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시장이 이길까요? 정부가 이길까요? 결과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저희는 사실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소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2: 네. 글쎄요. 예. 저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시장은요, 정부 정책과 싸우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은 기업과 그다음에 개인과 정부가 했던 의사결정, 행위들에 대한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결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0: 누가 이기냐가 예,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네네.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예, 말씀으로 이렇게
2: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 시장을 정확히 보고 그냥
1: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한국에도 최대 공약수라며 트럼프 앞에서 대놓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0: 处理不好，两国就会碰撞甚至冲突，将整个中美关系推向十分危险的境地。
1: 特朗普대통령은시진핑주석을위대한지도자라고치켜세우며일단칼끝을피했습니다
2: You're a great leader. Sometimes people don't like me saying it, but I say it anyway because it's true.
1: 이런덕담뒤엔방중청구서가따라붙었습니다동행한기업대표들을소개하면서중국과무역상호주의를강조한겁니다무역적자를만회하기위해미국산석유콩보잉여객기등을중국이사가란얘기입니다
3: I'm hoping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meeting.
4: Mm-hmm.
3: Our president,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4: Mm-hmm.
1: 방중전엔중국도움은필요없다고선을그었지만호르무즈개방과이란핵불허합의를유도했습니다이란전쟁에밀려7달만에성사된135분짜리단판오가는덕담속에칼날을품고있었습니다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9년만에베이징에서만난미중정상시진핑주석은첫인사를나누자마자투키디데스의함정이라는화두를던졌습니다
6: 신구패권국이결국충돌한다는국제정치학용어를꺼내든건중국이미국과대등한위치에올라섰음을공식선언한것이란분석입니다고한석기자의보도입니다
7: 중국권력의심장부인민대회당에서마주앉은미중정상시진핑주석이안부인사를건네기무섭게화두를던집니다
8: 중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7: 투키디데스는아테네와스파르타등고대그리스도시국가들의전쟁이야기펠로폰네소스전쟁사의지은입니다투키디데스의함정은미국하버드대그레이엄앨리슨교수가펠로폰네소스전쟁사를바탕으로제시한개념으로기존패권국이신흥강국을견제하다가결국전쟁으로치닫는다는가설입니다시주석이이용어를쓴것은양국간평화의중요성을강조함과동시에중국이미국과세계질서를함께논의할대등한패권국임을공식화한것으로도풀이됩니다
9: 지금중국이21년에미국 GDP 한 76% 까지따라갔습니다지금은한 68% 되거든요투키티테스함정이라는말자체가지금둘다패자란얘기거든요그러니까은연중에사실은미국과중국이같은동등한
7: 힘을숨기고때를기다리던도광양회에서벗어나미국과어깨를나란히하는대국굴기의시대로진입했다는것을분명히한중국함정에빠져파국으로갈것인지아니면공존의길을찾을것인지이번정상회담이하나의분기점이될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5: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과중국이환상적인미래를만들어갈거라며협력의지를강조했습니다
6: 미언론들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악재속에중국과의협상타결을원하고있지만중국은동등한미중관계정립에중점을두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워싱턴에서홍상희특파원입니다
10: 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미대통령은특히시진핑주석과의관계를강조했습니다미중대통령간맺어진가장긴인연환상적인관계를언급하며어려움이있을때마다함께해결했다고말했습니다무역등협력관계에대한기대감도내비쳤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중간선거를앞두고이란전쟁으로역풍을맞은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무역문제등에서타결을원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전쟁으로미국내휘발유가격이급등하고국내여론이악화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야심이제한됐다고도평가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미합참정보국이이란전쟁을계기로중국이군사와외교경제등에서미국에대한우위를확대하고있다고평가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의공격으로어려움을겪던미국의중동동맹국들에무기를판매하고에너지를지원해지정학적입지를키웠다는분석입니다뉴욕타임스도시진핑주석이이란전쟁이라는강력한카드를쥐고있어당장트럼프대통령과의거래는필요하지않다고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주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1: How are your meetings going?
12: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11: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4: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오늘 짧은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납니다.
6: 트럼프 입장에선 기대만큼 별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넉 달 뒤 미국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14: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13: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15: 실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과 미국 더 위대한 완전히 병행부배 상호成就 造福世界.
13: 두 정상이 하루 사이 세 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1: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확정됐는지를 묻는 질의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며 조만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면서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웨이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3: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solution to anything related to Iran. We are not aggressor in this sordid situation, but the aggrieved.
2: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 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일본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빠져나왔습니다.
1: 불과 두달 보름 만에 두 척이 연달아 탈출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4: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5: ホルムズ海峡を通過し、危険区域も脱し、日本に向けて航海を再開してございます。大変喜ばしく思っております。
4: 日本経済新聞은출항지를봤을때쿠웨이트산원유를실은것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일본정부도이런내용을공식확인했습니다.해당선박에는일본인승무원4명이타고있으며통행료는따로안냈다고말했습니다.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 국방부는 남우호 피격의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그제 기술 분석팀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선체 정밀 분석 등 추가 조사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ADD 전문가 등 10여 명을 현지에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술 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정부 합동 대응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7: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듣보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바로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어떤 뉴스입니까?
4: 네,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일정 시작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네요.
4: 네, 미 대통령이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두 정상의 대면회담은 작년 10월 APEC 정상회담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3: 어떤 논의가 오고 가게 될까요?
4: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전쟁 휴전 유지를 비롯해 향후 미중 관계 설정이 가장 큰 의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나 보잉 항공기의 대규모 수출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3: 네.
4: 그리고 대만이나 이란 문제 등 국제 현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자초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이번 방중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비롯한 종전해법 마련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4: 또한 중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인데요. 이번 방중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쿡 애플 CEO 등 기업인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 전쟁으로 이슈가 멀어지긴 했지만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언급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3: 이게 베이징 공항 도착해가지고 트랙 내려올 때
4: 네.
3: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보다 먼저 내려왔다고 이 트럼프의 남자들 해가지고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4: 네네.
3: 일각에서 스몰 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네요.
4: 네, 뭐 중국까지 간 마당에 이제 큰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3: 네.
4: 장기화된 중동 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미중의 협상 의제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이제 미중이 온도차가 커서 양 정상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보다는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충돌을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겁니다.
3: 네.
4: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출발하기 전에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도착하기 몇 시간 앞두고 대만 무기 판매 강력 반대 입장을 내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지금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뭔 큰 결과가 나올까? 빅딜 나올까? 그런 네. 좀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결과 날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 저희 뉴스 명당에서도 전문가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친명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완성입니다.
3: 네,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죠?
4: 네, 맞습니다. 민주당 최다선 6선인 조정식 의원이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5선인 박지원, 김태년 의원을 꺾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은 의원 투표 80%에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20%를 포함한 첫 선거였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높은 인지도를 보여서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면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3: 네, 조정식 의원이 이른바 명픽으로 화제가 좀 됐네요.
4: 네, 이미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미 의장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조정식 의원에게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기면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X에 선호투표자 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을 찍었다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자 당내에선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에서 첫 사무총장을 맡아서 2024년 4월 총선까지 당 살림을 책임진 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조정식 의원이 2001년도에 국회의원 보좌관 한 적이 있거든요.
4: 아, 네.
3: 그때 제가 비서관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넘게 네네. 같이 한 의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4: 그런가요?
3: 네.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제 국회의장이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4: 정픽인가요?
3: 여야 국회 부의장도 선출됐네요.
4: 네, 맞습니다. 민주당 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국민의힘 몫은 4선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각 정당에서 개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네, 이로써 22대 후반기 의장단이 완성이 됐는데 후반기 국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4: 앞서 이 대통령이 연초에 국회 일처리가 너무 느리다라고 질타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 의장 체제에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겠다며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첫 관문은 이제 아무래도 원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의원이 오는 6월 내에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 의장의 조력 아래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끝내 의결하지 못하고 무산된 개헌도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검찰 보안수권 문제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조 의장이 앞으로 이제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근데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했지만 네. 당적을 이탈하거든요.
4: 네, 무소속으로 되죠.
3: 그만큼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건데 네. 어제 이제 선출되고 나서 첫 일성이 뭐냐면 정청래 당 대표님, 한병도 원내 대표님과 긴밀하고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성과 있는 국회 만들겠다.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데 조정식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그렇죠. 상권 분립에 약간 어긋나는 발언이긴 합니다.
3: 이게 맞는가?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4: 네.
3: 이 얘기를 조정식 국회의장이 들으면 안 될 텐데. 세 번째로 살펴본 뉴스는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지방선거 D-20 여야 지도부 내란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 호소입니다.
3: 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딱 20일 남았네요.
4: 네, 맞습니다. 오늘과 내일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선을 내란 청산의 심판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호개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3: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네. 원탑 선대위를 만들었네요.
4: 네, 국민의힘도 어제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로의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달라.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뭐 선대위는 출범했지만 네. 양당 모두 지도부의 선거 준비가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4: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청 의견에 이견을 보이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며칠 전에 이제 발언에서 논란이 됐던 AI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 언급 관련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선을 그었고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보수 결집 지역에 당대표 방문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지 말라는 곳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언론이 문제다. 당대표 일정 동선에 대한 방해가 아닐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3: 언론이 문제다?
4: 네, 그러게요.
3: 언론이 문제라고 하는 정치인 중에 잘된 정치인 없다라고 또 좀 말씀드리고 싶고.
4: 맞습니다.
3: 국민의힘은요?
4: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장동혁 원톱 체제로 선대위를 꾸려진 데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당연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신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본인은 동의한 적 없다며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장동혁 원톱 선대위 체제인데 본인과 사이가 껄끄러운 사람은 심지어 본부장급으로도 한 명도 안 들어갔다. 이게 무슨 원톱인가? 아, 원팀인가? 장동혁 지도부가 원팀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한 건 징계밖에 더 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3: 오, 화가 많이 났네요.
4: 네, 맞습니다.
3: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조금 있다가 명당 인터뷰에 모셔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4: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잘 들으세요.
4: 네.
3: 마지막 뉴스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위성락, 나무호 피격, 드론 단정 근거 없어. 여전히 조심스러운 정부입니다.
3: 민 기자님, 나무호 피격이 된 지 한 12여일 됐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근데 아직도 정확한 사건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4: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나무호 충돌 비행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소행이라고 왜 특정하지 못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황이 있다거나 의심이 간다고 다른 나라를 지목해 비난할 수는 없다며 조사를 더해야 하고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3: 그 와중에 청와대가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네요.
4: 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늘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외통위를 열어 남호 문제가 외교부 장관 내지 관련 장관을 통해 낱낱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제 여야는 남호 피격 사건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위해 오는 20일 다음 주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20일 날 여느냐, 민주당이 피격의 곤란에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제 20일로 기한을 여유 있게 둔 것은 정부가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잔해를 조사해서 정확한 기종과 주체를 파악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가 따져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제 청와대도 모르진 않을 텐데 왜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냈는지 이해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3: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이 외통이 열자고 했는데 네. 계속 안 열고
4: 그렇죠.
3: 청와대가 열으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열고
4: 네.
3: 이거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할 일은 있잖아요.
4: 맞습니다.
3: 이런 거 밝혀내라고 보고 받으라고 국회 상임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근데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네. 어차피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럼 열어서 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약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3: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그 무능력함도 지적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에요.
4: 맞습니다.
3: 아유, 제가 화가 났네. 정부가 계속 신중 모드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4: 이란의 드론 엔진으로 잠정 식별됐다고 해도 이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의 신장을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기종을 기동하는 게 이제 이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 나무와 함께 이제 중국, 프랑스 선박도 같이 피해를 받았지만 이 두 나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피격 선박에 대해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여전히 한국 선박이나 한국 승무원들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안전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의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뭐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외교적으로 네. 신중한 모습 보이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죠.
4: 네.
3: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맞습니다.
3: 네, 민웅기 기자님
4: 네.
3: 고생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가세요.
4: 네, 수고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이요.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 선대위. 길다. 작가님이 써준 거예요. 어색했죠. 죄송해요. 를 출범시켰는데요. 원팀을 외치며 출범한 선대위가 무색하게 어쩐지 시작부터 약간 좀 삐걱대는 모양새도 연출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 모시고 들어봅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왜 좀 화가 나셨어요? 이 선대위 출범에 통쾌하게 그냥 하셔야죠.
5: 사실은 뭐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3: 네.
5: 사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3: 네.
5: 언론 발표를 보고
3: 네.
5: 저야 알았는데
3: 네.
5: 보통 이게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뭐 네. 제가 들어가면 제가 수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락을 해야 되는데 뭐 설명은 사후에 나온 설명은 뭐 아니 뭐 최고위원이니까 뭐 관례상 그냥 올렸다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도 전화 한 통 정도는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전화를 네. 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려고 한다 상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없이 그냥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싶었고 사실은 선거라는 게 좀 급하면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일정 부분은 아이고 그래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번에 선대위 구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의도로 하는지가 좀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조에 사실상 그냥 뭐 전두환 대표 원톱 체제라고 봐야겠죠. 네. 선대위 자체가.
3: 왜 원톱 체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5: 표면적인 설명은 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슬림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많은 분들이 또 불만을 제기를 하셨잖아요. 비판을 제기도 하고 심지어 이선 후퇴론까지도 이야기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불만을 조금 더 수용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류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뭐 사실은 이선 후퇴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적어도 뭐 그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그 지도부를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3: 네.
5: 심지어 오늘 같으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인 양향자 최고가 그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도부가 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 다른 세종인가요?
5: 네, 세종인가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중앙선대위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개의 지자체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를 못 가는데 네. 그러면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건 조금 더 근본적 저는 조금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도 좀 약간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그래도 저랑 이런 부분은 상의도 없고 뭐 저한테 심지어 제가 이름이 들어가는데 제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저도 당내 분란이라는 것들 많이 만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당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좀 부득이하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3: 저는 당 사무처에서도 근무해봤고 국회에서도 근무해봤고 당 대표실의 부실장으로도 근무해봤거든요. 저는 선대위 만들 때 보통 처음에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어 와가지고 최고위원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들 의견도 다 듣고 뭐 더 선대위에 추천할 사람 있느냐 없느냐 막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거든요. 네.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5: 예, 좀 발표하고 저는 기사를 보고 제가
3: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예, 기사 보고 하셨어요?
5: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3: 그거는 참 희한한 일이네요. 처음 보는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네. 선대위에 참여 안 하십니까?
5: 고민 중인데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참여를 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도 보니까 사실은 제가 문제 제기한 적어도 절차적인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러 번 생각해도 제가 틀린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이름을 쓰는데 저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쓴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렇게 제가 과한 문제 제기인가라는 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대변인께서 그냥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냥 뭐 싫으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3: 대변인이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하는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5: 그 저 어제 그냥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라는 거는 사실은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냥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 다른 개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선대에 참여하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니 그냥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5: 제가 그래도 뭐 언론에서나 국민들께서 제가 어느 계파로 있다라는 거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서운해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장 대표님의 성공을 위해서 장동인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그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 지도부도 조금 더 마음을 여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뭐 지금 다른 서울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 더 나아가면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조금 더 마음을 열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3: 오늘 목요일이니까 최고위원회 있죠?
5: 네.
3: 그러면 거기서 이 부분도 좀 논의가 되고 장동혜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아이고 우최고위원 그러지 마 아이고 미안해 같이 합시다 이러면 하실 거예요?
5: 아, 고민 좀 해보세요.
3: 다른 최고위원분들은 문제 제기하진 않았어요?
5: 아, 어제 뭐 연락이 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부분도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3: 네.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안 했다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좀 놀랍고 그렇다라면 나경원, 뭐 김기현, 안철수 이런 분들이 중앙선대위에 들어가지가 않았잖아요.
5: 네.
3: 이 부분도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5: 그렇죠. 저는 몰랐습니다. 뭐 물론 뭐 어떻게 그걸 진행한지는 모르지만.
3: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세요?
5: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3: 평가하세요. 과감하게.
5: 조금 네. 지도부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선대위라고 봐야 되겠죠?
5: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3: 한번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한번 좀 문제 제기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수분들이 좀 몇 분 들어가셨더라고요. 또 외부에서 사업하는 분도 들어가고 그거는 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떠한 인연으로 어떻게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언론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3: 그러면은 좀 북갑 한번 가볼까요? 북갑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좀 느끼십니까?
5: 부산 북갑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참고로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입니다.
3: 아, 대구야 뭐. 분위기 네.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그렇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5: 대구도 조금은 여론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고요. 예. 물론 아직까지 팽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네. 있는데 그래도 보면 저도 멀리서 좀 약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뭐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네. 지금 신분이 또한 그래도 국민의힘의 일원이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3: 겁먹은 거 아니에요? 장동현 대표가 거기 가면은 뭐 징계한다 이러니까
5: 그런 겁 먹어서라기보다는 또는 또 저는 저의 역할에 맞는 또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지지율의 추이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이 조금 더 올라가는 추이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가 주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는데
3: 네.
5: 지금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것도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3: 네.
5: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노선 간의 다툼 이런 갈등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힘을 합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떤 향후에는 여러모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3: 최고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분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좀 응원하고 당선되기 바라는 분이 있을 거고 당인으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5: 예.
3: 당은 박민식 후보고 뭐 마음속에는 뭐 다른 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5: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3: 네.
5: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다들 이제 선거 기간이 돌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외부의 말은 잘 안 하세요. 안 네. 하시기 때문에 저도 다들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3: 박민식 후보가 오재준 최고위원님께 전화를 합니다. 예. 최고위원님 지금 젊은 층에 최고위원님 인기가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지원 유세 좀 해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5: 왠지 그날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좀 개소식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카메라 기자분이 단상에서 좀 쓰러지는 그 영상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단상에서 쓰러지는 걸 못 봤던 것 같긴 해요. 못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캠프에서는 이거를 좀 처음에는 마타도어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 네.
5: 뭐 부정하게 좀 약간 마타도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되게 그 방어적인 이런 그 굉장히 메시지들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좀 언론에 뭐 한동훈 대표와 친하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패널분들이 나와서
3: 친한 패널들
5: 네, 네. 나와서 더 방어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고소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3: 네,
5: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제가 멀리서 보니까 저도 약간 이거 혹시나 다쳤을까 좀 그렇죠. 우려가 되더라고요. 라고요. 근데 네. 이게 어제 제가 그래서 저도 그거를 멀리서 이렇게 기사만 좀 보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네. 본인의 입장,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KNN 인터뷰였는데 네. 거기에서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본인은 정말로 못 봤다. 본인은 정말로 못 봤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걸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이 혹시 다쳤는지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신다. 네. 어쨌거나 그 카메라 기자분이 그 행사를 잘 찍어주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잘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네.
5: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캠프는 좀 약간 이렇게 과민하게 대응을 했지만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부분보다 정말 그래도 정말 좀 다친 기자분을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 근데 일부 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방송 중에 막 법적 조치하겠다 막 그렇게 막 말을 못하게 하는 모습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5: 나중에 제가 막 만날 일이 있으면 네.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줄까 싶어요. 이게 선거가 아무래도 워낙 치열하고 과열되고 하다 보니까 뭐 몇몇 패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3: 권영세 의원이 보호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행동을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 한동훈 카메라 기자 사고 외면 해명도 정직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
3: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3: 그 이후에
5: 냈어요. 이후에 냈으니까 네.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해명이나 입장을 그 보지 않고 그냥 캠프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 아니면 그 일부 패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만 보고
3: 네.
5: 뭐 아마 평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5: 권영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후보 교체 사태 그때
3: 네.
5: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이유 뭐 갈등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약간 한동훈 대표를 되게 그 많이 비판하고 좀 약간 한동훈 대표의 엮인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자기가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데
3: 네.
5: 당의 큰 어른으로 좀 당의 갈등을 더 봉합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3: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 아예 권영세 의원에게도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통화해보시라고 한번 얘기해보시는 건 어때요?
5: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본인도 뭐 선거 기간이고 워낙 뭐 이렇게 그 지금 모든 네. 에너지를 북갑 주민들 부산 북갑 주민들한테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과거에 자기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분들한테 더 먼저 좀 약간 전화를 하고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대구 지역 판세도 여쭤볼게요.
5: 네.
3: 그쪽이 지역구시니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때요? 처음에 많이 뒤졌잖아요.
5: 처음에 많이 뒤졌습니다.
3: 네.
5: 처음에 많이 뒤졌고 네. 뒤진 이유가 여러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가장 큰 원인 원인이 뭐였어요?
5: 저는 사실은 대구 시민들의 그 실망 있죠. 아. 대구 시민들의 전반적인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걸 밀어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계엄 자체에 실망한 분도 있고 탄핵에 실망한 분도 있고 또는 뭐 정권 교체에 실망한 분도 있고 실망은 다양합니다. 실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밀어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실망이죠. 네.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밀어줬는데 네. GIDP는 늘 전국 꼴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실망들이 겹치면서 이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만으로 또 이렇게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게 이후에는 저희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갈등이 좀 봉합도 됐고 또한 반대로 민주당에서 최근에는 공소 취소 뭐 이런 것들을 네. 강행하고 또 뭐 정청래 대표 이런 사람이 막 와서 뭐 그 김부겸 후보 개소식에 와서 뭐 자기 축제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반대의 그 반감을 가지시면서 조금은 갈등이 회복되면서 저희가 지지율이 올라온 측면은 있죠.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각종 여론조사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우리가 역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의 이렇게 실망을 일으킨 공소 취소나 이런 거는 한풀 꺾이는 기세가 있어요. 이제 한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향후의 추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좀 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패널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에는 장동혁 대표의 리스크가 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이게 과연 표에 도움이 될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막 대구에서 부산에서 분위기가 막 끌어올려지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톱 선대위도 만들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과감 없이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잘한다고 보십니까?
5: 저는 사실은 뭐 장동혁 대표님이 다닌다고 해서 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3: 그래요?
5: 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님 자체가 사실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는 과거에는 뭐 윤어게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지난 공천 과정에서 네. 뭐 소위 윤어게인을 좀 상징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컷오프하는 과정들, 그리고 뭐 전한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탈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절윤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장동혁 대표님만 봤을 때 이 사람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계승자, 정치적 계승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이 다닌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3: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왜 서울에서, 왜 경기도에서, 왜 부산에서 안 부릅니까? 부산에서도 최고위원 열려니까 네. 거기 출마자분들이나 그쪽에 계신 의원들이 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손살이 쳤잖아요.
5: 그런
3: 표 떨어지니까 안 부른 거 아니에요?
5: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네.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장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이미지를 조금 많이 담을 수 있는 상황 정도로 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님의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좀 약간 그래도 너무 강성 그 네.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사람 아니야라는 부분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과 손잡을 수 있는 그림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거지 장동혁 대표님 자체가 지금은 안 다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네.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아니 근데 왜 서울하고 경기도는 왜 안 부르냐고요.
5: 네? 그거야 뭐 후보가 적당히 현장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겠죠.
3: 네, 알겠습니다. 그 김재섭 의원이 네. 제기한 그 정원호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주폭 사건 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이거는 사실 저는 어제 저 사실관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단 김재섭 의원이 폭로한 사실에 따르면 그 양천구의회 그 의사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네. 그 사실을 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그 뭐 카페라고 하지만 유흥주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팔았다, 15만 원치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유흥주점으로 보이는데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데리고 외박을 하려다가 그게 저지당하니까 폭행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의미는 거의 강간 미수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악질적인 그

0: 그 판결의 그 폭력의 배경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다툼 중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폭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그다음에 경찰에 다쳤는지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상세하게 있지 폭행의 배경은 한 줄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면 오히려 이 폭행의 배경은 그 구의회의 의사록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구의회 의사록에서는 당시에 왜냐하면 그 구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1: 네.
0: 구청장이란지 당시의 국장이란지 이런 사람들이 따로 엄청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1: 네.
0: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30년이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많이 면밀히 조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정원 후보 측에서는 왜곡이다. 이것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증거가 없다면 국민의힘 측이나 오세훈 후보 측 아니면 김재섭 의원 측에서 더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0: 그럴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구의회의 속기록이나 그 사람들의 그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속기록이 맞다면 죄질이 너무 불량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제가 좀 네.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 네. 잘 받아 넘기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또 나와셔서 여러 가지 얘기 들려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시진핑 주석은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투키리데스의 함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4: 신구 패권국이 결국 충돌한다는 국제정치학 용어를 꺼내든 건데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공식 선언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보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6: 중미两国 能不能 跨越 소위의 休息底德 陷阱 开创大国关系的 신판시.
5: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7: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한 60~78%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8: 네.
7: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5: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 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0: How are your meetings going?
11: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10: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9: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다

0: 한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하경진입니다.
1: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오늘 짧은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납니다.
2: 트럼프 입장에선 기대만큼 별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넉 달 뒤 미국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4: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3: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5: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伟大完全可以并行不悖相互成就造福世界.
3: 두 정상이 하루 사이 세 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6: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베이징을 찾는 건데요. 중국은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찬을 앞두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곧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을 찾아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언론에선 다음 주로 회담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단판 직후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공조를 과시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8: 今年是中俄战略协作伙伴关系建立30周年. 也是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签署25周年.
7: 지난해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우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며칠 전 대규모 가스와 원유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습니다.
9: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согласованы. Если удастся их доработать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я буду очень рад.
7: 이 밖에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쟁의 종식 방안이나 안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면서 G2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틈을 타 존재감을 키워왔던 중국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더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한 미군의 기밀보고서는 중국이 무기 판매나 에너지 지원 등을 앞세워 군사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면서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웨이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0: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solution to anything related to Iran. We are not aggressor in this sordid situation, but the aggrieved.
8: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 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일본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2: 불과 보름 만에 두 척이 연달아 탈출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1: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12: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 위험 구역을 다시 일본에 向けて 공해를 재개시테 고자이마스. 대단 요로코바시쿠 오모테 오리마스.
11: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출항지를 봤을 때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으며 통행료는 따로 안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며 이란을 포함한 적대 세력과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동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이스라엘 집권 연정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벤 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이 예루살렘의 날을 앞두고 또다시 도발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벤 그리브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이제 성지는 우리 손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황금돔으로 잘 알려진 바위사원 인근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지 방문 후에는 SNS에 이제 모든 이슬람 사원을 없애고 유대교 성전 건립을 위해 정진해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1: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다만 증거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14: 기술분석팀은 현장 정밀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13: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 애초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30시간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으로 대상으로 범행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로 결론을 내리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5: 검은 상하의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 새벽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입니다.
16: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7: 죄송합니다.
18: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16: 범행 동기는 뭡니까?
15: 장 씨는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한 것으로 모자라 미리 흉기 두 점을 준비했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지닌 채 30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을 여고생으로 바꿔 범행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을 1km 미행했고 예상 동선을 파악해 앞질러가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발적이거나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라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 보기에는 다른 정황들도 봤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15: 어린이날 새벽 피해 여고생이 쓰러져간 자리엔 추모꽃과 간식이 한가득 놓였고 추모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장 씨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면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2: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 안전이라며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장윤기에게 귀가 중 목숨을 잃은 여고생을 먼저 애도했습니다.
17: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13: 여고생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학생의 쾌유를 빌며 강한 어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17: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 이런 마음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13: 국민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체안 활동을 이어가란 지시도 내렸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엄단하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1일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광주로 보내 유족과 부상자를 위로하고 범죄 피해 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를 강조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시가 130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박광렬이 국내 송환 두 달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2: 박광렬 측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밀수입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동남아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박광렬이 녹색 수의를 입고 송환 당시처럼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박광렬 측은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관리한 것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광렬이 밀수입 공모나 실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는데 최근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이른바 청담 최병민에 대해 증인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YTN 취재진에게 검찰이 공모자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각자 사업을 운영한 거라며 박광렬이 상선처럼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광렬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공에서 필로폰 4.8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필로폰 4.1kg을 밀수하고 지난 1월 필로폰 300g을 밀수하려 한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임시인도 당시 필리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데 양국 간 추가 기소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루된 다른 유통조직 총책증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 중인 가운데 박광렬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에 열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사측이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2: 하지만 노조는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오늘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밝히라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1: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측에 중단된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도 곧바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사측의 명확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산정 기준 투명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영현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앞선 협상 과정에서도 요구 수준을 낮추며 타협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목요일 3부 4부는요 개파 시사 토크의 절정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 찐철파는 광고 없이 쭉 이어진다라는 점 여러분께 고지해드리고요. 저의 최측근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기분 좋으세요?
1: 불편한 여의도 진행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뉴스명당에 출연해서 기분 아유, 좋습니다.
1: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네. 찐철파로 또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주신 거
0: 감사합니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윤규 소장님.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윤규입니다. 네.
0: 별일 없죠?
2: 뭐 별일이야. 열심히 뉴스명당에 앉아있는 게 별일이죠.
0: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오세요.
3: 예, 뉴스명당에 출연해서 기쁜 김준일입니다.
0: 근데 왜 아슬아슬하게 항상 도착해요? 어디 갔다 와요?
3: 아, 제가 아침에 또 다른 제 인기가 많잖아요.
0: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4: 저거 당무감사감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4: 당무감사 좀 하시고.
0: 네,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3: 네. 죄송합니다.
0: 징계를 해야 될 것
4: 네,
0: 같아요.
4: 그럴 것 같아요. 저거 해보는데.
0: 오늘 여권의 현안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김용범 수석 배당금 논란 대통령까지 지난 나섰는데 서영주 소장님 네. 이거 정말 청와대 정책실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2: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상 본질이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잖아요. 근데 무슨 초과 이윤이라는 게 마치 기업의 돈을 뺏어서 이거를 무슨 분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세수 적절히 화정하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꼬투리 잡을 거를 잡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잡아라라는 네. 것이고 억지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셨는데 그냥 쉬운 겁니다. AI 기업들이 요새 이제 그 AI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럼 초과 이윤이 많이 생기면 법인세 많이 거칠 것이고 법인세 네. 많이 거치면 초과 세수가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 세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세수를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네. 뭐 이걸 가지고 뭐 공산주의라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0: 강찬호 최고위원. 강찬호 최고위원님이래.
4: 최고위원 국회사 이렇게 지정까지 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0: 근데 최고위원으로 격상시켜
4: 아니 근데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의 그야말로 화신 아니겠습니까?
0: 네.
4: 그런데 이것을 개인 의견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저는 어리둥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가 출렁이고 막 코스피 떨어졌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황급히 주워담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뭘 다른 설명이고 뭐고 증시가 그렇게 이미 본 거예요. 증시가 뭐냐 우리 뭐 정치판 사람들이 합니까?
0: 시장에 반응.
4: 시장이 반응 거예요. 시장이 냉정하게 시장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뭐 그것을 무슨 뭐 왜 그렇게 보고 그거 뒷다리 잡느냐 한마디로 뭐 이제 그 야당이나 이쪽 주장한 그 이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야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봤다는 게 중요하고요. 잘못된 신호 보낸 게 확실한 거고 일단 뭐 그걸로 이미 자인이 된 것이고 다만 저는 김용범 실장이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쭉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재명 그 뭐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때부터 저도 이제 알고 지냈으니까 가끔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어봤는데 그때부터 소신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횡재를 하거나 횡재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주 그 돈 많이 갖고 금융소득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게 좀 이율도 달리해야 될 것이고 뭔가 이거 어려운 국민한테 좀 더 나눠주는. 그다음 대통령 제일 잘 쓰는 건 뭐예요? 억강부약 아니에요. 억강부약.
0: 네.
4: 그리고 제가 듣기로 김용범 실장 이렇게 봐온 사람들은 최근 1년 동안 김용범 실장 머리가 확 샜다는 거예요.
0: 네.
4: 엄청 샜대.
0: 네.
4: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억강부약에 완전히 그냥 본인이 매일 그냥 그 화두 때문에 그냥 그냥 아주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하여간 경무를 한다.
0: 네.
4: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지만은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아까도 얘기한 1번 시장의 반응, 2번 대통령의 생각이 느껴지는 저 여투 이런 거고 세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황급히 주워 담은 거 저는 뒤늦게나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김용범 실장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제일 큰 문제. 당에 취재했더니 당정협의를 안 한대요. 당정협의를.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정무적인 조절이 필요한 말이잖아요. 네. 딱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정무적인 조절이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번에 돌출적인 상황이 아니다.
0: 네.
4: 그동안 쭉 이 김용범 실장의 행태가 그래왔다. 그래서 어떤 민주당 의원은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냥 이번 지방선거 때 뭐 전남지사 나가고 이쪽으로 좀 나가실 것을.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4: 그래서 저는 지금 김 실장 저는 좀 태도 이렇게 안 바꾸면 거취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0: 김준일 최고위원님 우리가 내용은 뭐 다루지 말고 정무적인 판단들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우리랑 논의 안 했는데 김용범 부적절한데 이러한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뜨거우니까 직접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은 대통령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등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1: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3: 민감한 거예요. 뭐 이게 진짜 개인적인 생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련의 네.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게 처음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장관이라든지 뭐 이제 고위 관계자가 한번 뛰어보고 네. 그런 다음에 여론을 보고 좀 후퇴하고 예를 들면은 올 초에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호남 지역으로 옮기자 새만금이나 아니면 전남으로 옮기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그 얘기들 직접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거의 배경은 여기에 이제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인 맞아요. 쪽에 하면은 네. 그러면은 막대한 송전망을 또 깔아야 되고 그런데 호남에는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전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으니까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그거를 비교해도 호남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후퇴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뛰어보고 반응 보고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완전히 김용범의 개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0: 네.
3: 일단 정무적으로 조율이 되고 한번 뛰어보고 반응 보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일단은 몇 가지 뭐 팩트 체크성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김용범 때문에 온전히 다 떨어진 것이냐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긴 힘들어요. 블룸버그에서 그 보도도 했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응을 했지만은. 그 코스피가 6천이 넘은 게 2월 달이었고요. 7천이 넘은 게 5월 초였어요. 근데 8천에 거의 육박한 게 열흘 만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천 오르는데 세 달 걸렸는데 7천에서 8천 가는데 거의 열흘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는 너무 급등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거기에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약간 더 큰 폭으로 출렁였다고 보는 게 맞지 이거를 다 김용범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대통령의 이 화법이 조금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이거는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0: 네,
3: 초과 이익을 하는 게 이게 왜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즘 가짜뉴스란 단어를 X나 이런 데 되게 자주 쓰는데 이거는 오해가 있었다.
0: 네.
3: 야당이 과장을 했다. 곡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대통령이 규정을 하면은 이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0: 네.
3: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화법을 하는 게 별로 적절치 않다. 토론과 이런 거 모두의 대통령이고 이렇게 토론을 붙여야 되는데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용범 실장의 전체 그 글을 보면은요. 초과 세수라는 말은 네 번 나와요.
0: 네.
3: 초과 이윤이란 말은 여덟 번 나옵니다.
0: 네.
3: 초과 이익 두 번 나와요. 그러면 과거의 논의를 봤을 때 아까 전에 저기 강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초과 이윤 하면은 무슨 논의가 나왔냐면은 은행이 초과 이윤을 가져가니까 횡재세 내야 된다. 정유사가 맞아요. 초과 이윤 내니까 내야 된다. 이렇게 세목을 신설하는 거가 지금까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럼 초과 이윤을 여덟 번씩이나 얘기했으면은 그렇게 연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해버리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0: 알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각자 입장을 좀 얘기하는 거로 끝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아이템, 여권의 아이템, 조정식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2: 네.
0: 조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 이탈하잖아요. 중립적으로 사회를 보라고 당적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일성이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한 멘트라고 생각하세요?
2: 일단 뭐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이
0: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2: 아니 이 정체성이 뭐냐면 사실 이 그 선거의 룰을 보면 예전에는 네. 국회의장이 온전하게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민주당은 당원 20%가
0: 네,
2: 들어가요.
0: 맞아요.
2: 그리고
0: 네.
2: 이번에 이 당원 20%의 성적표가 결국에는 이제 조정식 의장으로 이제 낙점이 된 것인데
0: 네.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의원들만 있었다면 말씀한 대로 예전에는 국회의장 경선하는 거 보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당내에서 추대하고 맞아요. 나이가 많거나 선수가 있거나 해서 그냥 이렇게 국회의장은 당내에서 사실 뭐 이렇게 막 경선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회의장 경선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경선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당원들 20%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 국회의장 이런 부분들이 당에서 추대를 하고 의장 자리에 앉으면 당적을 내려놓고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는 게 맞죠.
0: 네.
2: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을 뽑아준 당원들과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 굉장히 합리적인 또 정치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뭐 우려하시는 대로 그 발언과는 뭐 상치되게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일단은 이 당원들의 표심이 반영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0: 룰이
3: 왜냐하면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취지를 존중해야 되는 건데 당원들까지 이제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될 때 추미애 그 국회의장 후보가 떨어지니까 당원들이 막 탈당하겠다 막 몇만 명이 네. 한 2만 명 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은 당원들 의사도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민주주의의 원칙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경선이라고 하지만 경선이 곧 그거 국회의장 그쵸? 다수당에서는 뽑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들어가는 거가 적절치 않다. 당대표 선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그럼요. 되지만은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X에다가 네. 이제 조정식 2번 뭐 이거를 하면서 선호 투표제 설명하면서 그것도 네. 나중에 삭제했거든요. 네. 소프트한 개입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특보가 의원이 사실상 명픽이란 거는 그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당원들 보라고 마감 2시간 전에 그렇게 올리는 게 이게 좀 혹시 조정식이 안 될까 봐 지금 이게 안달복달 하시는 건가? 약간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오해, 뭐 논란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굳이 국회의장 그치. 선거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대통령이.
0: 네. 강찬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재명 대통령 본인 바로 당대표 시절에 이런 것들이 도입된 거 아닌가요? 그 저 당원을 한 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서 도입한 것들이 지금 다 본인에게 부담으로 오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0: 부담이라고 보세요?
1: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딸들로 통칭되는 강성 당원들이 이렇게 저 국회의장, 뭐 당대표, 뭐 법제 곳곳에 지금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제도가 돼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보니까 보좌관 시켜갖고 유튜브 채널 저 옆에 찍게 하면서 그 채널 의식한 듯 그냥 개딸들 상대로 막 소리 지르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입니까? 아니면 개딸 무슨 지지회나 번영회 거기 나가서 지금 유세하는 겁니까? 이 최근에 유원식 그 의장 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의사봉을 그냥 열받아서 그냥 분노를 하고 땅땅땅 내리쳐서 이제 그 화면 만들었는데 저게 누구 보라고 하는 행동입니까? 저게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해야 될 자세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본인도 지난번에 결국은 뭐 대통령은 추미애 미는가 싶다가 이렇게 이런 소문 나왔는데 결국 누가 됐어요? 우원식 의장 됐지 않습니까? 그때 파동을 재현하기가 그때 파동 재현될까 봐 혹여라도 나 조정식한테 마음 있다 해서 조정식 띄운 거 아니냐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추측이 난무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그래가지고 박지원 의원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대통령이 조정식 저거 나온 거 저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씩 웃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우연의 일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럼 아니 우연의 일치라면 왜 오히려 박지원 의원님이 거기 우연의 일치로 나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노회하시다 생각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정작 걱정해야 될 사람은 김태년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친명들 사이에서 왜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친명들은 조정식으로 딸딸하게 뭉쳤는데 네. 그동안 박지원 의원이 그런 걸 감지했는지 계속 정청래 대표 편드는 네.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저게 완전히 친청
4: 박지원하고 친명 조정식하고 또 국회의장 다툼 벌어지는 거 아니냐. 국회의장 놓고도 친명 친청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없죠. 막상 얘기 이렇게 까보니까 박지원 의원보다는 김태년 의원이 스킨십이 좋아서 약간 친명들이 긴장을 했었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저 뭐냐 우죽하면은 우리 저 서영주 이제 평론가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개딸들 때문에 저런 말 안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막상 국회의장 되면은 뭐 그것과는 상치된 어떤 앞으로 활동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말에 본질이 있다고 봐요. 그 국회의장 이제 더 이상 이런 개딸이니 좀 이런 것 개입하게 말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0: 알겠습니다. 네. 그 서영주 소장님 하실 말씀 없으면 아이템을 장동혁 대표로 넘길게요.
2: 아니, 장동혁 대표 넘기기 전에 할 말이 있죠.
0: 하세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장의 일성에 대해서 이게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장동혁 대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4: 잠깐만 누가 장동혁 대표 되기 전에
2: 이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서 협치 대상이 없으니까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말하자면 정치의 균형이 없는 듯한 비판들이 쏟아지는 거는 좀 국민님 잘해라.
4: 네. 그래서 좀
3: 서영주 당선 해보겠다. 화이팅.
4: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장 투표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보이콧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대놓고 국회의장이 아니라 개딸 의장을 지금 자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보니까 민주당 당의장 하시겠다는 분을 왜 우리 국민의힘이 그 들어가서 찍어주냐. 그러니까 민주당 알아서 당신들이 하건 말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지금 저렇게 노골적으로 국회의장이 아니고 특정 당을 편드는 그런
2: 원래 국민은 원래 안 들어와요. 네, 뭐
4: 어쨌든간에
0: 어렵겠지만 저는 서영주 소장님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을 때 선출된 국회의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제가 혼심을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비판하셨을 거 아니에요.
2: 비판 안 했었어요 그때. 어,
3: 그래요?
0: 비판하실 거 비판 안 해요?
2: 아, 그거 안 하면... 그때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4: 뭐 그런
0: 아니 예를 들면 아,
2: 예를 들면 경우에.
3: 가정이 가정
0: 비판하실 거잖아요.
2: 가정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은 좀 적적치 않다라고 얘기하겠죠.
0: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4: 그래도 역시 양심 있으실.
0: 장동혁 원톱 체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서영주 소장님 막 대구랑 부산에서 약간 좀 민주당 국민의 후보 막 붙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어요. 네. 서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신나서 그런지 네. 원톱 선대위 하고 지역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메시지 냅니다. 네.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뿌듯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2: 장동혁 대표가 분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0: 분발? 네.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어요?
2: 아, 부족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조금 좀 여러 가지 내상을 입어서 이거 기사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네.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이 선거가 가까워지면 원래 TK하고 PK 쪽은요 네. 접점 현상으로 가요. 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마치 본인이 돌아다녀서 된 것이라고 지금 착시를 하고 신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관통했던 가장 민주당의 최고의 후보인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나서준다. 이건 좋은 신호.
4: 너무 고맙지 뭐.
2: 좋은 신호예요.
0: 좋은 신호.
2: 그래서 저는 아 대구도 붙었어, 부산도 붙었어, 뭐 경남도 붙었어. 이게 다 내 덕이야. 더 돌아다녀야겠구나. 가서 더 세게 윤어게인을 결집하고 우리가 어 말하자면 뭐 이재명 정부를 막 욕하면 이게 더 붙어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더 심하게 하면 할수록. 네. 좋은 것이다. 좋은 그래서 것이다.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장동혁 원톱으로 간다. 네. 박수를 보냅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제 뭐 원톱, 투톱 뭐 여러 가지 이제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원톱을 세운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골 결정력과 그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그 피지컬, 몸싸움 이런 게 이제 탁월할 때 원톱을 뭐 세우는 거잖아요. 골 결정력이 장도혁 대표가 있나요? 뭘 보여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장도혁
4: 골 결정력이 네,
3: 그러니까 골대를 착각해가지고 이제 반대의 진영,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넣은 뭐 그런 것만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매우 좋아한다.
4: 지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3: 네, 너무 네. 좋아한다. 그러니까 계속 장도혁 대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장도혁 대표가 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표정도 달라졌고 환하게 웃거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공산당, 뭐 친중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 근래 한 10년 선거에 공산당 얘기해가지고 좋은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선거 앞두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예.
0: 강찬호 네. 위원님, 그 제가 어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를 예. 들었는데 예. 요즘 기자분들을 접촉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졌고 예. 자리도 많이 한대요. 예. 거기서 주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2018년도보다 내가 한두 군데 더 얻으면 내가 뭐 승리한 거 아니야? 나 왜 그만둬? 예. 내가 임기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대구나 부산은 우리가 또 이기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신감이 아주 급상승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우선 그 지금 일부 자신감이 급상승했다는 게 이제 영남이 이제 좀 그 뒤처지고 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에 붙고 예. 예? 뭐 이제 이런 거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 덕분입니까?
0: 예.
4: 완전히 민주당 헛발질 때문 아닙니까? 공소 취소 때문 아닙니까? 공소 취소 논란 예.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밖에도 지금 뭐 장특공 문제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 김영범 실장 저 지금 뭐 주어 담는 거 이런 것들 민주당이 지금 계속 헛발질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장동욱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신이 뭐 이제 그 기분이 좋아졌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에 중요한 게 사실은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에서 곡소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0: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4: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뭐 그 기초단체 이번에 네. 그 시장으로서 나가는 분 네.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주광덕 시장이 지금 아예 대놓고 이제 나 등록 네. 안 하겠다. 장동 안보로 네. 이선부터 네. 안 하면 지금 이러고 있는 가운데 네. 다른 기초단체 자치 그 장시 후보 뭐 전화를 딱 걸어서 그냥 어떠십니까? 아, 왜 그러세요? 경기도에 기초단체장 무지 많습니다. 그렇게 특정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마디가 이거야. 네. 장동 XXX. 그러더니 언론에서 제발 좀 그분 좀 어떻게 좀 그냥 냉동시키면 안 되겠냐.
0: 그래서 오늘 네. 뭐 경기도 개소식에 안 가고 선대 발족식 안 가고 세종시 가는 거.
4: 큰일 납니다. 경기도 지금 큰일 나요. 그분이 목소리가요. 아마 당연히 여의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선거 때 한 표 한 표가 목숨 아니에요.
0: 목숨이죠.
4: 목숨처럼 쌓아올린 표인데 그 다음날 장동욱 대표가 어떤 말을 하고 잃어버리니까 하루아침 또 와르르 쏟아지는 이게 들리니까 그 아까 말한 그 XXX에 어떤 그 한이 서려 있더라고요. 아. 한이 서 있어. 그러면서 제발 좀 그냥 가만히만 계셔주게 언론이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0: 네.
4: 자 여기서 그러니까 다 드러난 거고 이런 걸 장동혁 대표 절대 이런 거 무시한. 그런데 저는 문제가 이번에 이 선관위 이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놀란 게 처음에는 뭐 중진 의원 모신다, 뭐 김기현, 나경원, 네. 안철수. 제가 어제 나경원, 안철수 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0: 뭐래요?
4: 자기한테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전에 한번 장독 대표가 와서 나중에 선대위 하게 되면 모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번 했대요. 그래서 네. 그때 뭐 쓰려면 쓰시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후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전혀 없었고 신문지상에만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그냥 발표가 됐대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 본인이 아무 요청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들어가요? 그냥 나는 뭐 나대로 저 가서 선거 지우 도울 거예요 이러고 안철수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히려 반대로 이름 들어갔다고 또 이제 화를 낸 우재준 최고위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름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일절 얘기가 없었고 심지어 이게 이제 이름 들어가서 내가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반발의 표시 의사 표시를 했으면 그럼 상식적으로 대표가 전화라도 걸어와서 뭐 달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대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주광덕 저 후보도 지금 저 후보 등록을 지금 못하겠다고 할 정도면 사실 대표가 한번 전화라도 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재준 최고위원 말했다면 그쪽에도 한 번도 지금 연락이 없는 걸로 안다 이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되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아이템도 일단 요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서영주 소장님 네. 30여 년 전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폭행 사건 진위 공방 국민의힘에서 좀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2: 네.
0: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2: 일단 팩트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0: 왜요? 양천구의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2: 속기록을 보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뭐 이제 구의회 면책특권은 모르겠으나 국회 상임위의 속기록을 들고요. 그걸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0: 네.
2: 이거 다 그냥 의혹이에요.
0: 네.
2: 속기록은 그냥 속기록일 뿐이에요.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여러 가지의 팩트를 확인하고 공소장이 기재된 내용을 말하자면 재판부가 판결문에 담은 게 그게 사실이죠.
0: 네.
2: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30년 전에 정원호 후보가 한 술집에서 뭐 싸웠던 이유가
0: 네.
2: 어떤 여정호 후보 때문에 싸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그 이견이 있어서 싸운 게 그게 사실인데 그 자체부터가 이미 틀렸다는 거고 저는 안타까운 게 김재수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젊은 뭐 총원 맞는 정치인인데 왜 국민의힘의 이 그 다른 정치 선배들이 이 김재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 부분은 좀 영리하게 안 한다. 네. 니들이 해라. 네. 당신들 오래 할 거 아니면 이거 갖고 그냥 산하해라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정은 후보를 이렇게 계속 흔들어봤자 사실 중도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맡아도 흑색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뭐 그럴싸하게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다.
5: 영향이 없다. 네,
2: 전혀 선거에?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정은 후보에 대한 그 결집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다만 하나의 젊은 정치인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염려가 돼요.
0: 김준일 평론가님, 네. 이 진위 공방은 뭐 양쪽에서 주장이니까 그거는 뭐 차치하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고 보세요?
3: 뭐 제한적이라고 봐요 저도.
0: 제한적이요? 네,
3: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게 속기록은 이제 각자의 주장이 의원들의 주장이 이제 다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한 의원이 주장을 하면은 그게 팩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인 즉슨 카페 주인과 뭐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가겠다 뭐 이런 주장을 자기가 한 것이고 네. 판결문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판결문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5.18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싸운 것도 있고 뭐 다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판결문은 정파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요거를 보면서 2021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시장 나왔을 때
0: 생태탕?
3: 예, 생태탕. 네. 생태탕 떠오르더라고요. 네. 민주당하고 김어준 씨가 이제 생태탕 가지고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는 쪽이 굉장히 열세인 거를 자임하는 거,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오, 제가 보기에는
0: 그래요?
3: 그때 뭐 생태탕 해가지고 여론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0: 예. 알겠습니다. 강창호 최고위원님
1: 저는 뭐 생각이 전혀 다르고요. 애초에 저는 5.18 얘기했을 때부터 저게 정말 5.18인가 한국 좀 한번 의심을 좀 해봤어요. 물론 뭐 본인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속기록이 나온 거를 보니까 정말 이게 야 이저 5.18이 뭔가 정말 다르게 있었다는 의심이 이런 식으로 또저 흑기록에서 또 이게 더 많은 앞으로 네. 의심을 낳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양천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막 적극 반박하고 그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양천구청 측이. 그런 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 둘째 어저께 정원호 후보가 보인 행동이 보통 이런 식의 폭로가 나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면은 바로 첫 번째가 아주 고함을 지르고 격분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전혀 하지 않은 거를 했다고 해버리면은 더군다나 선거 지금 며칠 안 남고 이러면은 바로 거기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반응을 그냥 모든 예를 들어서 답변 안 해버리고 마치 그냥 그냥 이제 황황히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아 여기서 좀 답변을 좀 하시죠 하니까 막 밀치는 듯한 양상도 보였고 저게 왜 저러면 저렇게 저 당당하게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갚버리느냐 이런 거고 지금 민주당이 오늘 보니까 그 바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뒤늦게 지금 고발한다 그러는데 거기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디테일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카페 여종업의 외박 요구 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손님을 어떻게 폭행하고 경찰 이런 주로 자해 행위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논박이 다 있어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인 폭로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박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0: 30년 전 일이라서 기억을 잘 못해요.
1: 무슨 30년 전 일의 기억이 뭐 지금 그게요.
2: 31년 전이요.
1: 자,
3: 95년.
1: 1년. 35년?
2: 노태우 때.
3: 1995년에 있었다.
1: 95년이요. 그러니까 31년. 31년 전인데 그게 이렇습니다. 저도요 31년 전에 쓴 기사. 예를 들어 95년 전에 쓴 기사. 지금 당장 들이대면 뭐 그렇죠. 기억나요? 근데 딱 그 기사 보여주는 순간 아 기억나? 그때 내가 이 사람 그때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이런 계기로 내가 이 사람 인터뷰했고 취재했지. 다 기억나요. 네. 그 대부분. 네? 31년 전 기사 저한테 보여주면 처음에 보고 이거 그 기사? 이러다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더군다나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본인한테도 그날 이게 지금 그날 벌금 1,000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벌금 엄청 나왔잖아요. 이런 큰 사건이 지금 당장 저 뭐냐 저 그 디테일이 기억 안 난다 그래도 상대방의 문제 제기하는 순간 다 나옵니다.
0: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제가 요거 네, 한 마디만 이게 괜찮죠 시간에요. 당시에 언론 보도를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조선일보 이렇게 써있어. 국회의원 비서관에 합석하자는 제의를 받고 술을 마시던 중 6.27 지방선거 등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때려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 지방선거와 5.18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전치 2주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모든 당시에 나왔던 언론들이 한국일보도 그렇고 정치 문제나 지방선거 그리고 한겨레는 5.18 이런 게 있었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이거는 유보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1: 제가
3: 보고
1: 있습니다.
3: 또 하나, 네. 하나만 더. 그 생태탕 때도 디테일들이 엄청 나왔어요. 페라가모 백바지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구두를 선글라스 신었느냐 선글라스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 10년도 안 된 건데 왜 기억을 못합니까? 그 오세훈 씨 제가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그런 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게.
5: 성 소장님 말씀만
2: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조금 반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왜 정원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냐 기자들에게 이건 아기전 프레임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적인 그 이 안 좋은 의도가 보이는데 그 왜 들어가요? 선거 전략에서는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자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들어가서 여기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순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4: 아니죠 김영삼입니다.
2: 아니가
4: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2: 아니가 네, 네. 당시에 그 노태우 얘기를 갖고 싸웠대요.
4: 아 네네. 네.
2: 그러니까 노태우가 5.18 민주화 운동은 중국의 그런 어떤 그 어떤 사태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다는 거예요.
5: 알았어요.
2: 그러니까 이게 5.18 문제로 싸웠다는 게 구체적으로 증언들이 보도에 나와 있다.
5: 네. 그 얘기는 뭐 양측 간의 공방을 한번
4: 시켜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좀 전에 뭐 한겨레 한국 그런 거요. 네. 대부분 그런 기사들은 네. 경찰이 최종적으로 이제 당사자들하고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기자들의 설명을 되게 해줍니다.
5: 네.
4: 그 양쪽이 그 실제로 그 공방 벌이고 그런 걸 기자들이 어떻게 다 디테일을 알겠어요.
5: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게 뭐냐면 격전지 한번 짚어봐야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4: 그거 자체가 격전이었네.
5: 네. 오늘 새벽에 또 여론조사 나와가지고 그 뉴스원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부산 북갑 하정우 39 박민식 21 한동훈 29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요거는 네. 김준일 평론가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3: 하정우 지지율이 흔들림이 없다.
5: 40 내외.
3: 네, 그러니까 뭐 37 38 39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 이 지역의 네. 특성인데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매우 강고하게 좀 뭉쳐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18개 부산의 지역구 중에 민주당 한 곳이다.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는 민주당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어서 하정우에 대한 안 좋은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고 한동훈 후보 뭐 지지율이 뭐 오락가락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라는 거를 평균을 내보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 25대 25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하정우하고 2강을 이룰 정도로 지금 치고 나갈 것이냐 그 분기점에 서 있는데 박민식 후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냐 여기서 4번 출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정체 구간이 좀 당분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5: 한동훈 네. 후보가 한 29% 나온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이게 이제 사실상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보다는 그 장동혁 대표의 덕을 봤다. 장동혁 왔다 가서 나온 그런 그 선택지가 1위 들어온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보수의 후보로서 대한 세력으로서 북갑에서는 선택하고 있구나. 저는 박민식 표를 한동훈 후보가 가져왔다. 하정우 후보의 표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정우 후보는 여러 가지 좀 그 논란의 신고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37, 8을 계속 유지해요. 흔들림 없이. 그런데 제가 전재수가 투입이 되면 40 넘는다. 전재수 투입되고 나서의 여론조사 추이거든요.

0: 그래서 대강 현지에서 하정우 후보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여기다 전재수 효과는 좀 더 얻고 한다면 40에서 뭐 50 사이, 뭐 42, 45,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반면 역시 그 이제 김문수 후보 찍었던 그 51% 그 이제 보수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뭐 지금 부산이 지금 뭐 대구까지 흔들흔들한다는데 부산이라도 보수의 보루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의식 때문에 또 그다음에 지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까르띠에라든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수 취소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보수도 확실하게 결집시켜주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보수는 결집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1: 뭡니까?
0: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선택.
0: 박민식이냐 한동훈이냐. 지금 근데 선택의 흐름이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양상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요.
1: 그런 흐름엔 동의하세요, 네. 서인규 소장님?
2: 네. 저는 저 수치가 네. 얘기해 주니까요. 네. 왜냐하면 전체 수치 그 보면은 모름 응답층은 약간 줄긴 했는데 박민식 후보 쪽에서의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지가 한동훈 후보로 옮겨가는 게 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 네.
2: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중도층이라든지 모름 응답층이 많이 다시 추가가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추세예요. 세 명을 다 보는 삼자구도는 같으나 사실 하정우 후보는 본인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고
1: 네.
2: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치열하게 서로 간의 표를 가져와야겠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1: 네.
2: 제가 표를 다 가져오고 나서 이제 하정우하고 싸워야지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자 영업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될 거란 거죠.
1: 짧게 한 말씀 덧붙일 게 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민주당 분 부산에서 지금 그 캠프에서 전재수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복합도 좀 돌아보고 하니까 자기는 좀 놀랐는데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래서 그분은 민주당 사람이니까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대중적인 그 어떤 호응이랄까 호감이 상당히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지금 저 딱 서영주 소장이 얘기한 대로
1: 예.
0: 민주당 볼 때에도 예. 결국은 한동훈으로 가로막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
1: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론조사는요. 뉴스원이 지난 12일부터 1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12일 13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일성으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한마디 하고
2: 아직도 좋아요 안 눌렸어요.
1: 네, 코너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3: 좋아요 눌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철의 뉴스 명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서정당 당대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준비해 봤는데요. 두 번째 순서로 정의당 대표시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모시고 서울시장 출마의 변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4: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4: 선거운동은 굉장한 감정노동이기도 하죠.
1: 네. 네.
4: 심적인 부담은 크죠.
1: 네. 네.
4: 또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1: 네.
4: 네. 육체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돼요.
1: 본인 선거운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당대표 역할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4: 네네.
1: 다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 점도 예. 큰 부담이시겠습니다.
4: 네네, 맞습니다.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 그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서
1: 네.
4: 정말 뭐 많은 부분에 가지 못하는 점이 되게 미안하죠.
1: 지원 유세도 좀 많이 요청이 올 것 같아요.
4: 예, 실제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또 출마를 해 있기 때문에,
1: 네,
4: 지방에서는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거리의 변호사에서 이제는 네. 서울의 시장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네. 이유가 뭐세요?
4: 뭐 이제 다른 좀 일반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결정적인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1: 네.
4: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용산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갔었어요.
1: 네.
4: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1: 어떤 부분이세요?
4: 이제 그냥 일반 한옥주택 같은 데다가 한 그 층에 우리 7, 8개의 방을 쪼개기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한 1.5평, 1에서 1.5평 정도 된대요.
1: 네.
4: 그런 방에 이제 창문도 없고
1: 네.
4: 또 온돌도 냉방도 안 돼 있고 이런 데서 무려 그 1에서 1.5평이잖아요. 월세를 37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1: 네.
4: 이거는 다주택자라고 하는 이제 가진 사람들이 빈 걸로 이제 착취하는

0: 이 현상이 그 가보시면 다 압니다. 굉장히 환경도 청결하지 못하고 창문도 없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1: 공기 환기도 안
0: 네네.
1: 되고요.
0: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서울시가 왜이저 주거빈곤층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지? 이미 이제 그 동자동 쪽방촌은 6년 전에 공공개발을 약속한 곳이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정치라는 것이 이제 언제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싸움도 하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쪽방촌을 보면서 서울시의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런 차원에서 8일 날 용산역 광장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좀 해소하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됐군요.
0: 맞습니다. 그 용산이 보면 이제 서울 중에서도 개발에 매우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맞아요.
0: 지금도 보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그뭐 용산 정비창이라 등등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2009년도에 아마 용산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1: 네.
0: 그때도 용산 역세권을 이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제 세입자들을 보상도 거의 안한 상태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쫓아냈죠.
1: 네.
0: 이 과정에서 그 세입자들이 이제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는데 그때 과잉 진압 때문에 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용산 참사가 벌어졌죠.
0: 이게 이제 서울 개발의 압축판이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전면 철거해가 내쫓고 거기에 다시 이제 가진 사람들, 자산가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의 이런 이제 굉장히 비인간적인 개발 방식.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서울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매우 상징적인 곳이었죠. 저는 그때 이제 용산 참사 때 철거민의 변호인이었고
1: 아,
0: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 개발 지상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아, 이 문제를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산에서 출마 기자회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죠.
1: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감사의 정원 그걸 좀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대표님께서는 좀 1인 시위 하시면서 반대하셨는데 왜 반대하셨어요?
0: 그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경복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동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1: 네.
0: 이건 사실 우리의 역사를 상징하는 역사 문화의 공간으로 그곳을 이제 그동안 계속 발전시켜 온 곳인데 갑자기 전쟁의 상징인 받들어총 이 집총이잖아요. 이게 이제 맥락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보시면 이제 딱 느낌이 옵니다. 그 23개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미학적인 것도 아니고 돌기둥 23개가 그 바라보고 있는 데가 미국 대사관이에요.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받들어총을 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도 맞지 않고 또 전쟁의 상징물을 왜그 민주주의 공간인 여기다 세웠을까? 우리 전쟁 기념관 얼마든지 볼수 있잖아요.
1: 네.
0: 결국은 이게 이제 보수 표를 의식해서 전시용으로 오세훈 이 후보는 그동안 보면 전시 행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발 토건 개발이라든가 전시 행정에 치우치는 행정을 해왔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특히 이것은 결국은 보수표를 의식한 매우 선거용으로 매우 서둘렀다. 왜냐하면 이게 27년 5월에 완공되는 계획이었거든요.
1: 네.
0: 6.25 실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졸속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매우 이제 선거용으로 사실상 준공식을 한 것이다.
1: 네.
0: 라고 충분히 추진 가능해 보입니다.
1: 그래서 반대하신다. 근데 외국 관광객들 와가지고 와 한국은 은혜를 아는 나라구나 이렇게 현재 참 선진국과 같이 발전 많이 했구나 고마움을 아는구나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앞에서 막 사진
0: 그 시민 찍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
0: 아니 돌기둥을 세운 게 그게 감사의 표시냐?
1: 네.
0: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그 730억을 네, 예산으로 맞아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참전한 그 국가에 실제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식의 비용을 썼으면 훨씬 더 효용이 있을 텐데
1: 네.
0: 그 역사적 맥락도 맞지 않는 공간에다가 또 미국 대상을 향한 그 받들어청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연대가 되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괜히 헛된 곳에 지금 돈을 쓰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시민의 공간을 오히려 축소시켜서
1: 네.
0: 이런 식의 왜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시민의 반응이었어요.
1: 네.
0: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어제는 또 대구 다녀오셨잖아요.
0: 네네.
1: 어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 사퇴해라.
0: 네네.
1: 그리고 박정희 동상 철거해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떠셨어요? 좀 부담감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대구는 박정희 막 향수 있고 그걸 막 많은 분들이 후보들이
0: 네네.
1: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려고 그러고 박정희 뭐 생가 구미도 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0: 쓴소리는 예, 정의당의 특징입니다.
1: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0: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1: 네.
0: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1: 네.
0: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저는 이제 이번에 동대구역에 내려서 이제 박정희 동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대구역 광장이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1: 네.
0: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마 서울 시민들 거의 모르실 텐데요.
1: 저도 몰랐습니다. 네.
0: 홍준표 시장 있을 때
1: 네.
0: 왜 이렇게 오세훈 국민의힘 시장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식의 동상 조형물을 세워서 그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아팠던 역사잖아요.
1: 네.
0: 이 역사를 오히려 그것을 마치 무슨 상징인 것처럼 세워내는 이 국민의힘의 그 시장들의 행태가 정말로 붕괴스럽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대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네, 저항이나 이런 것은 느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1: 뭐 지나가는 시민들이 당신 왜 그래? 막 이런 항의는
0: 네,
1: 없었어요?
0: 그런 건 없이 그냥 네. 지켜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후보님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권영국표 서울의 청사진
0: 네.
1: 마지막으로 한번 쫙 서울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0: 네, 요즘 뭐 성장, 뭐 코스피 등등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희망을 가지신 분들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1: 네.
0: 노동 소득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자. 한편으로는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자.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활 필수재라고 하면
1: 네.
0: 주거, 의료, 교통, 뭐 식비 등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 서비스, 즉 시민의 권리로 정하고 이걸 이제 공공이 책임지는 제도로 가자. 이게 이제 하나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거비를 낮출 것이냐. 제가 이제 계속 거주권 또 세입자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가자.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1: 네.
0: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생활을 낮추는 게 있고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노동하는 사람이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을 받아서 노동소득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
1: 네.
0: 저는 서울시의 네. 진짜 사장으로서
1: 네.
0: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 이것으로 우리가 일한 대가로 잘 살 수 있는 서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좋은 정책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셨습니다.
2: 네.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해둔 진먼섬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군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실탄 사격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두 발도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는 놀랄 것 없다는 반응입니다. 타이완의 독립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시 주석 발언에는 무력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 那这才是现在台海和平的最大风险所在。那我们希望，如果说大家重视台海和平稳定的话，那中共应该先收敛对台军事恫吓的行为。
3: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이 예상을 넘어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답지 않게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거센 공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어떤 지지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후 이른 시기에 양국 정상의 통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파악하고 견고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6: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베이징을 찾는 건데요. 중국은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찬을 앞두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곧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을 찾아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언론에선 다음 주로 회담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단판 직후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공조를 과시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8: 今年是中俄战略协作伙伴关系建立30周年，也是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签署25周年。
7: 지난해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우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며칠 전 대규모 가스와 원유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습니다.
9: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согласованы. Если удастся их доработать и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я буду очень рад.
7: 이밖에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쟁의 종식 방안이나 안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면서 뒤트로스의 위상을 한껏 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틈을 타 존재감을 키워왔던 중국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더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한 미군의 기밀보고서는 중국이 무기 판매나 에너지 지원 등을 앞세워 군사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6: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면서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 회의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4: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solution to anything related to Iran. We are not aggressor in this sordid situation, but the aggrieved.
10: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5: 정부는 남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다만 증거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11: 기술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8: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들과 양국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가 동의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동의한 부분은 이란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개방을 한다라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중 양측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측도 이의가 없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국 쪽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핵무기 불용 및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종전 조건의 핵심으로 미중 정상이 이러한 원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점은 일단 확인됐습니다. 특히 백악관의 이런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것과 어느 정도는 좀 맞아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러한 희망 섞인 발표와는 달리 중국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로는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별달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태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중동 문제가 회담 의제 중에 하나였으며, 즉 정상회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만 시진핑 주석은 계속 그 말만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핵심 합의 사안 가운데 이란 핵무기 불용 부분은 아예 빠졌으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존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즉 중국 측의 발표에서는 이란 핵무기 불용이라는 내용은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같이 신중한 태도는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앞으로 계속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에게만 유리한 그런 중동 질서가 구축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 훼손 우려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풀이입니다. 결국 중국이 향후 이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지는 현재 상태로는 미지수다라는 관측입니다. 구두로는, 즉 협상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얘기할 때는 아, 우리도 이란 핵무기를 불용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중국은 이런 내용을 슬그머니 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의 돌파구를 빨리 마련하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급할 것 없다라는 입장인 셈입니다.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만만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범함과 시진핑 주석의 만만디 두 대결이 볼만하겠는데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한마디로 말하면 한발 다가가는 트럼프와 반발 물러서는 시진핑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미국 내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언론 분위기를 좀 종합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속에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등한 미중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원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지금처럼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라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너희 혼자 세계의 패권국임을 자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도 클 만큼 컸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 정도급 세계의 패권국가, 즉 미국 너희들과 어깨를 동등히 할 수 있는 G2, 그 정도급이라는 건 이제는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관계를 이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 재정립은 바로 그겁니다. 한 발 다가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반발 물러서면서 이 관계 재정립을 원하는 시진핑 주석의 오늘 만남이었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통령 간 맺어진 가장 긴 인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등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1: People don't know. Whenever we had a problem, we worked it out very quickly. And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future together.
0: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 정보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를 지원해 지정학적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이어서 대통령 전용기에 성추행으로 퇴출당했던 영화감독도 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왕년에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러시아워 시리즈의 네 번째 러시아워 4편이 곧 촬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 러시아워라는 영화의 연출을 계속 맡았던 브렛 레트너 감독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렛 레트너 감독 측은 레트너 감독이 중국에서 러시아워 4편의 촬영 후보지를 물색할 것이다 라며 러시아워 4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촬영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들도 레트너 감독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것이 목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워는 1998년 제1편이 개봉돼서 흥행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 스타, 홍콩의 스타 성룡과 유명 미국 배우 크리스 터커가 형사로 출연해서 파리, LA, 홍콩 등을 배경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담은 영화였습니다. 레트너 감독은 1편에 이어서 2007년까지 2편과 3편 감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7년 여배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화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었습니다.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출당한 감독을 구해준 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1월 멜라니아 여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를 그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레트너 감독에게 연출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화계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다큐 영화를 제작하는데 그 연출을 성추행으로 퇴출당한 감독에게 맡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심리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영화 멜라니아는 4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지만 수입은 1,670만 달러에 그쳐서 흥행에는 참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레트너 감독 챙기기는 계속됩니다. 레트너 감독은 러시아워 1, 2, 3편 출연진들과 계속해서 4편 제작을 논의해 왔었지만 배우들이 출연을 고사하면서 또 투자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서 4편 제작에는 진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워 판권을 갖고 있는 영화사 파라마운트에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 4편, 이 속편 제작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라마운트 CEO인 데이빗 엘리슨의 아버지인 레리 엘리슨에게 러시아워 4편 제작을 권유했고 결국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딸 CEO가 속편 제작을 결정한 것입니다. 딸에게 속편 제작을 권유한 레리 엘리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큰손 후원자이면서 친구입니다. 그렇게 여하튼 얽히고 설키고 한 관계와 관계 속에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진당했던 감독까지 복귀시키면서 러시아워 4 제작이 시작됐고 레트너 감독은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레트너 감독의 전용기 탑승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탑승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중국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에릭 트럼프가 연관된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모색하는 중이어서 대통령 공직 일정을 활용해서 가족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이끌면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일가가 이해상충 문제를 도외시한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에릭 트럼프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중국 기업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 및 중국 군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라는 경고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앞에서는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경계하는 것처럼 해놓고 정작 트럼프 패밀리는 중국과 합작 사업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가서 사업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백악관은 에릭 트럼프는 부인 라라와 함께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일정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아무런 정부 공식 직위,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민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입장권을 보유한 외국인 팬에 한해 최대 15,000달러에 달하는 입국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하고 4월 15일까지 FIFA 패스 제도에 등록한 팬에 대해 비자 보증금을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IFA 패스는 월드컵 관전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일종의 우선 심사 제도입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FIFA 측 요청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수개월 동안 백악관 등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잦거나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 50곳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 국민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5,000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 가운데 한 단계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 가운데서는 알제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튀니지 등 5개 나라가 이 보증금 부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 선수와 코칭 스태프 일부 지원 인력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또 면제 혜택을 받는 팬들의 경우에는 하지만 통상적인 비자 심사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국제 엠네스티와 미국 시민 인권단체 수십 곳은 월드컵을 앞두고 각국 팬들에게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을 담은 월드컵 여행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전 세계 화합을 표방해야 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고물가 시대 속에 외식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일부 식당들이 10달러 미만 메뉴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가성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한 끼 식사 가격이 20달러를 평균적으로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른바 착한 가격 메뉴가 등장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한인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며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 단장을 마친 한인타운 육각길 시티센터에 있는 푸드코트에서는 5개 식당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모션이 한창입니다. 조선설렁탕을 비롯해 야마모토, 서울집, 명동분식, 산동반점 등 5개 업소는 오는 6월 말까지 일부 대표 메뉴를 9불99에 판매합니다. 특히 통합계산대 운영으로 주문의 편의성까지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가성비 바람은 푸드코트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육가와 캔모어 인근의 스윗 101 구신정 자리 역시 평일 점심시간 동안 우거지국과 북어국을 각각 8불99에 제공하며 직장인들의 점심 성지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깊고 시원한 국물에 갓 지은 밥을 곁들인 한 상은 집밥 같은 든든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윌셔와 호바트 한미은행 건물에 위치한 KTS 키친은 덮밥 메뉴를 5불99에서부터 9불99까지 다양하게 구성해서 혼밥 쪽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팔각길의 해마루와 엄마집은 아침 식사에 한해서 일부 메뉴를 9불99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 육가 난다랑몰에 있는 별곱창은 꼬막 비빔밥 등 런치 메뉴를 역시 10달러 미만에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랙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올해 41살의 이재관 씨가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씨와 공범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사기 계획에 가담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씨는 허위 청구 계획에 자신의 면허와 사업용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모자들은 엠트랙 직원들을 모집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개인정보 및 보험 정보를 이용해서 허위 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엠트랙 직원 수십 명과 다수의 의료 제공자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들은 엠트랙 직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또 엠트랙 건강보험은 허위 청구로 인해서 총 1,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와 관련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8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이 씨를 포함한 19명이 대거 기소됐고 모두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사기 공모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가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불법 체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거처럼 교도소 수감자를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직장, 이민 재판소, 또 ICE 사무실 출석 현장 등등에서 직접 체포를 해버리는 이른바 거리 체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급습 단속 체포는 최근 11배 이상, 과거에 비해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진은 특히 단속 자체보다도 이민자 사회 전반에 퍼진 위축 효과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미국 내에 남아있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고용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ICE 체포 대상의 90% 이상이 남성이었다라는 점에서 남성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설업과 농업 등 불법 체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고용까지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 6명이 줄어들 때마다 미국 태생 노동자 1명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지는 현상이 포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에 양사 통합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오늘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12월 17일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 계약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권리와 의무 또한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5월 내셔널 스몰 비즈니스 감사의 달을 맞아서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의 혜택으로는 SBA 대출 관련 패키징 수수료 면제가 포함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SBA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대출금 50만 달러 이하 기준 최대 1,500달러에 해당하는 SBA 패키징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간 월 서비스 수수료 면제와 첫 체크북 무료 제공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기존 추모 중심 행사를 넘어서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민주주의 축제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5월 18일 이날 오후 5시 18분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 주제는 5.18 정신이 12.3 내란을 막아냈다로 결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LA 총영사,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 장병우 LA 평통회장 등 주요 인사와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8: golfpromi.com.
9: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7: 골프.
9: 누구랑 해?
7: 프로랑.
9: 어떻게 해?
7: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7: golfpromi.com.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중국은 화려하게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 이면에는 아주 뼈있는 외교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첫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당 최고 실세가 공항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이라는, 우리는 사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YTN의 보도로 알아보겠습니다.
2: 미국 정상을 향한 거치대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에 급은 낮추며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3: I think that much like China has slowly over time tried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South China Sea and other areas, I think they'll try to use this as an area to slowly change the status quo.
2: 이런 당당함의 배경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대안적 리더로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4: From a global south perspective, China and the US are the anchor of the global economy. They control more than 40% of the global GDP. And the decisions they make have serious repercussions on countries like South Africa and in the broader global south. So
2: 단순히 체급을 키우는 것을 넘어 미국식 질서의 대안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체제적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행보는 탄탄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미국과 대등하게 재편하겠다는 위상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아주 이상한 권력 서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내려온 사람들의 순서가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8시 베이징에 도착해서 전용기 계단을 타고 내려왔고 그 뒤로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그의 부인 라라 트럼프였습니다. 비서실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료들보다도 가족 구성원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뒤에서 가장 앞장서서 내려온 모양새였습니다. 에릭 트럼프 부부의 뒤를 이은 인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였습니다. 장관들도 가족 구성원과 일론 머스크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모양새였습니다. 머스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순차적으로 이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비행기를 내려오는 순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지독한 실용주의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가족 다음에 지인, 지인 다음에 장관 그런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 건지 아주 이상한 권력 서열이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하라고 사람까지 바꿨는데 전쟁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생겼네 스토리 잡 전해드립니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동결도 아니고 이제는 금리 인상 가능성? 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뒷목 잡을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면서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이란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4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성명서를 수정해야 한다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특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케빈 워시 체제 하에서도 금리 인하를 절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고 현 의장을 쫓아내고 케빈 워시를 내려보냈는데 정작 대통령 본인이 이 전쟁을 강행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0: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어도 8시간을 넘겨도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비슷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연구 결과는요.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네요. 우리 몸의 장기는 조금씩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이를테면 여성에게서는 난소가 아무래도 다른 장기보다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총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연구팀이 만들었습니다. 노화 시계는 혈액 검사나 의료 영상 같은 생체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분석해서요, 특정인의 장기가 실제 나이보다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늙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놓고 수면 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네, 말씀드렸듯이 6시간 미만 아니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노화 시계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장기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요. 이른바 뇌부터 심장, 폐, 면역계까지 그러니까 신체 전반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울증과 수면은 깊은 관계가 있겠죠. 특히 노년기 우울증과 관련해서 수면 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수면 과다는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게 뇌와 지방조직의 노화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의사는요, 단기 수면자, 장기 수면자는 만약에 같은 병이 생기더라도 기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면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 네, 좋은 잠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 이 순간도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 맞죠?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0: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0: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2: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3: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네, 한국에서는 최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혼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근 6년째 매년 이혼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이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다 수준의 황혼이혼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7: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8,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작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3,743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 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산 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관세 환급이 시작됐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관세를 환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석달 만에 드디어 1차 환급금을 기업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소매업체 오시코시의 맷 페일드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환급액 규모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신청액 가운데 초기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4

0: 임원 CEO 역시 성명을 통해서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의 약 5% 정도를 환급받은 것 같다라며 올해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우리 팀에 투자를 더 하는데 이 환급금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물류업체 UPX, FedEx, 그리고 DHL 등은 고객을 대신해서 관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1차적으로 830만 건 수입 선적물에 대해서 354억 6천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W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친 짓이다라면서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거둬들이고 있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면서 알 수 없는 이중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쪽에서는 전쟁, 한쪽에서는 정상회담, 한쪽에서는 사재기 스토리입니다. 이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사기에서부터 캔콜라까지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패닉 바잉, 즉 사재기 현상이 있었는데 이를 떠올리게 하는 현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대여섯 묶음씩 통으로 사가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호주에서는 운전자와 농부들을 중심으로 연료통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콘돔 부족을 걱정하는 게시글이 SNS에 올라오자 이게 크게 확산되고 있고 또 인도에서는 캔 음료 공급이 제한되면서 이 다이어트 캔 콜라가 새로운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국가는 정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프타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용품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주사기 매점 매석 특별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로나19 초기에 휴지 사재기가 떠오른다. 화장실용 휴지 사재기가 코로나 때 있었는데 그때는 피할 수 있었던 공포였지만 즉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사놓았던 그런 공포였지만 최근에 석유 등 필수품 사재기는 실질적인 공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불안 심리가 아니라 실제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호주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도움이 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운전자들에게 트렁크를 비우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서 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석유에서 추출해 만드는 각종 생필품들, 뭐 주사기, 쓰레기 봉투, 음료용 캔, 심지어 뭐 콘돔까지도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한쪽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재기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쇼핑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7: 홈쇼핑 아이들아

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 우메캔
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0: 감사한다면
1: 사랑한다면
0: 역시 우메캔
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2: 888-941-3311 우메캔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9시 48분 됐습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국이 리드하고 한국이 따르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이브라햄 김 신임 회장은 어제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 파트너로 발전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에이브라햄 김 회장은 어제 뉴욕 맨하탄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이 이끌고 한국이 무조건 따르는 그런 관계, 소위 주니어 시니어 릴레이션십이었다라면 이제는 한국이 공동 파트너, 즉 시니어 코 파트너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가 변하면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2세인 그는 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냐? 라는 등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며 이제는 K-드라마를 봤는지 블랙핑크 팬이냐 BTS 팬이냐 등을 묻는 그런 질문이 흔해지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늘어서 너무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는 이런 관심을 어떻게 실질적인 협력과 연결로 이어갈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에서 이 관심을 더욱 키워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제대로 미국에서 교육할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와 인천 네트워크 육성에도 때문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에이브라햄 김 회장의 얘기인데요. 1957년에 설립된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뉴욕에 본부를 둔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정책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한테 미군 군용기 39대가 박살난 게 사실이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의원이 어제 미군이 이란 전쟁으로 군용기 39대를 잃은 것으로 추산한 보도가 나왔다라면서 국방부 당국자에게 이게 사실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에드 케이스 하원의원은 어제 상원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에게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질의하면서 군사전문 매체 더 워존이라는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미국 군용기 피해 집계가 나왔는데 미군 군용기 39대가 이란에 의해서 박살났다라고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케이스 의원은 더 워존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약 39대의 항공기를 잃었다라고 한다. 그것도 한 달 전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상 더 피해가 늘어났을지도 모르겠다라면서 국방부가 해당 항공기들에게 손실이나 피해가 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손실 규모가 확실히 맞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3: 벌써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은 오히려 요즘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13일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피해를 입으며 이와 인접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는 최소 800대의 드론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전역 14개 지역을 공격했다며 추가 드론이 계속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진입해 밤새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철도 기반 시설과 기타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이 이루어진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최서단이자 슬로바키아와 접하고 있는 국경도시 우즈호로드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 국경의 모든 검문소를 추가 공지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힌 후 몇 시간 뒤에 트럭 운행 등은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0: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인 어제 초대형 유조선 등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BC 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코스코라는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초대형 유조선 위안화호가 어제 이란 라라크섬 인근을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NBC 뉴스는 이에 대해서 위안화우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연관된 중고차량 운반선 등 다른 대형 선박 4척도 지난 이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동안 이란산 원유를 몰래 판매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가해왔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이틀 동안 중국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사실상 이제는 눈 감아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완화 제스처를 취해놓은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 제이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2: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3: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8: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네, 오늘도 오전에는 구름이 다 섞이다가 오후 들어서 맑아지는 그런 날씨 또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74도로 예상되고요. 내일도 오늘과 뭐 거의 똑같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날씨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77도로 올라가겠고 화요일에는 83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84도로 다음 주에는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It isn't a dream. 자, 뉴스를 스토리처럼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드럽고 흐린 날씨, 땅속으로 살짝 포근하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날인가요? 오늘이 언더그라운드 홈데이입니다. 지하에다 집을 지면 여러 여건으로요, 에너지도 줄고 뭐 그렇다는 거지요. 포근함이 땡겨지는, 어머, 주말이 가까워오는 목요일, 좋은 아침 맞고 계신가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의가 있죠. 콜라만 먹던 트럼프 대통령도 그릿 월,
4: 대단한 장벽,
3: 그 건배주를 치얼스, 간파이를 외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면서 잘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물어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마이 프렌드 하면서 옛날에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이 중국의 공자님 말씀을 많이 그때 당시 언급을 했던 그런 일화를 얘기하면서 상호 존중, 바로 플랭클린이 신문에 공자의 말을 실었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간파이 하면서요, 서로의 다름을 어울림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님도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화이부동이라는 말인데요. 군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리고 화이부동,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려 하지만 진심으로 어울리지 못한다. 동이 뿌라. 제주도의 돌담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다 제각각인 자연석들이 억지로 깎이지 않은 채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면서 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어울림이 아닐까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차차차.

0: The Reflection of My Life 들으셨습니다. 아, 그 미시간의 한 로또 당첨자가 100만 달러 파워볼 상금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번호가 아주 특별한 곳에서 나왔다고 그러는군요. 바로 점술기계 졸타라는 거에서 그 기계에서 점괘를 뽑았는데 거기에 행운의 숫자 세트가 적혀 있어서 그걸로 찍었더니 100만 달러가 그 옛날 중국집 가면 이렇게 쪼개면 그 럭키 쿠키라고 하나 포천 쿠키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번호가 있어서 그거 갖고 아무 이거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것도 뭐 네 그렇죠. 오늘이 전국 지하 주거의 날입니다. 내셔널 언더그라운드 아메리카 데이해서요. 바로 땅 속에 그 자연을 살리면서 지하건축의 아버지 멜컴 웰스가 지구 표면은 공장이 아니라 식물들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자연을 훼손치 않고 그런 건축을 평생 실천했던 건축가이자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너지 바로 땅이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밖에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집안 온도는 1년 내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거 형태는 지하에 좀 심플하게 짓는 그런 것도 찾고 있고요. 요즘 뭐 렌트비니 그 주거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독립시킨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이제 넓은 저택을 처분하고 캠핑카로 생활 거처를 옮기는 새로운 그런 은퇴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또 그 집 치우고 이러느라고 드는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서 실속 있는 노후를 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저것 정말 마켓에 가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제도 그게 옛날 고등어가 제가 고등어를 좋아해서 고등어찜을 해먹을까 하고 어제 갔더니 199 파운드 199가 지금은 배가 뭐예요. 4국으로 올라가지고 고등어 쳐다보면 왔네요. 그래요. 조금 줄여먹고 허리띠도 졸라매면서 건강하게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목요일은요. 스포츠와 사람들 해서 지난주에는 마라토너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1일 LA 체육회에서 마라톤 대회를 그리피스 파크에서 펼쳐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회의 마라톤 대회가 될 것 같아요. 마라톤도 돈 안 드는 운동 아니냐 했더니 운동화가 꽤 많이 다른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화가 다를 만큼 그렇게 뛴다는 거는 아 그렇게 keep moving 응?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지 우리 몸도 계속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러죠. 오늘은 바로 피클볼 요즘 정말 핫합니다. 이 피클볼이야말로 돈 안 드는 그런 운동이고요. 우리 시니어분들도 아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과연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피클볼이 과연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LA 체육회의 켄조 부회장님과 또 피클볼 하시는 요즘 최근에 시작하셨던 비기너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피클볼 협회 새로운 회장님 모시고서요. 피클볼이 과연 무엇이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자이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0: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0: 두 번째 참가자.
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0: 세 번째 참가자.
3: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 목요일이면 스튜디오에 에너지가 꽉 찹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우리 LH체육회의 켄조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스포츠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아까 우리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피클볼. 요즘 피클볼. 많이 하시죠, 정말.
1: 네. 피클 하면 오이 피클.
12: 맞아요.
1: 그 피클인가요?
12: 그거에서 네. 연상도 됐는데 저희가 네. 볼을 보시면 네. 약간 이제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1: 플라스틱으로 돼서.
12: 맞아요. 그래서 테니스 네. 공하고는 크기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네. 플라스틱 재질이라 요즘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공원에 가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네. 이 피클볼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피클볼을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히 얘기도 나누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누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먼저 오렌지 카운티 피클볼 협회의 회장님 브라이언 리 회장님,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회장님 피클볼 재밌어요?
13: 아, 너무 재미있다보다 이렇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좋은 중독성이 있어요.
1: 좋은 중독. 중독. 네. 와. 좋은 거에 중독하면
12: 매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1: 계속 치고 싶은.
13: 맞아요. 네, 그렇죠.
1: 딱 그 스위스팟에 볼이 딱 맞았을 때 그 쾌감. 네, 그죠. 네. 네.
13: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1: 아, 많이 사귀게 되고. 네. 운동하면서 네.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진한심 씨 피클볼 친 지 얼마 되셨어요?
14: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1: 아, 2월 달부터.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치고 나니까?
14: 일단은 조금 약간 설레임이 다시 생겼고요.
1: 설레임.
14: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14: 그리고 일단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이라 다이어트도 네. 좀 됐고요.
1: 네.
14: 살도 빠졌고 약간 조금 더 부지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아. 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 진아 씨는 매년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게 나의 인생의 설레임을 돋궈준다 이러는데 뭐 새롭게 도전하셨어요?
14: 운동인 경우도 있지만 네. 운동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1: 네.
14: 해보고 싶었던 거를
12: 위시리스트에 이제 네네네. 올려놓고
14: 그래서 네. 도장 깨기 식으로 1년에 한 가지씩 배우는 거 스포츠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여자로서는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화장을 네. 배워본다든가 이쁜 글씨를 배워본다든가
1: 뭐든
14: 네. 네 그래서 운동을 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끊임없이 배우는.
14: 네.
1: 우리 켄조 부회장님 피클볼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12: 지금 피클볼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한인 사회에는 이거 최근에 몇 년 정도의 그런 오래되지 않은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역사가 1968년도부터 이게 네. 피클볼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메이저 대회들은 지금 거의 미국 주류사에서는 오픈컵도 있을 정도로 지금 프로 선수들도 많이 배출이 돼서 지금 다양한 그 레벨에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12: 그래서 제가 지난해서부터 뉴욕하고 텍사스, 오클라마 그런 쪽을 많이 출장 갔다 오면서 그 미국사에서는 이게 거의 정말 올림픽 가기 전에 수준까지 올려놓은 아예 굉장히 레벨이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 한인사에서도 이제 피클볼이 아 이게 그냥 동네 아이들만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스포츠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1: 네.
12: 이번에 우리가 좀 방송을 타면서 우리 브라이언 회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네. 우리가 이 스포츠에 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또
1: 네.
12: 테니스까지 그만두시고 피클볼로 빠지셨는지 오늘 그런 네.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1: 네.
12: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해서 테니스에서 피클볼로 갈아타셨을까요?
13: 네, 저도 이제 네. 운동을 워낙 이제 좋아하는데 저 티네이저부터 이제 운동을 테니스는 즐거워 되고 저의 꿈이 이제 이제 은퇴를 하면
1: 네.
13: 테니스만 치겠다 이제 그렇게 네.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1: 네.
13: 이제 그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좀 부상을 입었어요 발목에
1: 네.
13: 그래서 운동을 한 2-3년을 못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땀을 좀 내야 뭐라 그럴까 정신이 좀 맑아지 그런
1: 땀 내는 게 좋죠.
13: 네, 그랬는데 도저히 이렇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그 테니스 위에서 이렇게 네. 딱딱하는 소리가 들길래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애들 놀이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12: 네.
13: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패를 하나 사가지고 야, 저거라도 해야겠다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1: 네.
13: 또 들어가서 이제 치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테니스 같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12: 맞아요,
13: 같이 치게
12: 맞아요.
13: 되는데
1: 네.
13: 어떤 백인 할머니 둘이서
1: 네.
13: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13: 나는 이거 못한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했더니 괜찮대 들어오라는 거예요.
1: 네.
13: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1: 네.
13: 그분이 이제 저를 가르쳐주고
1: 네.
13: 한 시간을 쳤는데
1: 네.
13: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12: 네, 맞아요. 생각도 많이 되죠.
13: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땀이
1: 네.
13: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진짜 못 흘렸던 땀이 그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13: 이거 정말 나에게는 너무 좋은 운동이다.
1: 네.
13: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또 금방 치게 되고
1: 네.
13: 이제 그때부터 저 계속 치게 됐죠. 이제.
1: 테니스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네. 무리가 안 돼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13: 그렇죠. 예.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지만은
1: 코트가 그래, 일단 작고
13: 네 작고
12: 맞아요.
13: 또 이렇게 움직임이 더 많지가 않고
1: 네.
13: 그리고 또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은퇴하고서는 좀 이렇게 무리한 저기 심심한 시간이 많잖아요.
1: 네.
13: 근데 피클볼을 하면은 정말 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돼요.
1: 재밌어요. 네. 네, 복식으로 치면서
13: 그렇죠.
1: 무리도
13: 복식으로
1: 안 되고.
13: 치면서 그래서 저도
1: 네.
13: 뭐 이렇게 뭐 교회와 집과 뭐 네. 회사만 네. 이렇게 뱅뱅 돌다가 이 피클볼을 시작하면 또 뭐 친구가 너무 많이 뭐 한국 사람 생겼어. 외국 사람 할 거 없이 아. 너무나 많이 생기고
15: 네.
13: 운동하는 시간보다 어느 때는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아질 아. 때도 있고
15: 그러면
13: 그렇습니다.
15: 진짜 그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기 너무 쉬운데 예, 예, 그런 예. 거에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13: 참 많이 웃게 네. 되고 운동하면서
15: 아, 좋습니다.
12: 아마 지금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 라켓을 우리가 지금 샘플로 갖고 왔는데요.
15: 네.
12: 이게 지금 정식 그 피클볼의 라켓이 이제 다양한 사이즈가 있지만 보통의 사이즈들은 거의 다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보는 네. 라디오 보시면 아 이런 모양으로 피클볼 라켓이 생겼구나 그래서 접하실 수 있고요. 이 라켓은 뭐 가격대별로 많이 차이가 있지만
15: 네.
12: 그래도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까운 용품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15: 네.
12: 그 스포츠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라켓 네. 추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15: 네.
12: 그런 라켓 구입할 때도 조금 팁을 좀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5: 가격대는 뭐 비싼 것도 있지만
12: 맞아요.
15: 그냥
12: 이게 프로 선수들 네. 저희가 요즘 보니까 300불 정도 하더라고요.
13: 그렇죠.
12: 네. 그래서 이제 테니스 라켓도 비싼 건 300불이 넘어가는데 이 네. 작은 라켓이 그 정도 된다는 건 그만큼 이게 많은 분들이 개발도 많이 하지만 회사에서도 이게 상품성이 있으니까 개발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15: 네.
12: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때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15: 네.
12: 그래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뭐 50불 때도 있고 100불 미만도 많이 있지만
15: 네.
12: 그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에서 한번 설치하시면은
15: 네.
12: 다양한 그 셀렉션이
15: 보시고.
12: 있으시니까 그런 네. 리뷰도 보시면서
15: 네.
12: 나에게 맞는 무게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손잡이의 크기도 다양하거든요.
15: 네.
12: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아 네. 나한테 맞는 라켓을 구입하셔서
15: 네.
12: 요즘은 정말 가까운 그 각자 사시는 공원에 가셔도
15: 네.
12: 정말 이거 피클볼 테니스 코트에서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15: 네.
12: 그래서
15: 네.
12: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아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있나 한번 둘러보시면
15: 네.
12: 미국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피클볼 하시는 분들은 레벨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15: 네.
12: 그 같이 플레이할 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5: 네.
12: 내가 조금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쉽게 다른 친구들하고도 그다음에 동네 친구들하고도 같이
15: 네.
12: 다양한 스포츠를 좀 이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니까
15: 네.
12: 한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피클볼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LA 체육회에 연락해 주셔도 되고
15: 네.
12: 오렌지 카운티는 우리 오늘 출연하신
15: 네.
12: 그 브라이언리 회장님한테도
15: 네.
12: 연락 주시면은
15: 네.
12: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 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어디서 주로 치십니까?
1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미라다 그 테니스장에서
15: 네.
13: 치기도 하고
15: 네.
13: 이제 이렇게 또
15: 회원분들이 모일 때
13: 회원분들이 한국 분들이 거기 한 회원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고
15: 아, 네.
13: 그 외국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15: 네.
13: 매일 오시는 분들은 한 한 30명 정도
15: 네.
13: 되는
15: 와,
13: 것 같아요.
15: 열심히들 하시네요.
13: 네,
15: 네.
13: 네, 거기 라미라다에서 저는 주로
15: 네.
13: 치지만 이제 그 플러턴 그 근처에서
15: 네.
13: 피클볼장이 야외로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군데가 있고
15: 네.
13: 또 실내도 있어요. 이렇게 자매님들 그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15: 네.
13: 또 햇빛 싫어하시는 분들은
15: 실내에서도
13: 실내도
12: 네,
13: 제가
12: 인도어도 많이 만들어져
13: 네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 YMCA도
13: 네. 네,
15: 다 있어요.
13: 네.
15: 실내에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13: 그렇죠.
15: 그리고 무료로 가르쳐줘.
13: 예,
12: 네, 네, 어떤 데는 클리닉으로
13: 예, 무료로 레슨하는
12: 네.
13: 데도 있고 이러도 있고
15: 네.
13: 조금 더 이렇게 잘하기를 원하면 저 개인 레슨도 좀 받으시는 기회가 많이 있고
15: 네.
13: 예,
15: 자 우리 그러면 브라이언 리 회장님 전화번호 오픈 가능하신가요?
13: 예.
15: 562-742-4219
13: 4219 예. 제가
15: 562.
13: 전화를 조금 못 받을 때가 있어서 텍스트 메시지로
15: 문자로.
13: 예, 남겨주시면
15: 네.
13: 좋을 것 같습니다.
15: 562-742-4219 예. 오렌지 카운티 쪽에
13: 네.
15: 계신 분들은
13: 네.
15: 피크폴 네,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12: 그리고 LA 지역은 저희
15: 네.
12: LA 체육회 연락
15: 네.
12: 주셔도 되고요.
15: 네, 전화번호
13: 죄송합니다.
12: 248
13: 제가 사이가 아니고 745
15: 745
13: 예, 7452
15: 562 745 4219
12: 네, LA 지역은
15: 네.
12: 213-248-7611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사시는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15: 네.
12: 인포메이션 저희가 더 자세하게
15: 네.
12: 알려 드릴게요.
15: 네, 213-248-7611로 하시고요. 거의 이런 코트가 무료로 개방이 된 곳도 많죠?
12: 네, 맞아요.
15: 멤버십도 있지만
12: 뭐
13: 그렇죠. 거의
12: 멤버십도
13: 무료로
12: 있지만.
13: 돼 있고 이제 그
15: 네.
13: 플루톤 그체는 이제 IP 크리라고 해서 IP클럽에서 거기는 이제 유료 돈을 네, 내고 예. 네. 근데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15: 네,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 네, 맞아요. 요즘 피클볼 코트를 많이
13: 예, 그렇죠.
15: 운영하시더라고요. 예. 무료로.
13: 이제 네. LA 충영교회 같은 데는 이제 6개 네, 코트가 코트가 있으면서 와. 무료로 거기는 이제 레슨을 네, 주시고 네. 저희 교회에서도 문화교실 통해 가지고 무료로 이제 교인들 지금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교인 외에도 이렇게 네. 원하시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고 네. 또 가스 패밀리 처치에서도 또 네. 무료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5: 조금 큰 네. 교회에서는 요즘 피클볼 네. 코트를 많이
13: 은혜 한 교회에서도
15: 아 그래요? 네, 돈 안 들고
13: 네, 예, 예, 예.
15: 근데 그리고 이 패들과 네. 이 공을 한번 장만하면 이거 평생 쓰는 것 같아요.
13: 평생은 아닌데
15: 부러지기도 해요?
13: 부러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초보자들은 네. 계속 치는데 좀 잘 치시는 분들은 네. 또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해요.
15: 하고.
13: 네, 그래서 이제
15: 네.
12: 아마 우리 야. 오늘 출연하신 진하심 씨도 네. 이 라켓을 사용하시면서 아 뭐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까? 뭐 이거 피클볼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 다음에 네. 또 피클볼의 매력은 또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14: 아, 이 피클볼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만든 게 피클볼이잖아요.
12: 맞아요, 맞아요. 네.
14: 근데 이제 테니스는 코트가 크고 그 다음에 활동 반경도 세고 공도 죄송합니다.
15: 맞아,
14: 탄성이 세가지고 네. 좀 빨라요. 근데 네. 이 피클볼은 공이 플라스틱이라서 튕기는 속도도 조금 느려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캐치해서 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패들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요.
15: 네.
14: 그 테니스채처럼 라켓처럼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접하기가 쉬웠고요. 저는 네. 처음 레슨 받은 날 네. 한 30분 레슨 받고 그 자리에서 곧장 시합도 한번 해봤어요.
15: 아~
14: 게임도 해봤어요. 그
15: 네.
14: 정도로 쉽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뭔가를 했을 때 네. 정말 좋은 징조는 그 다음 거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5: 네.
14: 제가 스쿠버 다이빙에서 처음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가는 그 한 달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15: 야.
14: 그리고 나서 한 지금 10년 만에 또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설레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15: 아, 야.
14: 그래서 시간도 빨리 가고 운동도 네. 잘 되고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15: 아, 요즘 뭐 콜레스테롤이다, 당이다 뭐 이러신 분은요. 진짜 피클볼을 시작하시면 아주 네. 좋은 설레임을 가지시면서 저도 행복한
13: 저도 시작한 지 네. 3개월 만에 10파운드가 빠졌어요.
15: 어머, 3개월 만에 10파운드?
13: 네, 예.
15: 아,
13: 요즘엔
15: 여러분,
13: 조금 다시 쪘어요.
15: 네,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바로 피클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15: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한 열풍이라고 합니다. 시니어분들도 무리 안 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경제적인 피클볼, 탁구와 배드민턴, 테니스를 복합시켜서 그 장점만을 갖고 있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원래 미국의 시니어 노인분들이 하시다가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오렌지 카운티 562-745-4219 그리고 LA 체육회 213-248-7611 248-76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삼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7: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18: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8: 진짜 감쪽 같네.
19: 역시 벤트웨이야.
1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33-383-7233 합니다.
20: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시원하죠. 비젤의 볼레로를 핑크 마티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경우는 헐리우드에서 매년 공연을 했던 그런 시애틀에서 시작된 그런 뮤지션 그룹인데요. 요즘은 잘 요즘 헐리우드 공연들이 그렇게 땡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도 못 갔고 올해도 보면 티켓 가격이 뭐 물가가 다 오르긴 했지만 너무 올라서 맨 끝자리의 경우는 좋은 공연도 15불, 20불짜리도 옛날에 많았는데요. 요즘은 가장 싼 것도 50불이 훌쩍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함께 멋진 곡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네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그 나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을 계속 도전한다는 아까 진하심 씨 얘기도 있었잖아요. 뜨개질을 배우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남자분들 이 뜨개질을 배우시더라고요. 저도 이 수세미

0: 뜨는 거, 그것도 회오리로 어떻게 이런 무늬를 뜰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도전을 해서 배웠어요. 그거를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 회오리 수세미 이렇게만 쳐도 그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개 뜨고 두 개 뜨고 뭔가 마음이 심란할 때 이 뜨개질을 싸기 시작했더니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영국 요양원의 70대에서 90대 어르신들이 평생 익힌 뜨개질 기술로 지구 반대편 동물들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하이에나 공격을 받고 회복 중이던 아기 코뿔소를 위한 담요를 짰고요. 또 국제영장류 보조단체의 구조단체의 원숭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뜨개로 떠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호주에 기름 유출 사고로 펭귄의 그 체온이 떨어질 때 이걸 지켜주는 재활용 미니 스웨터를 만들어서 이 필립 아일랜드의 펭귄 재단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인도에는 거리에서 구걸에 동원되던 코끼리들이 많죠. 이 코끼리들이 다시 좀 자연 속으로 이 구조되기 위한 그런 기금 마련을 위한 코끼리 인형을 또 떠서 보냈다고 합니다. 동물뿐 아니라 요양원 어르신들께도 뭔가 내 손으로 만든 물건이 먼 곳에 지구촌에 그 생명을 구한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나 방문객들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대화도 나누면서 또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계시다 그러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뜨개질 바늘과 털실만으로도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시는 그런 할머님들의 모습이 감동이네요. 자, 오늘 내 인생에 한코 뭐를 떠볼까 이런 마음으로 잘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탱자의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톡.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옥노로 갈까
6: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1: 울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5: 애프터 마더스 데이를 노려라.
11: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 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1부 함께 하십니다. 화산 폭발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가스를 제거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화산이 폭발을 하면 오히려 어우 너무 뜨거워지고 온난화에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지만 이게 그러니까 화산 폭발을 하면서요. 그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바닷속 염분이 화산재와 섞이면서 이게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서 메탄을 분해하는 염소 입자가 대량 생산된다는 겁니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약 80배 강력하지만 대기 체류 기간은 약 10년으로 짧다고 그래요. 학계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메탄을 빠르게 제거하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후 모델에서 간과됐던 화산재의 메탄 제거 효과가 입증됐다라면서 이 자연 메커니즘을 응용하면 인공적으로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새로운 기후 개발 기술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요. 야, 화산 폭발이 오히려 지구의 어떤 온난화를 놓치는 천연 청소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뭐든지 보면 그 이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화산 폭발하면서 이런 또 이점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 요즘 또 좋은 그 것들을 또 AI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준다 어떤 분들을 그러시는데 네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화산을 폭발시켜야 할 때는 가감없이 좀 폭발도 하면서 또 거에 대한 이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내셔널 치킨 아웃데이입니다. 뭐 타코라는 말도 있죠. 트럼프 치킨 아웃 요거의 약자가 타코라고 그러죠. 옛날 이 치킨이요 조금만 뭔가 위협이 와도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서 치킨 아웃 무섭게 쫄기는 이러면서 치킨 아웃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치킨 아웃 데이 옛날 이 치킨 댄스 추는 거 보셨죠? 바로 이 노래에 맞춰서 췄습니다. 바로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0: 원래는 스위스의 아코디언 연주자가 이게 원래 치킨 댄스가 아니고 오리 댄스였다 그래요. 미국으로 오면서 오리가 치킨으로 변한 거라고 합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후니후니와 함께하는 또 시간 2부의 남자와 함께 찾아뵐게요. 2부에서 만나요.
1: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 세종송보감.
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 세종송보감.
1: 쌩쌩 돌아라 하하.
2: 세종송보감이잖아.
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4: 213-383-8899 383-8899
5: 세종.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세븐디아스 타이어.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 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 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9: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8: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이고요. 이 시간은 굿모닝
4: 차차차
3: 2부의 남자 우리
4: 후니미.
3: 후니 씨와 함께하는
4: 네.
3: 2부. 오늘은 3-4를 준비하셨어요.
4: 아, 오늘 저희 네.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3: 3-4예요.
4: 하루에 세 가지의 네. 사자성어를 배웠네요.
3: 학교 다닐 때 공부 숙제 잘했어요?
4: 저요?
3: 난 이렇게 숙제 잘하는.
4: 아니요, 저는 잘 못했는데요.
3: 네. 방송 끝나고 오후 되면 땡 하고 오늘 거를 탁 보내주면서 후니 씨에 대해서 제가 깜짝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4: 아니, 안 그러면은 혼날까봐. 혼내기 싫어!
3: 아, 제가 원래. 남자.
4: 네. 뭐 다들 학창시절 때 뭐 1, 2등 하지 않나요?
3: 근데 미리미리 네. 하고 노는 게 사실 속 편해요.
4: 그게 안 하면 네. 해야 되는 어쨌든 해야 되는
3: 해야
4: 거잖아요.
3: 돼. 일찍 하는 게 낫지.
4: 어떤 스타일이세요? 해놓고 쉬세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하시는?
3: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좀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기도 한데 어쩔 네. 때는요 그냥 미룰 때도 있는 거 같아요.
4: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미뤄두면?
3: 그렇죠.
4: 뭘 해도 불편하잖아요.
3: 맞아. 네.
4: 그러니까
3: 미리 해놓는
4: 그러니까 빨리 해놓는 게 나아요.
3: 매도
4: 먼저 맞는 게 속 시원해 진짜. 난 맞았잖아. 네. 네. 앞에 쭉 맞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3: 그런데 먼저 네. 맞으면 선생님이 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프지 않아요?
4: 아, 근데요. 네. 저희 어릴 때 체벌할 때는 네. 사람이니까 네. 때리다 보면 점점 폭주하셔요. 처음에는 이 자식 이러다가 네. 한 10명쯤 되면 이 새끼 날 웃게 봐! 이러면서 선생님이 더 열받는 거야. 폭주하시더라고요.
3: 체력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안 되겠다.
4: 체육 선생님한테 맞을 때가 제일 아파요.
3: 아~
4: 저희 선생님 별명이 터미네이터 있어. 터미네이터.
3: 네.
4: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3: 네.
4: 항상 딱 붙는 튜닝이 바스락바스락거리는 튜닝 입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재질이 소재가 그 바람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3: 그런 거 있어.
4: 바싹,
3: 맞아.
4: 바싹
3: 걸을 때마다.
4: 움직일 때마다 바싹바싹. 우리가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데 네. 온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정말.
3: 네.
4: 군살이 1도 없어.
3: 맞으면 아프겠다.
4: 그분은요. 주먹으로 네. 때렸어요. 저희.
3: 요즘은
4: 얼굴도
3: 뭐
4: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랬어요.
3: 그냥 맞았어요?
4: 아니 맞지 그럼 어떻게 해요.
3: 반응 안 해요?
4: 저희 학교 중에 네. 1등 깡패가 네. 가출을 냈다가 네. 잡혀왔어요.
3: 네.
4: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네. 근데 얘가 1등 양아치 깔팽이니까 맞다가 자기가 열받으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은 거야.
3: 맞짱 뒀어.
4: 덤벼서 선생님한테.
3: 어머.
4: 상대가 안 되죠. 애가 확 하는데 선생님 그거를 가볍게 피하면서 반죽이라. 걔 병원 실려갔어요. 야, 근데 상대가 안 돼.
3: 그렇죠.
4: 아, 근데 저희 때 많이 맞으셨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미혹신 안 맞았겠을 거고.
3: 여학생? 아니에요. 우리 그.
4: 여중, 여고 나오셨어요?
3: 저희... 예.
4: 여자는 안 맞잖아요.
3: 여중, 여고 뭐.
4: 여자도
3: 초등학교 때도 5학년부터 나눠나는데 초등학교 네. 5학년 선생님이 네. 무용 선생님이거든요. 여자반이거든요. 악마. 우리가 악마라고 붙였어요.
4: 별명도 다 이래.
3: 막 손등 때리고.
4: 아, 자루요?
3: 네. 그리고 마주보게 해서 싸게 서로 때리게
4: 진짜요?
3: 하고 좀 또라이 같은
4: 그리고요, 친구들끼리?
3: 그리고 잘못하면 네. 옆방 남학생 반에 가서 네. 수업하는데 앞에서 저기 의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4: 남학생 앞에서?
3: 네, 남학생
4: 반에 창피를 주는 거구나. 야, 근데 그건 개인 모욕이다, 모욕.
3: 나는 그분 지금 어디 계시면 편지 쓰고 싶어. 그렇게
4: 뭐라고요?
3: 애들 그렇게 상처 주지 말라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네. 제 친구도 똑같이 다들 상처받았더라고요.
4: 그분 별명이 악마?
3: 네.
4: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3: 아니요, 젊은 이쁜 여자야.
4: 젊고 이쁜데 그래요?
3: 그래서 그거 모르는 그 악마의 모습을 모르는 남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4: 좋아했구나.
3: 그리고 콩기름 같은 거 식용유 갖고 오게 해서요. 네. 그렇게 교실 마룻바닥을 닦게 해요.
4: 콩기름으로요?
3: 네.
4: 냄새나잖아요.
3: 몰라요. 아무튼 식용유 같은 거. 그냥 그것만 닦게 해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체에서 네. 막 저희 반에 와서 보고 그러면 저희 옆반도 막 닦아주고.
4: 아, 담임이셨어요?
3: 담임이었어요. 5학년.
4: 하필 악마가 담임이었구나. 와.
3: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단련이 됐죠. 근데 나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4: 성악설,
3: 아, 정말 좋은 선생님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됐어요.
4: 저는 여중 요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네. 남자 저 같은 남자 선생님들을 사모하는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건 없으셨어요?
3: 있죠.
4: 난 오히려 그런 로맨스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자 선생님한테 맞는 얘기는
3: 아 몰라 맞는 얘기 하지 마요.
4: 왜요?
3: 아파.
4: 저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우리들은. 저희 때는 아침에 한 대 안 맞고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잠 깨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기분 나쁨 때렸잖아요.
3: 요즘은
4: 그냥
3: 뭐
4: 쳐다보는 게 눈빛 마음에 때리고 뺨 때리고 막.
3: 그니까
4: 진짜 인격 모독이지.
3: 때리지 맙시다.
4: 그래, 그러지 마요.
3: 네, 말로해요.
4: 아퍼 네. 많이 아퍼.
3: 오늘 뜨리폰데 세대 맞고 네대 맞고.
4: 세대 맞을래 네대 맞을래. 오늘 뜨리포 여러분 아 이거 뭐 지난 시간 때까지 제가 조금 가끔 한두 개 어려운 걸 넣었더니 네. 사람들이 아 재밌다.
3: 네.
4: 몰랐던 걸 배웠다.
3: 아
4: 그러셔갖고
3: 네.
4: 이번엔 좀. 어려운 거 하려다가 이번 시간까지만 쉬어가는 시간으로
3: 네.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배워보는 시간 네. 3, 4입니다.
4: 자, 첫 번째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3: 네.
4: 와신 상담.
3: 이거 많이 들었어요.
4: 많이 들어봤죠. 진짜. 상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3: 누워서 상담하는 거 아니야.
4: 와신 상담. 누울 와자에 네. 뗄나무 신자 장작이죠, 장작.
3: 네.
4: 맛보다 할 때 맛볼상. 쓸개 담 웅담할 때.
3: 아.
4: 그래서 와신 상담. 자, 현재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와신 씀듬.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와신 상담 마. 자, 뜻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치욕을 참는다. 자, 옛날에 월나라 왕 구천이 있었습니다.
3: 네.
4: 그 왕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져요. 적국인 오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었지만 포로니까 어떻게 해? 완전 진짜 노예 생활
3: 했어요.
4: 허드렛 일 하고 정말 말 먹여주고 말 가꾸고 막 사람들은 이제 월나라 끝났다. 왕이 저렇게 됐으니까 끝났다. 하지만 구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 이름도 구천이야.
4: 구천을 떠돌면서 그러니까.
3: 나는 일을 간 거지.
4: 그러니까 몇 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3: 네.
4: 왔는데 그가 이제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부러 푹신한 침대
3: 네.
4: 이거를 다 버리고 거친 장작 위에서 잠을 잡니다.
3: 아, 와신할 때 신이 장작 신이군요.
4: 네.
3: 장작 위에서 잤군요.
4: 몸이 아프잖아, 배구.
3: 네.
4: 몸이 아파. 참어.
3: 네. 일부러.
4: 그리고 일부러 방 안에 동물의 쓸개를 걸어두고
3: 네.
4: 매일 그 쓸개를 핥아요.
3: 나이코 아니야? 왜 쓸개를 핥아?
4: 왜냐면 쓸개가 엄청 쓰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매일 그 입맛의 쓴맛을 듣는 거야.
3: 네.
4: 그러면서 허리가 배고 허리가 몸이 아프고 일어났을 때 쓸개를 막 입을 핥으면서 그 수치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발화를 버티니까 신하들은 그러죠. 왕이시여 제발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편히 좀 지내세요. 하지만 그는 나는 절대 그 치욕을 잊을 수 없어. 계속 나라를 키우고 군대를 만들어서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해져요.
3: 네.
4: 그리고 자기한테 치욕을 줬던 오나라를 무너뜨려버립니다.
3: 아, 오나라를 드디어.
4: 이게 바로 와신상담. 사람이 절실하면 아주 그냥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3: 아.
4: 와신 상담.
3: 아우 장작 위에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 와신 상담.
4: 쓸개도 맛있는 건 맛있는데.
3: 아니요 쓸개.
4: 왜? 쓸개까지 아니, 빼준다고
3: 베트남 보잖아요. 가면 네. 곰 쓸개즙을 추출하잖아요.
4: 웅담.
3: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4: 쪽쪽 빱니다.
3: 거기서 20년 동안인가 쓸개즙을 추출당했던 두 마리가
4: 네.
3: 동물 구조 단체에 의해서 구조돼서 처음으로 풀을 밟아보고 밖에서 공기를 쉬어본다고 아직도 100여 마리 더 있대요. 이제 베트남에서는 쓸개즙 추출이 불법이 됐대요.
4: 아, 불법이 됐어요?
3: 네, 그런데도 아직 그 농가에서 구출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나봐요. 아, 그래서 쓸개 먹으면 안 돼 진짜.
4: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3: 더 좋은 거 많아요.
4: 그 예전에 그 하하 박수광 박사님인가?
3: 네.
4: 그 분이
3: 저기
4: 무슨 말 하시죠?
3: 돌아가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
4: 무슨 이스라엘 박수광인가? 막 그래서 맨날 가십니다. 이분이 그걸 설명하는데 그 사육장에서 곰을 묶어두고요.
3: 네.
4: 여기 간이 심장 쓸개 여기다가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3: 저 봤어요 베트남 가서
4: 아, 보였어요, 그걸?
3: 농장에 데려가더라고요.
4: 그 드셨어요?
3: 미쳤어요. 나 울고 나왔어요. 너무 너무 잔인해서.
4: 그러면서 얼마예요?
3: 아니요, 넌 절대.
4: 두 바를 플리스.
3: 저 베지테리안이에요.
4: 쓰리 바를 플리스.
3: 너무 진짜 잔인해.
4: 아 근데 그걸 구경을 가요?
3: 거기 그러니까 그 팔을 하고.
4: 아, 그 관광상품 거기, 파는 걸로? 네,
3: 거기 가서 해서 그 쓰개집을 사라고 사람들. 어, 나 진짜 그거 보고 야, 저렇게 살아있는 아이
4: 뽀라먹습니다.
3: 그러지 마.
4: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게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이거 사자성어 시간이지만 두자예요, 이거는.
3: 네.
4: 백미.
3: 백미?
4: 백침이
3: 쌀밥인가요?
4: 말고. 어, 쌀밥인도 아닌데 쌀밥이 아니고 백침이 아니고 백미.
3: 아.
4: 말 근데 흰쌀, 아, 흰쌀이란다. 흰 백자는 맞는데 네. 눈썹 밑자예요.
3: 아, 미간할 때
4: 그쵸?
3: 눈썹?
4: 근데 한 미혹시 할 때 밑자는 아름다울 밑자죠?
3: 네.
4: 눈썹 아니죠?
3: 네. 눈썹 아니죠.
4: 네. 자, 백미.
3: 네.
4: 한자 중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3: 하얀 눈썹.
4: 삑 빵미.
3: 빠이 빠이죠.
4: 빠이 아, 빠이미.
3: 빠이 마이.
4: 빠이 빠이 마야. 자,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부분. 자, 마씨 집안에 똑똑한 형제가 여러 명 있었대요. 예전에.
3: 네, 네.
4: 모두가 재능이 뛰어나서 야, 저 집은 마씨 집안은 그냥 다 똑똑해 애들이.
3: 네.
4: 근데 그중에 유독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3: 네.
4: 그 사람이 이거를 마량. 마량이라는 친구는 눈썹에 하얀 털이 있었대요.
3: 어, 그런 분 계셔.
4: 어, 그래요? 네. 저 한 번 봤는데.
3: 다, 이상해. 눈썹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4: 어, 되게 매력적이겠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판단력이나 지혜가 최고였대요.
3: 네.
4: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많은 형제 중에 이름 잘 모르니까 흰 눈썹까지는 그 놈이 가장 뛰어나더라.
3: 아.
4: 라고 해서 그 중에 제일 우선 으뜸은 백미다.
3: 아, 그래서 백미군요. 네. 마씨 집안에.
4: 그렇죠.
3: 응?
4: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3: 어, 하얀 털.
4: 네, 하얀 털. 우리가 뭐 야, 사실 이 모든 스토리 중에 여기가 이 부분이 잘 백미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 우리 앞으로 그냥 한글로 하죠. 뭐 야, 네, 하얀 털이다.
4: 야, 흰 털. 흰 털이다, 흰 털.
3: 네, 흰 털이다.
4: 흰 털이다. 네. 좋습니다. 자.
3: 아, 백미가 흰 털이었구나.
4: 백미를 좋아하세요? 흑미 좋아하세요?
3: 저는 건강상 흥미.
4: 그렇죠. 흑미, 영양밥 이런
3: 근데
4: 거.
3: 김치찌개 먹을 때는 백미.
4: 맞아. 제가 그 말씀을
3: 명란젓. 명란젓 먹을 때 백미.
4: 저 비빔밥은요?
3: 비빔밥도 백미죠.
4: 그죠. 그러면 흑미 이런 먹을 때 사실 솔직히 설렁탕에도 백미거든요.
3: 그렇죠. 아유, 한밥 맛있긴 한데.
4: 김치만 그래도. 흑미.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자성어. 오늘의 사자성어. 견원지간.
3: 아, 견원지간.
4: 이거 진짜 맛있죠.
3: 이거는 뭐.
4: 견원지간.
3: 예.
4: 한자 풀어볼게요. 개견자. 멍멍. 개견.
3: 네.
4: 원숭이 원자. 갈지자. 사이간. 둘 사이 할 때 사이간.
3: 개와 원숭이 사이.
4: 개와 원숭이 사이. 뜻은 서로 몹시 사이가 나쁜 관계.
3: 개띠와 원숭이띠가 그러면 서로 궁합이 원수, 안 맞겠네요.
4: 개띠와
3: 네.
4: 원숭이를.
3: 아, 그래요.
4: 네. 원래 개가 원숭이가 개를 맨날 놀리잖아요.
3: 그래요.
4: 그리고 도망가고.
3: 어.
4: 산 어디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네. 견원지간. 견원지간. 서로 네. 몹시 나쁜 사이인데.
3: 네.
4: 개와 원숭이 두 명 항상 싸워. 중국에 원래 원숭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놈이 항상 싸우는 거야, 개를. 그래서 개는 못 참아. 나중에는 네. 막 으르는 거다가 막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못해 두 개만 맨날 싸우냐. 그래서
3: 견원지간.
4: 그냥 만나는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아, 쟤네들은 네. 견원지간이다.
3: 네.
4: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3: 네.
4: 뭐 별다른 거 주는 거 없이 미국고 얄밉고
3: 네.
4: 말끝마다 짜증나고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저 빼고.
3: 서로 그냥 안 맞는 거죠.
4: 안 맞는
3: 게 있어. 안 맞는 게 있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
4: 정말 제가 네. 사람들의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기.
3: 네. 네.
4: 이게 맞고 안 먹고를 제가 정확하게 아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 언제요?
4: 두 번 있거든요.
3: 오오.
4: 하나는 술자리.
3: 아.
4: 술자리에서 이 사람이 기가 맞으면 응. 에너지가 맞으면 그 술자리가 너무나 즐겁고 숙취도 없고 안 취해.
3: 아.
4: 즐거워.
3: 응.
4: 크, 신나요. 그다음 두 번째 기가 맞는 데를 보면 노래방.
3: 네.
4: 이거 공감하십니까?
3: 노래방에서.
4: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이 사람과 네. 제가 에너지가 맞고 기가 맞잖아요.
3: 응. 너무 재밌어?
4: 고음이 쫙쫙 올라가.
3: 근데
4: 진짜. 근데 진짜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3: 네.
4: 내가 목 컨디션 너무 좋은데도 아니, 노래가 안 돼.
3: 본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고.
4: 아니 이게 그 누구냐가에 따라 너무 다르다니까요.
3: 그런
4: 공감을 못 하시네.
3: 아니
4: 저희가
3: 그래서
4: 전문 융 문화의 전문가는.
3: 아, 한번 가봐야 되겠네.
4: 이 사람이랑 코드가 맞다 그러면 정말 술자리 노래방 자리가 너무 즐겁고요. 음주
3: 네, 네.
4: 그 감우가 너무 즐겁고
3: 네.
4: 코드가 안 맞으면.
3: 네.
4: 솔직히 왜냐면 회의 같은 거는 코드 안 맞아도.
3: 그냥
4: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3: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는 대번에 알 수가 있죠.
4: 그렇죠.
3: 가봐야 되겠다. 만나 안 만나.
4: 그래서 네, 보세요. 내가 이 자리를 네. 만나 안 만나 보시려면 네. 술자리 또는
3: 네.
4: 그 음주 가무 자리.
3: 네.
4: 견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아, 자, 그렇게 견원 시간 말고 너는 내 운명 이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4: 아, 그런 사람 만나면 좋죠.
3: 네, 하하의 노래.
4: 네, 너는 내 운명 듣고 오실게요.

0: 내의 운명 듣는 이 시간은 바로 공부냉차차차 네. 2부.
1: 저는 뭐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저보고 운명이라고 하니까 저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 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아 5628-0788
8: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다널즈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2: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3: 세종송보감.
12: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3: 세종송보감.
12: 쌩쌩 돌아라, 하하.
13: 세종송보감이잖아.
14: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5: 213-383-8899 383-8899
16: 세종.
1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7: 213-388-5600 213-388-5600
1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8: 융자나라 좋은 나라.
17: 융자라면 콜미.
18: 213-388-5600 213-388-5600
19: 융자 나왔어요.
1: 우와 빠르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모닝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우리 후코이단의 신디 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3: 반갑습니다.
1: 아니 네. 저희 그 우민호 씨고 뭐 신디 최 매니저님이 뭐 워낙 유명하시고
0: 네.
1: 뭐 전화번호 구원구원 남자
0: 구원구원
1: 다 외울 그 정도인데
0: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1: 그렇죠.
0: 칼럼 하시는데 아주 귀 쏙쏙 들어오면서
1: 아니 근데 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번에 지금 25주년 특별 기념 행사가 사실은 15일까지였잖아요.
3: 네. 네,
1: 저희가 연장이 된 거예요.
3: 연장이 저희가 이제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특히 이제 에센셜 뉴트리션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 네.
3: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고
1: 그러니까요.
3: 프로모션 기간에만 네. 이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1: 네.
3: 이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0: 네.
3: 그래서 많은 분들이
1: 네.
3: 아 조금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고객분들이 네. 그러셔서 원래는 네. 15일까지지만
0: 네.
3: 다음 주 22일까지.
0: 아,
3: 연장은 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야.
0: 자, 그렇다면 이거 네. 좀 구체적으로 선물 좀 얘기해 주세요.
3: 아, 그럴까요? 네.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 네. 후코 2단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무료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에센셜 뉴트리션만 따로 구매를 원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은 이 제품을 150알이 이렇게 한 팩에 들어있고요. 네.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뭐 두 알에서 다섯 알까지 건강 상태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저희가 55불에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팩 이상 사시면 가격이 45불씩으로 떨어지고 네. 그리고 6팩 이상 사시면 가격이 40불씩으로 저희가 네.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네. 그러면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만든 계기가 바로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을 드시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삼시세끼 다 차려 먹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1: 네.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죠.
3: 그렇죠. 근데 네, 아침에 제대로. 저도 뭐 커피 한 잔으로 때울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학적으로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네. 그러면 에센셜 뉴트리션이 하는 역할이 네. 바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후코이단을 드시면 흡수력을 더 높이겠죠. 네. 그래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3병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을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7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네. 300알을 네. 무료로 그러니까 866-566 구원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866-566 구원권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는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건강 네. 상담을 먼저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후코이단과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더라도 내가 먹고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1: 그럼요.
3: 네. 그러면 건강 상태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모션 설명과 건강 상담과 모든 거를 다 네. 먼저 전화를 주시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네. 저희가 이제 몸에 맞는 타입을 또 권장을 해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선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네. 저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휴대용 손가락 마사지 링을 모든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거예요.
1: 네. 이거 굉장히 귀엽고 좋더라고요.
3: 너무 좋아하세요.
1: 그리고 꼭꼭 눌러줘서 너무 좋아요.
3: 네. 왜냐하면 모든 네. 혈액은 손가락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검지는 폐, 엄지는 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네.
0: 어머,
3: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1: 색상도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3: 아, 두 개를 다 드릴 거예요.
1: 아, 두 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0: 오, 골드와 실버.
3: 맞아요.
0: 네. 아니, 디자인이 반지로 끼고 다녀도 되겠네요.
3: 네.
0: 그러면, 끼고 다니면서 마사지 되는 거예요.
3: 맞아요.
0: 한번 껴볼까요? 네.
3: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이렇게 관절이 많이 아프시다 그러시잖아요.
1: 네, 네, 네.
3: 그럼 그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손가락 첫 마디를 이렇게 눌러봐 주시면 유난히 아픈 쪽이 있어요.
1: 네네.
3: 그러면 이 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장기가 아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1: 아.
3: 거기를 이제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네. 해주면 도움을
0: 누르시면.
3: 많이 받으신다고
0: 이렇게
3: 하시더라고요.
0: 이렇게 그냥 누르는 거예요?
3: 네.
1: 근데 패션 아이템으로도 뭐 그냥 우리 미역 씨가 하시니까
0: 이렇게 하나씩 끼고
1: 그냥
3: 그걸
1: 눌러주시면.
3: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이렇게 한 대 팍 치면
3: 그러니까 후코이단과 에센셜을 야, 드시면서 네. 같이 마사지를 하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굴리면서
3: 네.
0: 좋은데요?
3: 그게 뭔가? 바로 네. 저희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립 25주년 기념 네. 선물로 저희가 이렇게 아, 행사를 하고 있어요.
1: 이거 지금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하셔도
3: 네.
1: 받으시는 거예요?
3: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하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0: 어머 시원해요. 요즘 저는 진짜 손가락이 많이 피곤해서 늘 손 마사지기.
3: 맞아요.
1: 어? 역시 그 네. 너클이라고 해서 너클? 네, 네. 싸울 때 끼는 거? 약간 너클 낀 것 같아.
0: 아, 너무 좋아요. 어. 네.
1: 아니 근데
0: 시원해.
1: 시원해요?
0: 네. 네.
1: 나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보니까 엄지가 위라고 하셨잖아요.
3: 엄지가
1: 그러니까 폐가
3: 폐, 꼬기, 아, 검지가 위, 장, 소화기.
0: 아, 간이 어디예요? 좀 간이 보였어.
1: 간, 간.
3: 네. 오늘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0: 네.
1: 간은 어느 손가락이에요?
0: 간이 그러면? 어디예요?
3: 간은
1: 제일 부은 손가락 보세요. 그냥.
3: 일단은 네. 소지.
1: 소지.
0: 소지.
3: 네.
0: 소지.
1: 돼지지 소지지
0: 소지
1: 소지 여기 계시죠?
3: 신장도 예예
0: 아 얘가
16: 새끼손가락이
1: 너클 끼고 있는 미혹씨를 봐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간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네. 간은 사실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갖고 뭐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진짜 모르고
3: 지나는 거예요. 근데 간이 안 좋으신지 어떻게 하셨어요?
16: 굉장히 피곤하다고.
3: 그냥,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일단은 간이 네.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이유가 네. 간이 하는 일이 무려 500여 가지가 돼요. 와.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맙게 침묵의 네. 장기인데 네. 묵묵히 일을 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네. 안 하는데 더 위험한 거죠.
1: 그렇죠.
16: 네, 아, 이 링 너무 좋은데요. 시원해요. 아니 진짜 왜 이러지? 손가락 통증이 없어진 것 같아. 잠시.
3: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거. 네.
1: 네, 좋죠.
16: 야, 놀지 말고 항상 이런 링을 끼고. 손 마사지를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3: 근데 좋다. 중요한 게 이 손 마사지는 네. 일시적이잖아요. 네. 뭐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 몸에 면역력이나 이런 거 안 좋아지면은 네. 이런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네.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우리 네. 몸의 영양분을 이제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네. 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네. 몸에 해독을
1: 해독작용.
3: 도와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3: 그런데 간이 지치고 전만 침묵의 장기처럼 일을 묵묵히 하고 아프다고 소리를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몸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바꿔주지 못하게 되면 몸은 네. 점점 지치고 힘들죠. 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야.
16: 간 때문이야.
3: 네. 그래서 일단은 네.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저는 네. 이제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네. 먼저 받아보시기를
1: 제가
3: 예, 예, 예, 그렇죠. 네.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죠.
1: 네네. 아니 근데 오늘 소개 아까 해주셨던 그 에센셜 뉴트리션
3: 네.
1: 자체가
3: 맞아요.
1: 사실은 에센셜인데 뉴트리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트리션인데 뭔가 에센셜,
3: 네.
1: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담겨 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3: 일단은 뭐야?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몸의 영양학적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네. 뭐 아프신 분들도 많이 드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력이 떨어져요.
1: 그렇죠.
3: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소보다 단백질하고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16: 네.
3: 근데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1: 아, 못하죠.
3: 배가 불러서 못 드신단 말이에요.
1: 예.
3: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흡수되는 아주 좋은 영양 보제제가 필요한데
16: 네.
3: 그게 바로 에센셜 뉴트리션인데
16: 네.
3: 이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1: 네.
3: 효소,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바이라민 비군까지 네. 들어있어서 특히 이 아미노산은 아까 네. 말씀하신 간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16: 네.
3: 그래서 이름부터가 핵심적이잖아요.
1: 네.
3: 에센셜 뉴트리션 신개념 영양 보제제예요.
16: 네.
3: 그러니까 스마트한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6: 네.
3: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요. 네. 전문가가 고안을 하고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기술력으로 만들었어요.
16: 네.
3: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바로 효소예요.
16: 네. 네.
1: 아니 근데 아까 비타민 들어있고 아미노산 들어있고 네. 효소까지 들어있다고 하시면은 따로 효소 드시는 분들 많은데 따로 안 드셔도 되겠네요?
3: 따로 안 드셔도 돼요.
1: 오.
3: 저희가 이렇게 네. 손님들 상담을 도와드리면 드시는 네. 걸 다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 평소에 드시는 거.
3: 네. 예, 예. 네. 근데 비타민이 정말 많으세요.
1: 그렇죠. 아, 맞아요.
16: 얘가 막 많으시군요.
3: 네.
16: 얘가.
3: 그러면 일단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 개발한 에센셜 뉴트리션을 네. 드시면
1: 네.
3: 일단 효소,
1: 네.
3: 그다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아미노산
1: 네.
3: 비타민 네. 다 네. 정리하셔도 돼요.
1: 드시던 거 다 안 드시고
3: 네. 요거, 요거 하나만 드시면 돼요.
16: 네.
3: 일단은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16: 네.
3: 녹색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에서
1: 네네네.
3: 추출한
1: 네.
3: 효소거든요.
16: 네.
3: 이 바나파인이라는 성분을 지니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속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줄
16: 네.
3: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 먹어도
16: 네.
3: 몸에서 활용이 안 되면 헛수고잖아요.
1: 그렇죠.
16: 네.
3: 그래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에센셜 뉴트리션이 그 역할을 해줄 거고요.
16: 네.
3: 그리고 간 건강 해독작용에도
16: 네.
3: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16: 네.
3: 이거를 드시면은 간에도 좋고 그리고 효소는 소화를
16: 네.
3: 미네랄은 근육과 뼈를
1: 네.
3: 관리 이렇게 동시에 모든 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16: 네.
3: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이야.
16: 그래서 인기가 그렇게 좋군요. 네. 효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섭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아미노산인데
3: 맞아요.
16: 그것까지 다 종합세트로 들어 있어요.
3: 네. 네. 여기서 아미노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아미노산은요. 우리 몸의 기둥이죠. 근육과 뼈를 만드는 재료예요. 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무조건 아미노산 드셔야 하는데 특히 이제 간 건강 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1: 그렇죠.
3: 네. 간하고 신장은 수치가 이상 증명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드셨다가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안 좋아져서 오늘도 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네. 검증이 안 된 비타민 영양 건강보조식품을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이 나빠졌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1: 그래서 네. 들었어요.
3: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오미노시즈고 후코이다는 어떻게 입증이 됐고 어떤 연구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다 보내드렸었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검증이 안 된 제품 드시면 큰일 나요.
1: 그렇죠.
3: 네, 아미노산은 네.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잖아요.
16: 네.
3: 그래서 간 같은 경우 독소를 처리할 때 특정 아미노산이 간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하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다 이제 어지럼증도 많이 호소를 네, 하시고 네. 그리고 근육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빠져서 잘 넘어지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1: 그런데 네, 네.
3: 그런 분들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잖아요.
16: 네.
3: 그러면은 일단 이 관절
16: 네.
3: 좀 튼튼해진 것 같고 무릎이 좀 튼튼해진 것 같아서 잘 넘어지지 않고 걷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계세요.
16: 네.
1: 아무래도 그 아미노산이 이제 근력을 좀 받쳐주니까.
3: 맞습니다.
16: 네.
1: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효소도 들어있죠. 좋아요. 알아서 네. 이해됐고 아미노산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미네랄도 말씀하셨단
3: 네.
1: 말이에요. 근데 미네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닌가요?
3: 그 중에서 네. 한국 분들은 보면은 셀레늄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브라질너트 많이 드시는
1: 그쵸.
3: 것 같더라고요.
1: 네네네.
3: 근데 브라질너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알 이상 드시면 독성이 있잖아요.
16: 네.
3: 근데 오미노시즈고 후코이단에서 개발한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16: 네.
3: 전문가가 개발을 했고
1: 네.
3: 저희 오미노시즈고 후코이단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1일 권장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셔도 뭐 독성이나 내성 같은 거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16: 네.
3: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16: 네.
3: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 네.
3: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비타민 E가
16: 네.
3: 무려 1800

0: 뉴트리션은 간 건강, 그리고 드시게 되면 활력 증진, 에너지 레벨, 그리고 근육과 뼈 관리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1: 그러니까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미리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0: 너무 좋죠.
1: 특히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0: 에센셜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9살 이상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복용량을 뭐 두 알에서 다섯 알 정도로 드려요. 이거는 본인 건강에 따라서 이제 두 알에서 어떤 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컨디션이 어떤 날은 햇빛이 뭐 반짝반짝하듯이 굉장히 기운이 나는 날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 일단 에센셜 뉴트리션을 며칠만 드셔보신 분들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눈이 번쩍 뜨인다는 말씀.
2: 눈이 맑아졌다.
1: 네. 저도 요즘 제일 불편한 게 눈이. 그것도 왼쪽 눈 안에가 막 이렇게 통증도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0: 그러니까 에너지 진짜. 레벨을 높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막 시리고 그러면 운전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피곤감을 덜 느끼고 에너지 레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에센셜 뉴트리션 드시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을 가장 먼저 느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과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같이 드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면역력 지원을 받으셔서 그런지
1: 네.
0: 코로나 때도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아프신 분들이 면역력이 건강하신 분들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감기를 안 걸리고 도리어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많이 걸리셨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 근데 이 좋은 에센셜 뉴트리션이 사실은 지금 이 할인 행사가 전에는 그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판매가 되는 거였잖아요.
0: 왜냐하면 가격이 저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센셜 뉴트리션 개발한 취지가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2: 같이 시너지를 받을 위해서
0: 그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모션 기간에는 따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오미노시즈과 하면 역시 후코이단이잖아요.
2: 그럼요. 후코이단이죠.
1: 그러니까 후코이단이랑 에센셜 뉴트리션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로 너무 좋아진다 이거죠.
0: 엄청나죠. 근데 저희가 일단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이 면역력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준다면 에센셜 뉴트리션은 그 후코이단을 받쳐주는 방어벽 역할, 수비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을 먼저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저희가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오리지널 캡슐을 체험하실 수 있게 책자와 무료 샘플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링을 다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을 다 읽어보신 후에 나는 후코이단도 먹어도 도움이 되겠다? 그때 후코이단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을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후코이단을 같이 구매하셔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너무 좋다.
1: 너무 좋습니다.
2: 이런 좋은 특별 기념 행사를 한 줄을 더 연장해 주셨고 너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 행사 자체 명칭이 창사 25주년 기념이에요. 거의 미옥씨 나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는 사실 신용과 믿음 그죠? 드신 분들이 확실한 게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0: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그러면 9191 오미노 시즈쿠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후코이단이란 성분이에요. 갈조류에서 뽑아낸 성분. 그러니까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E도 하나의 성분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코이단도 바다의 갈조류, 미역, 모주꾸 뭐 요런 데서 뽑아낸 성분 하나의 성분 이름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1: 다르죠.
0: 효능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유사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하면 일단은 일본말로 해조라고 써 있어요.
1: 네.
0: 요즘에 이제 시중에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후코이단을 개발해서 만든 회사이다 보니까
1: 네.
0: 다 이렇게 금색이에요.
2: 네, 네.
0: 하지만 저희는 영어 같은 거 위에는 우미노시즈쿠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해조가 눈에 띄시죠?
2: 네.
0: 네. 바다의 물방울이란 뜻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중요한 게 옆에 보시면 어떤 마크가 보이세요?
2: 자파.
1: JHFA. 아, 이 마크가 있어야지만 네. 후코이단의 안전성 그리고 레이블이 진짜로 네. 맞는지 원산지가 맞는지까지 검증을 해주는 공인인증 기관이에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한국의 KS마크, 네. 미국의 FDA, 후코이단은 JHFA 마크예요. 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네. 공인기관에서 검사해 주세요, 테스트해 주세요 네. 하고 입증을 받은 이 검증, 인증 맞아요? 마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인증 마크만 확인하시면 적어도 네. 후코이단 아 유사품인가? 아 모방품인가?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0: 꼭 확인하세요. 특히 네. 건강식품은 이런 인증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2: 그럼요. 우리 저기 네. 댓글에 아이비님께서 네. SSL 뉴트리션을 처음 예전에 사서 드셨대요. 그때 네. 처음 개발하셔서 비타민 대신에 복용해보셨는데 캡슐 크기도 작고 삼키기 편하고 해서 금방 자기 다 드셨다고 너무 먹기도 편하다라고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1: 네, 저희는 식물성 캡슐이에요.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입안에 네. 넣어서 씹어드시면 네. 구강 건강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네. 샘플 보내드리니까 체험해보시고 이 에센셜 뉴트리션도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가 먹어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후코이단 유사품 같은 경우는 동물성 캡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0: 네.
1: 그리고 소간의 내용물을 육안으로 보실 수가 없게끔 만들어놓은 제품들이 네, 네. 많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 1년에 단 두 번뿐인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 이번 혜택이 대단합니다.
1: 네. 네. 네. 일단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니까
2: 그렇죠.
1: 네.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을 55불에 네. 구매를 하시면 후코이단 네. 체험용 예. 무료 샘플 캡슐 주시고. 드시고 네. 마사지 링도
0: 너무
1: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대신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또 에센셜 뉴트리션을 네. 또 선물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2: 네, 네.
1: 그러니까
2: 네.
1: 건강 상담해 보시고 건강에 네. 맞춰서 아, 내가 정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866-566-99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네. 건강 상담과 이 프로모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2: 네. 네.
0: 프리미엄 영양제치고 가격도 너무
2: 좋네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창사 25주년 특별 기념 행사로 아주 네. 좋은 정말 선물도 있고 이거 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미용실 링을 계속
0: 휴대용 링
1: 빼질 않으시는
0: 안 뺄 거야 진짜.
2: 난 참고 싶은데 뭐 안 주셨다.
0: 너무 시원해요.
1: 네.
0: 이거 휴대용 마사지 이거 손가락에 끼고 반지처럼 다니면 네. 진짜. 우리 손이 모든 장기랑 연관돼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시원하네요.
1: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진짜 시원해요.
1: 저도 인기가 그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0: 네.
1: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이제 네.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게 네. 본인이 하는 것보다 누가 네. 해주는 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2: 훨씬 좋죠. 그쵸? 훨씬 좋죠.
0: 시원해 이렇게 하면 아 시원해.
2: 결혼한다 와이프가 물어보면서 네. 뭐든 해주라 뭐든 해줘.
1: 결혼하셨어요?
2: 아,
0: 몰랐어요?
2: 아니 우리 매니저님은 저를 항상 볼 때마다 까먹으신다니까요. 저를
1: 아, 너무 잘 보이셔가지고
2: 지난번에 저한테 누구세요 그러셨고 이제 결혼하셨어요.
1: 아, 너무 잘 보이셔가지고
2: 왜 그랬어요.
0: 자 정말. 오늘 정말 풍성합니다. 네.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우리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릴까요?
1: 아 일단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저도 잘 안 돼요.
0: 네.
1: 그런데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순간 아 이렇게 건강식품을 찾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2: 네.
1: 네. 검증이 된 제품을 정말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에 전화를 주시면 모든 저희 제품으로 실시한 연구 자료가 있는 유일한 후코이단 업체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그거를 다 받아보신다면 저는 정말 많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이 왜 오리지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866-566-9999으로 전화 주셔서
0: 네.
1: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0: 네. 아 우리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죠?
2: 그럼요.
0: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2: 맞습니다.
0: 866-566-9999 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의 신디춘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2: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로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

0: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죄송합니다. 간장게장 갈비집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6: 화로로 간다.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0: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12: 호니 씨,
0: 네.
12: 아우 콜로라도 저쪽에요. 그 양봉하는 데가 있어요. 꿀을. 근데 겨울은 너무 따뜻하고
0: 네.
12: 또 봄이 왔는데 한 달 먼저 꽃은 피고 그래서 벌들이 한 달을 더 자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봄이 하고 나왔는데
0: 놀랬구나.
12: 갑자기 또 눈이 오고 어 그래서 꽃들은 지고 이래서 이 벌들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라고 합니다. 이상 기후예요.
0: 근데 사실 벌들이라는 게
12: 예.
0: 생태계의 안테나 같은 존재잖아요.
12: 네.
0: 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주 그냥 빨간 불이 켜졌다는 신호인데.
12: 네.
0: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뒤형벌이 개체수가 6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2: 그러니까요.
0: 너무 심한 정말. 거 아니에요, 이거는?
12: 그렇죠.
0: 와.
12: 마음이 짠합니다.
0: 짠해요.
12: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여러 가지 속에서 네. 기후 변화도 있고 그러면서 이 작은 꿀벌들 이 날개가 얼마나 진짜 무거울까. 어머머머 진짜
0: 비슷했어요?
12: 땡벌 같아. 아.
0: 어? 설마 마지막 곡 땡벌이에요 우리?
12: 네. 어, 땡벌 들을까?
0: 야, 좋다.
12: 네.
0: 난 그나마 희망적인 게 있어요.
12: 네.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2: 네.
0: 가만히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12: 네.
0: 우리가 거창하게 양봉까지는 못하잖아요.
12: 네.
0: 하지만 앞에 보이는 마당,
12: 어.
0: 화단 이런 데다가 네. 꽃, 몇 송이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12: 네.
0: 우리 벌들에게는 아주 그냥 큰 뷔페를 차려주는 겁니다.
12: 아, 벌들의 뷔페.
0: 뷔페.
12: 아, 우리 퇴근길에요. 네. 예쁜 꽃 화분 하나 사서 창가에 두시거나
0: 너무 좋죠.
12: 아니면 조그마한 텃밭이 있으면 좀 꽃이 꽃들을 조금 해가지고 벌들에게 뷔페를 차려주는.
0: 벌들에게 물어봐.
12: 어, 배고프다. 우리의 뷔페는 뭘까?
0: 아, 그렇죠. 네. 근데 역시 텐더씨 같아요. 역시 네. 기승전 음식.
12: 네.
0: 근데 벌들도 여러분 굿모닝 차차차 듣고 힘내서 하면서 어머. 날아다니면 좋겠어요.
12: 야, 또 다른 동물 소리 모자래요?
0: 저요?
12: 네.
0: 이거 처음 해본 건데.
12: 설마 개소리?
0: 개소리
12: 저는 개소리 전문인데.
0: 해보세요.
12: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를 뭘 원해? 집어주기만 해요.
0: 작은 개.
12: 치아와?
0: 치아와. 뭐야 그게. 끝에 비슷하다.
12: 안 된다. 원래 내 중형견이라.
0: 중형견은 F, F요. F.
12: 그러면 저기 하고.
0: 알파벳이에요.
12: 네.
0: 소형견은 R.
12: R.
0: 대형견은 F.
12: F.
0: R. F. R. R. 이러다가 F. F.
12: 아우. 어머, 지금은 똑같아 지금.
0: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12: 자, 우리 지구는 네. 인간만의 것이 아니죠.
0: 아닙니다.
12: 네, 서로 좀 훈훈하게 이렇게 네. 만들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2: 지금까지 탱자한미역이었고요.
0: 지금까지 탱자훈이었습니다.
12: 네, 내일 뵙겠습니다.
0: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차차차 하세요.
1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이요.
0: 두 번째 참가자.
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0: 세 번째 참가자.
3: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태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태창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태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태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젤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3: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2: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3: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7: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8: 누구랑? 우리끼리?
17: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9: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20: golfpromi.com.
21: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9: 골프.
21: 누구랑 해?
19: 프로랑
21: 어떻게 해?
19: 골프 프로미에서
17: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9: golfpromi.com.
2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2: 선택하세요 품질을.
2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4: 323-732-1235. AM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소망은 어두운 끝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고, 사랑은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하게 견뎌내게 한다.

0: 네,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러준 노래였어요. 아, 참, 이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믿음은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맞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거 참 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어두운 끝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하게 견뎌내게 한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예,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라고 소피아님께서 적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예,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어두운 끝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고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하게 견뎌내게 하는 아, 이 말. 예,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목요일은 못 버티는 날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시면서요. 다시 한번 컨디션 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큐팡님 어서 오십시오.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아, 해피님들 덕분에 저는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0: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1: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0: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2: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2: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2: 전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3: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단어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설렘의 여정 중에는 40년 넘게 우리 한인들의 발이 되어 오신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투어의 박병식 대표님이시죠.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의 여행 가이드로서도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추억을 디자인해 오신 아주 좋은 아주 관광의 이 박병식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늘 오셨습니다. 아주 관광의 스티브 전무이사님.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가 벌써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자, 오늘도
1: 예. 네, 그런데도 네네. 사실 제가 조금 그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좀 송구스럽다 할 정도로 네. 가까운 곳에 보석이 있는데도 네. 소개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그래서 조금 멀리 좀 서부 쪽만 봤지. 네네네네.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 좋은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었다. 네. 그런데 눈을 안으로 돌려보니까 네.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도 좋은 것이 아주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요세미티 뭐 세븐틴 마일 이런 정도 샌프란시스코 이 유명한 것만 생각을 하다가 네.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숨어있는 보석이 있더라. 그러니까 숨은 보석을 찾았어요. 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오하이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0: 오하이밸리. 오하이 예. 저도 생소해가지고요.
1: 그렇죠. 일반인들이 예, 예. 잘 모르는데 미국 네네. 안에서는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 지난주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둘러보고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소개해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당일치기만 하면 좀 아쉽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1박 2일로 해서 네네네네. 그 주변까지 그냥 간 김에 네. 다른 것도 좀 더 좋은 것도 같이 보고 오자. 경험을 하고 오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생활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네. 아주 그러니까 미국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도 미국인이니까
0: 그렇죠.
1: 미국 속에서 살면서 네, 네. 좀 좋은 거 우리도 같이 한번 만끽해보자 즐겨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0: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오하이밸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오하이밸리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우리가 예. LA에서 네. 북쪽으로 근데 캘리포니아 그 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네. 그 산타바바라 가기 전에 네. 오른쪽으로 33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예, 그곳은 이름이 오하이밸리고 그 옆에 가던 길에 카스타스 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호수도 뭐 그런 대로 그 산 속에 어떻게 이런 호수가 있을까? 네. 한 그 조정 경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상당히 커요. 네. 호수가 있고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캘리포니아는 거의 사막지대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반은 한 남쪽은 사실은 사막 기후가 맞아요. 근데 그 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어딥니까? 아주 그냥
0: 호수도 있고 예,
1: 첩첩 산중 같은 그런 곳. 그리고 오하이밸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도 세도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네. 그게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다. 그 왜 그러냐? 볼텍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했대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네. 한동안 있고 있었는데 상당히 거기가 이 볼텍스도 있고 그 안에서 구경거리도 좀 있고 자유 시간을 가져도 좀 그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모양도 조금 남아 있고 하여간 특이한 건데 아주 미국스러운 네. 모습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오하이밸리를 네. 그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좀 이따가 그 오하이밸리를 가는 길에 네. 이 피스모 비치도 갈 것이고 이 피스모 비치
0: 피스모 비치는 예. 예.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주 즐겨 사는 분들도 많고
1: 그러니까 예. 아주 그 미국 생활을 재밌게 하는 분들은 네. 피스모 비치를 자주 가요. 근데 우리가 네. 이 관광단을 모시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별로 산타바바라는 가서도 산타바바라까지만 가서도 피스모 비치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네네. 버스를 타고 가면은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피스무 비치도 가고 그 옆에 아빌라 비치도 있고 거기에 그 옆에 네네네. 그리고 또 산루이스 오비스포도 있고
0: 네.
1: 그리고 파스 라블레스에 가면은 거기 또
0: 좋네요 코스가
1: 온천도 있다는 사실을
0: 온천이요?
1: 아빌라 비치에 그 예. 시그머 온천 있다는 거는 다 아는데
0: 네.
1: 그 파스 라블레스라는 그 이름이 좀 생소하죠. 네. 그 생소한데 거기는 와이너리도 있고 아주 쉽게 말해서 거기 아주 그 노른자예요.
0: 아니,
1: 부자 동네.
0: 예, 코스가 너무 좋은데요. 1박 2일 코스인가요? 아니면은
1: 그래서 이제 예. 1박 2일 코스로 그쪽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아. 좀 그 세부 사항은 우리 조주모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0: 아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2: 네, 가고
0: 가까워서
2: 싶죠?
0: 굉장히 예, 가깝잖아요.
2: 회장님이 지금 뭐 예, 예, 예. 설명했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0: 예, 예, 예.
2: 저희가 이제 1일 관광 코스 여러 코스를 많이 우리가 다녀왔어요. 뭐 샌디에고도 가고 산타 바바라도 가고
0: 네.
2: 솔뱅도 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일일 관광 코스 여기 어르신들 좀 외롭고 이런 분들 또 일일 관광 갔다 힐링 투어를 뭐 어디가 좋을까 해가지고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계획을 해가지고 저번주에 네. 회장님 직접 또 답사를 갔다 오셔가지고
0: 아.
2: 우리는 이런 코스를 만들게 되면은
0: 네.
2: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화장실 가고 어디가 식사하고 이걸 다 만들기 때문에 이 코스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 오하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하이 밸리 일일 관광 해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0: 네, 네.
2: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전화 와서 벌써 버스가 두 대가 다 찰 정도로
0: 오,
2: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가서 절대 여기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0: 네.
2: 우리 회장님 말씀한 대로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애리조나의 그 세도나에서 기 받는 것도 좋지만
0: 네네.
2: 가깝게 가서 네. 기도 받고
0: 그
2: 동네가 110년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서점도 있고 아케드도 있고
0: 네.
2: 미션도 있고
0: 네.
2: 하루 코스는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0: 그렇군요.
2: 예.
0: 와, 그러니까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신 거네요.
2: 그렇죠. 그래서
0: 자, 이 발로 뛰는 경영 또 상품 개발에는 우리 박병식 대표님이시잖아요.
2: 제가 이제 기획서를
0: 내릴 때군요. 새로운 코스를 또 개발하셨어요.
2: 직접 가보십니다. 예, 회장님은요.
0: 예.
2: 가서 이제 다 답사하고 와서
0: 네.
2: 너무나 회장님이 야 이거 하루 코스는 너무 힘든지 너무 아쉽다. 이걸 1박 2일로 우리가 정규 코스를 만들자.
0: 네.
2: 그래서 여기만 가지 말고 간 김에
0: 네.
2: 또 시간 되시는 분은 북쪽으로 가서 이 중가주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0: 네네네네.
2: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샌 루이스 오비스포
0: 그다음에
2: 파소 로블레스
0: 네네네네.
2: 산타 마리아 솔뱅 이쪽으로 올라가는 101번 도로가
0: 네.
2: 너무나 아름다워요.
0: 아하.
2: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0: 네.
2: 저 샌프란시스코 딱 중간 되는 지점이
0: 네네.
2: 위치상으로 봐서 파소 로블레스예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시간 거리거든요.
0: 네.
2: 그래서 갔다 오기엔 너무 저 힘들고
0: 네.
2: 그래서 1박 2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 호텔도
0: 아,
1: 좋아요.
0: 이게
1: 우리가 그게 그
0: 진짜 가고
1: 지금
0: 싶네요.
1: 우리가 잡은 1박 2일 할 때 그 호텔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0: 네네네네.
1: 포스트 호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해안 쪽에는 그리 고급 호텔이 별로 많이 없어요.
0: 네네네.
1: 근데 파스 라블레스나 산타 마리아나 산호에서 오비스포 같은 데는 그래도 특급 호텔 이상이 좀 있다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우리 메리어트 계통의 호텔을 잡아서 가거든요. 그럼 어쨌든 메리어트는 개런티가 되잖아요.
0: 그렇죠. 메리어트 호텔 최고죠.
1: 그리고 네. 호텔 이야기가 나서니까 말인데 오하이 밸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하이 밸리를 아주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0: 네.
1: 여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오하이 밸리 인이라고 있어요.
0: 네.
1: 오하이 밸리 인이라고 들으면 별로 뭐 그 비싼 호텔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리조트 호텔이에요.
0: 와, 리조트 호텔.
1: 물론 그
0: 좋죠, 그러면.
1: 특급 초특급 5스타급이고요.
0: 예.
1: 여기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한 700불, 800불 하는 호텔이에요.
0: 네.
1: 그런데 거기가 방이 잘 없어요.
0: 어허.
1: 거기 아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하다는 것을 그 알려 드리는 게 그 주변이 호텔들이
0: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찾는군요.
1: 아, 우리가 보통 가서 호텔을 그 뭐 그랜드 캐년 이거 서부 이렇게 갈 때도 한 200불 전후에서 호텔을 잡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그냥 뭐 1000불 가까이가 되니까 기절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답사 가서 호텔을 산타바바레 가서 묵고 왔는데요. 우리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0: 네네.
1: 아침에 나오니까 폐피라고 달래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세요. 호텔 갈 때 폐피를 얼마를 요구하냐면 250불을 달래요.
0: 아, 세상에.
1: 아,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내일 갈 때는요.
0: 부담이 너무 내일 큰데요.
1: 내일 또 답사를 가는데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2: 이 호텔마다 네. 팔레시가 좀 틀린데 네. 그 어느 호텔은 우리 강아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호텔이 있고 그러지 않은 호텔. 저희가 인폼을 미리 이제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됩니까 하면 미리, 미리. 호텔이 되는 호텔이 있고 네. 페트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체크하면 되고요.
0: 네.
2: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오하이밸리 이제 거기 이제 관광을 갔다가 이제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 가시는 분은
0: 네네네.
2: 지금 또 말씀드린 호텔이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다 백인 동네입니다. 그 백인들이 와서 미리 정착했다는 데는 이미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2: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는 여태까지 주인이 네 번이 바뀌었죠.
0: 네.
2: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 주인이 네티브 아메리칸이라는 인디안이었 땅이었죠.
0: 네.
2: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스페인들이 점령을 했죠. 세 번째는 멕시코 땅이었죠.
0: 네.
2: 그다음에 독립한 바로 우리 미국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 가지고 네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보면은 저 샌디에고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지명을 보세요. 산타 마리아, 샌루이스 오피스포, 뭐 산호세 이런 샌 산타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0: 네, 네,
2: 그렇죠?
0: 네, 네.
2: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두 번째 주인 스페인 사람들이
0: 네.
2: 국교가 캐톨릭이에요.
0: 아,
2: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신부님을 딴 샌 루이스,
0: 샌 루이스 예.
2: 그 예. 다음에 산타 마리아, 마리아 수녀님을 딴 성당 있고
0: 아,
2: 이런 식으로 미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 샌 산타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0: 네.
2: 옛날에 스페인서부터 있던 오랜 지명이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이런 거는 미국 땅이 된 이후에 발전된 그런 곳이다 하는 걸 머릿속에 두고
0: 네.
2: 이 샌 산타라는 그런 지명 속에 올라가는 아주 그야말로 중가지의 보석에 아주 좋은 것만
0: 네.
2: 그래서 산타 마리아에 그렇게 올라가면서 샌 루이스 오피스퍼의 마돈나라는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0: 아하.
2: 방이 110개인데요.
0: 네.
2: 이 마돈나라는 여사의 이름을 딴 건데
0: 네, 네.
2: 방 110개가 다 룸이 틀려요. 모양, 각도, 인테리어가.
0: 네.
2: 방마다 다 주제가 다 있습니다.
0: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2: 네, 보셨죠.
0: 예,
2: 그래서
0: 유명한
2: 그 로비에 가면 방마다 찍은 사진들이 있고
0: 예.
2: 다 요금이 틀려요.
0: 어허.
2: 그리고 그 돌들이 그 옆에서 가까운 그 바닷가에서 실어온 원석들로 만든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0: 네.
2: 특히 거기 가서 보아야 될 거는 화장실이 특이해요.
0: 어떻게 특이해요?
2: 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가셔야 돼요.
1: 화장실만 봐도 거기는 네. 그냥 관광 코스예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2: 그렇게 그 샌루이스 오피스와 다운타운이 네. 또 얼마나 이쁘냐면은 캘리포니아의 대학 중에 칼폴이라는 공과 대학이 있습니다.
0: 네,
2: 거기가 공과 대학이 있거든요.
0: 예, 예, 예.
2: 이 공과 대학이 거기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된 게 바로 샌루이스 오피스퍼라는 동네예요.
0: 네.
2: 그러면 다운타운이 또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쁘고 쇼핑몰이 있고
0: 네.
2: 거기 가면 특히 저 시애틀 가면 껌의 그 골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껌들이 막 붙여 있는 거기도 있어요.
0: 아, 관광지 같아요.
2: 네, 거기도 있고
0: 네.
2: 거기 올라가는 게 이제 예. 와이너리가 쭉 있습니다.
0: 어허.
2: 와이너리 있는데 거기 와이너리가 파소 로블레스라 해서 거기는 와인 산지예요. 와인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죠? 나파밸리 있잖아요.
0: 네.
2: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파소 로블레스예요.
0: 그렇군요.
2: 예, 물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0: 네.
2: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0: 와, 온천도 너무 온천이, 좋게
1: 온천이 좋아요. 그
2: 아마 사람들은 좀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시카모 온천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0: 시카모 온천도 참 좋다고 하잖아요.
2: 좋아요. 그 산소 산 위에 이렇게 호텔인데
0: 네, 네,
2: 여기가
0: 네.
2: 우리가 가는
1: 아주 운치가 있고 멋있죠.
2: 리베라 옥이라는 그 온천인데
0: 리베라 옥?
2: 예, 리베라 아. 옥이라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요 내일 모레 답사 가세요.
0: 아.
2: 일부러 가서 온천 한번 해보시라고.
0: 네네네. 네.
2: 그게 백인들이 가는 그 온천인데
0: 네, 미네랄 온천입니까 아니면
2: 유황 온천이에요.
0: 유황 온천이에요?
2: 거기 와이너리 안에 있어요.
0: 와, 그렇군요.
2: 네, 한 터브 안에 네 명 다섯 명 들어가는데 그 너무 물이 좋다 보니까
0: 네.
2: 네, 그래서 거기서 온천도 하고
0: 아니 이 코스 너무 좋은데요, 네. 괜히.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셨어요. 와.
2: 또 와이너리가 있는데 예. 그린 같은 와이너리가 네. 한국분이 경영하고 계세요. 이 와이너리가.
0: 와이너리를 한국분이
2: 예,
0: 운영하신다고요?
2: 산 중턱에 있는데 그냥 가도 옆에 와이너리 포도밭이 있으면서 와인을 갖다가 시음을 하게 되면은 한 4개 정도 시음을 하고 네. 이 시음한 사람은 와인값을 빼줘요. 시음비에서. 시음비 그 와인값에서 빼주는.
0: 예, 예, 예.
2: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한 그 호텔 좋은 네. 데서 주무시고 예.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 하루 갔다 오는 코스, 또 1일 관광 코스 이거 한번 야. 시간 내서 갔다 오면 좋습니다.
0: 아, 저는 1박 2일로 콜.
1: 힐링으로 그냥 예. 힐링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코스. 네. 그거 그리고 이제 와이밸리 가서 그럼 뭐 할 네. 거냐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관광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 기만 받고 그러 다녀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네. 가서는 동네를 그냥 둘러봐도 좋다. 그런데 네. 산에 좀 올라가면은 또 볼텍스가 좀 센 곳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색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야외 그 책방이 있어요. 야외.
0: 야외
1: 중고 책들을 파는데요. 이 야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0: 아니,
1: 인사이드가 아니고 네. 그냥 아주 특이해요. 그게 제일 크대요. 거기가
0: 야외에다 책을 놓으면
2: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책방입니다. 네.
0: 그 복수도 진짜 가고 싶네요.
1: 가볼 수가 있고.
0: 예.
1: 그리고 그 스페인 풍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 아케이드 구경도 사진도 한번 딱 찍을 만하고. 그런 거기는 그 원래 누가 살았느냐? 여기는 예. 추마치 인디안이 살았어요. 추마시라고.
0: 아, 추마시 인디안.
1: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은 추마치 좀 되기도 하고 추마시라고도 되기도 하는데 그 추마시 인디안이 살았는데 그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원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0: 네.
1: 벌써 2만 명 이상이 원래는 그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보이지도 않게 없어졌는데 네, 왜 네, 그렇게 네, 네. 숫자가 줄어들었나 하면은 특히 그 유럽에서 갖고 온 그 전염병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빈대 하나가 물려도 그냥 사람이 걷다가 그냥 미쳐 죽었다 하는 정도니까
0: 아, 세상에.
1: 그렇게 아니 원래 미국 땅에는 한 550만이 살았대요. 원래가
0: 네네네네.
1: 그래 살았던 인구가 지금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그리고 특히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스페인 그 선교사들이
0: 네.
1: 그 강제로 선교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생활하는 것을 거의 강제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게 원래는 그 다른 건데
0: 네.
1: 그 먹을 게 별로 없어졌다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0: 아하.
1: 인구가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참 그 이 인류 역사 이래로
0: 네네네네.
1: 모든 게요 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균세로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어찌됐든 간에 무기가 강한 쪽이 이겼어요.
0: 네.
1: 그 스페인 다음 대대로 오면서 무기를 갖고 왔던 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예, 있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추마치 인디안들이 거기서 좋은 곳이니까
0: 네.
1: 거기서 틀을 잡고 살았구나. 아, 이 좋은 데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0: 네.
1: 하게 돼요.
0: 많은 예술가들이 또 그곳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2: 예,
0: 들었어요.
2: 예, 우리 아리조나의 세도나 하면은
0: 예.
2: 이게 신은 그랜드 캐논을 만들었지만
0: 네.
2: 신이 머무는 곳은 세도나라는 말이 있어요.
0: 어허.
2: 그런 것처럼
0: 네.
2: 이 오하이오 밸리는 그 길어서 유명한 세도야. 그 볼텍스라는 그 볼텍스의 기가
0: 네.
2: 있는데 기가 모두 25, 24곳 정도인데 5군데 정도가 그 아리조나의 세도나가 있다 그러죠.
0: 네.
2: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길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리조나까지 가서 이렇게 세도나를 즐기는데
0: 네.
2: 가깝게 하루 가깝게 갔다 와서
0: 뭐 2시간 거리니까요.
2: 예. 그게 얼마냐? 요금이 지금 99불에 하루 갔다 오게 그냥
0: 아니, 언제 떠나요? 언제?
2: 그 우리 떠나는 게 1일 관광은 지금 23일 날 우리
0: 23일?
2: 다음 네. 연휴 요번에 연휴 있죠? 메모리얼 데이
0: 네,
2: 때.
0: 네, 네, 네.
2: 토요일 날 떠납니다. 그리고 30일 날 떠나요.
0: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떠나신다고요?
2: 30일 날 보고 30일 날 5월 30일 날 또
1: 그
2: 특별히
1: 24일 날 1박 2일 안 떠나요?
2: 1박 2일 요번에는 1박 2일에 저희가
1: 24일?
2: 호텔이 너무나 불륜되게서 다 솔드아웃 돼 가지고요. 여기에는 1박 2일은 6월 달에 떠납니다.
0: 아, 네. 그럼 당일로밖에 안 돼요?
2: 예, 여기 당일밖에. 그래서 예. 5월 달에는 5월 23일.
0: 그러니까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2: 30일. 이렇게 해서
0: 토요일이죠?
1: 그리고 버스도 예, 좋습니다. BBI 피퍼스니까 표시도 좋습니다.
0: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2: 너무 좋으니까.
1: 30명, 한 표시 30명.
2: 이거는 예, 예, 저희가 예. 그냥 우리 아주관광을 아껴주시는 네. 많은 우리 저기 고객들한테 보답하는 네. 차원에서 네.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네. 하루 힐링하러 갔다 오긴 제일 좋고요.
0: 네, 그런데요.
2: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 제가 설명한 1박 2일 코스는 6월에 지금 우리가 두 번 떠나려고 지금 날짜를 호텔이랑 조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 이제 연락하면은 네. 날짜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1: 코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6월에 떠난다고요. 코스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네. 아는 솔방으로 갑니다.
0: 솔뱅
1: 첫날 네. 가서 점심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는 솔뱅 가봤는데 외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먹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0: 예, 살짝
1: 그 지나가는
0: 들렀다가.
1: 길이니까 예. 살짝 지나가는 네네네. 길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봐도 그게 뭐 괜찮아요.
0: 그쵸,
1: 그렇게 그 참 그 예쁘고 그냥 편한 곳이니까
0: 정말 오늘
1: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가는 곳이 피스모 비치. 피스모 비치는 놀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먹거리도 거기는
0: 너무 좋다면서요. 거기 바닷가가.
1: 피스모 그 조개 예. 그 잡는 것도요. 시간 있으면은요 조개도 잡을 수 있고 그 피스모 비치는 아주 유명해요. 사실 네. 저도 피스모 비치에는 그 전부터 한번 가고 싶은데 유럽은 1년에도 10번씩이도 가가면서 거기는 네. 내가 많이 못 가봤어요.
0: 가까운 곳은 안 가보셨네요.
1: 그래서 이제는 좀 가까운 네.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0: 야, 네, 오늘 그러니까. 정말 핫한 네. 여행지를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자, 중가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1: 그다음에 샌루이스 오비스포 하면은 네. 중가주에서도 가장 그 평화로운 도시고 네. 아주 그 아름다운 문화 도시고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0: 평화로운 근데, 도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1박 2일 코스는 그냥 짧은 시간에 잠깐 네. 힐링하자 하는 네, 이런 네, 코스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0: 고맙습니다.
1: 파스 로블레스는 그 저 주변이 네. 와이너리가 옛날에는 그 북쪽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와인이 그 저기 뭡니까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 나파밸리.
1: 나파밸리가 유명한데 네. 그쪽에서부터 차츰차츰 내려와요 지금 그 와이너리가. 그래서 요즘 파스라블레스 근처에도 와이너리가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가 많기 때문에 파스라블레스도 가고
0: 네.
1: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날은 거기서 그 파스라블레스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호텔도 좋아요. 거기 이제 1박 2일 코스 갈 때에
0: 네.
1: 그 거기도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오, 나도
0: 호텔이 뭐 파이브네요. 파이브.
1: 호텔이, 파이브. 호텔이 좋아요. 그래서 1박 2일에 네. 어떤 분들 그 가격을 아주 좀 낮게 책정하려고 애를 예, 써봤는데 예, 예. 호텔이 비싼 호텔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379불이면은 아주 뭐 1박 2일에
0: 네.
1: 그 호텔 식사, 관광, 네. 버스비만 해도 500불 되겠습니다.
0: 여행 코스가 너무 알차고 너무 아름다운 곳을
1: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벤츄라를 들어와서 예. 오하이밸리를 이제 둘째 날 들어갑니다.
0: 예.
1: 첫째 날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1박 2일 코스에서는 그래서 여유 있게 이제 우에서부터 차근차근 관광하고 내려와서 오하이밸리 와서는 LA까지 천천히 와도 한 3시간 트래픽 밀려도 이 정도 잡으니까
0: 네.
1: 그렇게 예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LA에서만 픽업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그 비엔나파에서도 네. 픽업을 하니까 아하.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픽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네, 저희가 일일 관광에 부에나팍 사시는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이 사실 일일 관광하면서 이 북쪽에 있거든요. 픽업하기가 네. 좀 힘든데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부에나팍에서 픽업해서 다 관광하고 끝나서 또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0: 부에나까지 네.
2: 그래서 1박 2일도 그렇고 하루 코스도 마찬가지 네. 일일 관광 코스도 저 오렌지 카운티 사신다 그래도 얼마든지 네. 합류할 수 있고 네. 또 편안하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정을 만들었고요.
0: 네.
2: 그래서 이번에 뭐 회장님 지금 다 조개 이렇게 설명하고 했지만요 이게 가 보시면은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너무 좋은 코스니까
0: 네.
2: 가이드는 저는 제가 좋으면 손님들이 더 좋은 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회장님이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아 진짜 가고 싶다니까요. 당장.
1: 아니 그냥
0: 예.
1: 그 혼자서
0: 가까우니까 네. 부담이 없어요.
1: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예. 혼자서 운전을 했으라도 멀지 않으니까 그쵸. 가볼 만한 곳이다 예. 생각을 해요. 요즘 가스비 비싸니까 네. 그냥 그 한번 갔다 오는데 한 100불 들고 가스비가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 이 뭐.
1: 그러니까
2: 예. 있죠. 식사
0: 예, 아주 좋아. 네. 식사까지
1: 드리고 우리는 지금 예.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0: 네네네. 네.
1: 그리고
0: 아, 감사해요.
1: 이게 가까운 곳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제가 또 한 가지 뉴스를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요.
0: 네.
1: 9월 14일 날
0: 예?
1: 예, 제가 그 아이슬란드를 갑니다.
0: 아이슬란드요.
1: 예, 네. 아이슬란드를

0: 입니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예, 박병식 대표님과 떠나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오로라. 예, 정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출발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중가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도 출발합니까?
1: 아니요, 23일하고 23일? 30일입니다.
0: 아, 23일과 30일 날 출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럼요. 저희가.
0: 오하이 밸리와 이 파소로 블레스, 샌루이스 오비스포 뭐 등등등 여행 코스가 굉장히 알찹니다.
2: 당일 코스는 카스타스 레이크하고 오하이 밸리하고 그리고 이제 벤츄라 지역을 돌아오는 거예요.
0: 아하, 그렇군요.
2: 더 멀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1박 2일로 시간을 늘린 거고 그렇습니다.
0: 네네네. 당일 코스입니다. 23일 출발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213-388-4000번 213-388-400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0: 당일 코스예요. 당일로 가까운 거리에 아주 알차게 코스를 이렇게 짧게
2: 정말 알차합니다.
0: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1: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가면 됩니다.
0: 너무 좋겠어요. 가족끼리
1: 가도 혼자 가셔도 상관없어요.
0: 혼자 가도 됩니까?
2: 그렇죠. 혼자 가도 두 받는 거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 웹사이트 usajutour.com으로 방문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아주투어의 박병식 대표님 그리고 스티브 조 전무이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참 여행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즐겁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3: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상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디님께서 어머나 아직 이거 올려주셨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셨어요. 예. 소피아님, 잠시 나갈 일이 있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또 친절하게 또 댓글 주셨어요. 웃음은 조금만 웃어도 크게 웃어주세요. 행복은 웃음을 타고 오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티님. 감사합니다. 자, 여행 이야기 하니까요. 이 노래가 또 떠올랐습니다. 제레미 스펜스 밴드 노래예요. Traveling.

0: 제르미 스펜스 밴드가 불러준 트래블링이었습니다. 아,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한 주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 하루가 그냥 금방 눈 깜짝할 새 그냥 하루가 그냥 아침인가 싶으면 점심이고 점심인가 싶으면 저녁이고 아, 이제는 잘 시간이고. 아니, 하루가 진짜 너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정말. 아, 이 세월의, 이, 정말, 세월의 흐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왠지 느낌이 좋아.
1: 널 만난 후부터 난 달라진
0: 여행 스케치 노래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과 무역 갈등 등 높은 불확실성 속에 만난 미중 정상이 건설적, 전략적 안전관계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미국과 내년 4연임을 앞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악의 충돌을 피하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양국이 호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고 전해 이란 문제도 일정한 수준에서 공조를 다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타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남미에서 주로 발견되는 안데스 바이러스의 경우 이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안데스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사람 간의 전파가 확인된 유일한 한타 바이러스 계열로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접촉, 또 체액 노출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남미 크루즈 여행 중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민 5명이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MV 혼디우스호에서 하산한 승객들로 현재까지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6분 베니스 블루바드와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교차로에서 이 복면을 쓴 무장 남성들이 유월 트럭 근처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LAPD는 이들을 추적하던 중에 3명 중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가 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OPT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라베스크 노래입니다. Hello, Mr. Monkey.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몸에 늘 시계를 지니고 다니는 시계 토끼처럼 인생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짜여진 시각에 맞춰서 해야 하는 계획들이 있고 또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한 가지쯤 시간이 흐르는 것과 무관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삶과 저마다의 속도가 있지요. 각자의 방식과 걸음으로 인생을 걷는 것 어떤가요? 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몸도 마음도 좀 여유롭게 행복을 가득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지인들과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잖아요.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카톡을 드렸더니 이런 답을 해주셨어요. 웃음이랑 행복이랑 나를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웃음이랑 행복에게 따라가려고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웃음이랑 행복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웃음과 행복이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네. 웃음이랑 행복이랑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을 늘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 서울 패밀리 노래였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노래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네요. 1987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뭐 7080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도 이 노래 잘 아실 것 같네요. 그죠? 많이 들었었던 노래입니다. 2부도 화이팅입니다. 컴백했어요. 이게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속도로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지금 좀 살짝 나른한 시간인가요? 어떻습니까? 해피투게더와 함께 하시면 또 에너지 업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 예, 이 바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셔서 예,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60도 후반으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 이 미세먼지 농도를 살짝 확인해 주시는 게 좋지만 뭐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는 무리가 없는 쾌적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7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491원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어제보다 0.4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711달러로 최근에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세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4,700달러 선을 웃도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가스값은요, AAA와 유가정보 시스템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6달러 22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평균 가격 6달러 19센트로 LA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중동 정세 등 국제 유가 변동의 영향으로 여전히 6달러대의 높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네요. 주유시의 지역별 가격 차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현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와 반도체 활약으로 나스닥과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뜨겁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 장의사.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주시는 분이 계시죠?

0: 국악 속의 인문학. 아리랑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고개를 넘어가며 부르는 애달픈 고전의 멜로디겠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BTS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가장 힙한 K사운드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오래된 노래가 가장 새로운 노래가 되는 마법. 그것이 바로 우리 소리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네요. 자, 김원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1: 예,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니, 오늘 주제가 아리랑이라고 해서요.
1: 네, 제가. 아리랑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데 요즘 네. BTS 덕분에 정말
0: 그렇죠.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리랑이 우리 아이돌 예, 네. K-POP BTS의 이 노래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예. 진짜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1: 그 저희 BTS 공연
0: 따라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1: 일본, 멕시코, 엘파소 예. 뭐 이렇게 거기서 대단합니다.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막 따라 부르고 이런 모습 예. 보니까 야 진짜 애국하는 우리 BTS.
1: 정말이에요. 저 훈장 줘야 돼요. 제가
0: 진짜요.
1: 보기에는.
0: 훈장 네. 줘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리는 이제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네. 아, 진짜 우리 BTS의 아리랑.
1: 우리나라를 그렇게 알리는데 네. 조금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이 있죠.
0: 그렇죠. 이웃나라. 가까운 나라에서 왜 이렇게 배가 네. 아파하는지.
1: 그러게 말입니다.
0: 참. 아리랑은 우리 전통 민요인가요?
1: 우리죠. 우리인데 네. 네. 우리가 살던 데가 저 그 북만주서부터 이렇게 쭉 같이 살아왔잖아요. 고조선 네, 시대는 네, 네, 거기서부터 네. 살았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거기도 우리 아리랑을 부르는 우리 민족이 있었었는데 중국이 2002년도서부터 그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면서 네. 자기네 거라고 그냥 딱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0: 이런
1: 정말로 너무 어이가
0: 없네요 진짜. 네,
1: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김치, 네. 한복,
0: 맞아요.
1: 뭐 이런까지 전부 다 그 지낼 거라고 이제 올려놨잖아요.
0: 그러니까 아 진짜.
1: 근데 아주 교묘하게 이 친구들이 네,
0: 맞아요. 그 우리 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1: 예, 자기네 영토 안에 네.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아리랑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자기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더 속을 캐보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0: 네.
1: 그 중국이 그냥 그 세계 4대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네. 이집트, 뭐 무슨 황하 문명, 인디아 문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비슷비슷했었어요. BC 한 3000년경으로. 그랬는데 중국에서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0: 네네네.
1: 그게 BC 5000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문명보다 더 오래되고 더 훨씬 많이 발달된
0: 네.
1: 그런 문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초조해진 거죠. 이거 뭐야?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하필이면 어디서 발견이 됐냐 하면은 홍산이라는 지역
0: 네.
1: 거기에 적봉도 같이 있어요. 홍산과 적봉이 똑같은 시세예요.
0: 네.
1: 빨간 산 그 그
0: 네.
1: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우리 고조선과 배달나라가 있던 그 지역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네. 옷기 문화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쭉 발전이 돼서 우리 쪽으로 내려왔는데
0: 네, 네.
1: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는 BC 3000인데 최고라고 그랬는데 BC 5000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거를 자기네 걸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작업을
0: 웃기지도
1: 했는데
0: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진짜.
1: 그거를 하다 네. 보니까 우리 여태까지는 걔네들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고구려
0: 시대 때
1: 부여 고구려 발해 이것이 다 자기네 것이다라고 이제 우겨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0: 예.
1: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소위 이제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거를 우리가 너무 뻘짓을 하면서 못하는 바람에 동북공정 걔네들이 얘기한 여기 우리는 쉽게 동북공정이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동북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
0: 아.
1: 이러면서 이거를 2002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0: 아, 그렇구나.
1: 거기에 이미 그 우리나라 역사를 다 가져갔어요.
0: 아이고야.
1: 근데 역사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아리랑을 가져가고 이 사람들이
0: 네.
1: 2011년에
0: 네.
1: 조선족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네 나라의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 이라고 등재를 한 거예요.
0: 아이고.
1: 그제서야 그냥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한국이 그 대응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0: 네.
1: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아리랑을 우리나라
0: 등재했죠.
1: 거로 이제 등재를 한 거예요.
0: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1: 그러니까
0: 뺏길 뻔했네요.
1: 예.
0: 아니,
1: 가만 놔두면 뺏겨요.
0: 뺏기잖아요. 네. 얘네들 그냥 혈안이 돼 있는데
1: 그러니까.
0: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죠. 아리랑 우리 건데 말도 안 되는.
1: 정말 웃기죠.
0: 아, 진짜 웃겨요.
1: 예. 이 자. 아리랑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0: 예, 예, 예.
1: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일 오래된 게 고조선 무렵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그 세워졌을 무렵에 이미 이두 같은 게 많이 쓰여졌는데 오리 앞자를 전부 다 오리를 아리라는 말과 같이 써서 우리가
0: 네.
1: 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자로 오리 앞자를 써놓은 거예요.
0: 아.
1: 앞하면은 제일 그 저기 막 쉽게 생각나는 거 있죠. 압록강.
0: 압록강?
1: 예.
0: 예.
1: 압록강이 그 오리 앞자를 써가지고 압록강을 썼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아리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0: 오.
1: 그다음에 아리라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하면서
0: 네, 네, 네, 네, 네.
1: 그 아리와 라가 같이 합쳐져서 아리라 하다 보니까 아라리도 나오고 아리랑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0: 네.
1: 가장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가까운 그 설이거든요.
0: 근데
1: 그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은 그게 고조선 이전 시대예요.
0: 그렇군요.
1: 예.
0: 아니 우리 대표님
1: 네.
0: 국악 속의 인문학 이건 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을
1: 정말로
0: 이거는 계세요.
1: 예, 이거는 꼭 얘기 드리고 싶었었어요.
0: 예, 그 문헌 자료에 기록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브리핑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0: 와,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냐?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제가 할 만하네요. 전부 다 안다 그러면은 저 그런데
0: 아니 너무 감사해요.
1: 네.
0: 사실 우리가 아리랑 부르면서도
1: 네.
0: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잖아요.
1: 예.
0: 근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1: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리랑이 이제
0: 네.
1: 실제로는 그 이두 문자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심지어 한강도 아리수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0: 네.
1: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 그 이 저기 옛날 민족이 이렇게 다니면서
0: 네.
1: 이쪽 동네로 오면 옛날 지명을 가지고 와서 여기가 아무튼 최종 그 저기 제일 늦게 온 데니까
0: 네,
1: 한반도 내가
0: 네, 네.
1: 그 안에 뭐 송화강, 나나, 요하 이런 것들을 다 아리수, 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0: 그렇군요.
1: 그것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네. 조선상고사에 나와 있어요.
0: 아우. 박식하세요 우리 대표님.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십니다. 김원일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아리랑에 얽힌 역사
1: 예.
0: 네, 이렇게 짚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국악세계화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1: 그렇죠. 근데 아리랑이
0: 예.
1: 꼭 슬픈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이렇게 좀 포커스를 해보면은
0: 네.
1: 슬픔과 원통함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이 내일을 위한 오늘의 그 저기 비료로 쓰이는
0: 아하.
1: 그런 그걸 오버컴하는 그런 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의 그 우리의 자산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옛날서부터 뭐 한의 민족이라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0: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잘 담긴 그렇죠.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1: 거기서 그 아리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0: 예, 예.
1: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아리랑을
0: 정선아리랑일
1: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미량아리랑,
0: 미량.
1: 진도아리랑 이 세 개가 제일 오래된 아리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네, 네, 네.
1: 나머지 뭐 경 우리가 그 BTS가 많이 부르는 아리랑 아리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일제 시대 때 나온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아리랑이 거의 68개인가 이상이 있어요.
0: 그렇게
1: 다른 다 다른 아리랑이. 특히 북한에도 많이 있고 네. 남한에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실은 조선족도 아리랑이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옛날서부터 있었던 그 아리랑이 있는데
0: 네. 네, 네, 네, 네.
1: 그 중에 이제 그 BTS 아리랑에는 한 대여섯 가지를 같이 썼죠. 밀양 아리랑 썼지, 뭐 저희 강원도 아리랑 썼지. 아리 아리 쓰리 쓰리 하는 게 그것도 강원도 아리랑이죠. 뭐 여러 가지를 다 써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아리랑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그냥 아리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0: 맞습니다.
1: 이뻐요.
0: 그러게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이후 아리랑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1: 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 중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동북공정을 해온 게 예. 말짱
0: 도루묵
1: 도루묵이 돼버린
0: 쑥
1: 거예요.
0: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 예. 그죠?
1: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거를.
0: 맞습니다. 예.
1: 중국에서도 지금 그 저희 예. BTS 공연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도 전부 다 아리랑 같이 불렀죠.
0: 네.
1: 일본 사람들도 아리랑 전부 다 같이 불렀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0: 아, 진짜 전 세계에 이 아리랑이 뜨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1: 예.
0: BTS 자, 과거 우리끼리 부르던 노래에서 이제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멜로디가 됐습니다. 이런 뭐 글로벌화 과정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이 아리랑, 아리랑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예, 깨닫게 됩니다. 자, BTS가 부르는 아리랑.

0: 좋네요.
1: 보세요, 여기 네. 맨 처음에 이제 네. 그 저기 나홍규 선생이 만든 아리랑 노래 나오는 그 아리랑 아리랑 본 아리랑 이거를 전부 다 3박자 노래인데 4박으로 다 바꾸는 바람에 네. 약간 템포가 더 네, 이제 잘 튀기죠. 네.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을 또 편곡해서 올렸죠. 아~ 밀양 아리랑을 올렸죠. 네. 강원도 아리랑을 이게 지금 아리랑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0: 이 아니에요. 음악 예. 예. 아, 그렇군요. 전문가적인 분석으로 아유, 해봤을 때 전, 예. 분석해봤을 때 네,
1: 아주 아. 정말 뛰어납니다. 뛰어나.
0: 아, 그렇군요. 너무, 네.
1: 일본이 말이죠. 네. 우리나라 6.25가 났을 때 6.25 났을 때 맥아더한테 맥아더는 6.25 때 하루도 우리나라에서 안 잔 그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일본에 있는 맥아더한테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우리가 한국 다시 가질게. 아~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세상에. 게 이거 얼마 전에 MBC에서 취재해서 일본 국회 도서관에 그 원본이 있다 그랬어요.
0: 세상에 세상에나.
1: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0: 예, 예, 예.
1: 중국은 우리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0: 그렇죠.
1: 그런데 한 방에 지금 이
0: 정리가
1: BTS가
0: 돼버렸어요. 우리 BTS 정말 자랑스러워요.
1: 예뻐졌어요.
0: 자랑스럽습니다. 그 BTS가 프랑스 K-콘 등 세계 무대에서 부른 이 아리랑 아미 팬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1: 그렇죠.
0: 외국 아미 팬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광하는 바람에 네. 이 아리랑을 막 따라 부르는 그런
1: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멕시코 그 저기 뭐죠? 소칼리 광장인가?
0: 예.
1: 그 대통령궁 앞에
0: 네.
1: 거기 한 20만이 모였대죠.
0: 아, 대단하죠.
1: 그 공연도 아닌데.
0: 그러니까.
1: BTS 얼굴 보려고. 거기서도 떼창을 한 거예요.
0: 네. 애국하는 우리 BTS입니다.
1: 예.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0: 네.
1: 떼창이라고 하는 문화가 원래 세계 그 그런 콘서트에는 없었대요.
0: 네.
1: 그냥 같이 춤추고 소리는 질러도 같이 부르는 떼창은 없었는데 지금 BTS는 딱 마이크만 대고 있고
0: 떼창하잖아요. 알아서 다 불러주고. 네.
1: 아, 아 정말 진짜 재밌어요.
0: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이 가사 속의 아리랑의 진짜 의미.
1: 네.
0: 아까 살짝 말씀해주셨죠.
1: 저는
0: 말씀해
1: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이 학설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0: 네.
1: 우리가 강의 그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조선을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우리 그 이시 조선 말고 조선을 얘기하면서 강가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 중국 사서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강하고 우리가 가까운데
0: 네.
1: 그게 라 수 아리 그 아리 수 이러듯이 그 그래서 아리라가 거기서부터 생겼다라고
0: 네.
1: 이제 하는 게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
0: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어요. 아리랑 알이랑 그러니까 아리
1: 여러 가지 많아요.
0: 네, 고운님 뭐 이런 이런 뭐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아무튼 뭐 우리 젊은 세대에게 국악은 좀 약간 지루하다 이런 인식이었었는데 BTS가 그걸 고정관념을 확 깨버렸어요.
1: 지난주에요.
0: 예예예. 예, 예, 예.
1: 지난주에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잠시 그. 우리 소리 판소리를 했거든요.
0: 네, 네.
1: 시니어 센터는 한 300여 분이 오셨어. 근데
0: 아, 세상에.
1: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0: 아니 시니어 센터에서 300여 분이요?
1: 예.
0: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1: 예. 그 300여 분이 이제 그 어머니 날 잔치하러 이제 오셨는데
0: 네네네. 네, 네, 네, 네.
1: 그 이렇게 소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판소리는 같이 추임새 녹아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떼창의 문화하고도 비슷해요.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런데 그 반응도 그렇게 뜨겁고 그 많은 300명이 모였는데 그 주간에 그 금요일 날 어디서 공연했던 데는 400명이 오셨어요.
0: 와.
1: 와 이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0: 대단하네.
1: 젊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내려보낼 수 있는가 지금 네.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0: BTS를 틀어주세요.
1: 그렇다고 제가 BTS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0: 네네네. 아무튼 BTS 진짜 어마무시한 애국자들입니다.
1: 정말입니다.
0: 네. 정말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1: 그럼요.
0: 너무너무 핫하고
1: 이번에 LA 오면은 꼭 가세요.
0: 어, 그럼요, 그럼요. 네.
1: 저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 표를 우리 집사람만 샀는데 네. 하나 어떻게 어, 낑겨서 가볼까
0: 아,
1: 지금
0: 그렇습니까? 네,
1: 생각 중이에요.
0: 저도 어떻게 낑겨서 못 갈까? 예매해서 예, 꼭 이제 볼 수 예.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에도 이제 우리 소리 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네. 예. 거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 20대, 30대.
0: 네, 네.
1: 그 물론 그 여자들인데, 어, 난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너무 귀해요. 어, 얘들을 어, 잘 이렇게 그 더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전도사로들 쓰면 좋겠다.
0: 양성하셔야죠.
1: 특히 이제 뭐 말을 할 때 그 네. 저기 영어로 설명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설명하는 건 재미 없을 거고.
0: 어, 그럼 어떻게 가르치세요? 그런
1: 그, 그런 경우. 저는 이제 한글로 가르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영어를 잘하니까 네.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 이거죠. 아.
0: 네. 그렇죠. 통역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좋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판소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대표님께 좀 연락을 해야겠죠?
1: 네.
0: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1: 213-276-7277입니다.
0: 네.
1: 213-276-7277.
0: 개인 레슨도 하시나요?
1: 어, 네. 아,
0: 개인 레슨 받는 분도 계세요?
1: 네.
0: 오, 진짜요?
1: 네.
0: 그 정도로 열정이 있군요.
1: 네.
0: 아,
1: 네. 그러고 어, 저는 뭐 좀 어, 쉽게 네, 뭐 네, 네. 여러분 다른 분들 하실 때 이렇게 오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고
0: 네, 네.
1: 더 공부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 레슨도 해드리고 그래요.
0: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아리랑의 선율.
1: 네. 네.
0: 우리 아리랑의 우리의 소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문헌 자료의 기록을 토대로 또 말씀도 해주셨고 자세하게 예. 짚어주셨습니다.
1: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
0: 네.
1: 어차피 우리 아리랑이 우리한테 굉장히 긍지잖아요.
0: 그렇죠.
1: 굉장한 긍지고 우리 유산이고 그런데 그거를 뺏어가려고 했던 말리는 아니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뭐하다고요?
0: 밉다고. 예.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1: 이 예. 중국이 동북공정을 우리한테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더 미운 사람들이 그 동북공정을 알면서도 눈 감아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더 미워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네. 그래서
0: 항상 시대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 요 BTS도요. 네. 아리랑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계로 나가는데
0: 네.
1: 이거 저기 뭐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0: 왜요? 왜 비판을 합니까?
1: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0: 어허.
1: 국내 일부 인사들은 BTS의 아리랑 활용이 지나친 민족주의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0: 참.
1: 아,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요?
0: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김원일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대표님과 오늘 예, 함께한 이야기,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DNA, 아리랑의 깊은 울림부터 또 빌보드를 사로잡은 현대적인 감각까지 BTS의 아리랑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예.
0: 많이 배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0: 하루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2: golfpromi.com.
3: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 골프.
3: 누구랑 해?
1: 프로랑
3: 어떻게 해?
1: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 golfpromi.com.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비야 들어볼까요? 전유진입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입니다. 17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96년 영국의 의사죠. 에드워드 제너. 예,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 최초로 시행한 날입니다. 그 에드워드 제너가 8살 소년 이 제임스 핍스에게 소의 천연두라고 하죠. 우두를 접종하면서 인류 최초의 백신 실험에 성공한 날입니다. 이 발견은 인류를 수천 년간 괴롭혀온 천연두를 정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 백신의 아버지요, 수억 명의 생명을 구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입니다. 자, 굉장히 관찰의 힘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 우두를 앓은 그 우유짜는 여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민간의 속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그는 백신 제조법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세계 누구나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했고 또 자신의 집 정원에 이 희망의 오두막을 지어서 그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백신이라는 단어는요, 암소를 뜻하는 그 라틴어 베카에서 유래됐다는군요. 이 제너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루이 파스투엘과 이 용어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예방접종. 그 예방접종의 시작이 바로 23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관찰의 힘과 인류애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 어제의 역사에서 배우고 오늘의 삶을 살며 내일의 희망을 품으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역사의 한 페이지, 또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아트팝 가곡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정해욱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5월 한복판 목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이 댓글 감동입니다. You wiped it dry. 앤 머레이 노래입니다. You need me.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0: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어도 8시간을 넘겨도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비슷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연구 결과는요.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네요. 우리 몸의 장기는 조금씩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이를테면 여성에게서는 난소가 아무래도 다른 장기보다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총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연구팀이 만들었습니다. 노화 시계는 혈액 검사나 의료 영상 같은 생체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분석해서요, 특정인의 장기가 실제 나이보다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늙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놓고 수면 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네, 말씀드렸듯이 6시간 미만 아니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노화 시계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장기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요. 이른바 뇌부터 심장, 폐, 면역계까지 그러니까 신체 전반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울증과 수면은 깊은 관계가 있겠죠. 특히 노년기 우울증과 관련해서 수면 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수면 과다는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게 뇌와 지방조직의 노화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의사는요, 단기 수면자, 장기 수면자는 만약에 같은 병이 생기더라도 기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 수면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 네, 좋은 잠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 이 순간도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 맞죠?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 어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뭐 때로는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화가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되게 힘든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말고는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보통 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면 그것도 집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만드는 상대방을 힘들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많이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 서운함 또한 아 글쎄요 나에게 상처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는데 아유 나는 차가 뭔데 상대는 차가 뭐야, 나는 집이 어딘데 상대는 집이 뭐야 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줄이면 내 살아가는 삶이 좀 편안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사는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쉬는 시간으로 좀 받아들여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3시가 넘은 이 시간 지금도 우리는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킬로만자로의 표범처럼 말이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뒤척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고란 사나이들 쓰는

사랑이 싫을 때 그것을 우연해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덩겨있는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목요일 순서 첫 곡으로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범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그 하루하루가 킬로만자로의 표범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비비안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왔어요. 반가워요. 네, 뉴 헤어스타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를 그냥 조금 옆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끔은 내 자신한테도 변화를 주는 것이 특히 여자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마음이 변했을 때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남자이지만 간혹은 거울을 보다가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해봤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비비안님, 이별이 보이는 정열이지만 그래도 모두를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거, 멋진 대화시네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주시는 아주 귀중한 청곡들 또 제가 선곡한 몇 잔의 노래들과 함께 5시까지 여러분의 피로를 조금은 누적거리면서 편안함을 주면서 저와 함께 우리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여행도 가지는 그런 시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곡들 엄청 무시하게 주시면 오늘은 초대 손님도 안 계시겠다. 2시간 넉넉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들은 웬만큼 해결하셨죠?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장윤셉 단장님 갤러리아 마켓에서 만나서 그 사모님과 함께 아주 맛있는 빙수에다가 거기다 또 붕어빵까지 먹는 그런 멋진 점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이 재밌어요. 식스밤이라는 세 명의 아주 어여쁜 걸그룹이네요. 예뻐지는 중이랍니다. 얼마나 예뻐지는지 한번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0: 네.
1: 아,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뭘 얼마나 예뻐지려고 하는지 예뻐지는 중이라니까 참그 이름도 이쁘고 제목도 이쁜 그런 그룹의 노래.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한곡 좋은 레파토리 생겼습니다. 자, 비비안 이뻐지는 중 제목도 참 이쁘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낮에 우리 유셉 단장님을 만나서 내외분을 만나서 이제 빙수 한 그릇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거기 그 실내 분위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담소하면서 나누는 모습들을 볼때 그래도 이 삭막한 각박한 세상에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모두들 만나서 때로는 뭐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또 저같이 빙수 한 그릇, 또 붕어빵 한 접시 같이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표범같이 마치 살아가다가 외로운 산 중에서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또 교감도 이룬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간혹 아시는 분들도 함께 찻집을 찻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가요? 붕어빵 얘기하니까 또 붕어빵에 대한 전설들이 다 있으셨을 텐데요.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시건 간에 붕어빵에 대한 추억이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아쉬웠던 것이 아, 이 붕어빵이 왜 이렇게 붕어빵만 크고 팥은 조금밖에 안 주는지. 그래도 이건 미국에서는 몇 군데 붕어빵 하는 데가 있는데 팥을 좀 넉넉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아저씨들은 물론 뭐그세그 마진 관계 때문에 그랬지만 팥을 진짜 요만큼 손톱만큼 주는 바람에 그 빵만 먹고 팥은 나중에 아껴서 먹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뭐 길거리가 됐건 동네 어귀가 됐건 붕어빵 항상 그것도 이제 종이봉지에 넣어서 주던 붕어빵이죠. 아, 그런 맛 느꼈던 그런 추억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장민호입니다. 7번 국도.

네, 7번 곡도 장민호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장민호 씨 어제로 막을 내렸죠. 무명전설이라는 그 트로트 프로 제가 소개해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2부 시간에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분들의 노래 몇 곡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민호 씨 이번에 멋지게 이 사회자로서도 성공을 해서 우리 김대호 씨하고 합을 맞춰서 두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끝냈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는 예능인으로서도 발을 디딘 우리 장민호 씨 우리한테 오랫동안 좋은 노래 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미미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늘 듣고 계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더 저 젊어졌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청곡 주시고 감사한다고. 아이고 로라님. 아이고 오늘 일 벌써 끝나셨나요? 마무리 잘하셨나요? 이제 운전하시고 집에 가실 것 같은데 운전 조심하시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고 집에 가시면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알려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미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유경 꿈.

네, 오랜만에 찾아주신 우리 미미님의 청곡이었습니다. 정유경의 꿈. 아, 비비안님 오래간만이라고 이 노래 반갑다고. 아이고 어쩌다가 아침에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모두 조심하라치라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뭐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뭐 손가락을 다치신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천건,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네, 비비안님, 진심원 애인에게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개를 못 쓰니 이렇게 불편. 그래도 두 개 안 다친 게 다행이구나. 셀프 위로 한다고요. 참.

네,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진시몬에게 애인에게. 우리 비비안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2-3년 전에 계단을 잘못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뼈가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처음에는 이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했는데 저는 한 발자국 걷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걷는데 힘이 들고 한 두 달은 힘들게 지금 비비안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손가락 한 개지만 이거 다침으로써 전신이 불편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주변에도 어쩌면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TV에도 보면 이 불굴의 장애인 극복이라고 해서 팔이 한쪽 불편하신 분 또 양쪽 불편하신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팔이 없이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머리를 빗는 그런 유튜브나 TV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면 옛날엔 그랬다잖아요. 일단 손가락 10개에 발가락 10개가 잘 달려있는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만큼 우리가 가진 몸이라는 것이 있을 땐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천천히 움직이면 조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네, 애인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연인 한번 듣겠습니다. 한혜진.

네, 한혜진의 마지막 연인 함께 하셨습니다. 순철님 반갑습니다. 아, 네,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찾아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신청곡 멋진 노래 주셨네요. 루루루루루루루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박건 씨라는 가수 있잖아요. 글쎄요, 세월이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으실 때 그 당시에는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앞에 나는 휘파람 소리가 아주,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해가 쨍쨍 나는 그런 날씨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걸맞는 선곡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눈 감고 추억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휘파람 소리와 함께 옛날 추억으로 가겠습니다.

0: 네, 참 정겨운 노래였죠. 순철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 이준 줄 알았는데 몇 사람 이름이 지나가네요 라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의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나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0: 유지승의 모닝 뉴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0: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9: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0: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0: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 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네, 우리 손외경 씨 그렇습니다. 작은 여자분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바로 그 당시 코미디언이었던 최경자 씨의 따님으로서 우리에게 한동안 아주 이 까랑진 목소리로 인기가 많았던 그 가수인데 요즘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한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통계님, 예, 신청곡 잘 받았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네요. 자, 일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무룡이란 우리 가수 이름이 멋지죠. 인천의 파도요 함께 하시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류마티스 관절염,
7: 어깨와 허리 통증,
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7: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6: 진통제 없이
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9: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 쇼를 엽니다.
1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385-1005 헬스코리아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7: 하루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진짜 맞는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 이 정체된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작은 거 하나부터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0: 네, 조덕배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참 노래가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말 명언이네요.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댓글 적어주셨는데요. 피드백 정말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조덕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 켈리님, 항상 감사해요. 예. 우리 샌디 송님 여전히 바쁘시고요.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중한 분이십니다. 샌디 송님 너무 부지런하시고, 아 진짜 마음도 넉넉하시고 뭐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고. 예, 샌디 송님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 마크 저크버그가 한 말인데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된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과연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을까? 시작도 못 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근데 액션이 중요한 건데. 생각에만 그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가장 멋진 도전은 결과와 상관없이 해봤다는 그 경험 자체에 있다는군요. 오늘 오후에는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좀 밖으로 꺼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제 자신부터. 제 자신에게도 참그 말이 필요해요. 예, 그런 작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 지원실, IT, 홍보,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4: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6: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7: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6: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네, 김동희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Someday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팀이 부른 것만 들어봤는데 여자 가수가 불러도 좋네요 라고 적으셨어요. 그쵸? 좀 또 이제 새롭게 이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김동희가 불러준 Someday였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제가 준비한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준비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1650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650 책방. 시간이 없어서 항상 시를, 시인의 감성이 되어 시를 느껴보는 코너로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코너를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이렇게 그래도 널널하니까요. 1650 책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서요,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죠, 보니 테일러 노래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자, 제가 왜 이 노래를 틀어드리냐면요, 가수 보니 테일러가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 현재 회복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가족들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면서 그녀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요, 74이에요. 속히 회복되시길 쾌유를 빕니다. 요즘 시대에 74은 굉장히 젊죠. 갔더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니 테일러 노래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와, 이 노래 너무 신나고 좋아해요. 막 일어나고 싶어지는 점점점점. 예, 일어나서 이럴 때는 운동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감히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네요. 옛날에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스튜디오 안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참 이렇게 신나는 곡이 나올 때는 또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시고 또 발라드가 나올 때는 또 그 분위기에 젖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예, 좀 감성에 젖어보기도 하시고요. 예, 좋죠. 음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문학 스케치 코너 1650 책방.

0: 다시 주는 나무의 작가가 누구였죠? 셜 실버스타인 맞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너무나도 유명한 나무죠. 학교 다니면서 그 읽으면서 참 가슴에서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동을 느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얇아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조각 동그라미라는 책이에요. 나의 반쪽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도 번역이 됐었죠. 네, 셜 실버스타인 작품인데 특별한 완벽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이가 빠진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여행을 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1: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내 조각은 어디 있을까요?
0: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의 핀꽃의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돼서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까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지요.
1: 어우,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지요.
0: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까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러가며 노래했다.
1: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었지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돼서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삐뚤빼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슬로우하게 가끔은 꽃냄새도 맡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대박이 터지거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기괴한 일이 없고 별로 특별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서로 함께 조금씩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는 세상. 그게 바로 더불어 가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네, 그게 바로 살만한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0: 이철 실버스타인의 이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예. 그리고 뭐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활주로가 불러준 이빠진 동그라미였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봐도 이 동화 이야기는 다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이빠진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나 어디로 갔을까 나의 반쪽은 이 책 몇 번이고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랑 똑같네요. 저랑 코드가 맞는다니까요. 저랑 통한다니까요. 우리 해피님들 저랑 통한다니까요. 예, 켈리님도 너무도 기다렸던 책방 코너 정말 잘 들었어요. 선비님 완벽한 동그라미가 오히려 불편함과 다른 걸 느낄 수 없다는 거 동감해요. 1650 책방 최고.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아 행복해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러브레터 들어볼까요? 주현미입니다.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아, 좋네요. 켈리님 감사해요. 댓글을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선미님 방송 들으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보다 나은 방송을 준비하시느라 뒤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뭐 감사드려요라는 댓글이신데요. 에휴,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 주석과 마장오 씨 중국 외교부 부부장 또 쉐펑 주미 중국 대사 등이 직접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 인텔의 최신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루비오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처음으로 앞선 수치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현직 시장인 카란베스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칼리지와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 이 폴리틱스가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스 시장은 3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에게 겁을 주어서 수만 달러를 가로챈 LA 카운티 주민 두 명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이들은 최대 4년의 징역형과 2년의 공식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을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은퇴 노인들이 받는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8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이 시니어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거의 50년간 운영되어온 한 제조업체가 범죄 증가와 세금 부담, 급등하는 운영비를 이유로 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LA 못지않은 진보적인 워싱턴주의 현실이 LA에 다가올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오늘은 이 도리스데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이 노래를 부른 도리스데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카인세라세라라는 노래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음악의 스타입니다.

쓰라 쓰라 될 대로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0: 뭐든지 잘될 거야 라는 될 일은 된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케이사라 세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도리스 데이 여전히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죠. 예, 명곡입니다. 이 노래도 가끔씩 예,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도리스 데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받나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 383-7233 합니다.

0: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 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LA 날씨 바깥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LA 지역은 오전에 좀 전반적으로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다소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기질 수준 보통 수준이네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외출할 때 이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보호 또 눈 보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 시간에 여유가 늘어났어요. 오늘 저녁 7시 46분경 아름다운 노을 감상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13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이 금리 동결 기조와 달러 약세 영향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요. 외화 송금이나 환전 계획 있으신 분들 실시간 추이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온수당 2,340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LA 지역의 가스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5달러 15센트 수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평균인 5달러 2센트보다 다소 높게 형성돼 있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좀 크네요. 주유시에 이 가격 비교 앱을 좀 활용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곳을 확인하시는 게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구조에 힘입어 39,500선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이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골라봤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1950년생입니다. 5월 13일 오늘이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계십니다.

스티비 원더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Isn't She Lovely 딸을 위한 노래죠. 이 노래도 유명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정말 이 노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가 세상에 전하는 이런 희망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이름을 몇 번 말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8-400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중년이 되면서 체취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또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체취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투논의 날입니다. 이건 피부 표면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땀 냄새가 땀과 피부 세균의 작용에 가깝다면 이 투논의 날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4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질 과산화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취는 꼭 나이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옷관리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인들이 바로 4050, 특히 남성들에게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과 회식, 또 수면 부족 등이 겹치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또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기 쉬운 나이. 그래서 4050 남성인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욕실 안 문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관리를 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도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류와 기름진 안주, 잦은 음주는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나 옷에 배이게 되는 냄새들은 그때그때 꼭 씻어내줘야 됩니다.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즉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기 비판이라고 번역된 것을 판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도록 하면 이걸 judge라고 번역한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꼭 criticize, 비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judge, 판단하지 마라. 즉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로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네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을 하지만은 돌아서면 우리도 남들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얼만큼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하는 차이점이지. 정치인들 보니까 걸리지 않으면은 마치 정직한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참 눈에 거슬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판, 판단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구별과 분별, 차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신은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성취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질문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것은 구별의 문제입니까 차별의 문제입니까? 자, 구별이 뭡니까? 영어로 distinguish라고 할 수 있어요. distinguish, 구별하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구별하는 것을 갈라내는 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distinguish.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아이하고 어른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하고 어른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대화를 어떻게 더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것이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시대까지 될 만큼 구별하고 차별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구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차별이 무엇입니까? 아이하고 어른하고 구별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대우라는 것은 차별이에요. 남자하고 여자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된 것, 이 남자하고 여자의 구별까지는 이것은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여자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것이 차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다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린 의인이잖아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니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차별인 경우에 불공평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분별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이다 비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말투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월급 주는 것을 다르게 한다면 그건 차별인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옷을 잘 입었다든지 이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옷 입은 것이 허루슴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저 사람 괜히 우리 교회 와서 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그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인간의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다 할 때에 우리가 어찌 사람을 이러한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대하고 차별해서 사귀고 이 모든 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요 로마서 2장을 쓸 당시에 바울이 염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유대인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차별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여자에게 차별을 했고 어린아이들을 차별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해서 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기고 차별적인 대우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판단, 비판의 판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또 뭐냐면은 우리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있어요. 즉 영어로는 discern, 분별하다. 요것이 판단해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혼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이게 어디서 만든 물건인 거 보시죠. 이게 한국에서 왔나? 아니면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나라에서 만들어서 왔나? 그거 분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야채를 먹을 때에 골고루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별해가면서 균형 있게 먹는 것, 이거 죄 아닌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것도 판단이고 헤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분별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큼 거짓과 불의가 득세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의 의미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의미의 판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선입감과 우리의 악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또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의미에서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정죄하는 의미의 비난은 분별이 아닙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든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깨우치고 잘못된 것은 배척하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고자 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많이 바뀝니까? 포용주의로 바뀌잖아요. 포용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자.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하고 화목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 따라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 것 가지고 헤아리지 마라.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죄하는 의미의 비난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치 나는 완벽한 자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어떠한 좋아하는 것, 이러한 선입감과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판단, 헤아림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종교들을 이러한 차별적으로 그리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것은 이건 신앙을 떠나서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논할 때도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설명을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이거는 보여진 거잖아요. 즉 내 눈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흠, 잘못은 눈의 티와 같이 작아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가요?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의 허물, 과거,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서부터 더러운 생각,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하고 있는 모습,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은 그 티 좀 빼라, 보기 참 사납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만 당시의 유대교의 그 종교적 예식에 의하면은 형식적으로라도 손을 물로 씻어서 씻은 다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만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더럽다고 정죄합니다. 그를 주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뱃속에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다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그 사람을 헤아리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네. 완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도매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17장 9절에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주님은 알아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있어서, 첫째,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해서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정죄하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은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빼셨어요?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 들보 다 빼셨습니까?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거 빼야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며 헤아린 것 하지 않되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는 않았나? 저 사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뽑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날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아니 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즉 뭐냐면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영어의 표현이 있잖아요.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 저 사람이 망하든 이혼을 하든 저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든 That's his life. 뭐 이런 식의 자세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저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경을 두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가문이나 모든 것 볼 때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보였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감당하지 못해 볼 수가 없어서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이고 그거 하던 것을 의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사람은 나는 교회 직분을 맡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자기의 들보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건 벌써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던 시점이었어요. 즉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지가 벌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 과거에 있었던 그 들보를 그는 늘 기억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 들보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는 것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을 헌신한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다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안 받는 의로운 삶 사는 것 아니에요. 나 믿음 지키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아이들만 아프지 않으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그 뒤에서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밝히 볼 수 있고 그 티를 빼려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이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이제 기록에 보면은 거기 가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서 거의 다 있다가 잠시 나왔다가 또 감옥 들어가서 결국은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도 알았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자기는 그의 목숨을 들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눈에 들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들보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봤었어요. 우리 베드로 하게 되면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은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 이래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말이 떠올랐어요? 바로 곧 몇 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해줬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부활한다는 말씀을 미리 해줬어요. 근데 그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즉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눈 속은 깨끗한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또 see,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썼어요. 왜냐하면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여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이때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지를 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 있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나요? 유혹에 빠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 해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한다면은 밖에 버려워서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워서 사람들 발에 밟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기 때문에 그 직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모든 것이 불법적인 것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빛은 뭐예요? 등불입니다. 램프예요. 기름이 타서 없어짐으로써 빛을 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길이 어딘지 모르고 길을 보여 웅덩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뺄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실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다시 부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는 장로 중에 장로요. 아니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른되는 대표적인 사도였어요. 근데 그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의 교회에 가장 어른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본인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겸손하죠. 과거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죽음 위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가고 그게 바로 들보였어요. 그 다 빠져나가고 그는 이렇게 겸손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대 먹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은 이렇게 우리 눈에 들보가 다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눈을 영의 눈을 떠지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요. 짧게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 6절에 지금까지 한 내용과 이게 연관이 없는 말이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돼지와 개들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죠.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고 할 때에 구걸하는 자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애원하는 자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당당하고 존귀하며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그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화를 보세요. 거기 보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불리하잖아요.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한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를 대지에게 던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즉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막 훌륭하다고 수고한다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을 교훈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참남하도다, 감히 네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금식한다 하고,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시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마시는 것을 즐겨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개나 돼지가 그 거룩한 것을 분별 못하고 진주를 분별 못해서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0: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새 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그래서 사람이 내 질문을 똑같은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에게, 느낌이나 감정에게 호소하여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21세기에 빠질 수 없는 이 질문이나 답변의 최대의 장소는 바로 인터넷, 요즘은 AI가 대세 아닙니까? 2020년 현재 수많은 인공지능 AI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순위를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입니다. 예.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예. 종합 추론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ChatGPT가 있고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프로그램 언어 코딩을 하는 그러한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오피스 분야에 가장 권위가 있는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요, 어떤 실시간 검색이나 트렌드 조사 또는 학술적인 연구할 때 도움이 되는 AI입니다. 미드저니라는 이 AI는 이미지 생성이나 또 아트하는 것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AI입니다. 커서라는 이 AI는요, 프로그래밍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개발하는 AI이기도 합니다. 11랩이라는 AI는 음성 합성화나 오디오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서가는 AI입니다. 감마라는 AI는요,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AI고요. 런어웨이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 비디오 만들기나 또는 사람 영상 편집에 권위가 있는 AI입니다. 디플이라는 AI는 바로 다국어 번역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편지나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도움이 되는 AI입니다. 요즘 많이 여러분 핸드폰에 쓰는 Gemini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갇혀있는 종합적인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AI를 사용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전통적인 AI 가운데 하나입니다. AI 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사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를 드립니다. 예. 5348 곱하기 3256 더하기 540, 거기다가 탄젠트 뭐 로그 25 이렇게 해갖고 막 계산하라고는 수학 문제를 딱 드렸는데 이거 얼마나 빨리 계산할까? 그럴 때 AI는 이거를요 10의 13승이나 10의 15승, 1조나 100조 이상의 속도로 계산을 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빠른 AI여도, 인공지능을 할지라도 지식과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가 다 모아있는 서버가 동시에 셧다운되면 이건 고철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기가 전력이 부족하면 AI는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세계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AI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 지구가 더 불타고 빨리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AI를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이나 통신망이 끊어지면 인공지능은 그냥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AI라 할지라도 묻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그때에 누구를 선정하는가, 어떤 변호사를 선정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에게 묻는 것처럼 평생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어떻게 누구에게 묻는가, 어디에게 묻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에게 묻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에게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것은 가장 나중에 묻곤 합니다. 때로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 않을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묻는 기준이며 그리고 기도는 답을 듣는 통로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어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로는 답을 듣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드린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불은 저 멀리까지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 랜턴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멀리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비추지 않고 내 앞길에 한두 그룹 앞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등불은 어둠 속에서 내 가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 제 인생 전체를 보여주세요. 한데 내 인생의 10년 앞을 보여주시고 20년, 30년 앞을 좀 알려달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요 사람에게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10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등이요 현재 내 앞을 비춰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원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올해의 주제 선고의 두 번째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천국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르짖으라라는 이 말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자의 아주 절박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부르짖으라라는 이 말은 어떤 기도할 때 꼭 부르짖으라라는 이 기도의 스타일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의 태도,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생각해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멋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절박한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마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논리가 필요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하고 말이 멋져야 합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환자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가장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까? 부르짖으라. 두 번째 기도에 관한 천국 비밀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박함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표현이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하고 있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거

0: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알지 못하는 딱 쏙 빼고 그냥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한다면 아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아니면 침묵도 하나님의 기도와 거절도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되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들어주시거나 아예 하나님이 거절하셨거나 그렇게 확실하면 우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시 않았을 때도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것도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구나, 응답이 지연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거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 두 번째는 즉각적인 해결만이 기도 응답이다라는 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고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 그 지연되는 과정 속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고 항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아닌데도 기도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응답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예.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면서 기다린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나는 아직 확실하게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는 못하지만 거기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놀란 변화는 막혔던 길이 뚫려서 길이 새롭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서 상황이 정돈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연되고 더디 응답되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나님께 평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지연될까 그렇게 염려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도 절박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물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였을 때 그 앉은 뱅이가 즉각 일어난 것처럼 당장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닙니다.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33장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다림과의 싸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다리면서 기다림과의 싸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변화를 주실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자리, 치열한 싸움의 영적 싸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일이구나라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깨달을 수도 있고 먼 훗날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나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림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사람의 본성과는 우리 본성의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무언가를 작정하면 마치 약속을 잡는 것처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진다, 언제 사람을 만난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예,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과 바람과 예,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2월 1일 날 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약속하면 언제까지, 투데이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날과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일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쯤 이루어집니다 라고 애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말씀하십니다. 응답될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지막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세 번째 기도란 AI 컴퓨터처럼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료를 입력하면 답이 척척척 나오는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세상의 그런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인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눈과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자라는 이 주제로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먼저 묻고 말씀으로 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답할 때에, 기도로 먼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꿰어 맞추는 합리화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붙고 기도로 답하다. 성경적인 순서는 말씀,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순종입니다. 거꾸로 기도를 하고 말씀하고 내 뜻에 맞추어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09년 전 유럽에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이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주장과 함께 그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뜻입니다. 기도를 말씀 앞에 세우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 나 인간의 방법을 먼저 다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서를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각종 문제들, 또 결정해야 할 그런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 때에 기도로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계획을 할 때나 시작할 때나 무언가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먼저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펼쳐놔도 응답이 없겠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답이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확신을 주시고 작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을지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길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내가 나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 2026년 한 해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셔서 작을지라도.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5: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니까 전체 2092만 7천 가구 중에 31%인 664만 3천 명이 나홀로 가구입니다. 그 중에 절반 넘게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왜 혼자 사느냐? 뭐 홀로 되신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서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혼자 사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혼자 사니까 뭐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 뭘 할 사람도 없으니까 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자도 되고 컵라면을 맥주 끓여 먹어도 뭘 할 사람 없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때때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아파 누우면 누군가 보살펴 줄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아플 때 누가 내 병을 위로해 준다면 간호해 준다면 참 힘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혼자인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혼밥을 먹어도 주님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워 눈물 흘릴 때도 힘내라 그만 울고 일어나라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증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자기의 주신 사명이 무엇이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면 그 삶이 허무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투성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인가를 살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해서 그의 앞길을 정해주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고 그 길로 갑니다. 아예 대학 갈 생각 하지 않고 나는 빵 잘 만드는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내가 제가 좀 빵집을 열어 경영하는 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빵집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빵을 사러 오게 만드는 그런 사장님이 된 분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분은 공부에 전념해서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의사가 되고, 어떤 재능을 주신 분은 또 예술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각자 각자가 자기의 주신 탤런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맛있는 음식으로 온 가정을 기쁘게 하고, 구역장은 구역을 살리고 변화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때때로 인생의 길이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군주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혼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항상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우주적 고독입니다. 코스믹 론리네스라고 합니다. 늘 그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이 말라서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음의 갈팜을 채우려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이와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주님을 찾으며 주여 내가 고통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용도 목사님의 제자인 변종호 교수님이 계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순복음신학교에서 편입을 해서 공부할 때 변종호 교수님 통해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몸이 아프세요. 폐병을 앓으시고 온몸이 허약해서 양말을 겨울에 다섯 켤레 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온몸을 그냥 옷으로 감고 다니시는데, 나이 30대부터 폐병으로 저분은 몇 년 못 산다, 몇 년 못 산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평생 아픈 그분을 붙들어 주셔서, 옛말에 골골 80이라고 하더니만 한 90세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조영규 목사님 동생분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신학교에 본선되고, 당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돼, 그래갖고 이끌어서 목사 되신 분이 조영목 목사님, 조영찬 목사님입니다. 근데 힘드셨는지 가끔 강의할 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인생이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거야요. 이응하고 기억 차이야요. 그런데 살아보니 혼자 살아도 외롭고 괴롭고 둘이 살아도 외롭고 괴로운 게 인생입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참고 견뎌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괴뇌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참 힘들고 어렵고 아마 일반 환자보다 고통이 몇 배로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희대 교수님은 본인이 암을 네 번이나 앓으면서, 암투병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다 청구하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진하영 교수님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대구 태생인데 집이 어려웠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했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가 덥버덕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속상했는지 호적의 이름을 안 올려줬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있어도 네 살이 될 때까지 존재가 없는 겁니다. 네 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름이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니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가 그만 낙방합니다. 내가 재수하느니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오겠다. 홀홀 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합니다. 본인 말로 맨땅에 헤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보스턴에 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미국 전체 의과대학생 중에 상위 3%의 성적을 얻어가지고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정신과 레지던트로 의사로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언어의 장벽을 이기려고 한국말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영어로만 아주 전에까지 계속 발음하고 이야기하고 하루 16시간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 정신과 의사가 되고 17년 동안 미국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또 교수까지 됩니다. 5년 전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온몸이 아파 온몸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차하고 집에 기어들어 왔는데 그때로부터 온몸이 근육통, 몸살, 오한 온갖 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본인은 건강하고 에베레스트 산도 등반하고 왔던 그런 건강한 그 체력을 가진 분인데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병명을 알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다 찾아서 검진을 받는데 병명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의사 12명이 병명을 못 찾아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병명을 찾는 중에 세 번이나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고 겨우 6개월 만에 병명을 찾아냈는데 이름도 복잡해요. 신경맥의 저혈압 및 기립성 빈맥 증후증. 네. 자율신경 장애로 말미암아 어지러움, 구토, 실신이 늘 수시로 다가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난치병입니다.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의사인 자기가 그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어지러움 쪽으로 15분도 되도록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 옆에 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병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견딜만 하니까 주신 것이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병과 싸우면서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돌보고 나면 아파서 또 버린 누워있고 지난 5년 동안 약 2년 가까이 누워있으면서 그가 병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저 유튜브 팔로워가 약 140만 명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140만 명. 그 유튜브를 보면요 굉장히 감동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금한 것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기증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나면 강연을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 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는 고백합니다. 의사로서 20년을 살아온 나지만 현대의학으로 완벽히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환자보다 그럴 수 없는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늘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각종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믿고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절대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런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꼭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전전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무덤은 비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며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 만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내용을 찬송으로 온 것이 찬송가 442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이 다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과 동의하는 예수님에서 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0: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롭고 홀로 내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은혜하니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 진동치 못할 나라를 붙들라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나 그리고 전 세계 국제정세는 참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관, 심지어는 믿었던 관계나 또 건강, 또 좋았던 모든 환경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리고 정말 크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환경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이 불안과 혼돈과 이 재앙이 생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단권이 마지막 때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기근이, 그리고 처처의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면에서만의 이 혼돈스러운 환경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혼돈의 시대,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 말세 주말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쩌면 더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소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참 평안함, 이 진정한 자유함, 행복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흔들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불안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함,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또 환경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려면, 이러한 삶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동치 않는 아셀루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말씀. 이 단어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죠? 물질이죠. 물질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어보려고, 권력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 그런 초라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견고한 것처럼 보여진 것들도, 그리고 뭔가 얻었던 물질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의 충격과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충격적인 흔들어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그만 그냥 뒀습니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계속 외부의 충격이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도 모든 세상의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확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충격과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은 적 있습니까? 재앙이 없는 적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재앙과 전쟁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은 바로 아살루토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주하심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고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평안은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이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어요? 네. 소유하셨는데 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0: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은혜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를 이 직역하면 은혜를 붙들자 그런 뜻입니다. 예? 또한 감사를 유지하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자는 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상태가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복음을 깨달아야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죠.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고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첫 반응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와, 이 은혜 받은 것, 이거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접촉제와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군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태도죠.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그 심령에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게 돼 참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마음에 참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은 지금 너무너무 죽겠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막 그 자유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시간이 기묘한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그냥 세파에 휩쓸려 가는 것,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일개 신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이렇게 무서운 징조들이 우리 주변을 계속 흔들어대는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아니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점점 더 흔들어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요즘 피부로 느낄 만큼 몹시 흔들리는 이 세상, 전쟁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인간관계, 영적, 정신적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흔들어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질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첫날은 하늘의 제단이었고요. 두 번째 날은 붉은 장벽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의 아주 중요한 장소 두 곳 가운데 어제는 티안티안 공원이라고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그야말로 하늘의 제단이라 불리는 그 공원의 이모저모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오찬과 함께 또 정상회담이 이어졌던 붉은 장벽 이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라고요. 중국 권력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시 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외부에 공개된 적이 드물죠. 베이징의 크렘린, 붉은 장벽, 현대판 자금성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이번에 처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방중했을 때는 오지 못했던 곳입니다. 네, 그만큼 아무나 초청하지 않고요. 또 외부 인사를 이 중난하이로 초청했다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예우로 대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권력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중난하이는 그럼 어떤 곳인가? 베이징 옛 황실 정원이었습니다. 자금성 서쪽에 붙어 있고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의 관저와 집무실이 밀집해 있어서 중국판 청와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청와대, 백악관 일부는 시민들의 개방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난하이로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 이 중난하이에 초대됐었고요.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튼 역사적 장소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4년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곳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때는 이 두 정상이 넥타이를 풀고 통역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눈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 정원에서의 건임은 달빛 산책 이렇게까지 불리면서 그야말로 밀착 외교의 상징까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미중 관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좀 껄끄러웠죠. 그래서인가요? 2017년 방중 당시는 이 중난하이에는 초청받지 못했고 대신 자금성을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고요. 좀 더 세세한 내용도 정리를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결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구, 프렌드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관계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더 큰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는 9월 24일에는 시 주석이 미국으로 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꽤 괜찮았다는 걸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여기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형인 프레드 트럼프가 43세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뒤에 술을 절대 마시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는 등 평소 철저한 금주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 대신 콜라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죽하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콜라를 주문하는 콜라 버튼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벌컥벌컥까지는 아니지만 건배주를 여러 차례 치켜 세우더니 결국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물론 이 술도 그 중국의 독주로 알려진 바이주가 아니고요. 허베이성에서 생산된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서구적 형식을 갖춘 만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의 상징적인 요리인 요리 베이징 카요야 오리구이 이걸 필두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식성을 세심하게 배려한 코스로 구성됐다는 이번 만찬 조금 더 살펴볼까요? 만찬 테이블에는 껍질의 바삭함과 속살의 부드러움을 살려서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오리구이가 메인으로 등장했고 이외에도 토마토 새우숲, 바삭한 소갈비, 제철 채소, 연어 요리 등이 차례로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로이터통신은요, 이 소갈비 메뉴를 두고 완전히 익힌 스테이크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국빈 만찬에 오르는 메뉴 하나하나가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겠지요. 이런 만찬을 준비했었던 셰프는 국가 원수를 대접하는 만찬은 요리를 통해 서로 타협하는 것이라면서 식탁에 담긴 철학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여진 것처럼 서양 요리와 중국 요리를 반반씩 준비하는 것, 서로 양보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미중 관계 갈등을 요리라는 완충지대를 통해서 풀어보려는 중국 측의 유연한 외교 전략이 투영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네요. 네, 워낙 많은 분야에 걸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이번 정상회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이란에 무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와중에 인도 화물선이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네요. 현지 시간 13일 새벽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의 목조 화물선인 하지 알리호가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인 채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배에 있던 승무원 14명 전원은 오만 해양 경비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배는 가축을 싣고 소말리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 항구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공격의 성격이나 배후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해양위험관리그룹 벵가드는 무인기 즉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상선과 민간 선원들이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무고한 민간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항해, 상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여타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날에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오만만 해상에 정박중이었던 한 선박이 나포도에서 이란 영해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영국 당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지만 이번에 한국의 선박도 역시 공격을 받았고 그 사고 원인을 살펴본 결과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으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 공격의 주체는 이란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미국의 법안이 은행권의 견제를 뚫고 연방상원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행위원회는 어제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클래러티 법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에 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 시장에는 더욱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법무부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양성 정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과 자발적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예일대가 입학 사정에서 의도적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했다며 일반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비해 낮은 학업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 외에도 지난주에는 UCLA 의대의 입시 관행이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편향됐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UCLA 의대는 실력에 기반한 선발이었다. 각 지원자에 대한 엄격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시를 진행했다. 이렇게 반박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경제 봉쇄로 힘든 나라 쿠바가 있죠. 전기도 수시로 끊기고 당장에 먹을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존 웨클리프 CL 국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어제 쿠바 아바나를 방문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레클리프 국장 등 미국 대표단이 쿠바 내무부의 당국자와 회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두 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를 위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쿠바 측은 쿠바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에게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먼저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쿠바를 겨냥해서 군사공격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지난 12일에는 돌연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고 어제 미 대표단이 쿠바를 직접 찾은 것입니다. 심근경색. 네, 다행히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이 또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심근경색을 조금이라도 겪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력과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 슬슬 여행 계획도 좀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비싼 항공료 때문에 국제보다는 국내, 그렇다면 미국 내 어느 곳을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곳이 저렴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멋진 추억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라스베이거스도 그 후보지에 있으실까요? BTS 때문에요? 네, 이런 소식들 한꺼번에 묶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 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vo.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즈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즈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즈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3: 우메캔
1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2: 감사한다면
13: 사랑한다면
12: 역시 우메캔
1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4: 888-941-3311 우메캔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그곳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올여름 최고의 휴가 도시가 어딜까?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꼽혔습니다. 재정정보업체인 월렛허브가 발표한 2026 최고의 여름 여행지 조사에서 애틀랜타가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위는 하와이주 호놀룰루, 3위는 워싱턴 DC가 꼽혔네요. 4위가 플로리다주 올랜도, 5위는 텍사스주 어스틴이 뽑혔습니다. 자, 이 같은 도시 순위는 여행 비용, 관광 명소, 또 음식 엔터테인먼트, 교통, 날씨, 안전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종합평가해서 매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균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겠죠? 네, 애틀랜타는 특히 비교적 저렴한 항공료, 다양한 호텔 옵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은 참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스포츠도, 콘서트도, 축제도 꽤 많은 애틀랜타. 가족 단위 관광 명소가 많은 것도 역시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행 비용.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도시인데 또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 매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애틀랜타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여름철에 꽤 기온이 높고 소나기도 자주 오고 습도가 좀 높아서 체감 기온이 좀 더 높죠? 네, 그리고 올 여름은 아니더라도 당장 이달 말에 어디를 가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 라스베가스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방탄소년단의 라스베가스 투어 콘서트가 오늘 23일, 24일, 그리고 27일, 28일에 있기 때문인데요. 베가스 스트립 옆에 있는 얼리전드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의 핵심 색깔, 붉은 빛이죠. 이 다음 주부터 라스베가스의 밤을 붉은색으로 물들일 예정인데요. 특히 초대형 공모양의 공연장인 스피어가 그룹 BTS의 라스베가스 콘서트를 맞아 아리랑 팀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볼거리들을 많이 선보이게 될 라스베가스. 뭐 주요 호텔과 명소에서도 특정 시간에는 일제히 붉은 빛을 밝히는 등 라스베가스 가면은 마치 BTS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된다. 인지 장애 위험도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주 주립대 연구팀은요, 어제 뇌졸중협회 학술지에서 성인 2만여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서 과거 심근경색 병력과 인지기능 변화 사이에서 이런 연관성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심근경색을 겪은 적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심혈관 질환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심혈관 질환, 혈뇨와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 기능 저하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젊음을 찾기 위해서, 회춘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다는 미국의 테크 기업가입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얘기 아십니까?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극단적인 실험을 하거나 뭐 혈장 교환 실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무려 수년간의 실험을 해왔고 현재 48살인데 정말 실제로 젊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장수 비결을 41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조금 많지만 그런데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오늘 45분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관련 소식은 35분쯤 모아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한국의 18살 피아니스트 손세혁 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제 제77회 프라하 봄 국제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윤찬이라는 멋진 10대 피아니스트를 우리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한 명의 아주 단단한 하지만 어린 피아니스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 콩쿠르 본선에는 뭐 손세혁 군을 포함해서 다수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진출을 했고요. 결선에는 중국의 왕즈치완, 천수애웅 그리고 손세혁 이렇게 세 명이 올랐다고 합니다. 손세혁은 결선 무대에서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단조 이걸 연주해서 최종 우승을 했고 또 세계 부문 특별상까지 차지했습니다. 손세혁은 2019년 이화경향음악콩쿠르 2위를 차지했고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했는데 2021년에 헨네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콜본스쿨 학사과정에 있다고 하네요. 47년에 창설된 꽤 역사를 갖추고 있는 프라하 봄 국제음악콩쿠르입니다. 매년 서로 다른 악기, 두 악기 부문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플룻과 피아노 부문에서 대회가 열렸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직전에 피아노 부문 대회가 열렸던 게 2021년이었거든요. 이때도 한국의 피아니스트 이동하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5: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 배석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대만에 대한 우리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대만 문제는 과거 미국의 여러 정권 하에서도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라는 사전 예측 때문에 대만이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국무장관이 확인한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소위 6대 보장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비공식 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강제적인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다 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미국이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우리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슈진핑 주석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만찬 행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5년 전 미국 군인들은 숭고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서 무기를 들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다라며 우리 미국은 한국전쟁에 복무한 사람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한편 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있는 이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의 관리를 맡아 하면서 이 참전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는 단체입니다.
3: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헤이 다섯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1: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국은 16일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한국에서 15일 스승의 날이죠. 제45회를 맞았었습니다. 여야가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한 목소리로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정말 이 약속들이 실행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약속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을 맞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현직 교사 절반 이상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큼 현장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위태위태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교사들의 소식도 간간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논평을 냈습니다. 선생님들의 숭고한 사명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교실 안팎에서 교권이 보호받는 정상화된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 이런 공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사직을 생각해 볼 정도로 불안한 현장인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감당해야 되는 교사들일수록 더욱 불안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느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초등교사 비율이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교사의 40% 넘게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 매우 자주 느낀다라고 밝혔고요. 또 42%는 가끔 느낀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 학대라는 참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 역시 80% 이상을 기록하면서 심각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요. 교사들이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에서 내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의 실질적인 개정을 좀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참 스승이 계십니다. 네, 포스코 교육재단에 따르면은요, 이 사연의 주인공 바로 포항 제철 지곡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입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제자 B군의 집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게 세상에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사연은요. A 교사가 B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 담임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B군이 2020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B군의 어머니가 5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뭐 식당 종업원, 환경 미화, 기간제 업무 등을 전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A 교사는 B군에게 작지만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버는 동안 B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돕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생활비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비군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양했지만 A 교사는 매달 빠짐없이 1일이면 지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서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6년 넘게 7년 가까이 비밀로 이어져온 선행은 올해 3월에 비군의 어머니가 이렇게 재단에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돼서 편지를 통해서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 일가친척도 해주지 못한 일을 해주셨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네, 재단은요. A 교사의 뜻을 기르기 위해서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A 교사는 표창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사했다라고 전해지네요. 네, 재단 관계자는 현재 고교 2학년인 B군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금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의 선행이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 일환인데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현재 이란 전쟁 등의 국제 현안도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는 고향인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만찬과 친교 일정도 소화할 예정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에서 하루를 묵을 예정입니다. 다음 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고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요.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 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그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적은 가까이 들수록 좋다고. 뭐 일본이 적은 아니지만 껄끄러운 상대임엔 분명하잖아요. 이럴 때 사실 가까이 두고 네, 자꾸 접촉하고 얘기 나누는 것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 주위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 주위의 통증, 뻣뻣함이 금요일에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태블릿 PC를 보면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야 했던 분들은 정말 금요일쯤 되면은요, 이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있는 습관, 바로 이 목뼈에 과도한 하중을 전달해서 목디스크 발병 확률을 끌어올리게 되죠. 요즘은 뭐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목디스크, 젊은 세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병입니다. 예, 초기에는 되게 뒷목이나 어깨 주변이 뻣뻣하고 뻐근한 느낌으로 찾아오는데, 자,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이게 점점 증상이 어깨, 발,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면서 전기가 통하듯 저릿저릿한 증상이 퍼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안구통증을 자꾸 경험하세요? 이건 역시 목 디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심해지면은요, 어지럼증, 귀울림 현상을 겪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단순한 근육통이다 라고 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 많습니다. 악화될 경우 섬세한 손 동작이 어려워지거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예방도 사실 가능하죠.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4: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3: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7: 누구랑? 우리끼리?
6: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8: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9: golfpromi.com
10: 우선 장님 주말에 뭐 해?
8: 골프.
10: 누구랑 해?
8: 프로랑.
10: 어떻게 해?
8: 골프 프로미에서.
6: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8: golfpromi.com.
1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5: 세븐디아스 타이어.
1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 5천만 유로,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현지 시간 14일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천만 유로를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암살 캠페인과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체는 정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모금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0: 29만여 명이 동참했으며 전체 모금액은 이미 현 상금의 3분의 2 이상이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군사작전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고 있다. 또 이란에는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는 취지로 밝히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폭풍우가 쏟아지며 현재까지 최소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주에는 우박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한 남성은 폭풍우를 헤치며 걷다가 결국 바람에 밀려 15m 상공으로 날아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 해당 남성이 폭풍우 바람에 실려 마치 종잇장처럼 날아가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진 이 남성은 현지 언론에 돌풍이 불 당시에 밧줄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양철 지붕과 함께 바람에 날아갔다며 높이가 10m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기억나지도 않는다라면서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안전을 위해 잡고 있던 밧줄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서는 이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96명에서 100명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 구호 담당자는 주택 87채가 파손되고 가축 114마리가 죽었다며 일부 지역은 도로와 이동통신망이 끊겨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사상자 집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한 Fox News 앵커 샨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는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강력하게 말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전에 이란 전쟁 종결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었지만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좀처럼 크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돌파구 마련이 현재로서는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그리고 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보잉 737 항공기 200대도 사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는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잉은 중국에 737 맥스 항공기 500대 판매를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200대 구입 의사를 중국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피해서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그동안 크게 강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 1분기만 놓고 보면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액은 606억 달러로 1년 전 450억 달러보다 32%나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무역 총액수는 923억 달러로 역시 27%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와 서방 시장의 중국 상품에 대한 경계 등등에 직면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수출 성장의 길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중국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역동적인 무역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올 1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16%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양국 간의 무역 총액수 역시 16.6% 감소했습니다.
0: 젊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 자신에게는 돈이 가장 좋은 수단이니 이 수단으로 많은 시도들을 해왔던 사람. 네, 미국의 테크 기업가 브라이언 존슨 얘기 이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실험들을 했죠. 뭐 혈장 교환 실험, 실험적 치료 시도 등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환각 성분인 실로시빈 버섯 실험 사실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초고가 영 노화 프로젝트의 결론. 그런데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충분히 자고 술을 줄이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 수면입니다. 리스트의 첫 머리에 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약. 이 사람은 매일 8시간 수면을 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밤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취침 전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약간은 차가운 서늘한 방에서 자는 것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대신엔 종이책을 읽고 목욕이나 가벼운 산책 등 몸을 안전시키는 수면 전 루틴을 만들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는 절제와 규칙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는데요. 설탕, 가공식품, 튀긴 음식, 술을 피하고 대신 채소, 과일, 견과류 중심 식단을 유지하라라고 권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움직여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뭐 달리기, 심한 운동이 아니고요. 가볍게 걷거나 스쿼트를 하는 습관은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SNS 사용 줄이기, 알림 끄기, 친구를 정기적으로 만나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호흡으로 몸을 안정시키기 이런 조언도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자신이 작게 시작하라라는 표현을 여기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돈안 드는 생활 습관, 건강 습관이 있는데도 우리는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뭐 운동 기구를 사야 되는데, 어디 등록해야 되는데. 아니요, 작게 시작하라. 무리한 비법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라. 이렇게 대신 얘기해 볼수 있겠지요? 5월 15일 오늘은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에 기원이 있네요. 바로 오늘 세종대왕의 탄신일과 맞물립니다. 한글을 창제해서 만 백성에게 글을 쥐어준 그의 업적. 곧 결의의 큰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의 주도 아래 1965년부터 세종의 탄신일인 5월 15일 오늘이 스승의 날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요, 세종대왕 나신 날, 이렇게 정식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을 포함해서 이번 주 내내 아침을 함께 열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2: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 네, 오늘은요 여성분들 난임이 좋은 호두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은 호두광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 와중에도 늘 호두를 마차에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국 청나라 말기 천하를 호령했던 서태후도 호두로 만든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서태후 단지 정치적인 모략과 전력만 유명했던 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와 고왔던 피부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 인물들이 즐겨 먹던 걸 보면 분명 호두에는 좋은 견과류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호두는요 한의학적으로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장은 소변을 걸러내는 그러한 콩팥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체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또 생식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는 물질인 바로 정, 한의학적인 그 정을 간직하는 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허리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고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기 마련이고 주로 노인들의 허리가 아픈 경우 바로 신허증, 신장이 약해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정액이 쉽게 빠져나가고 또 발기력도 떨어지고 소변 또한 자주 마르기 마련입니다. 여성분들이 생리가 일찍 끊기고 생리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또 기억력조차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도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니 여러 넘어지면 부상도 큽니다. 이럴 때 호두는요,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평소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이 나는 사람들은 호두를 드시면 한결 증세가 호전됩니다. 동의보감 역시 호두는 그 성질이 더움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루에 소나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여름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가을에 거둬들인 호두는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한여름까지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난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호두를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증 따라하기 강병선 침증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증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6: 수영도?
4: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함께하면서 2박 3일간의 정상 외교 일정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중앙TV, CCTV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관저이자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 오전에 도착했고 이후 두 정상은 통역만 대동한 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중난하이 정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 정상은 차담 형태의 소규모 회담과 업무 오찬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양국과 세계 모두에 유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상황이 끝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개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에게 이번 방중 초청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오는 9월 24일 미국으로의 답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는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며 시 주석과 계속 진솔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유지하길 원하며 워싱턴에서 시 주석을 맞이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함께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지위를 확정했고 경제, 무역 관계 안정과 분야별 실무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미가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화 공존 협력 윈윈을 실현하고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 양국의 바람이자 각국 인민의 기대임을 다시금 보여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하이 정원을 산책하던 중 장미들을 가리켜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주겠다라고 화답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YTN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14: He'd like to see the Hormuz Strait open. He said if I could be of any help whatsoever, I would like to help.
13: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14: He said he's not going to give military equipment. That's a big statement. He said that today.
13: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의 질문에는 알다시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그는 최근에 매우 조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소통했느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는데 소통의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는 우리나라를 미국을 존중해 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 이렇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전용기에서 그리고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속은 없었다. 오히려 중국에게 위상을 높이는 기회만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5: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16: But we want the stree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15: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2: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통신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안보를 비롯해 경제와 안보 등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미국과 일본 간의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갈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상황에 대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일본의 입장도 전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이른바 친중 성향 국가 수장들이 잇따라 방중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주 중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찾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찾는 일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파키스탄 측은 관련 방중 취지를 양국 간 에너지와 디지털 연결 등 경제 협력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장기화하는 중동 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컸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8: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19: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17: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0: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17: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12: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 갈등을 피해서 아프리카 수출 확대 등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에 대해 아프리카 수출액은 60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1%나 폭증했습니다. 진 아프리카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서방 시장의 중국 상품에 대한 경계 강화에 직면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수출 성장의 길을 찾고 있다며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 기업에는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가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을 절대 믿을 수 없다며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이 불신이 명확히 해결돼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믿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월 말 제네바에서 미국과 마지막 핵 협상을 했을 때 중재자였던 오만 외무장관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트윗을 올렸고 나도 그랬다고 확신했다며 오만 외무장관이 이 트윗을 올리기 전 우리는 미국 대표단에게 이를 보여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표단도 맞다, 오늘 우린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고 협상이 아주 곧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하지만 이틀 뒤 2월 28일 그들은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국민에게 침략 행위를 했고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계속되는 휴전에 대해서는 아주 깨지기 쉬운 상태라면서 외교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는 휴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건 협상장에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상과 외교만이 유일한 윈윈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도움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놓고 시진핑 주석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만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전제 조건 당연히 있습니다.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 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에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요.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신 통항을 원하는 선박은 이란 해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국 선박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호르무즈 주변 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협상이 신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들 때문에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우호국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이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원하는 어떤 행동도 이란은 환영한다며 정반대의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 무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혁명수비대 입장을 반영하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재 해제 문제와 핵 협상을 동시에 다룬 과거 협상 테이블과는 다른 접근법에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파리 전 사령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한 당일 내놓은 강경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이란 전쟁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전쟁 놀이 지원의 끝은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인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맞서 최근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각각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직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두 나라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게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에 대해 사실상 사우디와 UAE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중동전쟁 전선이 걸프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두 국가의 군사 행동이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1250만불 1250만불
2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3: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24: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25: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2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27: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6: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27: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26: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8: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인타운 일대에서 최근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소매치기, 날치기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주민들과 이 상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올림픽경찰서가 최근 관내 강도 범죄와 시니어 대상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서 후원회와 올림픽경찰서 공동주최를 열린 캡틴과 커피타임 간담회에서 레이첼 로드리게즈 경찰서장은 올 들어 관내 강도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걸이나 지갑 등을 순식간에 잡아채 달아나는 이른바 스네칭 범죄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귀금속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행동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넣고 가리고 지켜라 라는 범죄 예방 홍보물도 어제 함께 배포됐습니다. 또 시니어들을 겨냥한 전화사기, 투자사기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로드리게즈 올림픽 경찰서장은 한인 시니어를 포함한 고령층이 경찰, 정부기관, 고객센터 등을 사칭한 범죄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주요 유형은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식으로 겁을 준 뒤 돈을 요구하는 사칭사기,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라는 토자사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LAPD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이 송금,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에도 LA 전역에서 대대적인 DUI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도로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체크포인트 그리고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크랜셔 블루버드와 제퍼슨 블루버드, 퍼시픽 에비뉴와 일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브론슨 에비뉴 등 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토펜가 캐년 그리고 로스코와 콜드워터 캐년 일대에서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 일요일에도 미션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순찰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저 체크포인트를 피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찰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친오일스 경계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죠. 30에이크를 태운 뒤 다행히 전소가 됐습니다. 이 화재의 시작 테슬라 차량 전복 사고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친오일스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 그랜드 산불로 명명된 이 산불은 테슬라 차량이 단독 전복되면서 차량 화재로 이어졌고 이후 불길이 주변 수풀로 번지면서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으로 다행히 산불 확산이 저지되면서 대피령은 해제됐는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소방국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불열 밸리 일대에서 주택가 침입 절도를 노린 이른바 위장형 몰래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샌디마스 비아 그레고리오 인근 주택가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집 앞 덤불 속에 숨겨져 있던 감시 장비를 포착했습니다. 발견된 장비는 휴대용 핫스팟과 외부 배터리 팩에 연결된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에 앞서 약 일주일 전에도 같은 동네에서 조경업자가 울타리를 다듬던 중 수상한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장비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녹색 위장 테이프와 가짜 식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절도범들이 주민들의 외출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에 가장 알맞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정밀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안관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마당과 집 주변을 점검하고 카메라가 숨겨질 만한 나무나 덤불을 짧게 다듬어 시야를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야외 조명을 밝게 켜두고 가정용 보안 카메라를 자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마당이나 진입로 등에서 수상한 카메라나 장비를 발견했을 때는 지문 등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절대 손대거나 움직이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터스틴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직후 요바 스트리트 인근에서 여러 발이 총성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흰색 소형 SUV 차량 뒤편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42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이후 어두운 색상의 구형 세단을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전담 형사들은 인근 폐쇄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 단속 중이던 오토바이 순찰 경관을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반쯤 아베니다 란초 테소로와 듀크 드라이브 인근에서 오토바이 순찰 경관 한 명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경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두 명을 단속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따르는 대신 운전자 중 한 명이 경관을 향해 고의로 방향을 틀어 돌진했고 이 충격으로 경관은 중심을 잃고 가로등과 충돌했습니다. 피해 경관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와 현재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탄 채 현장에서 도주했던 10대 용의자 2명은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몇 시간 만인 어젯밤 모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로 밝혀졌으며 경관을 향해 돌진한 운전자에게는 치안관 폭행 혐의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리버사이드의 유명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추행한 77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성추행 혐의로 올해 77살인 돈 팜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루비도산 인근을 걷던 여성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온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어제 피의자 팜을 전격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루비도산 일대에서 피의자 팜을 목격했거나 이와 비슷한 인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흉기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약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샌타에나 경찰국은 지난 2024년 10월 22일 데라이 공원에서 발생한 46살 에두아르도 부스타만테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올해 34살인 루이스 부엔노스트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공원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나 뚜렷한 목격자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 등으로 보아 조직폭력, 즉 갱당과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2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수사팀은 지난 13일 사우스 브리스톨과 인근의 노숙인 천막 밀집 지역에서 용의자 부엔노스트로를 발견하고 저항 없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센타에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휘티어시의 한 마사지 업소가 인신매매 의혹으로 당국에 전격 폐쇄됐습니다. 휘티어 경찰국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수요일 휘티어 블러바드가에 위치한 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 등을 일삼은 불법 업소로 확인됨에 따라 시조례 단속판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을 즉각 폐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 체포된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인신매매 배후 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콘도시장, 이 콘도미니엄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의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불안, 그리고 역시 콘도를 구입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죠. HOA입니다. 주택소유자협회 비용, 그리고 개발업자들의 신규 공급 기피가 맞물리면서 LA 콘도 시장이 단독주택 시장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텀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지난 1월과 2월에 판매된 콘도는 1,976채 그쳤습니다. 이는 애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연초 실적입니다. 5년 전 고점과 비교하면 40% 이상 줄었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약 11%가 감소했습니다. 또 남가주 6개 카운티 전체 콘도 판매가 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LA 부지는 더 큽니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LA 카운티 콘도 중간 가격은 2월 전년 동월 대비 4.5%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 시장의 중간주택 가격 하락률이 1.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콘도 시장의 냉각 속도는 더 빠릅니다. USC 러스크 부동산 센터의 리처드 그린 소장은 주택 시장이 약해질 때 콘도는 단독주택보다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급격한 가격 붕괴라기보다는 가격 정체 속 거래 위축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한인들이 부쩍 늘어나 가계부채, 연체율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최근 몇 년간 주요 인종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엔 주로 시니어들이 이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중년층 한인들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들도 생활비 압박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민주당협회가 어제 한인타운 카페 지베르니에서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민주당협회 공식 지지 후보 소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가 발표한 지지 후보는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34지구의 안젤라 곤잘레스 토레스, 연방하원 뉴욕 6지구 척박, 캘리포니아 주지사 톰 스타이어, 부지사 올리버 마, 주상원 26지구 사라 에르넨데스, LA시장 니티알 라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1지구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등으로 어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남가주 한인 골프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골퍼들의 모임으로 불리는 미주 한인 골퍼 모임 KAGA 미주 한인 골퍼 모임. 이 골퍼 모임 단체 회원들이 오는 6월 4일에 열리는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를 앞두고 다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전원이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KAGA는 2009년 고 현준선 프로와 초대회장 크리스차 프로 주도로 출범한 단체입니다. 현재 회원 수 약 50명이고요. 이 가운데 20여 명은 티칭 프로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역 또는 프로 출신 골퍼들입니다. 회원 가입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공인 핸디캡 7 이하여야 되고요. 시니어전은 핸디캡 9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KAGA 회원들이 이번에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또 이들을 보는 재미들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대회는요 오는 6월 4일에 열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오늘자 한국일보를 참고하시거나 그리고 이 백상배 출전에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일보에 문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하면 항상 꼽히는 곳이죠. 1번 국도가 올 들어 전면 개통되면서 다시 여행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통제로 제한됐던 빅서 구간 복구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약 3년 만에 몬테레이부터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 드라이브가 가능해졌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어디는 가고 싶은데 갈 곳을 마땅히 정하지 못한 분들, 이 빅서 구간 1번 하이웨이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용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9: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8: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9: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 예매하세요.
10: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1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국 시간 오는 19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중동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과 경제 등 주요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 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4: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 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이번에는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제주도에 총출동해 후보자들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신 차려라 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5: 1박 2일 울릉도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제주도 섬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우도 농장에서 땅콩 씨앗을 심으며 섬 생활 애환을 듣고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6: 119 차가 출동을 하면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7: 체험하고 땀 흘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5: 후근했던 표정의 민생행보대와 달리 국민의힘을 향해선 매섭게 쓴소리했습니다. 윤어게인,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엉뚱하게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했다면서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선대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8: 야당부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5: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로 흑색 선전과 중

0: 합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쓸수 있는 유세 노래 4종을 공개하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15대 1 압승을 기대했던 선거 초반과 달리 곳곳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두고 민주당 고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장동혁 대표를 중앙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와 정권 심판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재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지역을 빠짐없이 훑겠다는 구상인데 장 대표가 서울 등 13 지역 유세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2: 중앙선대위 원톱 장동혁 대표는 빨간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동산과 노동의 외교까지 이재명 정부 정책을 각 분야에 걸쳐 난타하며 심판론을 부각했고 민주당 후보 실책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 정원호가 시장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해외 서울이 열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2: 이후엔 서울 홍제동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강릉 홍제동 위치를 파악 못해 강원 잘 모른다고 비판받은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다시 저격하는 등 공중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의도를 벗어나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충남 부여군과 대전을 잇따라 찾아 자당 후보 띄우기 앞장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 민감한 현안도 잊지 않고 상기시켰습니다.
4: 민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걸 꼭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대부분이 선대위 회의에 불참한 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장 대표 전면 부각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에 지도부는 의도된 이원화 전략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5: 지역 현장에서 후보들이 요청하는 그 요구에 즉각 응하고 직접적으로 내려가서 후보들을 도우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2: 그러나 유리한 지역만 다니시고 수도권과 서울은 잊어달라며 장 대표 역할 확대를 경계하는 등 친한계를 비롯한 당내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6: 장동혁 대표는 다음 주에도 충남과 광주 등에서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가 이끄는 선대위가 수도권, 특히 자신과 거리를 두는 서울에서도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슈퍼볼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다는 월드컵이니까 또 괜찮을라나요? 월드컵 하프타임 쇼 공연으로 공연 가수로 BTS가 선정이 됐죠. BTS 단독 공연은 사실 아니에요. 마돈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수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예, 하프타임 쇼에 BTS가 나온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이 스피어스 여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라스베가스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공 모양의 공연장 이 스피어인데요. 이 라스베가스 스피어가 방탄소년단 BTS 아리랑 테마로 변신합니다. 더 시티 라스베가스 개최 공지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올린 것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더 시티를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한 글로벌 더 시티 2.0의 출발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심 연계형 캠페인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BTS의 5집, 아리랑의 핵심 색깔 붉은 빛으로 라스베가스 밤을 물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구형 공연장 스피어는 아리랑을 테마로 한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라스베가스 관광 상업지구인 스트립빌드에는 BTS를 향한 환영 메시지를 담은 대규모 5개 광고로 뒤덮일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 공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곳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출한 전략 비축유 중 절반 가까운 물량이 외국 구매자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은 민간 재고량을 늘려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글로벌 에너지 공급량이 워낙 심각한 탓에 이렇게 풀린 저가 원유가 해외 구매자들의 매집 의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 집계를 인용해 시중에 풀린 전략 비축유 가운데 약 1,300만 배럴이 이런 구매 과정을 거쳐 유럽으로 수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물량은 현재까지 시중에 방출된 전략 비축유 약 40%에 해당됩니다. 전략 비축유가 수출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문제는 비율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에도 비축유가 유럽과 아시아로 팔렸지만 당시 수출량은 전체 방출량의 약 10%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물류 요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유가 안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애초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란 공약을 내세워서 2기 집권에 성공했는데 올해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거꾸로 치솟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전국의 가솔린 가격은 전쟁 이후 약 50%나 뛴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유가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대해서 총력전을 선언하면서 국방부에 히토류 투자를 맡는 특무조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직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딜 팀 6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군 최정예 부대인 네이비실 6팀을 다소 장남스럽게 빚은 명칭입니다. 이 팀의 업무는 펜타곤과 월가의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국가안보를 지킬 히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수십억 달러의 지분 투자, 장기 최저 가격 보장제, 구매 확약, 대출 등의 여러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기의 인공지능 재판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간의 소송 최후 변론이 서로를 거짓말장이라고 또는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몰아세우며 이전투구로 끝을 맺었습니다.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전 세계 IT 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는 자신이 의사가 되어 내가 심장병 중에서도 어떤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이 상태와 병의 원인을 알고 평상시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치료를 하셔도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심장병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려면 심장의 구조나 기능을 알고 계시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심장병의 여러 가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강인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부지런히 밤낮으로 정상인은 1분에 약 70번, 1시간에 4,200번 정도, 하루 24시간에는 10만 번 이상 박동하는 막대한 일을 해내기 위하여 근육도 아주 강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필요한 이런 에너지 공급은 관상동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을 위, 아래로 나눈다면 위에 2개의 공간은 심방이라고 혈액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밑에 있는 둘은 심실이라고 하여 혈액을 펌프하여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좌우로 나누어 볼 때 오른쪽은 몸을 돌고 온 피를 폐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왼쪽은 폐를 돌고 온 피,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피를 받아 대동맥을 통해 온 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맡고 있는 심장이 나빠지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심장병은 유전도 있고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과 관계가 깊은 울체성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0: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0: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0: 하더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8-4009.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중난하이에서 차단과 업무 오찬을 함께하면서 2박 3일간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차담 형태의 소규모 회담과 업무 오찬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통영만 대동한 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중난하이 정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양국과 세계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상황이 끝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에게는 이번 방중 초청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며 오는 9월 24일 미국으로의 답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시 주석과 계속 진솔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유지하길 원하고 워싱턴에서 시 주석을 맞이하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 대해서 오랜 친구라며 나는 시 주석을 매우 존중하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구축해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중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중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지위를 확정했고 경제 무역관계의 안정과 분야별 실무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처리에 관해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길 희망하고 나는 중국 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중미는 협력 강화를 통해 각자의 발전, 지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난하이 정원을 산책하던 중 장미들을 가리키며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라고 화답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차담과 오찬이 진행된 중난하이는 황실 정원이자 연회 장소였으며 현재는 시 주석 집무실과 관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등 중국 권력 핵심 기관이 밀집한 공간입니다. 중난하이는 미중 관계사에서 상징성이 큰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돕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5: He'd like to see the Hormuz Strait open. He said if I could be of any help whatsoever, I would like to help.
4: 중국이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길 원해 해협 개방을 바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5: He said he's not going to give military equipment. That's a big statement. He said that today.
4: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한 경계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읽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 회담 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거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다시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며 그는 최근에 매우 조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중국 측 요구에 확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시 주석이 오늘 내게 그것을 물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나다. 나만 유일하게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 기조를 물었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 홍콩 언론사주 지밀 라이에 대해서도 시 주석이 석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다라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6: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7: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6: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3: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란 전쟁도 종식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미국을 믿지 못한다. 미국인들을 절대 믿을 수 없다. 합의가 되려면 이 불신을 명확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의 마지막 핵협상과 관련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 핵협상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잘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이틀 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며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만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8: 전제조건 당연히 있습니다.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 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에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요.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신 통항을 원하는 선박은 이란 해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국 선박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호르무즈 주변 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협상이 신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들 때문에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우호국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이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원하는 어떤 행동도 이란은 환영한다며 정반대의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 무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혁명수비대 입장을 반영하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재 해제 문제와 핵 협상을 동시에 다룬 과거 협상 테이블과는 다른 접근법에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파리 전 사령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한 당일 내놓은 강경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이란 전쟁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전쟁 놀이 지원의 끝은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인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맞서 최근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각각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직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두 나라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게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에 대해 사실상 사우디와 UAE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중동전쟁 전선이 걸프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두 국가의 군사 행동이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5월 15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4: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6: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7: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8: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9: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0: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최근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날치기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주민들과 상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가 최근 관내 강도 범죄와 시니어 대상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림픽경찰서 후원회가 그리고 올림픽경찰서 공동주최로 열린 캡틴과 커피타임 간담회에서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경찰서장은 올 들어 관내 강도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걸이나 지갑을 순식간에 잡아채 달아나는 이른바 스내칭 범죄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에게 귀금속을 밖으로 내놓지 말고 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행동도 피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귀금속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액세서리 아닙니까? 예.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밖으로 귀금속 내놓지 마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넣고 가리고 지켜라라는 범죄 예방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또 시니어를 겨냥한 전화 사기와 투자 사기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로드리게즈 서장은 한인 시니어를 포함한 고령층이 경찰, 정부기관, 고객센터를 사칭한 범죄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주요 유형은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식으로 겁을 준 뒤 돈을 요구하는 사칭 사기,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투자 사기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와 LA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송금,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즉각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LA 경찰이 이번 주말에도 LA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약물운전, DUI 단속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체크포인트와 집중 수은차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A 경찰은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크랜셔 블루버드와 제퍼슨 블루버드, 퍼시픽 에비뉴와 일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브론슨 에비뉴 등 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토펜가 캐년과 멜릴리 스트리트, 로스코와 콜드워터 캐년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며 일요일에는 미션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낮부터 저녁까지 음주운전 집중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친오일스에서 발생해 3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던 산불. 당초 산불 시작은 테슬라 차량 전복 사고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친오일스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 이 산불은 발생했으며 사고는 테슬라 차량이 단독 전복되면서 차량 화재로 이어졌고 이후 불길이 주변 수풀로 번지면서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LA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콘도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의 거래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불안 그리고 이 콘도를 살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 HOA죠. 치솟는 HOA 비용 그리고 개발업자들의 신규 공급 기피가 맞물리면서 LA 콘도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텀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 LA 카운티에서 판매된 콘도는 1976채에 그쳤고 2005년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고점과 비교하면 콘도 거래는 무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약 11%가 감소했습니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단독주택 중간가격 하락률이 1.6%인 것과 비교해보면 LA 카운티 콘도 중간가격은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급격한 가격 붕괴라기보다는 가격 정체 속 거래 위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급등했던 LA 콘도 가격은 최근 2년간 2베드룸 기준 중간 가격이 70만 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은 콘도 선택지가 풍부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 아파트는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예측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개발업체들이 콘도를 개발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가계 부채와 연체율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한인이 최근 몇 년간 주요 인종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시니어들이 푸드뱅크나 단체들의 식료품 배급 행사에 참여했지만 요즘에는 중년층 한인들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생활비 압박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과 폭력을 일삼아왔던 일당이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과 FBI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출신의 성범죄자 43살 타이슨 제이머슨과 그의 범행을 도운 20대 여성 공범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요와 협박 그리고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착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두 개의 전형적인 성매매 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제이머슨과 공범 하이노 조사는 샌버나디노 성매매 밀집 지역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입한 뒤 모텔에서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거리에 내몰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감시를 피해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은 헐리우드에서도 성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직으로 끌어들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시킨 뒤 수익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이 여성이 도주하자 SNS로 끔찍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했고 결국 올 2월 포모나 한 거리에서 피해 여성을 마주치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히는 만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결국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불열 밸리 일대에서 주택가 침입 절도를 노린 이른바 위장형 몰래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샌디마스 비아 그레고리오 인근 주택가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집 앞 덤불 속에 숨겨져 있던 감시 장비를 포착했습니다. 발견된 장비는 휴대용 핫스팟과 외부 배터리 팩에 연결된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에 앞서 약 일주일 전에도 같은 동네에서 조경업자가 울타리를 다듬던 중 수상한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장비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녹색 위장 테이프와 가짜 식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절도범들이 주민들의 외출 시간을 파악하고 범행에 가장 알맞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정밀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안관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마당과 집 주변을 점검하고 카메라가 숨겨질 만한 나무나 덤보를 짧게 다듬어 시야를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야외 조명을 밝게 켜두고 가정용 보안 카메라를 자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마당이나 진입로 등에서 수상한 카메라나 장비를 발견했을 때는 지문 등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절대 손대거나 움직이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터스틴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터스틴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직후 요바 스트리트 인근에서 여러 발이 총성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흰색 소형 SUV 차량 뒤편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42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이후 어두운 색상의 구형 세단을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전담 형사들은 인근 폐쇄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 단속 중이던 오토바이 순찰 경관을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반쯤 아베니다 란초 테소로와 듀크 드라이브 인근에서 오토바이 순찰 경관 한 명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경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2명을 단속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따르는 대신 운전자 중 한 명이 경관을 향해 고의로 방향을 틀어 돌진했고 이 충격으로 경관은 중심을 잃고 가로등과 충돌했습니다. 피해 경관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와 현재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탄 채 현장에서 도주했던 10대 용의자 2명은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몇 시간 만인 어젯밤 모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로 밝혀졌으며 경관을 향해 돌진한 운전자에게는 치안관 폭행 혐의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리버사이드의 유명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추행한 77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성추행 혐의로 올해 77살인 돈 팜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루비도산 인근을 걷던 여성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온 피의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어제 피의자 팜을 전격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루비도산 일대에서 피의자 팜을 목격했거나 이와 비슷한 인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흉기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약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샌타에나 경찰국은 지난 2024년 10월 22일 데라이 공원에서 발생한 46살 에두아르도 부스타만테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올해 34살인 루이스 부엔노스트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공원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나 뚜렷한 목격자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 등으로 보아 조직폭력, 즉 갱당과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2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수사팀은 지난 13일 사우스 브리스톨과 인근의 노숙인 천막 밀집 지역에서 용의자 부엔노스트로를 발견하고 저항 없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센타에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휘티어시의 한 마사지 업소가 인신매매 의혹으로 당국에 전격 폐쇄됐습니다. 휘티어 경찰국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수요일 휘티어 블러바드가에 위치한 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 등을 일삼은 불법 업소로 확인됨에 따라 시조례 단속판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을 즉각 폐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 체포된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인신매매 배후 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이번 주에 주최한 자선골프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기록한 홀인원을 둘러싸고 상금 미지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산 기념사업회 자선골프대회는 지난 1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 오쿼리 골프클럽에서 열렸는데 이번 논란은 대회 참가자인 제이정 씨가 12번 파3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이정 씨와 함께 라운딩한 크리스틴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이 전달받은 대회 팜플렛에는 12번 홀이 2만 달러 상당 홀인원 상금이 걸린 홀로 안내돼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시상식에서는 홀인원 상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에야 이 플라이어 인쇄 오류로 인해 실제 상금 적용홀은 16번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황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과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회장을 역임한 크리스티 정 변호사는 올림픽 경찰서 대표를 후원했고 개인적으로 기부를 했으며 동생과 조카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한 것이라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이후 대응 과정이 너무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 변호사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도산 기념 사업회 측은 단순한 팜플렛 인쇄 오타로 인해서 발생한 해프닝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각도원 회장은 실제 홀인원 보험 계약은 16번을 기준으로 가입돼 있었으며 대회 전과 당일 아침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고심 중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UCLA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 심포지엄 시리즈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반아시안 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는 온라인 심포지엄이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새 병에 담은 묵은 포도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 시기 급증한 반아시안 혐오와 이 폭력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인종 형성, 지정학, 구조적 인종주의 연장선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심포지엄은 18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뱅크 카드 서비스가 주최했던 제8회 K프랜차이즈 엑스포가 지난 12일 이 토렌스 본사에서 열렸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엑스포에는 생활 맥주, 스테이 커피, 교촌 치킨 뭐 등등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이 참가했으며 각 브랜드 부스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1대1 맞춤 상담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한국에서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하나가 또 풀럴튼에 새로 생기죠. 바로 역전 할머니 맥주 들어보셨습니까? 네. 프랜차이즈 주점 브랜드인 역전 할머니 맥주가 예, 북미에 1호점을 열고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이 매장은 플럴튼 다운타운에 들어섰는데요. 플럴튼은 대규모 대학가 상권이자 한인타운이 맞닿아 있는 그 지역으로 현지 젊은층 그리고 K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요충지다라고 이 역전 할머니 맥주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매장에서는 특허 기반의 슬러시 공법을 적용한 대표 맥주 살얼음 생맥주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는 앞서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해외 매장을 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던 바 있습니다. LA평통이 내일입니다. 민주평통 청소년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주 지역 중고등학생들과 한국 학교, 이중언어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는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등록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새누리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친목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이 한마음봉사회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오씨 한인회관에서 어제 장한 어버이로 선정된 황춘자, 주도진, 이정자 씨 등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김선옥 회장은 오랜 세월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과 책임으로 귀한 삶의 본을 보여줬던 이 세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세 분에게 감사의 예.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한 어버이상 모집한다라는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죠. 장한 어버이상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장한 어버이상 받으셔도 됩니다. 받으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네, 말로만 드리는 거지만 모두 다 감사한 부모님들입니다. 타미스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남가주를 대표하는 이 버거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버거 하면 뭐 인앤아웃 유명하고 남가주를 대표하는 버거 하면 오리지널 타미스 버거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고 또 한인타운 인근에도 이 버거 매장이 있기 때문에 또 24시간 운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오늘 타미스 버거가 창립 8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타미스 버거가 오늘 창립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단 하루 80센트의 버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타미스 버거의 대표 메뉴인 칠리 버거를 딱 80센트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미스 버거 측은 8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며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맛있는 음식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있는 총 32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에 한해서 1인당 최대 3개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준비된 재고가 끝나면 행사는 조기에 종료됩니다. 특히 LA와 베벌리 블루버드, 램파트 블루버드 교차로에 위치한 이 원조 쉑 매장에서는 고등학교 마칭밴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라이브 음악 그리고 다양한 경품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타미버거는요, 1946년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작은 가판대에서 칠리 소스 버거로 시작한 오리지널 타미스 버거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 아이디어 제가 드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 많겠죠? 참고하십시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9: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9: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8: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9: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딱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YTN입니다.
1: The nays are 212. The nays are 212. The concurrent resolution is not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2: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3: Donald Trump's reckless and costly war of choice, where billions of taxpayer dollars are being wasted, has resulted in life becoming more expensive for the American people.
2: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 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4: The investigation on the one incident that we've had after more than 13,000 strikes is still underway. We'll certainly be transparent and release that when we can.
2: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 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끝낼 실마리를 잡지 못하자 공화당이 중국이 힘을 보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많은 희망이 걸려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석유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협 재개방은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이란 강경파인 공화당 엘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선택만 한다면 지구상 모든 국가 중에서 이 전쟁을 끝내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CIA 중국 분석국장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중국 측 발표문에는 이란 비핵화에 대한 합의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 대사직의

0: 대통령의 느린 지명 속도와 의회의 인준 지연이 꼽히고 있습니다.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쿠바 아바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쿠바 디베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래클리프 국장 등 미국 대표단이 아바나에서 쿠바 내무부 카운터파트들과 회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양측은 양국뿐만이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안보 이익을 위해서 법 집행기관 간의 양자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바 측은 미국 대표단에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니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적 원조에 앞서 봉쇄를 먼저 해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상대로 대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정권 압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베네수엘라 영국과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기술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의 가동 중단된 연구용 원자로에서 과잉 우라늄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연구용 원자로는 베네수엘라 최초이자 유일한 원자로로 애초 평화적인 과학 연구를 위해 건설됐지만 이후 의료용품, 식품, 기타 물질의 감마선 살균용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우라늄 제거 작업은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국과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등 미국 기관이 주도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집행해왔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몇 달 사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뱅크스 국경 순찰대 대장은 자신의 사임을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뱅크스 대장은 그저 떠나야 할 시간이 됐다며 나는 국경 순찰대를 제 항로에 올려놨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 부처 국토안보부를 이끌던 크리스놈 전 장관이 지난 3월 사실상의 경질 형식으로 물려났고 1월 미네소타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논란 속에 지휘했던 그레고리 보비노도 지난 3월 말에 은퇴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 집행에 앞장서 왔던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 대행도 이달 말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 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일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는 다양성 정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 측과 자발적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0: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4: 나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5: 2 men out, back to the top of the order, Jung-Hoo Lee.
6: This is flipped the other way, and it's a fair ball. And it gets by Hernandez. It's going to allow the speedy Haas to score. And here comes Jung-Hoo, and he made it! And this game is tied. Unbelievable. This is a home run swing if I ever saw one.
4: 자, 어제 2-0으로 뒤집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치면서 네, 뭐 생애 첫 인사이드 파크 홈런 기록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유니클로 필드, 아 유니클로 필드 얘기할 때마다 좀 씁쓸하죠. 네, 옛 다저 스테디움 이름이 유니클로 필드로 바뀌었어요.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 그 1안타가 바로 이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었습니다. 2사 1루에서 좌익선상에 0-2로 뒤진 5회 초 2사 1루에서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성 타구를 날렸는데 다저스의 좌익수 테우스카 에르난데스가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왜 그렇게 수비를 했는지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장을 맞고 뒤로 흘렀죠. 그러면서 이 뒤로 흘른 공을 에르난데스가 열심히 쫓아가는 동안 이정우 선수는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날린 이정우 선수는 시즌 3호 홈런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 선수가 다저 스테디움에서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친 것은 이정우 선수가 처음입니다. 경기는 다저스가 이겼어요. 네. 다저스의 8번 타자 2루수로 출정한 김혜성 선수는 2회 말 무사 2, 3루에서 중전 안타를 때려 타점을 뽑았는데 그게 네, 어제 2타수 1안타 다였습니다. 2-2로 맞선 6회 말 대타 알렉스 콜과 교체되면서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경기에서 5-2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4연패를 끊은 뒤에 2연승을 기록을 했고 오타니 선수 어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타격이 굉장히 부진했죠. 그리고 전날 투구 여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그냥 휴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선수는 시카고 컵스 홈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8번 타자 유격수였는데 헛스윙 삼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비에서는 실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뭐 메이저리그에 서서히 적응되겠죠. 샌디에고의 송성문 선수는 1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 타점 1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사 만루에서 유격수 땅볼을 쳐서 아웃됐는데 1사 만루였기 때문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타점은 하나 기록이 됐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8: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7: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8: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시차와 비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이번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뭐 그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뭐 화기애애한 듯 보였습니다만은 크게 놓고 보면 소위 빅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9월에 미국을 방문해달라라고 초청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달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나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서 시진핑 주석을 불러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9월을 기준으로 두 달쯤 후에 있을 11월 중간 선거에 뭐 좀 이용하려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YTN의 보도 두 개를 놓고 내용을 좀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빅딜은 없었다,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5: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4: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6: 11월 중간 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 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4: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네, 사전에 배경 설명을 좀 들으시니까 이 YTN의 짧은 리포트도 귀에 좀 쏙쏙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이 상호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만 양쪽의 발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 등 견해차는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자 시진핑 주석은 특유의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이면서 나는 우리는 이란 원유를 계속 구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대놓고 밝혔습니다. 얼굴 맞대고 이렇게 대놓고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라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굴 맞대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시 주석 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번에 취한 전략은 만만디 전략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냥 무표정하게 자신의 견해를 덤덤하게 밝힌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소 뻘쭘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상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뉴스 끝나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상호주의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 상호주의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 이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원칙입니다. 똑같이 하겠다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즉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을 주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그만큼 너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중국은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걸 보고 싶어 했다면서 나는 이란이 해협을 막아서 미국이 이란을 막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들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상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3: 시진핑 주석과 어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가 이례적으로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입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금주가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 방문 중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술을 마시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배주가 담긴 잔을 여러 차례 치켜들더니 입에 가져가서 한 모금 마신 뒤 술잔을 직원에게 건넸고 또 잠시 술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날 건배주는 중국 허베이산 장성 와인이었습니다. 영어 표기로는 장성, 거대한 벽, 이 Great Wall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콜라 애호가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콜라를 주문하는 전용 버튼을 책상 위에 놓아뒀을 정도입니다. 그가 독한 위스키와 화려한 샴페인 대신 검은색 탄산 음료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그의 친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비극적인 서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8살 터울 형 프레드는 유능한 비행기 조종사였지만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1981년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숨지기 전 동생에게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고 이는 트럼프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술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라며 나는 형 덕분에 술의 위험성을 깨달았고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정상회담과 수많은 공식 만찬을 했지만 혼자만 다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만찬장에서 최고급 와인이나 최고급 샴페인 등으로 건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잔에는 항상 다이어트 콜라나 포도주스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중국 인민대회당 만찬에서는 보기 드물게 화이트 와인을 직접 음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생의 금주 원칙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이 장면은 외교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상당한 의미로 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술잔을 입에 대는 신용을 한 것만으로도 뭐 실제로 술잔을 입에 넣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잔을 입에 대는 신용을 한 것 그것만으로도 시진핑 주석에게는 상당한 예우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드러워진 매너가 향후 무역 갈등 완화의 하나의 큰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술이라는 스토리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술잔을 입에 대고 마시는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입에 한 모금 넣고 오물오물하면서 꿀떡 삼키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평생을 술을 마시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금기를 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 미중 정상회담장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 9시 한 25분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 5천만 유로,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현지 시간 14일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천만 유로를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암살 캠페인과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체는 정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모금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9만여 명이 동참했으며 전체 모금액은 이미 현상금의 3분의 2 이상이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군사작전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고 있다. 또 이란에는 군사장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는 취지로 밝히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다이아몬드바와 진호힐스 경계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의 전복 사고로 시작된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한때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13일 오후 7시 13분쯤 진호힐스 그랜드 에비뉴와 플레젠트 힐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그랜드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사고는 테슬라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화재로 이어졌고 이후 불길이 주변의 숲으로 번지면서 산불로 확대됐습니다. 화재는 약 650가구에 둘러싸인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안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한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 주변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며 화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불길은 약 1시간 만에 30에이커로 빠르게 확산됐고 주거지 확산 우려로 인해서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상향해서 약 250명의 소방관과 20대의 소방차 그리고 헬기 3대 등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해당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과 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만은 야간 진화 작업으로 확산이 저지되면서 대피령은 일단 해제됐습니다. 당국은 초기 최대 200에이커까지 확산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또 집중적인 진화로 인해서 불길을 일단 억제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BTS가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의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합니다. BTS는 오는 7월 19일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 무대에 오릅니다. BTS는 팝스타 마돈나 그리고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무대를 꾸밉니다. 공동 헤드라이너라고 하지만 이 대형 포스터에는 BTS가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FIFA는 스포츠, 음악 그리고 문화를 결합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무대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프타임 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한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 섭니다. 리사는 다음 달 12일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미국 개막식 무대의 메인 아티스트로 낙점되었습니다. LA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콘도미니엄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의 거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불안, 치솟는 HOA 비용, 또 개발업체들의 신규 공급 기피가 맞물리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콘도 시장이 단독주택보다 더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LA 카운티에서 판매된 콘도는 1,976채에 그쳤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연초의 실적입니다. 이 5년 전 고점과 비교하면 40% 이상 줄었고 또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약 11% 감소했습니다. 남가주 6개 카운티 전체 콘도 판매가 7% 정도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LA의 부진은 더더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LA 카운티 콘도 중간 가격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4.5%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 하락률이 1.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 콘도 시장의 가격 하락, 이 냉각 속도는 더 빠른 셈입니다. 콘도 수요를 누르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HOA 비용입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노후 건물 유지 그리고 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서 HOA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라면서 콘도를 회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최근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날치기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한인 주민들과 상가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로드리게스 서장은 올 들어 관내 강도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수로는 약 25건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 특히 목걸이나 지갑 등을 순식간에 잡아채서 달아나는 이른바 스내칭 범죄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귀금속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행동을 피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넣고 가리고 지키세요. Tuck it, hide it, and keep it 이라는 문구가 담긴 범죄 예방 홍보물도 배포됐습니다. 목걸이는 셔츠 안으로 넣고
귀금속은 보이지 않게 가리며 그리고 주변 상황을 계속 경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범죄자들이 고가 물품이 눈에 띄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이번 주에 주최한 자선 골프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기록한 홀인원을 둘러싸고 상급 미지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산 기념사업회의 자선 골프 대회는 지난 1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 오크 쿼리 골프클럽에서 열렸었는데 이번 논란은 대회 참가자인 제이정 씨가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이정 씨와 함께 라운딩한 크리스틴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이 전달받은 대회 팜플렛에는 12번 홀에 2만 달러 상당 홀인원 상금이 걸린 것으로 안내돼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시상식에서는 홀인원 상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팜플렛의 인쇄가 잘못된 것이며 상금이 적용된 홀은 12번이 아니라 16번 홀이었다라는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이후의 대응 과정이 너무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소송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좋은 뜻으로 모인 골프 대회가 자칫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에도 LA 전역에서 대대적인 DUI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체크포인트와 집중 순찰을 실시합니다. 우선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한인타운 남서쪽 크랜셔 블루버드와 제퍼슨 블루버드 코너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또한 퍼시픽 에비뉴와 일가 또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브론슨 에비뉴 등 총 3곳에서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이어 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벨리 토펜가 캐년과 메릴리 스트리트 그리고 로스코와 콜드워터 캐년 일대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됩니다. 일요일에는 미션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정오부터 즉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주운전 집중 순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이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 이게 뭐지? 안 보이네? 전해드립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5: 두 번째 참가자.
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5: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9: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8: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이번에도 YTN 리포트 한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1분 30초에 불과한 YTN 리포트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2분 30초 동안 사전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장, 세심하게 준비된 장관이 연출된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띄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양국 관계자들이 15명, 15명씩 약 도합 30여 명이 양쪽 큰 협상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는데요. 여성 관계자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중국, 미국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가부장적인 권력과 그런 과시, 과부장적인 권력을 좀 중국이 좀 과시하는데 미국이 좀 맞춰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국 쪽 분위기에 좀 맞춰준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저의 그런 의구심은 나름 근거가 있는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국 방문을 함께 수행한 이 수행원단 중에서 여성 관계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때보다는 뭐 매우 적기는 했습니다만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금방 생각해도 여러 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 기업인들 중에서 여성 관계자들은 당연히 많이 있었고요. 기업인들은 빼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만 몇 명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털시 가바드 국가정보국 국장도 같이 갔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였죠. 안보와 무역. 그 두 가지 중에 안보에 있어서는 빠지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국 국장, 털시 가바드 국장 이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들어가지 않고 회담장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번 봤죠.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그도 회담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브리핑을 항상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회담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 그럼 뭐 기자들에게 브리핑은 그냥 나중에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악관 대변인도 여성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 중국 양측 모두 단 한 명의 여성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 회담장의 희한한 모습은 제 눈에만 보인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YTN입니다.
2: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장에서 세심하게 준비된 장관이 연출됐지만 협상 테이블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 가부장적인 권력 과시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가디언은 양국 모두 정상회담장에 여성을 한 명도 배석시키지 않아 남성적, 군사적,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 코피나트 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트윗에서 능력주의의 종말을 보여주는 장면, 협상 테이블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두 거대 경제 강국의 회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트윗에는 2만 2천여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남성들로만 채워진 협상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연구 등을 하는 프로그램 부책임자인 할리마 카젬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카젬 부책임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정부 때는 미중 정상회담장에 여성들이 배석했다며 현재는 양국 모두 민감한 정치 현안이 논의되는 곳에 여성이 참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회담 장면은 미국만의 실패가 아니라면서 양국 모두 여성의 목소리가 세계 질서 형성에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외교관 없이 외교하는 트럼프 행정부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의 공성률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서비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5개 대사직 가운데 115곳, 즉 59%가 현재 공석입니다. 즉 전체 115개 나라에는 지금 미국 대사가 나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같은 시기 공석률은 24%였으며 오바마 행정부 2기였던 2015년에는 6.5%에 그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51개국 가운데 37개국에 미국 대사가 나가 있지 않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국 대사직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전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정식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미국 대사, 즉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 역시 1년 넘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대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자, 미셸 스틸 후보자가 오는 20일 미국 대사로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재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 같은 공백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느린 지명 속도와 더불어서 특사 위주의 외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사 공석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 대신에 특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 등 이 측근들을 특사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특사라는 이름으로 대외 정책을 모두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베테랑 외교관들은 정식 대사 없이 대사 대리 또는 대사 대행 또는 특사 등의 체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영향력이나 무게감 그리고 정부 고위층에 대한 접근권 등이 낮아서 위기 대응 능력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없이 외교하는 트럼프 행정부 스토리였습니다.

0: 목주위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주위의 통증, 뻣뻣함이 금요일에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태블릿 PC를 보면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야 했던 분들은 정말 금요일쯤 되면은요, 이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있는 습관, 바로 이 목뼈에 과도한 하중을 전달해서 목디스크 발병 확률을 끌어올리게 되죠. 요즘은 뭐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목디스크, 젊은 세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병입니다. 예, 초기에는 되게 뒷목이나 어깨 주변이 뻣뻣하고 뻐근한 느낌으로 찾아오는데, 자,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이게 점점 증상이 어깨, 팔,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면서 전기가 통하듯 저릿저릿한 증상이 퍼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안구통증을 자꾸 경험하세요? 이건 역시 목디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심해지면은요, 어지럼증, 귀울림 현상을 겪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단순한 근육통이다라고 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 많습니다. 악화될 경우 섬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지거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예방도 사실 가능하죠.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태블릿 PC에서 조금 멀어지고 충분하게 야외 활동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월요일에는 확실히 목 주변이 그래도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것만 피해도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스마트폰 볼 때는 또 기기를 높여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생각 날 때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만 습관화 시켜도 병원 찾을 일까지는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eedham.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6: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명물인 초대형 공 모양의 공연장 스피어가 그룹 BTS의 라스베가스 콘서트를 맞아서 아리랑 테마로 변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TS 공연이 이 스피어에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BTS의 라스베가스 콘서트는 23일과 24일 그리고 27일과 28일 베가스 스트립 바로 옆에 있는 얼리전트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BTS는 정규 5집 아리랑의 핵심 색깔인 붉은빛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라스베가스의 밤을 물들일 예정입니다. 한편 공연과는 별도로 세계 최대 공 모양의 이 구형의 공연장인 스피어는 아리랑을 테마로 한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23일과 24일 그리고 27, 28일에는 라스베가스 주요 호텔과 명소에서도 특정 시간에 일제히 붉은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완전히 BTS의 붉은빛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뚜레쥬르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미식 투어 같은 체험거리도 대거 마련됩니다. 연방 법무부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들에게는 유리한 입학 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라며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양성 정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과 자발적인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예일대 의대가 입학 사정으로 의도적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했다라며 일반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비해서 낮은 학업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 외에도 지난주에는 UCLA 의대의 입시 관행이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편향됐다. 다시 말해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백인과 아시안계보다 성적이 낮았어도 합격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UCLA 의대는 실력에 기반한 선발이었고 각 지원자에 대한 엄격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시를 진행했다라면서 일단 반박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어제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서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국영 매체를 통해서 이 발표한 성명에서 래클리프 미국의 CIA 국장 등 미국 대표단이 아바나에서 쿠바 내무부의 당국자들과 회동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또 이에 대해서 양측은 두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안보를 위해서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바 측은 미국 대표단에게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어제 미국에게 이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먼저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쿠바를 겨냥해서 군사 공격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돌연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쿠바와 대화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이제 떡상 하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미국의 법안이 은행권의 견고한 견제를 뚫고 연방상원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라 미국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7부능선을 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상원은행위원회는 어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일명 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에 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에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의 불확실성 등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떡상할 준비가 됐나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 등 인지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인지장애 위험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어제 미국 뇌졸중협회 학술지에서 성인 2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해서 과거 심근경색

0: 한 식습관은 물론이지만 적정한 규칙적인 운동, 또 금연, 충분한 수면, 체중,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 등을 적극 권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6: Air.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에 있었던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하루 전에 대만군, 즉 타이완군은 중국 본토를 바로 눈앞에 둔 그 진먼섬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이 타이완군이 중국에 보란듯이 실시한 그 군사훈련에서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악수하고 회담하고 하는 날 바로 하루 전에 미국산 무기로 중국을 대놓고 중국을 향해서 군사훈련을 했다라는 것. 뭐 말 안 해도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 중국군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실탄 사격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두 발도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는 놀랄 것 없다는 반응입니다. 타이완의 독립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시 주석 발언에는 무력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3: 那这才是现在台海和平的最大风险所在。
4: 那我们

0: 希望如果说大家重视台海和平稳定的话，那中共应该先收敛对台军事恫吓的行为。
1: 台湾문제에대해시주석이예상을넘어선강경한입장을내놓은데반해트럼프대통령은평소답지않게구체적인언급을피했습니다이에대해타이완내에서는실망스럽다는반응도나오고있습니다
2: 아这次他们提到这个问题的话，我觉得，川普，我觉得感觉他是有点避重就轻了，他也是这样打好了过去的。我觉得相信美国，我觉得我感觉有点不太靠谱。
1: 타이완유사시개입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으로중국과심각한갈등을빚은일본다카이치총리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당시중국의거센공세에도트럼프대통령은일본에대해어떤지지의사도밝히지않았습니다마이니치신문은일본정부가미중정상회담후이른시기에양국정상의통화를추진중이라고전했습니다미중정상회담내용을파악하고견고한미일동맹을재확인하려는뜻으로보입니다YTN 이경아입니다
3: 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회담에배석했던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미국의대만정책에변경이없다라고밝혔습니다루비오장관은어제양국정상회담을마친후에대만에대한우리미국의정책은변하지않았다라면서대만문제는과거미국의여러정권하에서도일관적이었고지금도일관적이다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번방중에서대만에대한시주석의입장변경요구에일정부분응할수있다라는사전예측때문에대만이크게우려하고있었습니다만은미국의대만정책이그대로임을국무장관이확인한것입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회담에서대만에대한무기판매가주요의제가되지는않았다라고다소모호하게언급하기도했습니다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중국과논의하지않는다라는것은대만에대한미국의소위6대보장내용에포함돼있습니다시진핑주석이이번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하지말거나아니면최소한연기하라고요구할것이라는전망이많았습니다비공식회의에서는이내용이나왔을가능성도높습니다루비오장관은우리의관점에서는어떤강제적인현상변경도양국에나쁠것이다라며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대한경고도발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시주석은회담에서이대만문제를잘못처리하면미국과중국이충돌할수있다라며트럼프대통령에게강도높은경고메시지를전했습니다대만문제를미국이잘못처리하면미국과우리중국이충돌할수있다라면서사실상트럼프대통령에게시진핑 주석이경고의메시지를전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워싱턴 DC 에서열린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만찬행사에서한을보냈습니다이서한에서트럼프대통령은75년전미국군인들은숭고한자유를지키기위해태평양을건너한반도에서무기를들고공산주의에맞서싸웠다라며우리미국은한국전쟁에복무한사람들의희생을결코잊지않을것이다라고썼습니다한편이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은워싱턴 DC 내셔널몰에있는이한국전참전기념공원의관리를맡아하면서이참전미군들의희생을기리는단체입니다

0: 최근 잦은 과음과 결근 등등의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이번에는 하와이 진주만의 한 신성한 추모 지역에서 스노우클링을 즐겼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P통신은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지난해 8월 하와이주를 방문했을 당시 미군 함정 애리조나함 인근에서 이른바 VIP 스노클링을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함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전함입니다. 1,000명이 넘는 수병과 해병이 당시 그냥 승선해 있던 채로 순식간에 침몰해서 이들의 유해가 선체 안에 그대로 안장된 추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함정 주변에서 일반인의 스노클링과 다이빙 등등은 모두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또 바꿔 말하면 VIP에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논란은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버트슨 해병대 참전용사는 교회에서 총각 파티를 여는 것과 똑같다라면서 그곳은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엄숙할 의무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폭풍우가 쏟아지며 현재까지 최소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주에는 우박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한 남성은 폭풍우를 헤치며 걷다가 결국 바람에 밀려 15m 상공으로 날아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이 있는데 해당 남성이 폭풍우 바람에 실려 마치 종잇장처럼 날아가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진 이 남성은 현지 언론에 돌풍이 불 당시에 밧줄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양철 지붕과 함께 바람에 날아갔다며 높이가 10m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기억나지도 않는다라면서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안전을 위해 잡고 있던 밧줄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서는 이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96명에서 100명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 구호 담당자는 주택 87채가 파손되고 가축 114마리가 죽었다며 일부 지역은 도로와 이동통신망이 끊겨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사상자 집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3388-5600. 2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3388-5600. 2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8: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9: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이요?
8: 두 번째 참가자.
10: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8: 세 번째 참가자.
9: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8: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3: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14: 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에도요 LA 전역에서 대대적인 DUI 단속에 나섭니다.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좀 더 수고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guide me.
1: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합력 인사 올립니다. 아니 벌써 금요일이에요? 너무 좋다 싶지만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어렸을 때 아니 방학은 그렇게 안 오더니 어떻게 요즘은 눈만 감았다 하면 월요일이고 세상에 벌써 아우 한 달에 반이 지났어?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까요? 그런데 최근 내 과학이 내놓은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기억할 만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집, 사무실, 똑같은 루틴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뇌가 끊어서 저장할 만한 경계선이 사라져서요. 뇌 입장에서는 아우 어제랑 똑같네, 아우 저장 패스 이러면서 1년치를 한 계절처럼 압축시켜버리고 또 한 주를 하루처럼 그렇게 통치는 거죠. 늙어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 빨리 가는 시간. 그러면요 어쩌면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요 퇴근길에 오늘은 안 가본 길로 한번 가볼까, 늘 먹던 점심 메뉴 대신 오늘은 새로운 맛에 한번 도전해볼까? 미국 와서 처음 먹었던 아우 그 맛있는 스파게티집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새로운 자극들이 의외로요 우리의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우 이 주말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길게 쓸까? 바로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역시 메이그레이 중구름 변함없이 오늘도 분위기 있는 흐린 날씨. 그래도요 우리 마음만큼은 기운을 내보면서 리듬을 타볼까요? 콜링이 오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던 토킹의 아틀란티스 콜링.

이 낮이 점점 길어지면서 짙어지는 안개인 거죠. 하지만 이 덕분에요, 우리는 한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시원한 천연 에어컨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요, 바로 저녁에는 또 너무 쌀쌀해서 체온 관리를 가장 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 안 드리고 장수하는 습관은 뭐냐면 바로 체온 유지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체온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그 누군가가 홀인원을 한인의 뭐 그 골프 대회에 나가서 홀인원을 했는데 왜 상금 2만 달러 안 줘? 응?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응? 어떻게 대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래서 소송까지도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제가 어제 오랜만에 골프를 쳤어요. 연습을 하나고 안 했는데도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나 봐요. 아유, 그래도 그냥 스윙하는 거나 좀 보자 하고 나갔는데 의외로 너무 잘 맞아서 아, 이렇게 몸은 안 따라갔지만 정신적으로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보고 꾸준히 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요, 어떤 분의 얘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알까기를 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죠. 알까기가 뭐냐, 볼을 쳤는데 내 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딨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 안 볼 때 살짝 알을 까는 거죠. 살짝 내가 친 볼이 아닌 다른 볼을 살짝 알을 뚝 여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좀 잘 치는 분인데 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여기 있다 이래서 그분이 그걸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원래 쳤던 볼은 홀인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서 얼마나 그 당황했겠어요. 알까기를 한 그 자신을 속인 거잖아요. 그 후로는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0: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든 내 자신을 뭐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정정당당히 아유 뭐 한타금 뭐 먹으면 어때 그거 갖고 오 여기 있네 하고 알까기 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홀인원인데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마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즐기면서 바로 나이 들면서 점점 시간이 왜 이렇게 가지? 그래서 70대는 70마일로 80대는 80마일로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을 느리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멈출 수 없지만 느끼는 시간 되도록이면 맛있는 거 먹을 때도요. 아우 이거 진짜 오래 즐기면서 먹고 싶은데 호다닥 딱 먹게 되잖아요. 뇌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즐긴다면 왜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뭐 짧은 여행 안 가봤던 저쪽 꽃밭 뭐 가든 뭐 헌팅턴 라이브러리 뭐 알칸소 데칸소 가든 이런 쪽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오래전에 갔던 산길을 한번 찾아서 가면 아마 이번 주말이 좀 길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먹지 않던 거 옛날 먹어봤는데 오랜만인데 그 집 한번 가볼까 이런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것도 좋고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이 우리 뇌에 좋은 자극이 있다고 합니다. 자, 주말을 함께 포근하게 열어가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렌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9: 세종송보감
8: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9: 세종송보감
8: 쌩쌩 돌아라 하하
9: 세종송보감이잖아
10: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1: 213-383-8899 383-8899
12: 세종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0: 세종 퀴즈?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네. 네, 대표님.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동부 날씨는 어떻습니까?
1: 오늘 날씨는 뭐 63도. 네. 아주 쾌적한. 네, 너무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0: 아, 요즘 운동하기도 딱인데.
1: 그러니까요.
0: 계신 날씨도. 그 네. 근처가 예로부터 벚꽃놀이, 그 버지니아, 워싱턴 이쪽이 벚꽃놀이로 유명했거든요.
1: 한미옥 씨도 네. 뭐 동부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벚꽃은 이제 다
0: 떨어지고,
1: 졌고요. 네. 네, 이제는 그 이제 뭐 꽃가루 날리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많이
0: 아,
1: 이제 좋아져서
0: 네.
1: 이제는 아주 날씨가 쾌청하고 너무 좋은데,
0: 네.
1: 우리 저 한미옥 씨도 시간 되시면 동부에 네. 한번 놀러 오시면 좋습니다.
0: 아, 너무 가고 싶네요. 가본 지가 오래돼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서부의 대표님은 네. 오시나요, 가끔?
1: 가야죠.
0: 네. 네,
1: 저 요즘 바빠가지고
0: 네.
1: 못 갔는데
0: 네.
1: 이제 좀 시간 되면
0: 네.
1: 그 우리 LA도 가서 우리
0: 네.
1: 한미옥 씨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0: 네.
1: 퀴즈도 내고 하겠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젠틀하시고 그러셔서 실제 모습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네.
1: 지난주에
0: 네.
1: 그 세종 뇌보감에 대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섯 네. 분에게 저희가 이제 전화가 보통 한 20통, 30통, 조금 30통 조금 넘는데
0: 네.
1: 이제 선착순 다섯 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0: 네.
1: 전화를 받으시면 막 소리 지르십니다. 너무 기뻐서.
0: 아, 야.
1: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퀴즈 당첨돼 봤어요. 막 이런
0: 어머나.
1: 분들도 계신데.
0: 네. 네.
1: 제가 사실은 한 달 정도 하고 말려 그랬었어요.
0: 네.
1: 퀴즈를.
0: 네.
1: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셔서 지금 4개월,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0: 네.
1: 지난주 정답자 제가 전화번호 끝번호
0: 네?
1: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누구실까요?
1: 끝번호 네 자리입니다.
0: 네.
1: 9957.
0: 네.
1: 3978.
0: 957, 3978.
1: 네. 그 다음에 9101.
0: 9101.
1: 네, 그 다음에 0038.
0: 0038.
1: 8686.
0: 8686.
1: Congratulations
0: and celebration. 아, 축하드립니다. 네.
1: 다섯 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제가 선물로 우리 당뇨 비타민 세종
0: 네.
1: 여주, 그렇죠? 세종
0: 네.
1: 여주에 대해서 제가 요즘 아주 인기도 많은데
0: 네.
1: 다섯 분이 딱 저 발표하면은요.
0: 네.
1: 보통은 저희가 일주일 내에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요즘에는 하루 이틀이면 다 받아가십니다.
0: 아우, 빨리 누가 준다고 얼른 가서 받아야지 뜸들이면 안 돼. 진짜
1: 그래서 자 네. 오늘은
0: 네
1: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이 어버 아, 저 스승의 날인 건 아세요?
0: 아 오늘이 스승의 날 스승님 진짜 네
1: 그리고
0: 야, 네
1: 한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는 5월 달에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0: 그쵸? 네
1: 5월 달에 이런 날도 있습니다.
0: 네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0: 네.
1: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며칠이겠어요. 둘이 하나가
0: 둘이
1: 되는
0: 하나,
1: 날.
0: 둘이 하나, 2원. 21일이?
1: 네. 21일이. 한국에는
0: 네.
1: 부부의 날이 있다 그러니까.
0: 네.
1: 어버이날, 마더스 데이 우리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은
0: 네.
1: 스승의 날도 한국 것도 챙겨야 되고 미국 것도 챙겨야 되고 아주 바쁜데.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고.
0: 네.
1: 제가 오늘은 퀴즈 선물을요.
0: 네.
1: 세종 유산균을 다섯 분에게 한 병씩 드리려고 합니다.
0: 어우, 정말 이 유산균 오비곡 유산균.
1: 네, 네,
0: 유명하죠.
1: 네, 네. 사실은 유산균은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장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오늘 이 저 선물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0: 네.
1: 이 유산균은 보통 한 2주 정도가 드시고 나면
0: 네.
1: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다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0: 네.
1: 유산균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0: 네.
1: 유산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오늘은 아예 그래서 퀴즈도 우리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0: 네.
1: 퀴즈도 유산균에 대한 퀴즈를 드리고,
0: 네.
1: 정답자 다섯 분에게,
0: 네.
1: 요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 유산균을 한 병씩 드릴 건데, 제가 먼저 잠깐 유산균에 대한 그 커먼 센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요 내용 중에 퀴즈가 나옵니다.
0: 네.
1: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자, 제가 유산균 소개를 잠깐 드립니다. 네. 뭐 현대인은 장 건강이 과거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현대인들이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고 장이 안 좋은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현대인들은요,
0: 네.
1: 뭐 식습관이나 이런 운동 습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앉아서, 현대인은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왜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일하고,
0: 네.
1: 그런데 과거보다도 걷는 운동, 걷기, 뭐 미국에서는 또 뭐 자동차로 모든 게 이동이 되니까,
0: 네. 그렇죠.
1: 우리가 장이, 예,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0: 네.
1: 현대인들은,
0: 네.
1: 장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0: 네.
1: 뭐 저도 그렇고 미옥 씨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0: 네.
1: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0: 그럼요.
1: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선생님, 사장님, 우리 남편은요, 화장실에 가면 30분 이상씩 앉아 있어요.
0: 네.
1: 그만큼 장이 안 좋, 예, 뭐 변비라든지. 그래서 30분 이상 이렇게 화장실에서 애쓰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유산균이 꼭 필요한데,
0: 네.
1: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유산균, 이건 커먼 센스예요. 모든 유산균 제품, 미국 제품이든 한국 제품이든 예외 없이 유산균 제품에는, 모든 유산균 제품의 레이블에, 제품 그 병 레이블에,
0: 네.
1: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써 있습니다.
0: 그걸 확인을 꼭 해야 되겠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그 기초적인 일이 되니까,
0: 네.
1: 뭐 유산균 그러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0: 네.
1: 균,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균수,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어떤 거는 500억, 이렇게 해서 유산균이 균수가 많은 것일수록 고급이고,
0: 네.
1: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0: 네.
1: 세종 유산균은 한미옥 씨, 제가, 네. 얘기했는데 몇 억이죠? 몇 억 유산균이 들어있죠?
0: 진짜, 네, 500억.
1: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500억, 네. 그랬더니 어떤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장님, 은행 어카운트에, 제 은행 어카운트에 500억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내 배 안에 그 유산균 건강한 게 진짜 또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종 유산균은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500억 균수가 고농축돼 있어서, 잘,
0: 네.
1: 들으세요. 하루에 공복에 한 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0: 한 알만으로?
1: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늘 퀴즈를 하시는 분들 중에,
0: 네.
1: 행운이 돼서 다섯 분에게 한 병씩 드릴 테니까,
0: 네.
1: 장 안 좋은 가족이 있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0: 네네, 정말.
1: 그래서,
0: 네.
1: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0: 네.
1: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수, 하루에 공복에 한 알만 드시면 되고,
0: 네.
1: 한 병이 한 달분인데,
0: 네.
1: 그 다음에 이것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제조가 돼서 좋은 효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세종 유산균은 500억 유산균이기 때문에 하루에 공복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제가 요만큼만 드리고 제가 이제 퀴즈를 요 안에서,
0: 네.
1: 퀴즈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정말 요즘 유산균 복용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장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데, 제 아는 후배가 출장 갔다가 6일인가 변을 못 봐가지고 이모전시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유산균은 그래서 우리 뭐 자녀들, 또 공부하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에서 아주 유익한 균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되기 때문에 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행 갔다가 와서 물이 달라져서 설사하거나
0: 네.
1: 변비하거나, 예, 그런 분들도 오늘 한 2주 정도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0: 네.
1: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전화번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전화를 주셔서 음성을 남기셔야 됩니다. 정답 몇번 하고 음성을 남기셔야 되는데,
0: 네.
1: 213, 우리 LH사입니다. 213 383 8899, 383 8899번으로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기시는 분 선착순 5분에게 선물로 세종 유산균 한 병씩 선물을 드릴 텐데, 아예 그냥 저 셀폰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전화번호를. 매주 저희가 하니까. 네. 자, 퀴즈 준비됐습니다. 한미혁씨 시작하라
0: 네.
1: 그러면 하겠습니다.
0: 자, 세종 유산균을 거머쥘 수 있는 오늘의 퀴즈. 고!
1: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네 가지의 지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세종 유산균 설명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0: 틀린 것.
1: 세종 유산균 설명 중
0: 네.
1: 틀린 것을 맞추시면 전화해서
0: 네.
1: 정답 몇번 하시면 되는데, 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1번,
0: 네.
1: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수의 고농축 유산균입니다. 2번, 세종 유산균은 하루 한 정을 공복에 복용합니다.
0: 네.
1: 잘 따라오고 계시죠?
0: 네.
1: 3번, 세종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마크가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 4번입니다.
0: 네.
1: 세종 유산균은 균수가 200억입니다.
0: 네.
1: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네.
1: 213 383 8899, 383에 8899로 전화하셔서
0: 네.
1: 정답 몇번 하고 남기시면 선착순 5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요. 사실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잖아요. 보니까 1번은 세종 유산균 500억, 4번은 200억? 이둘중 하나겠네요. 아, 왔다 왔어
1: 한미영
0: 왔어.
1: 씨도 공부
0: 네.
1: 잘했을 것
0: 네, 이런 잔머리가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어요, 진짜. 사지선다면 특히. 네.
1: 그 방송국 직원들은 한
0: 네.
1: 분도 하시면 안
0: 안
1: 됩니다.
0: 돼요?
1: 그리고
0: 네.
1: 네, 청취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 자, 질문을 빨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 네.
1: 세종 유산균 설명 중에
0: 네.
1: 틀린 것을 맞추시는 겁니다. 1번, 세종 유산균은 500억 균수의 유산균 제품입니다. 2번, 세종 유산균은 하루 한정 공복에 복용합니다. 3번, 세종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마크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세종 유산균은 균수가 200억입니다. 틀린 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와, 오늘 스승의 날, 우리 옛날 선생님들 문제 출제 내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우리 대표님도 너무 애쓰십니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문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정답 맞추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정답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1: 저기 이제
0: 각양각색이죠.
1: 어떤 분, 처음에는 좀 그래도 요즘에는 뭐 거의 100점이에요. 100%인데, 전화를 딱 하시면요, 음성으로 넘어갑니다. 음성으로 넘어가면 정답 뭐 1번이면 정답 1번, 또는 뭐 4번이면 정답 4번, 이렇게 음성을 남기시면
0: 네.
1: 선착순 5분에게 우리 LH 직원이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0: 네.
1: 선생님, 그러면 어디세요? 세종 바이오텍. 어머, 나 당첨됐나 보다. 막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은 우리 윌셔, 유가 윌셔 그 버질길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선물을 픽업하시면 되는데 요즘엔 뭐 이틀 만에 거의 픽업을 하시니까 다들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유산균, 세종 유산균을 다섯 분에게 드릴 텐데 아, 전화번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213 383 8899 전화하셔서 정답 몇번 하고 음성을 남기시면 저희들이 리턴 콜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자, 이 퀴즈, 조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매주 여러분의 호응이 너무 커서 그만두지 못하고 또, 자, 이렇게 또 오늘 좋은 정보 주시고 퀴즈를 푸는 즐거움 선물도 주시는 고마운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님, 끝인사 주실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내일 모레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오늘이 스승의 날이로군요. 스승의 은혜는 이러면서 옛날 눈물도 찔끔거렸던, 물론 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상처를 준 선생님도 계신데 대다수의 선생님이 참 좋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나는 꼭 학교에서만이 스승이 아니죠. 나는 이 후세에 또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어떤 스승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 스승님, 혹시 연결되시는 분은요,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따뜻한 인사 메시지를 보내드려도 참 좋겠습니다. 물론 가까이 계시다면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너무 좋겠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애취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전력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3: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3: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달러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4: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5: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6: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5: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6: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5: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6: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4: 수제 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7: 세 번째 참가자.
8: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3: 누구랑? 우리끼리?
1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5: golfpromi.com.
13: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5: 골프.
13: 누구랑 해?
15: 프로랑.
13: 어떻게 해?
15: 골프 프로미에서.
12: 맞춤형 채팅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5: golfpromi.com.
1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7: 너무너무 좋습니다.
1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6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라디오 서울의 여러 행사와 또 마케팅을 총괄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데이빗 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또 멋진 퀴즈.
1: 네, 오늘 네.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네. 다양한 우리 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차차차.
0: 네, 네. 차차차. 네. 오늘 우리 행사가 이제 많죠? 라디오 서울 또 한국일보?
1: 네네. 네. 행사 뭐 코앞에 다가온 거는 6월 네. 4일날 우리 백상배 한국일보
0: 네.
1: 골프대회가 지금 모집이 거의 지금 끝났으니까 빨리 네. 지금 전화하셔야 되고
0: 네.
1: 또 11일날 우리 월드컵 네. 첫 경기가 있어요. 한국하고 체코
0: 네.
1: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네. 네. 우리가 멕시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승까지 세 경기가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그거 다 보신 다음에
0: 네.
1: 6월 27일
0: 네.
1: 우리 서른덕 콘서트가 판타지 스프링 네. 리조트에서
0: 네.
1: 저녁 7시에 지금 네. 준비하고 있고
0: 네.
1: 이건 완전히 그 우리 추억의 기차
0: 네.
1: 교복 입고
0: 네.
1: 또 우리 추억의 교복 입고 버스 타고 막 그냥 안내양이 밀어서 막 들어가던 그 시절
0: 네.
1: 회수권 토큰 우리 형님 누님들 이 방송 들으시고
0: 네.
1: 달력에 꼭 마크하셔서 그날 네. 오시면은
0: 네.
1: 삼바 댄스가 백댄서로도 와요. 뭔가 남가주에서 최고의 백댄서죠.
0: 네.
1: 그리고 그 35명 내외의 우리 네. 형님들이 누님들이
0: 네. 네.
1: 교복을 입으시고 책가방을 들고
0: 아?
1: 상하이 트위스트 칠 때 백댄서로도 나가서
0: 이야.
1: 오시면은 정말 백 투 더 70년대, 60년대 네. 그때의 네. 그 시절에
0: 네.
1: 돌아가셔서
0: 아~
1: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다 잊어먹으시라고
0: 네.
1: 우리가 아주 들었다 놨다 할 거니까
0: 와~
1: 이거 놓치시면은
0: 네.
1: 이런 경우는 없어요.
0: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그 옛날.
1: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운도 형님이
0: 네.
1: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네. 한국에서 지금도 공연을 하고 계신데
0: 네.
1: 풀 자기 콘서트는 안 하세요 이제
0: 네.
1: 힘들어서.
0: 아유 형님이 그냥.
1: 네. 이제는, 그리고 공연만
0: 네.
1: 해도
0: 네.
1: 프로그램에 참석만 해도 또 짭짤하게 버릇이니까.
0: 네.
1: 근데 미주 공연은 특별히
0: 네.
1: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0: 네.
1: 영혼을 갈아 넣겠다.
0: 아.
1: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0: 네. 네.
1: 의상부터 벌써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계시고
0: 네.
1: 목소리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0: 네.
1: 방송 들으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
0: 네.
1: 아들 며느리. 전화해서
0: 네.
1: 야 6월 27일 날 콘서트 가야 되니까
0: 네.
1: 티켓 빨리 예약해라.
0: 네.
1: 전화 예약은 323-692-2117 323-692-2170
0: 692-2170
1: 그 다음에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오셔서
0: 네.
1: 우리 한국 홈쇼핑에 치시거나 shop.koreatimes.com에 오셔서
0: 네.
1: 배너 서른도 배너 클릭하시면
0: 네. 네.
1: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0: 네. 네.
1: 지금 뭐 여러 단체 기관들이 벌크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0: 네.
1: 뭐 좀 이따 사지 그러다 보면 놓치십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운전이 야간에 힘드신 우리 어르신 형님 누님들은 위해서?
0: 네.
1: 버스도 우리 지난번 작년에 우리 조항조님 때 모셔갔던 것처럼
0: 네.
1: 벨리, LA, OC
0: 버스 이번에도?
1: 버스가 이번에도 준비를 할 거니까
0: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재밌어. 언니들이요 바리바리 싸우셔서 이거 먹어라 떡 먹어라 막 너무 좋았어.
1: 그렇죠.
0: 저 차차차 버스 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함력 씨가
0: 네.
1: 탑승하셔가지고 네. 같이 가시면서
0: 네.
1: 드시면서 웃으면서 또
0: 제가 또 후원을 받아서 선물도 드리고
1: 선물도 드리고
0: 노래 자랑도 하고 제가 또 사비로 캔디 만들어서 캔디 박스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1: 네네. 우리 라디오 서울의 간판 진행자 우리 한미용님이
0: 네.
1: 또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하실 것 같으니까
0: 모르겠어.
1: 하여튼 지금 빨리 예약을
0: 네.
1: 하시고
0: 네. koreatimes.com 한국일보
1: 네.
0: 웹사이트에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323-692-2170 323-692-217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그 경기가 너무 안 좋고
0: 네.
1: 또 가스 스테이션 지나가서 숫자 보면 스트레스
0: 진짜
1: 받고
0: 우울해져.
1: 코스코 갔는데 옛날에 100불이 막 300불이 막 넘고 또 뭐 정치적으로나 예비선거 네.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0: 우리 거기다 또 진짜 힘들어 지금.
1: AI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0: 걔랑 또 경쟁해야,
1: 경쟁해야 되고 또,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한번 딱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0: 풀어줘야 돼.
1: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요즘 SNS에서 뜨고 있는 그 릴스 쇼폼 있잖아요. 네. 우리 백상 62회 한국에서
0: 네.
1: 62회 백상예술제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으신 누구죠? 이름이 유상목 씨.
0: 유상목 씨.
1: 37년을 연기를 했는데
0: 네.
1: 이런 예술 행사에
0: 예.
1: 후보 리스트도 못 올라간 거예요.
0: 아, 처음으로 이제.
1: 처음으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 나무 조연상을 받으셨어. 야.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멘트한 게
0: 네.
1: SNS에서 지금 넘버원이거든요.
0: 네.
1: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뜨는 날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0: 네.
1: 하던 일 열심히 해라.
0: 네.
1: 그 메시지가 지금 뭐 SNS 탐원이에요.
0: 힘을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1: 그분이 지금. 그 서울 사는 자가 부장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0: 네.
1: 거기에 조연으로 나오셔가지고
0: 네.
1: 아주 그냥 명언을 불사르는 연기를 하셔가지고
0: 네.
1: 그 시청자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상을 받게 됐다고
0: 야.
1: 너무나 그 일반
0: 때가 온 거예요
1: 때가
0: 그러니까 그런 한번 이렇게 해서 저기 해봐요. 와 윤여정 씨 봐요.
1: 맞아 윤여정
0: 와.
1: 씨.
0: 야. 우리 옛날에 볼 때 저분은 이랬는데 지금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와.
1: 만나려면 예약해야 네. 되고.
0: 이거 보셨어요? 네. 그 성난 사람들 투어.
1: 투어 봤죠.
0: 거기 네. 막 대기업 그 골프장 응? 그 회장님.
1: 지금 여정 씨가 나이가 지금 한
0: 꽤 되신데.
1: 꽤 되시죠. 7학년.
0: 7학년 넘으셨죠?
1: 넘으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도 활성하게 하시고 우리 이번에 서른도 공연에 백댄스 하시는 그분들 평균 연령이
0: 네.
1: 78. 84세이신 분이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책가방 딱 들었는데
0: 청춘이야, 청춘.
1: 무대에서 딱 보니까는 네. 어우 뭐 60대 같은 50대처럼 보이세요.
0: 네.
1: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0: 네.
1: 막 상하이 춤 트위스트를 하는데
0: 아~
1: 뭐 히프면 무릎이면 싹싹 돌아가는 거야.
0: 아,
1: 그러니까
0: 세상에.
1: 이번에 네. 집안에만 계셔서 아우 나 우울해 뭐 어디 나 불러주는 데 없어 이런 분들
0: 네.
1: 우리 형님 누님들
0: 네.
1: 서른도 콘서트 제가 적극 권장드리니까
0: 네.
1: 절대 오시면 후회 안 하시고
0: 네.
1: 야 이거 진짜 오늘 공연 같은 공연 봤다.
0: 네.
1: 나도 함께 네. 가서 노래 같이 부르고 싶었다.
0: 네.
1: 그런 소리 듣고 오시도록
0: 네.
1: 저희가 준비 잘할 테니까.

0: 올리신 분,
1: 네.
0: 그분의 선택은 우리 진행자이신 한미옥 씨가
1: 네.
0: 보시고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네.
0: 첫 번째 문제.
1: 잠깐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RS1650 카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선착순 한 분입니다. 그리고 라디오서울1650.com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누르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그 댓글란에 여러분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럭키투데이님이요. 혹시 버스 LA 출발 시간 장소와 공연 끝나고 거기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0: 어휴, 진짜 중요한 질문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저희가 계속 티켓을 팔면서 버스 네. 좌석을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버스가 한 대가 될지 세 대가 될지 열 대가 될지 아직 가름이 안 돼서
1: 네.
0: 장소는 확실하게 아직 안정했지만 LA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남체인 앞에
1: 네.
0: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부에네팍 한남체인 앞에
1: 네.
0: 혹은 벨리는 우리 그 갤러리아 마켓 근처 이렇게 지금 네. 그렇게 잠정적으로 있어서
1: 네.
0: 인원이라든가 차량 대수가 확실히 정해지면 저희가 네. 공연 전에 네. 또 공지를 드릴 거고 이미 예약을 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려요.
1: 네.
0: 오렌지 카운이 어디로 오세요?
1: 네.
0: 그럼 그 시간에 오시면 버스를 탑승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1: 출발 시간은 좀 한 12시 정도
0: 요번에는 예. 출발을 조금 일찍 하려고 그래요. 한 11시 정도나
1: 이때
0: 12시에 고원절이에.
1: 네.
0: 네.
1: 거기서 출발해서 오는 시간은
0: 걸리는 시간은 뭐 2시간 반.
1: 예, 그리고 거기서 공연 끝나고.
0: 끝나고 또 1시간 반 공연 끝나면 또 네. 내렸던 장소에 오시면 우리가 네.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서
1: 예.
0: 버스에서 인원 점검 끝나면 또 바로 출발해서 타셨던 장소에
1: 네.
0: 안전하게 또 내려드리죠.
1: 아, 너무 편리했어요. 아,
0: 그러니까
1: 편했어요. 운전 안 하고 가니까.
0: 작년에 가셨던 네. 우리 조항조 콘서트에 오셨 분들이 버스
1: 네.
0: 얘기부터 하세요.
1: 아. 맞아 맞아 네.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너무 공연이 좋았다고 끝났는데도 언니들이 안 가시고 조항조 선생님하고 사진 찍고 뭐 난리였잖아요.
0: 네. 이번에는 더 할 것 같아요.
1: 감동이 무대였어요.
0: 네네.
1: 네. 자, 오늘의 퀴즈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0: 자, 퀴즈 1번.
1: 네.
0: 6월 27일 저녁 7시 서른도시의 공연 장소는
1: 어디일까요?
0: 어디일까요?
1: 네. 자, 아시는 분은 RS1650 카톡 아이디 혹은 라디오 서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게시판에 채팅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좋다. 이 공연 장소는 언제일까요? 6월 27일 서른도 공연
0: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1: 장소는 아 무슨 지죠? 무슨 지?
0: 네.
1: 완나지? 뭐 그렇죠? 네.
0: 네네.
1: 어디일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요?
0: 자, 두 번째 퀴즈는 서른도시 트로트의
1: 네.
0: 황제 서른도시의 대표곡 두 개만 제목을 대표곡
1: 네.
0: 두 개만 올려주시면 또 이분께도
1: 네.
0: 100불짜리 티켓 두 장을
1: 네.
0: 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전화로도 한 통 받겠습니다. 213-531-2291 로 전화 주셔서요. 서른도시의 대표곡 두 곡만
0: 예.
1: 말씀을 해 주시면 서른도 공연에 100불 티켓 두 장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네.
1: 지금 전화 주세요. 213-531-2291입니다.
0: 자, 마지막 문제 일단 미리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네.
0: 드려 볼게요. 마지막
1: 네.
0: 문제는 앞에 두 문제는 부부가 같이 혹은 뭐 연인이 같이 이렇게
1: 네.
0: 오시라고 두 장을 드리지만
1: 전화 왔습니다. 먼저 받아
0: 보세요. 네, 전화 받으세요. 네네.
1: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언니 누구십니까,
2: 예,
1: 선생님?
2: 예, 라디오 서울이죠.
1: 네. 아, 축하드립니다.
2: 아,
1: 네.
2: 영철께서 감사드립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에 누구세요? 아우 전화가
2: 지금 네. LA에 사는
1: 네.
2: 킴이라고 합니다.
1: 아, LA의 킴 선생님? 네.
2: 네.
1: 김

0: 선생님, 서른도 선생님 대표곡 두 곡 아세요?
1: 누이 다 함께 차차차.
0: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누이.
1: 누이.
0: 아.
2: 예. 정답.
0: 야, 정답 축하드립니다. 아,
2: 축하드립니다.
0: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저기 노래를 한 소절 하셔야 드리는데.
1: 어떤 노래를요?
0: 다 함께 차차차 이거 한 소절 한번 선생님 킴의 그 에너지를 담아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이짜 이쪄.
1: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0: 네.
1: 누이를 할게요 그러면.
0: 오, 야, 좋습니다. 요, 예.
1: 언제나 내게 다정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됐습니다.
0: 오, 야, 선생님. 티켓 네? 두 장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0: 공연장에 누구랑 가실 거예요? 누이?
1: 친구랑 가.
0: 친구? 누이?
1: 친구랑 가야죠.
0: 친구랑? 싱글이신가 봐요?
1: 네. 어, 외로... 예, 그래요?
0: 아, 저도요. 아,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싱글끼리 거기서 다 훔쳐. 네,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파이팅 하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2: 아우, 이 LA 사는 김 선생님은 네. 노래도 잘하시고. 아, 우리
0: 누이 이 가사를 누이, 갑자기 네. 시켰을 때 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네. 이분은 야, 아. 우리 선생님 친구랑 오신다는데 친구. 우리 언니들이 많이 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날 친구들 다 모여.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른도 공연 티켓 예약 번호 3236922170을 하시면 되겠고요. 편안히 버스 타고 우리 함께 갔다 와요.
2: 네, 네. 추억 여행. 네. 정말 서른도 씨와 함께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꼭 오셔야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랑하는 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피로 맺어줘야 누이 오라버니입니까? 그냥 살다 보면 서로 응? 그 서로 그냥 이렇게 측은지심 호래비 보면 이렇게 오라버니 아우 정말 안 됐다 이러고 내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정이 오고 가면서 그런 게 바로 우이 오라버니 아니겠어요. 우리 이웃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서른도 공연 6월 27일 판타지 스프링에서 있습니다. 버스 타고 함께 편안하게 갔다 와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부에서 뵐게요.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9: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8: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9: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8: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2: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굿모닝 차차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의 남자 후니후니 한혼.
18: 안녕하세요.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남자 1위 후니후니 한혼이에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17: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18: 네.
17: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18: 뭐가요?
17: 여행 갈 때.
18: 그거 진짜 서로 맞아야 돼요.
17: 서로 친했다가 가서 정말 싸우고
18: 원수, 왼수.
17: 왼수가 돼서 다시는 안 봐 이런 사람도 있고.
18: 신혼여행 가자마자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17: 왜 그랬을까.
18: 네.
17: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가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18: 아, 근데 정말 달라요.
17: 네.
18: 주변 분들이 여행 다니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17: 네.
18: 조금 욕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좀 실망한 적 있죠. 그게 뭐 남자친구가 됐던 동성친구가 됐던
17: 있어
18: 누구나 있어.
17: 예, 예.
18: 가기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17: 예.
18: 하,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7: 있어요.
18: 여행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17: 그럼요.
18: 그래서 그리고, 함께 여행해봐라. 함께 고스톱 쳐봐라.
17: 아, 고스톱도? 그 사람 성격은 뭐 다
18: 아세요?
17: 나오죠. 그럼요.
18: 저 약간 네. 타짜거든요.
17: 진짜?
18: 네.
17: 막 싹쓸이하고 뭐.
18: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러니까 저랑 쳐보면 성격 나와요.
17: 네.
18: 이 사람이 패를 업고 성질을 내느냐.
17: 나중에 진짜 판 없는 사람이 있잖아.
18: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래. 담담하게 조금 이렇게 기병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17: 근데 네. 너무 진짜 잘 치는 사람이 있어서 다 빨아가면 속에서 부글부글 끄죠. 그거를
18: 성격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17: 그래 이러려고 해도 그게 네. 별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 골프도 그래요.
18: 아 그것도 성격
17: 골프도
18: 나오지.
17: 골프도 그냥 뭐 어? 안 맞는다고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
18: 아니야. 최 집어던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17: 아, 너무 꼴불견이죠.
18: 그럴 거면 치러 가지 마요.
17: 그러니까 뭐 안타 같다 그래.
18: 그러니까 공 막 집어던지고 씩씩거리고 막.
17: 더블 더블 이제 프레시업 따따따 부르면 이제 열받지.
18: 여름 맞지. 여름 맞는데 네. 저는 네. 저는 골프계의 양파기 때문에 네. 까도 그렇게 양파야 그냥 늘 양파.
17: 근데 받은.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치다 간 사람이 있대요. 그 너무했지. 그건 아니지.
18: 저랑 같이 갔던 분이 그런 분 계세요.
17: 진짜?
18: 치다가 짜증나서 갔어요.
17: 네.
18: 제가 하도 못 치니까 옛날에.
17: 아, 예, 못 쳐서.
18: 제가 못 치니까 답답하니까 치다가 일 있다고 거짓말 그냥 가버렸어요.
17: 아, 일 있다고.
18: 거짓말은 티가 나요.
17: 그래요?
18: 너무 짜증내더라고요.
17: 네. 뭐 누구는 초보 시절 없었어?
18: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대놓고 면제를 구박을 줘?
17: 내가 초보 때 무안하고 그 막 당황되는 그 심정을 알잖아요.
18: 네, 저렇게 우쭈쭈해서 얼마나 좋아요. 아, 못 쳐봐요. 얼마나 못 춘다고.
17: 미국 생활 누구나 초보 생활이 있잖아.
18: 그러니까 맞아요.
17: 근데 한국에서 막 왔다고 무시하고 너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안 되지.
18: 맞아 안 돼. 잘해줘야 돼요.
17: 네. 자 오늘은 네. 여행 가서 진짜 성격 나온다. 남녀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18: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예인. 네. 뭐 예인이라도 애인 아니면
17: 예인
18: 예인
17: 예술을
18: 예인아,
17: 하는
18: 애인이야 예인아.
17: 네. 예인
18: 또는 그냥 뭐 남사친 여사친들도 아니면 여러 명이 갈 수도 있던데 어쨌든 네. 남자와 여자들이 여행 갔을 때의 성격
17: 아.
18: 남자 연애할 때 그냥 몰라요 네. 여행을 가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17: 네.
18: 그렇죠 성격을 검증하는 거예요
17: 네.
18: 한 번쯤은 뭐 꼭 그게 당일치기도 괜찮고 그렇죠? 네.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17: 네.
18: 남자는요 일단 계획 짤 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네. 남자는 즉흥적입니다 아 그때 가서 정하면 되지 뭐 근데 여자 싫다면서 그게
17: 여자는 뭐 좀 미리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18: 기왕 거기 갔으면 좀 거기서 유명한 데도 예약했으면 좋겠고 야, 그런 거 있죠
17: 조금 준비된
18: 근데 우리는 힐링이잖아 여행이 뭐예요 저는 여행은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기고 내가 마음 편해야지 왜 거기 가서까지 막 극기훈련하듯이
17: 맞아
18: 이거 하고 저거 하고
17: 너무 퍼펙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여행이 아니야 그건 진짜 극기훈련이다 진짜
18: 그러니까 전 그게 이해를 못해
17: 그냥
18: 했어요.
17: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그렇죠. 주어지는 대로
18: 밥을 물론 고급 레스토랑이든 거기 유명한 데 갈 수 있어요 예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예약을 했어 저녁 6시에 그 동네 꼭 가야 되는 막 근사한 산꼭대기에 무슨 레스토랑이 있어 근데 만약에 미옥 씨랑 저랑 애인이야 근데 미옥 씨가 그날 너무 피곤한 거야 다리가 아파 힘들어
17: 그러면
18: 그럼 왜 오버요 저는 그러면 그래 그럼 쉬자 방에서 차라리 룸 서비스 시켜 먹자
17: 더 좋지
18: 그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다리를 절단하더라도 가야 돼 다리 아프면 잘러 기어서도 가 이런다니까 진짜요
17: 피곤해
18: 이게 이제 MBTI 것도 많이 판단하시는데 성격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여기가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저기 가서 먹어야 되고
17: 아니 뭐 여성을 또 왜 꼭 그렇게 사람 나름이죠
18: 그러니까 사람 나름인데 대부분 남자도 반대가 있죠 근데 저는 그래 저도 그렇고 남자분 대부분은 뭐 미혹시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약간 여행은 즉흥적인 맛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7: 스판타니어스
18: 아 그렇죠 야. 물에 흐른듯 그냥 그 흐름에 맡기는 거죠
17: 네 그게 또 여행이야
18: 그러니까
17: 묘미.
18: 원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집을 예약을 했 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낮에 막 둘이 여행할 때 갑자기 야, 삼겹살에 소주 땡기지 않아?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한식 먹어. 여자분이 그런다가
17: 아니 근데 어디 저기 모처럼 막 샌프란시스코 막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한식당 찾는 분.
18: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17: 근데 나중에 여자분도 나이 들으니까 아니 그래 한식이 좋다.
18: 그치,
17: 그래서 그게 아 뭐 먹든 어때 그게.
18: 맞아요.
17: 아, 뭐 여행 가고 싶다.
18: 누구랑 먹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꼭 그래요. 여기까지 한식 먹어?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동네 한식은 어떤지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17: 뭐 네,
18: 아무튼 뭐 근데 여성분들 그러면 준비를 해주세요. 자는데 안 해. 남자가 하겠지. 이렇게 약간 기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17: 네.
18: 나쁘게 표현하면 기대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 남성을 믿는 거겠죠. 남성에게 네. 존중을 취향을 존중해 주는 거겠지. 하지만 남자가 조금은 혼자 사기 힘들어요.
17: 네.
18: 좀 이해를 해주세요.
17: 아 그래요.
18: 자, 여행 갈 때 차 타고도 많이 가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17: 네네.
18: 공항 가면 솔직히 저는 미혁씨는 모르겠어요. 미혁씨는 네. 워낙 또 성격이 되게 쿨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막 에이 까탈스러운 여성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17: 그쵸, 그쵸.
18: 근데 여행을
17: 남자요?
18: 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여행을 가. 자 우리 스키 좋아하시니까 스키를 우리가 여름에 가요. 1박 2일이야. 가방 어떻게 쓰세요?
17: 가방? 최대한 좀 줄여요.
18: 그, 한, 어느 정도?
17: 이번에는 네. 단벌만 가져가서 얼마 4박 5일 갔나요?
18: 4박 5일 단벌로 간다고요?
17: 네. 스키 옷을.
18: 아, 스키복
17: 아니,
18: 하나?
17: 아, 그럼 뭐. 한 차에 우리가 몇 명이 이렇게 가니까 네. 짐을 줄여야 되니까 옷을 최대한 줄여서
18: 자 그럼 비행기 타고 가신다 그러면?
17: 비행기도 줄이죠.
18: 자,
17: 무조건
18: 둘이서
17: 줄여야
18: 베가스를
17: 돼.
18: 가. 오케이. 근데 야 차 막히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자. 뭐 45분밖에 안 걸리니까.
17: 예.
18: 가방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주말 여행이에요.
17: 주말 여행 간단하게.
18: 가방 하나?
17: 예. 가방 하나.
18: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17: 예. 근데
18: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가방을 큰 거를 싸. 왜?
17: 이사를 가.
18: 근데 또 그것도 꽉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채우는 경우도 있다. 그럼 왜 안 예. 채우는 걸 큰 가방을 갖고 가져왔어요?
17: 뭐 사갖고 올 거.
18: 그치. 가서 아, 올 때 싸울 거니까.
17: 예. 예.
18: 그거를 염두에서 큰 가방을 가져가요.
17: 네.
18: 맥스로.
17: 예.
18: 남자는 솔직히 백팩하면 끝이거든요. 그 안에 속옷이고 옷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17: 요즘은요 좀 심플해야 돼. 그렇게 바리바리 막 가방이 많은 거 보면 네. 조금
18: 그 요새 뭐라고 좀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좀 그런 것도 여행 가서
17: 세련되지 않았어. 요즘은 아주 심플하게
18: 조촐하게 맞아 심플하게. 왜냐면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여행 가 4박 5일 간다 쳐도 옷 살 때는 아 이날은 이거 입고 저녁 먹을 때 이거 입고 가고 다음 날은 이거 입고
17: 근데
18: 생각하잖아.
17: 입고 오는 거는 반도 안 돼.
18: 어 맞아 반도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패션쇼하러 가는 게 아닌데
17: 네.
18: 막 온갖 상상하면서 옷을 정말 많이 가서 사가요.
17: 괜히 옷에 치여. 어,
18: 근데 사실 그 다 안 입어 안 입고 불편해요.
17: 네.
18: 자켓 하나면 되고 그죠?
17: 그리고 기능성 같은 거.
18: 기능성.
17: 자켓 이런 거는 빼놓지 말고.
18: 그렇죠. 속옷 같은 거야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네. 속옷. 약간
17: 속옷도 어떤 한 장 가져가서 빨아서 밤마다 말려서
18: 아, 좀 아 그거 좀
17: 아 그런 분도 계세요.
18: 섹시한데?
17: 있다고요.
18: 네.
17: 그게 왜 섹시하지? 네? 좀 변태네.
18: 아니 왜? 아니 좀 해 주는데 포장해 주는데 왜 그래요? 네.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아 제가 빨아들 수 있지.
17: 아니 속옷 빠는 모습이 섹시한데.
18: 아니 그 모습 보겠다는 게 아니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17: 네,
18: 아 참.
17: 네.
18: 그냥 자체가 설정 자체가 섹시하잖아요.
17: 네.
18: 자 길을 로드 트립을 갈 때
17: 네.
18: 길을 찰 때 성격 나옵니다.
17: 네.
18: 남자가 고집이 있는 경우는
17: 아우.
18: 아 그거 정말
17: 그냥 자기 그냥 아우.
18: 그 몸 고집 온 고집 똥 고집 있잖아요. 내비가 아무리 make a right, make a right 안 가 직진해.
17: 고집. 응.
18: 야 이거 우회전 하는데 야 여기 내가 알거든 걱정하지 마. 이게 저거는 좁아 막혀. 그런데 가면 뭐 공사한다든가 사고 났다든 길이 없어지거나 그냥 좀 저는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구글 맵이든 뭐든
17: 틀린 거 맞아.
18: 어?
17: 틀린 것도 있다고.
18: 아 틀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네. 이걸 따라가면 최소한 길을 안 놓치잖아요. 저는 그때도 말씀 저는 길치예요.
17: 네.
18: 이거는 솔직히 저랑 남자 여자가 저는 선배님이랑 우리 미옥 씨랑 완전 반대인 게
17: 저는 이제
18: 여러분 미옥 씨는 한... 길을 진짜 잘 알아요. 어디에 딱 던져놓으면 어디가 서쪽인지 동쪽인지 아신대요. 그죠?
17: 네.
18: 저는 나는 나침판을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17: 난 남자요.
18: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에 특출 나신 거지.
17: 네, 네.
18: 저는 진짜 네. 모르거든요. 길 잘 찾아 다니죠?
17: 그렇죠. 한 번 간 길은 뭐 다 뭐 좀
18: 그러면
17: 아니죠.
18: 여기서 만약 차를 한대 어디 여행 가서 차를 주면 뭐 어디 가는데 거리낌 없죠?
17: 예. 네. 저는 왜냐면 여행 가면 전체적인 그 도시의 그림이 맵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성격이라 지도를 보고 전체적인 공부를 좀 하죠.
18: 근데 그게 머리 들어와요?
17: 그럼요. 동서남북. 예.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 LA까지 연결해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거.
18: 보통 이런 게 남자거든요. 보통 이런 게. 저는 그거 1도 못 해요.
17: 그래요?
18: 야, 신기해,
17: 아, 그럼 우리 궁합이 잘 맞는 거야?
18: 그렇죠.
17: 어떤 거야?
18: 그럼 저는 운전하면 그렇지. 안 되는 거죠.
17: 응, 내가 운전하라고.
18: 아니면 옆에서 내비를 해주시든가.
17: 네. 근데 네. 요즘은 그 GPS가 있으니까 좋지만 예를 들어서 워싱턴 같은 경우에요. 아까 벚꽃놀이 얘기했는데
18: 네네네.
17: 뉴욕에서 커플들이 이 벚꽃놀이 봄에 많이 가요. 근데
18: 네.
17: 거기 워싱턴만 갔다 오면 다 싸워서 와요. 워싱턴은 도시가 동서남북이 아니라 방사형이잖아요. 거미줄. 거미줄 모양이야. 그리고 중앙에 광장에 딱 모이고.
18: 맞아.
17: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도를 본다한들 아우 너무 헤매는 거예요. 일로 가 저리 가 왜 말 안 들었어? 뭐 다 싸갖고 와. 진짜.
18: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좋네요.
17: 예.
18: 느긋하게 어차피 나 같은
17: 그치,
18: 도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도니까.
17: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그냥 뭐 어떡하겠어 그냥.
18: 워싱턴을 가야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저는 네. 평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17: 네.
18: 맞아. 로마도 그렇더라고요. 네, 가다 보면 네. 광장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똑같은 데 돌게 되고. 하여튼 운전도 여러분들 너무 남성들이 당연히 잘하겠지. 응당길을 알겠지. 이런 되도 않는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17: 네.
18: 저도 제 와이프가 네. 우리 미옥처럼 길을 잘 알아요.
17: 네.
18: 그래서 옆에 타면 응. 항상 와이프 말을 전 듣습니다.
17: 아, 잘 들어야 돼.
18: 또 요새는 나이가 드니까 네. 점점 와이프한테 슬슬 맡겨요, 운전을. 와이프가 더 잘해요.
17: 네. 네 그래서 또 저는 즐겨하는 여자분도 계세요.
18: 썩 즐기진 않지만 가끔 제가 하면은 되게 네. 좋아해요.
17: 전 운전을 되게 즐겨요.
18: 그래요?
17: 마치 말 탄 것 같은 가자 이러면서
18: 우리 미옥 씨는 약간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 있어. 네. 자 좋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떨까요?
17: 사진 찍
18: 여행가 사진 찍어. 몇 장 찍으십니까? 뭐 숫자를 셀 건 없지만
17: 저는 자, 그렇게 제 사진 많이 찍는 편은 아니에요.
18: 아이 나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주제가 주제가 미옥 씨랑은 안 맞아. 이거는 진짜 정말 그냥
17: 전 풍경 사진 그리고 남을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18: 어 본인 사진 안 찍고요?
17: 별로 그렇게 뭐 제 사진 뭐
18: 왜요?
17: 그냥 이렇게
18: 길거리에 꽃은 많으니까.
17: 그러니까 남을 찍어주다 보면 남들은 다른 사람 이렇게 안 찍어주더라고. 결 보고 보면 내가 맨날 남만 찍어줘. 근데 그게 또 뿌듯해요. 잘 나온 사진 이렇게 보면.
18: 그럼 본인 사진을 만약에 누가 한 장 찍어줬어요.
17: 네.
18: 그럼 찍어 요새 바로 보이니까
17: 네.
18: 마음에 들어요.
17: 네.
18: 그럼 끝난 거예요?
17: 그렇죠.
18: 여러 장 찍지 않아? 다 각도로? 막
17: 아니요,
18: 이렇게 좋게 좋게 이런 거 안 해요?
17: 난 여자가 아닌가 봐.
18: 야, 아니, 이거는 지금 좀 어리숙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의존하는 보편적인 그런 얘기지. 절대 여러분 안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미옥 씨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17: 네. 네.
18: 근데 기본적으로는 남자들은 네. 사진 찍는 거 별로 귀찮아하고
17: 네.
18: 여성분들은 자기 이쁜 걸 더 찍고 싶어하는 아, 그쵸, 마음이 있잖아. 여기서 인스타
17: 인생샷 남기고 싶은
18: 그놈의 인생샷은 뭐 5분에 한 번씩 찍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사진 못 찍는다고 정말 혼났다니까요.
17: 네.
18: 근데 지금은 좀 잘 찍으니까 이제는 계속
17: 네.
18: 시켜.
17: 네.
18: 이거 한번 찍으면 됐잖아. 근데 또 네. 이거를 옆에서 찍어라, 뒤에서 찍어라, 배경을 저기로 찍자. 묵묵히 해주죠. 해주는데 결국엔 한 수백 장 나오잖아요. 그중에 자기 한두 개밖에 안 좋아해.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찍어준 사진이 뭐 카톡이나 어디 유튜브나 이런데 프로필로 올라왔다. 그럼 난 뿌듯해. 내가 찍는 게 정말 마음에 드나 보다. 근데 그것도 그럴 거 아니면
17: 아니 요즘 같은 때니 다행이지 옛날에 필름으로 했을 때는
18: 맞아요. 필름
17: 정말 필름 아까워.
18: 근데 약간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잖아요.
17: 그런 것도 있었죠.
18: 어떻게
17: 건질
18: 나올까?
17: 사진은 몇 장인데
18: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나올까 막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17: 맞아요,
18: 지금은
17: 맞아.
18: 지금 바로 나오니까
17: 아 그 사진소 문 다 닫았잖아.
18: 그렇죠. 요새 누가 찍겠어요, 그죠?
17: 그렇죠.
18: 그래서 뭐 합성도 하고 이러니까
17: 옛날에 우리 비디오 빌려보던 막
18: 그러니까 저도 비디오 빌려볼 때
17: 주말이면
18: 그냥 이만큼 빌려보잖아. 1불씩 내갖고
17: 20불에 그냥 이만큼 20불, 오면 맞아요. 막 그때 뭐였죠? 모래시계 같은 거 막 밤새워서 보던
18: 뭐 무슨 SBS 예능 노래도 맨날 보고 가요.
17: 아예
18: 기가요.
17: 감는 기계가 옆에
18: 맞아.
17: 따로 있었잖아.
18: 자동차 모양을 딱 들으면 휘 돌아가는 거 있죠.
17: 에.
18: 그때가 재밌었는데
17: 딱 이 금요일날 탁 빌려다 놓고
18: 맞아요. 그냥 주말 내내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빌려보고 그랬던 했는데
17: 그랬던
18: 때인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네요 진짜.
17: 네.
18: 네 좋습니다. 뭐 먹는 거는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7: 네.
18: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데이트라는 거는
17: 네.
18: 여행을 가고 데이트는 사랑보다는 성격을 알 수 있는
17: 서로 맞춰보는
18: 네. 왜냐하면 계획형이냐 즉흥형이냐 즉흥이냐 이것 따라 굉장히 또 호불호가 있거든요.
17: 서로 또 맞춰가는 서로 연습이야 또
18: 즉흥을 좋아하는 사람은 즉흥끼리 있어야 되는데
17: 다르다는 걸 알고
18: 그렇죠 인정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싶어 기록형이 있어요.
17: 아.
18: 어디 가면 사진 어디 가 찍고 몇월 어디가 찍고 계속 기록해. 어떤 분은 그냥 몸으로 느껴
17: 아 그런 거 있어
18: 체감. 야 사진 안 찍어?
17: 예를 들어서
18: 마음으로 찍었잖아.
17: 어디 공연 갔는데 네. 다들 그냥 찍기만
18: 맞아.
17: 바빠서
18: 그냥 녹화하고
17: 공연
18: 찍고.
17: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를 사실
18: 맞아요.
17: 찍어놓고는 보지도
18: 보지도 않아요.
17: 쓸모없어.
18: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우둔하지 않아요?
17: 근데 그 시간을 놓치는 거지 진짜.
18: 맞아. 그거 찍어놓고 보지도 않아 진짜.
17: 진짜 괜히 용량만 차지하지 쓸 일이 없더라고요.
18: 그리고 자녀분들 공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누가 미국 사람 코미디언이 그랬는데 다들 카메라를 막 찍고
17: 네.
18: 정작 아이가 그 앞에서 뭘 하는지 옆에서 뭐 하는지 보지 못한다. 자기에만 클로즈업 해놓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17: 네.
18: 그 공연에 애들이 준비한 것과 그 귀여움 그거를 아무도
17: 네.
18: 느끼지 못하더라. 마음이
17: 네.
18: 아프다 뭐 이런데 정말 맞아요. 공연 같은
17: 네.
18: 거 여행 가서도 뭐 찍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며
17: 말고.
18: 여행사 따라갔는데 네. 어디라고 말았으면 안 될게요. 옛날에 이게 여행을 정말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으니 자 버스 오른쪽을 제가 소리를 치면 다 같이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와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잠깐 뭐가 싹 보이던 사람들이 와 그래요.
17: 네.
18: 뭔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 다 내려서 오모가 사진 찍습니다. 저 뒤로 쭉고 타세요. 쫙 그렇게 몇 시간을 가니까 네. 결국 사진 찍으면 다 갔고 누가 보러 거기 가봤어 봤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형으로는 좋아. 사진 찍고 어디가 포인트마다 탁탁탁 찍어주니까.
17: 네.
18: 근데 나는 한 게 없어요. 차에서 내려서 사진 찍고 타고 내려서 사진 찍고 타고 이게 뭐야.
17: 그 단체 여행에는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18: 재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편하고 저는 좀 약간 특이했어요.
17: 아니 단체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요 매해마다 같이 여행 가는 그런 또 그룹도 있더만요.
18: 남자들이 네. 그거를 꿈을 꾸죠.
17: 네.
18: 야 근데... 우리 남자 둘이 셋이 가면 여자도 두세 오지 않겠냐. 아, 절대 그런 희망 갖지 마십시오.
17: 아니 거기 만나가지고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행은.
18: 그거를 기대를
17: 크루즈,
18: 해요.
17: 크루즈 혼자 가는 여자 있대요.
18: 그게 진짜 정말 그래서 로또를 사라.
17: 아니 그래서 네. 그렇게 싱글들이 온다고 해서 남자들 세 명이서 탔는데 네. 다 할머니들만 그러니까, 계셨다고.
18: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네, 네. 아, 절대 안 돼요. 그런 적은 있죠.
17: 어때, 뭐.
18: 가족끼리 오셨는데 그 중에 따님이 굉장히 출중한 미모를.
17: 네.
18: 그렇지만 눈앞에 어머니 아버님 다 계신데 뭘?
17: 아니 뭐 아니 할머니만 계셔도요. 네. 어른 공경하고 좋은 친구가 되면
18: 아, 아유 그럼요.
17: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이러고 혹시 나중에 뭐 알아요?
18: 야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요?
17: 그럼요.
18: 너무 인생 힘들다.
17: 아, 그렇지.
18: 너무 힘들다.
17: 아무튼 네. 이런저런 걸 떠나서 여행을 갔을 때는 네. 서로가 좀 맞춰가면서
18: 그렇죠. 즐기고 힐링도 하고 솔직히 그 저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웅다웅 싸우고 해서 그 네. 귀중한 시간을 여행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죠?
17: 네.
18: 아 주말에 여행 가고 싶은데.
17: 오 진짜. 아 내가 가진 장점 말고 상대방의 장점으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여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8: 뭐 희망사항인가요?
17: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18: 네, 희망사항이죠. 아, 어떻게 보면. 네. 변진섭이 부르네요.
17: 희망사항.
18: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감사합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고전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의 게스트 모십니다. K-힐링의 우리 케빈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이사님.
0: 네. 네. 지난주 네. 공개방송 일생에 딱 한 번의 세일. 그날 못 오신 분들 너무 아쉬워서.
1: 그러니까요. 그날 너무 짧은 시간에 기가 막힌 네. 세일이 있었거든요.
0: 우리도 막 마구 담느라고.
1: 저희도 끝나고 많이 샀죠.
0: 보니까 300, 둘이 네. 비슷하게 담았어요.
1: 네. 네. 그렇죠. 서로 경쟁하듯이. 네.
0: 네. 요즘 바쁘게 내 몸 챙기느라고 먹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초대박 세일이어가지고요. 이 세일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이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1: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셨죠.
0: 네.
1: 어떻게 뭐 이사님 오셨는데 한
14: 번 더 네, 똑같이 한번 예, 그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1: 네.
14: 오늘 똑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요?
1: 좋습니다.
0: 야. 예, 좋습니다.
14: 어차피 저희가 네. 이제는 이제 그 준비를 다 끝내고 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이사를 해서 원래 자리로 가야 되니까.
0: 그래서 네. 바로 팝업 스토어라고 그러죠. 그 네. 할인 매장 올림픽 갤러리아 분수대 앞에 있는
1: 2층 분수대 네. 바로 앞에
0: 할인 매장을 5월 말로 정리하면서 정말 세일을 하신다 그래요.
14: 네, 70%까지 세일하는 품목도 있고요. 또 무조건 60불 이상 구매하시면은 공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1: 네.
14: 특히 뭐 뇌 건강서부터 산삼 명품 보약까지 많이 세일을 해드리고 네. 거기다 또 5불짜리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네.
14: 예, 그것까지 다 알차게 세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올림픽 갤러리 2층 323-730-8880번 323-730-8880번이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일반적인 뭐 세일 할인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창고 폭탄 세일, 창고 털이 이런 거였잖아요. 지난번 저희 공개 방송할 때도 그것도 네. 우리 누님이 또 이럴 때는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러고 막
0: 이러면서
1: 어마어마하게 우리 저 이름도 기억나 우리 캔디 누님.
0: 그러니까 춤도 추겠다고 음악 달라고
1: 너무 신나하셨는데 근데 그날 저희가 봤을 때 제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그렇죠. 많았거든요. 뭐 한번 다른 소개 못하더라도 네. 제일 일단 유명한 것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
14: 네 요즘은 뭐 눈 건강서부터 많은 건강이 많은데 그래도 네. 눈이 많이 제일 먼저 느낌이 많이 오는가 봐요.
1: 그렇죠. 눈은
14: 그래서
1: 뭐
14: 눈에 좋은 있으니까.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1: 네.
14: 당연히 비전 브랜이라는 제품을 많이 이제 찾으시고
1: 네.
14: 눈이 침침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한테 좋으신데 원래 140불짜리를 그날도 저희가 50불에 해드렸는데
1: 그렇죠.
14: 똑같이 50불에 해드리는데 좋은 점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눈이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뇌에 굉장히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14: 뇌 건강 또 눈 건강을 한 알에 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네. 제품이 바로 비전 브레인인데요. 오늘 5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140불짜리 네. 비전 브레인을 오늘 50불에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저도 이거 샀잖아요.
1: 사줬죠.
0: 브레인이 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부럽습니다.
0: 이거 진짜 귀 쫑긋하실 만한 그런 제품 또 남성분들을 위한 것도 있네요.
1: 남자를 위한 것이죠.
0: 네.
14: 네, 유황 흑마늘인데요. 이거는 정말 꾸준히 드시면 제일 좋은 게 스테미너도 좋지만 위에 굉장히 좋습니다.
1: 오.
14: 예, 그래서 이렇게 드시다가 딱 스톱을 하시면 금방 티가 날 정도로
1: 네네.
14: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0: 네.
14: 이거 만드신 분이 정말 그 명인이라 그러죠. 2일째 요구만 하시는 분인데 경북 의성에서 뭐 만들었고요.
0: 네.
14: 정말 위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위가 안 좋거나 또 좀 기운이 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0: 네.
14: 오늘 두 박스에 또 10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두 박스 60포. 그렇죠?
0: 네.
1: 60포를 100불에 만나시는 유황 흑마늘
0: 네.
1: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갤러리아 2층 323-730-8880번입니다. 아, 지금 소개할 게 선물용으로 정말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지난 공개 방송 때 제가 구매했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고 기력 빠지고 독소가 빠져야 될 때 진짜 독소는 빼고 기력을 채워주는 보양 얘기 요거
0: 네.
1: 한번 얘기해 주세요.
14: 네. 유황 오리고라는 건데 예전에는 즙으로 이렇게 마시는데
1: 네.
14: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 드시기에요?
14: 네. 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무엿이라는 제품처럼
1: 네.
14: 그 엿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0: 네.
14: 여러 이렇게 쉽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음식에 이렇게 비벼서 드실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든 네. 제품인데 이 제품은 뭐 한국의 정말 유명한 그 건강 제품 그 소개하는 데는 많이 나와서
1: 네.
14: 정말 그 극하게 이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방영됐던
0: 네.
14: 그런 건데
0: 네.
14: 인산 선생이 바로 그 유황이라는
1: 네.
14: 그런 우리 그 맹독을 없애서 우리 몸에 정말 해독하고 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건데 저는 보약 종류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1: 그러시겠죠.
14: 예, 근데 유황오리만큼 정말 그 힘이 빠진 분들이나 또 수술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병마라 그러죠. 이렇게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신 분들이 기력이 하나도 없을 때 또 이렇게 몸에 독이 많아서 회복할 때는 반드시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 네. 가격은 정말 좋은 가격이죠. 원래 300불짜리를 네. 1kg짜리를 150불에 이렇게 드리는데 네. 일단 맛도 좋고 해독력 네. 그다음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특히 신장하고 간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것을 꼭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고 나서 네.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신장이라는 네. 그 장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1: 네. 네.
14: 예, 근데 이 유황오리는 정말 인사선생님 말대로 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제품이라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네. 오늘은 15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우리 훈이 씨 이거 드셔보셨어요? 네.
1: 아니요, 제가 먹으러 산 게 아니라 선물용이죠.
0: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1: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바로 드셨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쫙 드리니까 너무 감격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가격은 말씀 못 드렸어요.
0: 네.
1: 왜냐하면 150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0: 와.
1: 근데 제가 너무 귀한 걸 아시니까 정말 매일 드시더라고요. 꼬박꼬박. 지금요 잠도 잘 주무시고요.
0: 네.
1: 제가 나중에 길게 시간 되면 한번 하겠지만 정말 효과 많이 보고 계십니다.
0: 네, 이게 원래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비법으로 방송에서도 소개된 네. 그런 제품이라 부모님께 또 어르신들께 좋은 선물이
1: 최고의
0: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이어서 어머 이거는 제가 또 먹어본
1: 이거 저희 많이 샀잖아요. 네. 저희도 네.
0: 간 필요한 간의 최고인 리버케어가 요즘 핫하다는데, 그죠?
14: 네, 맞습니다. 리버케어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1: 네.
14: 그 정말 이 멕시칸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비싼 거는 잘 이렇게 네. 눈이 안 가는데 굉장히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나 봐요.
1: 그렇죠,
14: 그래서 이
1: 아무래도.
14: 간이 안 좋고 콜레스테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1: 네.
14: 요거를 권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딱 드셔 보시고
0: 네.
14: 눈이 확 트이니까. 네. 이거를 굉장히 그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여기에 리버케어라는 제품은 정말 간에 좋은 특이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액상하고 정제 타입인데
1: 네.
14: 여기에 실리마린이라든지 홍경천 그다음에 여기에 산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간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1: 네.
14: 특히 홍경천은 그 강력한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런 약재입니다. 해발 4000m에서
1: 네.
14: 영화에서도 영하 40도에 정말 생명력을 뿌리내리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간에 그렇게 좋아서 이 제품을 쓰는데요. 그냥 이거는 물 없이 그냥 알 두 알 약 먹고 그냥 그 자체로 엑스를 마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시면
1: 네.
14: 네. 그러시면 정말 네. 정말 눈이 한 시간 후에 정말 피곤함이 확 뛸 정도로 좋은 제품인데
0: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내 가장 저를 받아했던 게 눈 안쪽이었거든요. 주말에 공개 방송하고 제가 그걸 사서 지금 먹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눈이 바도가 안 되네요.
14: 정말 뭐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하시고
0: 네.
14: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0: 네.
14: 그 간에 그렇게 좋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최고고요.
0: 네.
14: 오늘 네 박스에 10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박스를 100불에.
1: 이건 정말 구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0: 케이힐링입니다. 네. 갤러리아 올림픽 갤러리아 안에 2층에 위치한 분수대 네. 앞에 케이힐링 가보세요.
1: 좋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아까 뭐 눈이 좋다는데 정말 듣기만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세일들이 많은데 또 케일링 가면 또 산삼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사님.
14: 네, 우리 산삼 제품들이 많죠.
1: 그렇죠.
14: 지리산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산삼이기 때문에 산삼 제품이 많은데 오늘 세일은 산삼 그대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파란 그 곽에 들어온 건데
1: 예.
14: 이거는 원액이 70%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액기스 이렇게 따서 드시는 원액으로 된 제품이 별로 없는데.
1: 네.
14: 그냥 달달하죠. 그거는 이제 그 원액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 그렇죠, 예.
14: 이 제품은 원액이 70% 있어갖고 달질 않아요. 굉장히 쌉싸하고 그냥 원액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당뇨에도 좋아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인데요. 오늘 250불짜리를 오늘 100불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명품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산삼 순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14: 그럼 지리산의 그 설산이라고 그러죠. 눈 온 그
1: 네.
14: 배경을 딱 봐도 그냥 정말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그런 그 안에 그 30병이 지리산에서 모든 그 산삼 제품을 모아서 정말 저온 추출을 해서 액기스를 뽑은 건데요.
1: 네.
14: 정말 진하고 드시면은 만족할 정도로 이 제품은 대통령상을 한 번 빼놓은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와. 그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집에서 끓여 드시는 거하고 한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네. 아시는 제품인데 오늘 25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산삼 순배. 와, 신받다네요.
1: 어, 정말 신받. 절하고 사야 돼요 이거는. 네. 네, 이런 가격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
0: 네.
1: 완전 퍼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0: 오, 야. 진짜 이 한 뿌리에 수천만 원에 팔리는 산삼과 같은 DNA와 또 사포닌을 매일 두세 뿌리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건강해지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요새 좀 또 일교차가 심하고 또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여성분들 특히나 남자도 그렇지만 까칠해진 피부 건조도 이거 걱정 많이 하거든요. 이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산삼 콜라겐이 또 이렇게 좋다면서요?
14: 네.
0: 산삼 콜라겐.
14: 두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꽉 찬 느낌. 예, 네, 그 드시게 되면 좀 행복하죠.
0: 네.
14: 네. 네. 여기에 그 주름 잡는 그 레티놀에다가 산삼. 그다음에 이 안에 뭐 석류에다 저분자 피쉬 콜라겐서부터 해갖고 정말 네. 좋은 건 다 들어있는데
0: 예.
14: 일단은 드시게 되면 근육하고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아서
0: 네.
14: 이거는 일석이조가 되는 건데
0: 네.
14: 저희가 오늘 두 박스 180불짜리를 100불에 드리고요.
0: 네.
14: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또 천연 원석 팔찌까지 또 드리도록
0: 네.
14: 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네, 바로 올림픽 갤러리아 2층에 위치한 K힐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자, 저는 뭐 바르는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네. 드시고 바르고 네.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0: 네.
1: 다 좋아. 바르기도 좋고 혈당 뭐 케어, 피부 케어 다 좋아. 근데 머리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0: 머리는...
1: 이거 뭐 이사님이야 숱이 워낙 많으시니까 걱정 안 네. 하시겠지만
0: 아니 원래 그렇게 저... 그러지 않으셨는데 네. 이거 드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여기가 자꾸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이사님.
14: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는
1: 그렇죠. 예.
14: 평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급하셔가지고
0: 네.
14: 한 달 먹고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막 집어던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1: 네. 그런 너무했다.
14: 이게, 네. 이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1: 네.
14: 이게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제 머리가 막 빠지잖아요.
1: 네.
0: 네.
14: 그러면 이제 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1: 아, 그럼요.
14: 그래서 저희 이 맥주 효모 비오틴이라는 제품은 6개월 치로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권해 드려요. 그래야
0: 네.
14: 이제 그 리듬을 타고
1: 네네.
14: 빠지는 것도 멈추고 또 이렇게 낫기도 하고.
1: 네.
14: 정말 뭐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 코스코에 가시면 바르는 약이 있어요.
0: 네.
14: 그거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거는 거의 99% 납니다. 잔머리가. 근데
0: 네.
14: 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럴 때 이제 이 맥주 효모 비오틴하고 같이 드시잖아요.
1: 네.
14: 그러면 이거를 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1: 아, 힘이 있는 모발을
14: 예,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나도
0: 네.
14: 예,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그런 제품인데
1: 야.
14: 오늘 2+1 6개월짜리를 오늘 저희가 2+1으로 드리고요.
1: 네.
14: 여기에는 또 80불 상당의 산삼 한 박스까지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우리 케빈 조 이사님께서 이 머리에 그
1: 지심이시죠?
0: 네.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의 머리를 보고 내가 요즘 머리가 빠져서 고민이신 분은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으시면 네. 잘 알려주실 거예요.
14: 아, 저 진짜 잘 네. 자신 있습니다.
0: 정말요. 네, 전화번호
1: 네 323 제가 드릴까요?
0: 네, 네. 730
1: 네 8880번 323 730에 8880번입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네. 앞에 지금 팝업 할인 매장 꼭 네. 놓치지 마세요.
0: 아, 진짜 머리숱까지 이제 그러고.
1: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오불의 행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사님.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4: 네, 뭐 저희 명이나물도 유명하고 일단은 주겸 치약, 그 아로마 비누, 그다음에 네. 다른 설명하지 못하지만 뭐 자리돌 캔디라든지
1: 캔디를,
14: 이렇게
1: 네네네.
14: 건강에 좋은 게 이렇게 쭉 있어야 한번 와서 보시고 하시면은 5불짜리도 많이들 좋아들 하시죠.
1: 네.
0: 네. 바로 OTC 카드 EBT로도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즘 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많이 계세요.
14: 네. 네.
1: 뭐 남 얘기 처럼 하세요?
0: 당당당당
1: 본인 말씀을 남 얘기처럼 하시네.
0: 네. 누구나
1: 해요.
0: 거예요.
1: 누구나 해요. 다 저도 해요.
0: 보더라인이 하면 깜짝 놀래 지금. 네.
14: 네, 보더라인 가면은 네. 당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리인데
0: 네.
14: 아까 우리 그 머리 얘기할 때처럼
1: 네.
14: 이 당이라는 그 이 당뇨는 약이 없어요. 사실 당뇨 약이라는 게 없고요.
0: 네.
14: 당뇨 조절제라고 얘기라는 게 맞습니다. 그냥 평생을 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0: 네.
14: 근데 이제 보더라인이나 이렇게 밥을 드시고 나서 하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갑자실이 피곤하고 네. 막 졸리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이렇게 급격히 올라올 때 당뇨의 문제는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혈관이 다쳐가지고 그때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나오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미리 막아주면 좋은데 저희는 답이 좀 간단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함양 여주환을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1: 예, 예.
14: 드시면 이렇게 드시고 나서 이렇게 바로 혈당 체크해 보시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박스에 그러니까 10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0: 어, 세 통에 100불.
14: 예, 예.
0: 저도 샀잖아요. 당다라당당 당다라다당. 케일링이 오미자청 빠질 수 없죠.
1: 이건 또 제가 네. 샀잖아요.
0: 저도 샀잖아요. 다 샀어 우리. 어,
1: 선물도 주고 저도 먹고.
14: 예, 이건 너무 네. 좋아서 그냥 너무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원가 이하 10불인데 네. 정말 10불 하시면은 보통 뭐 한 12케이스 막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 그냥 1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요리하실 때 또 그냥 물에 타 드셔도 좋고 네네네. 칵테일 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1: 그냥 저는 이 생수 물 있잖아요. 여기다가
0: 네.
1: 여기다가 그냥 오미자를 이렇게 딱 타서 먹으면 그냥 그 자체가 네. 너무 맛있어요.
0: 어, 네. 오미자청이 10불에,
1: 1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0: 우리 아이 키 성장 돕는 아이 키노피가 있죠?
14: 네, 있습니다. 인기 제품인데 요거 그 어르신들도 드시면은 노화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 또 제품이기도 해서
1: 네.
14: 많으신데 오늘 두 박스가 오늘 100불에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은 정말 맛도 좋고 어린아이들한테 먹으면 키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게 굉장히 부산한 아이들,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1: 네.
14: 너무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든 제품이라 강력히 네. 추천드리는데 일단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요. 오늘 100불에 두 박스를 준비를 했으니까 또 그러신 손자분들이 계시면 아니면 손녀분들이 계시면 네. 이 제품을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5월달에 선물용으로도 네.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고
1: 그렇죠.
0: 레몬관리까지 할 수 있어요.
1: 좋습니다. 우리 K힐링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갤러리 2층 분수대 앞에 할인 매장 놓치지 마시고요. 323-730-8880번 323-730-8880번입니다.
0: 네, 우리 케빈 이사님 마무리 한번 정리를 쫙 해주실까요?
14: 네, 오늘은 산삼 소구라라는 그 제품을 그 2 플러스 1 하시는 분들한테 100불이
1: 예.
14: 넘어가면 다 드릴 거고요. 거기다 또 천원 원석 팔찌를 또 준비를 했고요. 5불에 드리는 거는 프로폴리스 비누, CBD 드링크, 그다음에 주겸치약 덴탈 주겸, 그다음에 각종 건강차가 되고요. 비전 브레인은 오늘 50불에 준비를 했고요. 흑마늘왕 요거는 100불에 두 박스, 그다음에 리버케어는 100불에 네 박스, 유황오리고는 오늘 300불짜리를 1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산삼순백은 정말 큰 할인을 해서 250불에 준비를 했고요. 원액이 70% 들어간 산삼 그대로 제품은 오늘 100불에 드리고 레티놀 콜라겐은 100불에 두 박스, 여주환은 오늘 100불에 세 박스를 준비했고요. 아이키노피는 100불에 두 박스, 오미자청은 오늘 30불짜리를 10불에 준비를 했습니다.
1: 여러분 정말 다시는 못 올
0: 네.
1: 원래는 지난주에 끝나는 거를 저희가 네. 어렵게 어렵게 이번 주말
0: 연장했습니다.
1: 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0: 기회 잃지 마시고 가셔서 네.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분수대 네. 앞에 K힐링
1: 네.
0: 매장이 할인 매장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좋은 선물을 한번 장만을 해서 주위에 마음을 전해보세요.
1: 좋습니다. 네. 전화번호 323-730-8880번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케일링의 우리 케빈조 이사님이셨습니다. 끝 인사 주실까요?
14: 네, 꼭 주말 잘 보내시고
1: 네.
14: 저희 매장에 오시면 좋은 게 많으시니까 한번 와서 꼭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애추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 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0: 네.
2: 1등 회사 사모건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5: 유지승의 모닝 뉴스.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5: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5: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5: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9: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0: 이제 걱정 그만.
11: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2: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3: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4: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1: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5: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6: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됩니다.

0: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우리 모두 장수하고 싶잖아요.
3: 그럼요.
2: 근데 돈 안 드는 장수 습관 있대요.
3: 네 가지나 있다면서요?
2: 네, 첫째,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자. 이 혈관 순환을 돕고 독소를 빼주는 최고의 보약이 따뜻한 물.
3: 좋습니다. 두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온몸을 따뜻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2: 네, 셋째, 충분히 자고 야식을 멀리해라.
3: 어렵다.
2: 이거 훈이씨.
3: 네, 어렵다.
2: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는데.
3: 밤을 새야겠네.
2: 그냥 주말에는 그냥 먹을까?
3: 밤샐까? 네. 위장을 그리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2: 네.
3: 마지막 네 번째, 소변을 열 때면 절대 여러분 참지 마세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참으시면 네.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소변 참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3: 정말 안 좋대요.
2: 옛날에 뭐 소변은 참으면 좋지만 뭐는 참으면 약이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요.
3: 아유, 말도 안 돼.
2: 네, 뭐든지 참지 네. 마시고
3: 그럼요.
2: 잘 배설을 하시는
3: 잘 먹고 잘 나가면 돼요.
2: 잘 나가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3: 아, 고생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3: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네, 탱자 음역이었습니다.
3: 네, 탱자 음역이었습니다.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4: 세 번째 참가자.
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 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vo.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0: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8: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8: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6: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7: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18: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9: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1: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2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 LA 콘도 시장이 20년 만에 최악의 거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LA 카운티에서 판매된 콘도는 1,976채에 그쳤습니다. 이는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저조한 연초 실적으로 5년 전 고점과 비교하면 4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LA 카운티 콘도 중간 가격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4.5%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 중간 가격 하락률이 1.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콘도 시장의 냉각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경기 불안에 더해 치솟는 주택소유자협회 비용이 수요를 누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LA 콘도 시장은 40년에서 50년 된 노후단지가 많아 대규모 보수 비용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높은 토지비와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업체들이 콘도 건설 대신 임대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콘도 시장의 냉각이 LA 주택시장이 더 이상 가격 상승만으로 버틸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이끌어온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마이클 뱅크스 국경순찰대 대장이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뱅크스 대장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순찰대를 지휘하며 불법 체류자 단속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3월 사실상 경질 형태로 물러났습니다. 1월 미네소타주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논란 속에 지휘했던 그레고리 보비노도 3월 말 은퇴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직무대행 토드 라이언스도 이달 말 사직할 예정입니다. 강경 이민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짧은 기간 연쇄적으로 떠나면서 행정부 내부의 갈등이나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가 관할 지역 내 강도 범죄가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첼 로드리게스 올림픽 경찰서장은 14일 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건수로는 약 20건에서 25건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목걸이나 지갑을 순식간에 잡아채 달아나는 날치기 범죄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범죄자들이 고가 물품이 눈에 띄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귀금속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행동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령층을 겨냥한 전화사기와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수사책임자인 지미쿠 루테넌트는 LA 경찰국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 루테넌트는 피해 발생 시 수치심 때문에 숨기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 범죄의 경우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이 여러 계좌나 해외로 이동해 수사가 어려워지고 회수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주한 미국 대사 후보 미셸 박스틸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박스틸 후보자와 함께 주노르웨 이 대사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 주재대사는 상원 외교위 청문회를 거쳐 위원회 표결과 상원 전체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박스틸 후보자는 이르면 6월 중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바이든 정부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떠난 뒤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박스틸 후보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1975년 미국에 이민 온 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위원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지냈습니다. 연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재선 도전에서 600여 표차로 낙선했습니다. 한국계가 주한 미국 대사를 맡는 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13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시 주석은 협력을 중심으로 하되 경쟁은 절제되고 이견은 통제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들이며 협력을 통해 양국과 세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해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톤탄 공원을 산책하고 국빈 만찬을 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 가시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준비한 특별 메뉴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즐기는 햄버거와 잘 익힌 스테이크 같은 미국식 가정식 취향을 고려해 바삭한 소갈비와 오리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랍스터를 곁들인 토마토 수프와 겨자 소스에 천이 익힌 연어, 그리고 디저트로 티라미수와 과일 아이스크림이 제공됐습니다. 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때도 중국은 스테이크와 케첩을 재해석한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소고기 스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중요한 공식 행사에서 음식의 상징성을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다양한 메뉴로 외교적 유연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금주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건배주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신 술은 중국 허베이산 장성 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식 외교는 국가 간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공격한 비행체의 잔해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15일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잔해를 항공편으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잔해는 외교행랑 형태로 아부다비발 인천행 민항기에 실려 운송됐으며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남우호가 미상 비행체 이발의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선체 하단에서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잔해를 분해하고 물리적 화학적 검사를 통해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기종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도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 다른 주체의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과 중국이 36개 이상의 항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무역 협상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이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지난번에 36개 정도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무역 적자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중국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9: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8: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오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9: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8: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9: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4: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5: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진짜 속내를 알 수 없다며 미국이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같은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을 우선시하는 이번 접근법이 과거와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입장을 쏟아낸 시점은 미중 정상회담 기간으로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중국을 향해서는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 해결을 위해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7: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이우환 화 100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가액에 해당하는 5,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가 기업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인사와 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청탁을 받으며 고가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을 받은 것은 국가 권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청탁은 없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희건설 회장과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이 넘는 귀금속과 명품 미술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은 매년 5에서 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는 충치와 비만, 당뇨병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인공 감미료를 넣은 제로 콜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살 이상 성인을 평균 9년 넘게 추적한 결과 제로 콜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은 허리둘레가 평균 0.8cm 늘었지만 매일 마시는 사람은 3cm 이상 늘었습니다. 유럽 연구에서는 제로 콜라를 하루 두 잔 이상 마신 경우 심장병 사망 위험이 52%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로콜라가 단맛은 있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아 뇌가 더 먹으라고 자극하고 장내 미생물과 당대사를 변화시켜 오히려 살이 찌는 방향으로 몸을 바꾼다고 설명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생수나 우유가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탄산음료에 이미 중독된 경우라면 제로콜라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인공 감미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의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체 하단에서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컨테이너선 HMM 남호호가 미상 비행체 이 발의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비행체의 잔해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5일 외교행량 형태로 아부다비발 민항기에 실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돼 물리적 화학적 검사를 포함한 정밀 감식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기종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 여부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국방부 기술분석팀은 두바이로 예인된 HMM 남호호에 대한 현장 정밀 감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UCLA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반아시안 폭력의 뿌리를 파헤치는 온라인 심포지엄을 이번 주 월요일 개최합니다. 행사 제목은 새병에 담은 묵은 포도주 팬데믹 위기와 지속되는 반아시안 폭력의 구조입니다. UCLA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 심포지엄 시리즈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 기간 급증한 아시안 혐오를 단순 사건이 아닌 구조적 인종주의 연장선에서 분석합니다. 중국계 식당과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기간 겪은 차별과 경제적 피해 사례가 집중 조명됩니다. 발표자로는 캘스테이트 프레즈노의 제니반 교수와 제임스 그레이스리 보그스 재단의 스콧 쿠라시게 그리고 UCLA 박계영 교수가 참여합니다. 심포지엄은 18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부시간 기준으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사전 등록은 UCLA 줌 등록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인종 형성과 지정학적 구조가 오늘날 반아시안 폭력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학계의 분석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노스할리우드 고교 10학년 바이올리니스트 도미닉 안군이 세계적 권위의 챔버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군이 속한 엘파카 쿼텟은 인디애나주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피쇼프 내셔널 체임버 뮤직 컴피티션 주니어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피쇼프 체임버 음악 콩쿠르는 미국과 세계 각국의 전문 챔버 앙상블이 참가하는 대회로 주니어 부문 우승은 차세대 음악가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엘파카 쿼텟은 LA의 명문 음악 교육기관인 콜번 아카데미 학생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도미닉 안구는 세계적인 현악 교육 프로그램인 매도우 마운트 스쿨 오브 뮤직에서 스탈링 장학생으로 선발돼 2025년과 2026년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애는 LAKMA 장학생으로 선정됐으며 뮤즈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8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안구는 LA 공교육 음악 프로그램을 다룬 아카데미상 수상 다큐멘터리 마지막 수리점에도 출연했습니다. 지난 5년간 러브 인 뮤직과 엔게디 앙상블 등과 함께 음악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미국과 중국 사이의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이 지난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내수 중심이고 중국은 과소소비가 만성화해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정답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대중수출액도 26%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수입품의 빈자리는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국 상품들이 메웠습니다. 니케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국 수입 품목만 9천 개를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이 급감한 상위 100개 품목의 80%가 베트남산 또는 인도산이었습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헌터 클라크 경제정책 고문은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표면적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유지됐다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가던 물량이 동남아 등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재편됐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상품 무역적자는 1조 2,3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중국은 매달 1개조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는 미국이 과소비라면 중국은 과소소비라며 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으로도 미중 간 무역 불균형 확대가 멈추지 않는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1: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늘 새벽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계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계천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행사 모두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정 후보는 지역 상품권 발행 등 공약을 앞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섰고 오 후보는 연일 보수 결집을 띄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당선 즉시 조기 추경을 집행해 2조 5천억 원가량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고 골목 상권 매출을 살리는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입니다.
4: 폭행 논란 수습으로 진땀을 빼는 상황 속에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건데 다만 현장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6: 마타도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입니다.
4: 정 후보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 현장을 찾아 오세훈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승의 날, 마음속 스승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7: 청계천 아름답게 만든 또 사람이 여기 있어요.
8: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주었던 그런 인사이트는 상전 벽회와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4: 전날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MB까지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결집에 주력하는 건데 상대 정원호 후보를 향해 토론하자 거듭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언행 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4: 오후엔 강남 3구를 잇따라 방문해 부동산 이슈로 텃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 후보 폭행 사건 관련 성평등 가족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9: 지하에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십니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답을 못하십니까?
4: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은 야당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10: 명백한 허위사실을 앞세워 성평등위원회 상임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1: 우세평가를 받는 정원호 후보가 남탓하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며 논란 차단에 집중한 사이 오세훈 후보는 노련하게 역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고 분석하는데 누구 전략이 통할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눈은 밝게
16: 얼굴은 아름답게
15: 불란서 안경 검안과.
16: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5: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2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5: 정말? 어떤 건데?
21: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2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2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2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남극 타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 내 감시 대상자가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가운데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를 합쳐 10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네덜란드 선적 MV 혼디우스호입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타액을 통해 전파되며 폐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발열과 근육통이지만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승선자 명단을 확보해 접촉자 추적을 진행 중입니다. 크루즈 여행 후 2주에서 6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해당 선박의 운항 경로와 기항지 방문 이력을 토대로 추가 감염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자선 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상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지난 1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오크 쿼리 골프클럽에서 개최한 자선 골프대회에서 참가자 제이정씨가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대회 팜플렛의 12번 홀이 2만 달러 상당의 홀인원 상금 대상 홀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시상식에서 상금 지급을 언급하지 않았고 나중에 인쇄 오류였으며 실제 상금 적용 홀은 16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라운딩한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 운영 방식과 사후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를 대표해 후원했고 개인적으로도 기부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도산기념사업회 곽도원 회장은 홀인원 보험 계약이 16번 홀 기준으로 가입돼 있었고 대회 전과 당일 아침 현장에서 이를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12번 홀 표기는 디자이너의 단순 인쇄 실수였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인신매를 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한인을 포함한 6명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수사에서 피해자 5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들은 업소에 감금된 채 강제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빌 경찰은 수개월간 잠복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업소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마사지 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인신매 거점이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범죄로 보고 추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6명은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40대 물리치료사가 1,1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12일 이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금전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의 대상은 미국 전국 철도여객 공사인 엠트랙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면 무자격자가 정식 치료사인 것처럼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로 분류됩니다. 연방당국은 엠트랙의 직원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주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는 개인이 관여한 의료사기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물리치료사는 앞으로 법원의 양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4: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25: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4: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25: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0: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25: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2: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예상보다 훨씬 큰 예산 적자에 직면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대규모 긴축안을 예고했습니다. 주 재정분석국은 다음 회계연도 적자가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주 정부가 확대해온 교육과 복지 그리고 노숙인 지원 사업이 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그리고 팬데믹 시기 일회성 지출의 후유증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재정 건전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디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저소득층과 이민자 지원 예산이 삭감될 경우 피해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주이지만 세수가 주식시장과 고소득층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6월 중 주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대형 보험사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주택보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주요 보험사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 내륙과 산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과 재건비용 상승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주 보험국은 과도한 요율 인상과 철수를 막기 위해 규정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주 정부가 공영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산불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기후 적응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성인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메디칼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앞두고 재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이 정책이 공중보건을 개선하고 응급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주 예산이 적자 상황인데 수십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며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숙인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같은 다른 복지 분야와의 우선순위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연방 지원을 확보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가 이민자 친화주로서 어떤 책임을 감수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캘메터스 보도입니다.
2: 로스앤젤레스 지하철과 버스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중교통 치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승객을 상대로 한 칼부림과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일본 노선에서는 승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는 경비 인력과 쉐리프 순찰을 늘리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정신건강 지원과 약물 중독 치료, 그리고 노숙 문제 해소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다음 회기 예산안에서 대중교통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A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정청래 국회의원이 오늘 제주를 방문해 장동혁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새벽 제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장동혁을 전략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정치적 역할과 가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번 발언으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별도의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제주도에 총출동해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1박 2일 울릉도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제주도 섬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우도 농장에서 땅콩 씨앗을 심으며 섬 생활 애환을 듣고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6: 119 차가 출동을 하면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7: 체험하고 땀 흘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5: 후근했던 표정의 민생 행보 때와 달리 국민의힘을 향해선 매섭게 쓴소리했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엉뚱하게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했다면서 정책과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오무 선대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8: 야당부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정신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5: 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0: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쓸수 있는 유세 노래 4종을 공개하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15대 1 압승을 기대했던 선거 초반과 달리 곳곳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두고 민주당 고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오늘 새벽 울산에서 여권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권 지자들은 울산 도심에 모여 결집을 과시하며 새 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평택을 선거구와 부산 북합 선거구는 여야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계속되며 판세가 좀처럼 갈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막판 표심 향방이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등 격전지에서도 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은 각개전투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상욱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물러난 이튿날, 민주당과 진보당은 단일화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21일 전에 후보 한 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4: 단순히 당과 당과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5: 반드시 승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우리는 사명과 과제를 부여받았다.
3: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17일까지 합쳐야만 사퇴 표기가 가능한 만큼 속도도 중요한데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 간 보수연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삼선 시장을 지낸 박 후보는 YTN에 당이 이유도 알 수 없는 컷오프에 이어 자신의 사퇴까지 기정사실화한다면서 단일화는 희망 고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서도 범여권 단일화 요구가 크지만 점입가경, 내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 대표가 국민에게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고 친노 친문 핵심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동지 조국을 지지한다며 오히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단일화 움직임도 계획도 없다면서 거듭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6: 다른 당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그 유효한 기준이자
3: 보수 진영 화두는 부산 북구갑 단일화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단호합니다.
7: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정치 공학적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장동혁 대표는 표 계산만 하는 단일화는 보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이라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단일화는 한석을 확보할 필살기인 동시에 과정과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정청 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권 행보에도 결정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이란이 오늘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는 오늘 새벽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며 협상 조사권에 대한 양보를 거부했습니다. 이란 측은 핵 프로그램 축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성명을 통해 재천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0: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9: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0: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1: معتقد باشیم که به باعث این پاشتانی اقدامات اعتماد رو انجام بده، بعد اون وقت وارد فاز بعدی، وارد گام بعدی مذاکره رو بقیه موارد.
0: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회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4: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5: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4: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5: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8: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9: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8: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9: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8: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9: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0: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1: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2: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0: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0: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3: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3: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4: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16: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열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7: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9: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직장인 점심은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해결해드립니다.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가장의 달,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장에서 이 쉼표나 느낌표가 되어주었던 스승님은 누구일까요? 작가 윌리엄 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하며, 우수한 스승은 스스로 보여준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펴주었던 그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 따뜻한 안부 한마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사랑하는 스승님, 기억에 남는 스승님 계시다면요, 뭐 카톡으로라도 메시지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네, 위스키 온 더 록. 예, 김현지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드라마의 한 장면들, 예, 명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스 송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스승의 날 모든 선생님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스승님이 생각나요 라고 댓글 주셨네요. 소피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스승님 화면은요, 고등학교 때 방송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 방송반에 좀 들어가 보면 어떻겠니 이러면서 저에게 권해주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문득문득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이면 항상 떠오르는 얼굴, 예, 우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하면서 제가 꿈을 키웠고 또 방송계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자,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스승 앤 설리번이, 예, 설리번 선생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 생에 위대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말을 해서 참, 예, 헬렌 켈러도 유명하지만 그를 가르친, 예,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이, 아, 유명하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통과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힘으로 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손길 덕분에 무사히 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때의 그 방황하는 시절, 방황했던 시절에 스승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정말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고마운 손길을 기억하는 스승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금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51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2: 우메캔
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 감사한다면
2: 사랑한다면
1: 역시 우메캔.
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3: 888-941-3311 우메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 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6: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5: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 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 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6: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0: 철근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띈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반짝반짝, 블링블링, 샤이니한 보석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더스데이가 지났다고 해서 선물의 설렘이 끝난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이 진짜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석 쇼핑의 명가입니다. 고베 주얼 그룹의 이 마리아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뉴욕에 계세요. 뉴욕에 사시는 이 마리아 매니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흐카의 주얼리에 오 마리아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이번 네네 반갑습니다. 네.
0: 네네네네.
1: 네.
0: 요번에 굉장히 핫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1: 네네. 이번
0: 네네네.
1: 마더스데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0: 네.
1: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가격과 더 특별한 샵 구성으로 애프터 마더스데이 대박 세일을 준비했어요.
0: 와, 애프터 마더스 데이 세일이라는 이름부터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마더스데이 직후에 진행되는 보너스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제품을 최대 30%에서 80%까지 할인되고요. 고베 주얼 그룹의 대표 인기 상품들을
0: 네.
1: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와,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최대
1: 네.
0: 80%라면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거든요. 이번 행사 어디서 열리나요?
1: 네, LA 한인타운,
0: 네.
1: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0: 네.
1: 특별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0: 우와.
1: 에치마트 바로 앞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0: 네네네네. 오,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 네,
0: 곳이거든요.
1: 유명한 곳이죠.
0: 그쵸, 그쵸. 네, 행사 날짜와
1: 네.
0: 운영 시간, 그리고 공개 방송도 하시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예, 공개 방송 소식도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 저희가 5월 21일부터
0: 네네.
1: 25일까지 단 5일간 진행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별히
0: 네.
1: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0: 네네네.
1: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요.
0: 네.
1: 좋은 상품과 특별한 행사 분위기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네네. 고맙습니다. 21일이면 부부의 날이거든요. 둘이 하나
1: 네네,
0: 된다
1: 맞습니다.
0: 해서 부부의 날인데, 와, 이 부부의 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1: 네네,
0: 자,
1: 맞습니다.
0: 이번 광고를 보니까요, 이랩 다이아몬드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요즘 대세라고 하던데,
1: 네, 요즘
0: 어떤가요,
1: 대세죠.
0: 매니저님?
1: 네,
0: 예.
1: 요즘은 단순히 비싼 복사보다 실용성과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 계시면서
0: 네네.
1: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0: 아.
1: 특히 환경적인 부분이나
0: 네.
1: 생산 과정의 투명성 같은
0: 네.
1: 현대적인 소비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시면서 랩 다이아몬드를 하나의 스마트 럭셔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졌고요. 예전에는 랩 다이아를 단순한 대용석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0: 네.
1: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프리미엄 주얼리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0: 그쵸, 랩 다이아몬드. 아,
1: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0: 예.
1: 랩 다이아몬드와 모이스처라이저 제품들이 최대 저희가 30%에서 50% 특별 세일에 포함됩니다.
0: 와, 굉장히 세일을
1: 네.
0: 많이 해주시네요.
1: 네.
0: 사실 이 고베 주얼리그룹 블링블링의 반짝이는 보석들,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큰 화제인데요. 많은
1: 네.
0: 분들이 가서 또 구매도 하시고 또 소개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1: 네, 엄청
0: 네.
1: 바쁩니다.
0: 네, 그쵸, 그쵸. 자, 고베
1: 네.
0: 주얼 그룹 하면 또뭐 진주도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1: 네.
0: 이 고베 주얼 그룹 하면 한국 세공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1: 저희가
0: 네.
1: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뭐 OEM으로 이렇게 만들
0: 네.
1: 수가 없어서 저희 회사의 고베 그룹 모든 보석은 경남 저희 세공소에서 직접 저희가
0: 네.
1: 디자인하고 제작을 진행하여서 와. 품질 관리가 철저하고요.
0: 네. 네.
1: 그래서 한국 특유의 섬세하고 정교한 채공으로
0: 네.
1: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강점입니다.
0: 아, 그래서 디자인도 저희는, 굉장히 예쁘군요. 아.
1: 또 저희는 단순히 비싼 보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고객님이 실제로 착용했을 때
0: 네.
1: 더 밝아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고
0: 네.
1: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한국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렌드도 그렇고 뭐든지 앞서가잖아요. 디자인도
1: 맞습니다.
0: 그렇고 우아하고 네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1: 네.
0: 정말 세팅되어 있는 걸 보면
1: 뭐 예.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0: 예. 정말 사고 싶어요. 사고 싶고 진짜 여성들의 여심을 확 사로잡는다고나 할까요? 뭔가 액세서리 이런 보석 하나, 진주 목걸이 하나 딱 하고 이렇게 어디 나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뭔가 더 우아하고 더 세련되게 보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1: 네.
0: 자, 고베 주얼 그룹 정말 이 진주 목걸이, 뭐 진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번 진주 컬렉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아요. 예. 네, 이번 행사에서는
0: 네네.
1: 타이티산 흑진주와 멀티컬러 남한 진주, 그리고
0: 네.
1: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0: 네.
1: 한 줄, 두 줄, 세 줄 비드 목걸이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0: 네.
1: 진주의 우아함과 품격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0: 그렇죠. 매니저님, 이 진주 목걸이나 진주 이 반지도 그렇고요. 귀걸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정장에 어울린다. 이 말은 뭐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청바지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해도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0: 그죠.
1: 요즘은 드라마를 봐도
0: 예.
1: 진주 목걸이 안 착용한 드라마 뭐 주인공이 없잖아요.
0: 맞아요. 그 뭐 패션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뭐 그냥
1: 패션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0: 그죠. 네. 그냥 무심하게 하나 탁 했는데 그게 좀 센스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좀 분위기
1: 네.
0: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1: 네네. 그리고 얼굴도 밝혀져서 흔하게 보여요. 진주 목걸이를 하시면.
0: 아, 그렇군요.
1: 뭐 다른 어떠한 그 뭐 피부 편보다도
0: 네.
1: 더 흔해 보이고 더 네. 돋보여요.
0: 아, 네네네. 맞습니다. 혹시 이 젊은 고객분들이나 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찾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도 있을까요?
1: 아, 네.
0: 예.
1: 우리 그 아미분들, BTS 아미분들.
0: 네네네네.
1: 네. 이번에 특별히
0: 네.
1: 그 스톤헨지 제작의
0: 네.
1: BTS 정품 목걸이 컬렉션도
0: BTS요?
1: 그냥 준비되어 있어요.
0: 네. 네. 와.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가격은 예전에 저희가 BTS 공식
0: 네.
1: 주얼리 업체였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첫 출시 가격으로 그대로 159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와, 대박입니다.
1: 마지막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방문해 주세요.
0: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예,
1: 네네.
0: 팬들,
1: 네네.
0: 아미분들, BTS 스톤헨지 제작 그 정품 목걸이, BTS 정품 목걸이
1: 네.
0: 컬렉션이 지금 한정수량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와, 사람들
1: 네네.
0: 엄청 몰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네.
0: 아니, 가격이, 예,
1: 네.
0: 가격이 왜 이렇게 좋아요?
1: 가셔야 됩니다.
0: 어머나. 아니, 여기 LA에도 이 아미 팬들 굉장히
1: 네.
0: 많잖아요, BTS 팬들.
1: 네.
0: 와, 너무 멋지네요, 정말. 159불에
1: 네.
0: 판매하신다고요?
1: 네.
0: 예, 가격도
1: 맞습니다.
0: 너무 좋고.
1: 159불에 판매드립니다.
0: 와, 네. 와, 와, 와. 예, 감사합니다. 자,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 눈물의 88 코너인데요.
0: 아, 눈물의 88 코너.
1: 네. 88을
0: 네.
1: 특가 보물 속에
0: 네.
1: 보물을
0: 예.
1: 던져보시면 아마 득템의 기회가 되실 겁니다.
0: 우와.
1: 이 제품이 88불의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히 고객님들께 우리가
0: 네. 네.
1: 감사의 선물로
0: 아하.
1: 또 감사의 선물 하시라고
0: 네.
1: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제품들입니다.
0: 우와, 88 특가 보물 속에
1: 네.
0: 와, 정말 이 보물을 건질 수 있는 저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자, 88달러
1: 네, 네,
0: 88불에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1: 네.
0: 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성원해 주신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코너를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00골도 안 되는
1: 네.
0: 가격에 보석을 가져갈 수
1: 네.
0: 있겠습니다. 자,
1: 네.
0: 뭐 애프터 마더스 데이 예, 부모님 효도 선물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선물도 좀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고베 네. 주얼리 그룹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템들도 있을까요?
1: 네, 많아요. 이번에 네. 특별히 네. 저희가 24K 순도금 네. 마그네틱 건강 팔찌와 건강 목걸이 컬렉션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네. 일어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0: 아, 뉴욕에서는 굉장히
1: 핫하고요. LA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LA에도 이게 고스란히 LA에도 뉴욕에서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당연하죠. 네. 더 많습니다.
0: 더 많죠. 예, 가보면 아주 그냥 눈이 부셔요.
1: 네, 많습니다. 예,
0: 브로치도 네.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네. 귀걸이도 그렇고 네.
1: 가격도 아주 네. 네. 199불부터 네. 399불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1: 건강과 품격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아주 선물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건강과 품격 네. 두 마리 네.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보석들이 되겠습니다.
1: 사실.
0: 네. 아, 그렇습니까?
1: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네. 이제 워킹을 정말 잘해서 네. 저도 팔이 굉장히 아팠는데 네. 지금 완전히 팔 아픔이 없어졌어요.
0: 효과가 있군요. 이제, 효과가
1: 네.
0: 좋군요.
1: 이제 세일이 아닙니다. 아. 실제 체험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99달러에서
1: 네.
0: 399달러
1: 99불까지 있습니다. 네.
0: 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일 폭이 크면 제품 종류가 적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행사 저희는 최소 거의 2,000여 점의 제품을 준비하고 행사장을 최대한 꽉 채우고 있는데요. 아쿠아 진주, 멀티컬러 남양 진주, 타이시산 흑 진주, 랩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칼라스톤, 핵진주, 그리고 품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로치, 귀걸이, 반지, 네. 팔찌, 펜던트, 다양한 사이즈의 비드 목걸이까지 숨이 차네요. 고베 주얼의 인기 상품들이 대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컬러스톤에서부터 컬러스톤도 요즘에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네네. 원석에 가공하고 난 그 제품들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원석이나 거의 불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똑같습니다. 네. 네.
0: 아,
1: 그림들이 예쁩니다.
0: 저는 그 핵진주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핵진주도 마찬가지.
0: 네.
1: 우리는 다 만드는 공식이 뭐 플라스틱 네. 이런 제품은 전혀 저희는 아. 뭐 승대도 안 하고요. 거의 네. 네. 뭐 다 파우더. 진주도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0: 네.
1: 그 제품이 나오잖아요. 중대에서.
0: 네. 그렇죠.
1: 그러면 가치가 안 되는 제품들을 다 분쇄해서 포자로 만드는 그런 시켜서 네.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0: 네.
1: 그래서 뭐 여타 뭐 이제 좀 이제 편하게 사시는
0: 네.
1: 저가의 그런 제품을 같이 비교하시면 네. 저희는 너무 속상해요.
0: 그렇죠. 워낙에 네. 고베 주얼 그룹은 유명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고베 주얼 그룹에서 뭐 진주라든가 막 이런 것도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도 하고 또 선물도 하는 추세잖아요.
1: 네, 네,
0: 네. 자, 직접 이제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자세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어떤 제품이 어떤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지 이것도 좀 봐주시지 않습니까?
1: 아, 그럼요. 고객님의 이미지와
0: 예,
1: 뭐
0: 예.
1: 성 스타일
0: 예.
1: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네. 피부톤까지 고려해서
0: 네.
1: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주고 이렇게 다 레코멘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 가정의 달이나 기념일 앞두고서 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뭐 자녀에게 선물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요번 네, 세일을 많이 하니까 요번 기회에 좀 하나 장만하셔서 예, 네.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사랑 행사 받으시고.
0: 그쵸, 사랑도 많이 받고.
1: 네, 네. 자,
0: 행사 기간 중에 언제 방문하면 가장 좋을까요, 매니저님?
1: 네, 단연코 첫날 오시면 가장 좋은 제품을 먼저 선점하실 수 있겠죠.
0: 네.
1: 그렇지만 뭐 저희가 많은 물량을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0: 네.
1: 최대한 빨리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0: 네.
1: 인기 디자인은 초반에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0: 네.
1: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첫날 가야죠. 첫날 가야지.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쏙쏙 골라가죠.
1: 네,
0: 솔드아웃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0: 그죠? 자, 이번 행사 이름이 왜 After Mother's Day인지 알겠습니다. 자, After Mother's Day를 노려라 이렇게 뭐 예 브로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After Mother's Day 괜찮다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주얼리를 좀 구매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싶어요. 워낙에 예쁜 것들이 많아서 아마 욕심나는 그런 아이템들 많습니다. 약간 이 큰 시즌이 끝나고 숨겨진 그런 특가를 만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1: 네, 네, 맞습니다.
0: 행사 이름이 After Mother's Day를 노려라잖아요.
1: 네네.
0: 예, 예, 예.
1: 그 Mother's Day 시즌이 끝난 직후라서
0: 네.
1: 인기 있었던 제품들을 더 파격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0: 네.
1: 미국에서도 큰 홀리데이 지나고 진행하는 애프터 세일처럼
0: 네,
1: 이번
0: 맞습니다.
1: 행사도 좋은 제품을 정말 좋은 가격에
0: 네.
1: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고베 주얼그룹 하면은 이런 선물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주시지만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죠?
1: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0: 네.
1: 특히 진주 비드 목걸이는
0: 네.
1: 라이프타임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0: 네.
1: 평생 아름답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네네네.
1: 네.
0: 그래서
1: 와. 카카오톡이나
0: 네.
1: 뭐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빠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진주 비드 목걸이 라이프타임 애프터 서비스 해드린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1: 네.
0: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 네.
0: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이번 행사에서 사랑하는 가족분과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선물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0: 네.
1: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네,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지사의 마리아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쭉 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고베 주얼 그룹이 이번에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특산 매장에서 대세일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21일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방문하셔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 주얼리 꼭 구매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요. 아주 좋은 가격에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옥스퍼드 팔리스 호텔 행사에서도 참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올해 이번에 하시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특설 매장에서 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0: 네. 자, 네. 이렇게
1: 저희가 많이 오셔도 최선을 예. 다해서 열심히
0: 그쵸.
1: 고객님들께
0: 예예.
1: 아주 그냥 보람된 제품을
0: 네.
1: 저기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주차가 또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1: 네네.
0: 뭐 H마트 쇼핑도 할 수 있고 장도 보시면서 그러니까 장 보러 오셨다가 보석 구경도 하시고 인생 템도 득템하시길
1: 네.
0: 바라겠습니다.
1: 네, 자, 맞습니다.
0: 예,
1: 네.
0: 오늘은 고베 주얼 그룹 마리아 매니저님과 함께 After Mother's Day 대박 세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 최대 80% 네. 할인과 공개 방송까지 함께하는 특별 행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오늘도 보석처럼 반짝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8: golfpromi.com.
9: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7: 골프.
9: 누구랑 해?
7: 프로랑
9: 어떻게 해?
7: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7: golfpromi.com.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금요일 메가 밀리언즈 잭팟은 251 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진주 너무 애정하신다고요? 저도 진주 좋아합니다. 예, 소피아님 감사해요. 켈리님 어서오세요. 보석 싫어하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귀걸이 하나만 좀 바꿔봐도 기분 전환 됩니다. 분위기 확 살죠. 네, 한 주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불금이네요. 켈리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필 노래입니다. 큐!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감사드리며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손녀, 손녀딸 최보람이가 생일입니다. 착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아, 보람이를 위한 생일 축하곡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연정님께서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생일 축하송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Stevie Wonder입니다. Happy Birthday. 오늘 생일이신 분들 다 함께 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0: 한병을 향해서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하십니다.
1: It's called capitalism.
0: 여러분이 바른 레이디들, 우리 세대가 여러분에게 남겨준 세계는 엉망진창이다. 여러분의 재능과 야망을 발휘할 방법을 찾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며 힘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나서라.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Wow, a final triumph.
3: Hell,
0: 자, 해리슨 포드는 과거 자신이 방탕한 생활로 인생을 낭비했었고 성적도 심각했다며 A학점을 쉽게 받기 위해 연극 수업을 들었다가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학 중퇴 후에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에 열정을 쏟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고 1980년대 자연보호단체를 통해서야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된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자, 해리슨 포드는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지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이 환경적인 정의와 사회 정의 또 원주민 사회에 대한 보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해리슨 포드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나오는 영화마다 다 히트를 쳤어요. 대박이 났죠. 1977년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 역을 연기해서 그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고 1980년대에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 존스 박사로 활약했습니다. 이후에 블레이드 러너를 비롯해서 위트니스, 또 패트리어트 게임, 도망자, 긴급명령, 사브리나, 에어포스 원, 의혹 등에 출연했고 지난해 미국 배우 방송인 조합이 수여하는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자, 해리슨 포드, 노익장이 돋보이는 기사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4: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얻은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0: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2: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차이는

0: 단 하나. 우미노시 주코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51분 지나고 있네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보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유튜브 댓글에서도 축하의 메시지 올려주셨네요. 자, 연정 할머니께서 이 손녀딸 보람이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축하송 띄워드렸는데요. 정말 이 할머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손녀딸을 사랑하는 할머니, 예, 뭐보다도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람양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을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고 이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중난 하이를 둘러보던 중에 이 시 주석을 옆에 두고 한 발언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탐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와 관련해 이 미국 전역에서 총 41명이 보건당국의 집중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타바이러스 확진과 의심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 가운데 2명은 감염이 확인된 후 사망했고 1명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렉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의료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2일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뉴욕 거주 이재관 씨가 이날 뉴저지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료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돼 한인을 포함한 6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수사당국은 미국 여러 주에 걸친 조직적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대심은 지난 12일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총 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직 범죄 가담과 인신매매 공모 또 인신매매 조장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국 내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자동차 여행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항공 여행객과 이 크루즈 여행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지난 11일 발표한 여행 전망 자료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프랑스 작가 생테쥐페리의 책 어린 왕자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옵니다. 사막에서 만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생명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테쥐페리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수명은 저마다 제각각이지만요, 우리는 모두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명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공허함과 또 무기력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벅찬 감동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요. 기분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맨앤워크 노래였습니다. Down Under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 호주를 뜻한다네요. 호주가 지표면이 좀 낮아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D님, 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 신나게 좀 들어봤어요.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공감해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소중한 거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 너무나도 많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요, 눈에 안 보이죠. 적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에게 힘을 주네요. 고맙습니다. 자,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주말 계획 세우셔서 가까운 곳이라도 좀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해피투게더 2부 특곡이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언 지재팟은 251밀리언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전화를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7: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0: 제2의 이슈 톡톡.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제이초이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제2의 이슈 톡톡의 제이초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한 주 동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화사하게 입으셨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예. 조끼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1: 아우,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오늘 좀 쌀쌀해갖고 없던 조끼를 좀 꺼내서 입었죠.
0: 네, 항상 뭐 스타일이 멋지긴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아주 멋지네요.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칭찬 모드로 시작합니다.
1: 예.
0: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예, 오늘의 키워드는 네. 제주도 한 달 살기인데요.
0: 오,
1: 예.
0: 네.
1: 뭐 누구나 제주도에 대한 여행 하나쯤은 추억 하나쯤은 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0: 그렇죠.
1: 예전에 그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기 이전에 그 제주도 하면 신혼 여행지나 네. 수학 여행지로서 네. 사람들 기억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0: 맞습니다.
1: 오늘은 굉장히 핫한 이슈인 네.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0: 아, 제주도 한 달 산다. 벌써 네. 힐링이 돼요, 저는.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어떤 노래세요?
1: 그 우리가 흔히 많이 뭐 CM으로도 많이 듣고
0: 예, 예, 예.
1: 또 제주도 뭐 푸른 밤
0: 제주도의 푸른 밤 예. 성시경입니다.
1: 예.

0: 청취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계시는데요. 아니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그렇게 이슈라고요?
1: 예예.
0: 어 그러면 제주인 씨는 제주도에 언제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1: 최근에 한국 예. 방문해서 제주도도 한번 방문을 했죠. 근데 제가 20대 때 갔던 제주도와는 좀 네. 사뭇 다른 풍경이었지만 네. 아직까지도 제주도 하면 그 아름다움과 낭만이 그러니까. 아주 그 제주도 곳곳에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주도가 일종의 저한테는 보물섬 같아요.
0: 와, 그 표현 멋지네요. 보물섬이다. 예. 아,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예. 너무 진짜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물도 너무 맑고 예쁜 곳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싶네요.
1: 예. 예.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왜 그 젊은 친구들과 네. 중년의 그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 네. 인기냐면 네. 네. 물론 SNS나 유튜브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 어떤 삶에 대한 중요함을 많이 깨달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잠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또 추구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아마 인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됨으로써 이제 일과 휴식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0: 아하.
1: 제주도가 가깝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많이 갖춰져 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신혼여행 갔었던
1: 예, 예.
0: 20대에는 이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이제 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1: 제가 이번에 저는, 갔을 때도 좀 예, 예. 안타까웠던 게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0: 아 그런가요?
1: 예. 네. 그리고 좀 풍경도 많이 달라졌고
0: 네.
1: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중국 관광객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 중국말
0: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1: 예.
0: 저는 한때 한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됐는데 그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건물을 예. 올리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 아니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뭐 하는 거야?
1: 글쎄요, 제주도가
0: 중국 사람들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예, 생각을
1: 우리가 예전에 그 제2의 하와이가 일본 땅이라고 했듯이
0: 예.
1: 제주도가
0: 네.
1: 약간은 중국 땅 같은
0: 아하.
1: 물론 뭐 지리적으로도 중국이랑 가깝기도 하겠지만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0: 네. 자,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좀 보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요?
1: 예, 예. 단순한 여행 체험이 아닌
0: 네.
1: 생활 체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K-드라마나 K 어떤 무비에 대해서 어떤 제주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이번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우리들의 블루스나
0: 우리들의 블루스
1: 뭐 폭삭 소가수다.
0: 아, 대단했어요.
1: 여기가 다 제주 배경이에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0: 나오고.
1: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0: 네.
1: 제주도를 찾는 그런 횟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0: 네. 자, 제주도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활 체험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드라마의 영향도 있겠고 K미디어 영향도 있겠지만서도
1: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과 휴식을 병행을 한 우리가 그 워크이란 베케이션이라는
0: 네.
1: 합생어가 있잖아요.
0: 네. 워케이션이라는.
1: 네. 예. 그리고 또 디지털
0: 네.
1: 노마드라고 그
0: 네.
1: 인터넷과 노트북만 있으면
0: 네.
1: 어디서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0: 네, 네, 네.
1: 그 제주도에서 오전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점심 때 해변길을 따라 산책도 하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또 저녁 때는 불멍과 별멍을 할 수 있는
0: 네.
1: 아주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이고요.
0: 네.
1: 아직까지는 제어도 생각하겠지만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제주만큼 정말 매력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관광지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곳곳에
1: 네.
0: 유명한 명소들 그리고 뭐 그 커플들이 이제 많이 놀러 오기도 하고
1: 네, 예.
0: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뜨고 있는 뭐 뷰포인트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뭐 최근에 곳곳이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1: 예, 명소죠. 네. 명소고 네. 뭐 인생사실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핫플레이스들 많은데요.
0: 네.
1: 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물론 뭐 그 우리가 제주하면 하얀 백사장을 떠올리듯이 제가 갔던 데는 그 우도에 있는 서빈백사라는
0: 예. 예,
1: 그런 해변가도 생각이 나고요.
0: 아하.
1: 그리고 그 해빈백사라는 그 백사장이 네. 사실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 산호해변이라고.
0: 산호해변?
1: 예.
0: 그건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는.
1: 그게 단순한 모래가 아니고요.
0: 예.
1: 그 홍조에 의해서 발생된 퇴적물 같은 건데요.
0: 아.
1: 정말 팝콘 알갱이처럼
0: 네.
1: 하얗고 에메랄드 빛이 나고
0: 어머,
1: 그거를
0: 어머.
1: 한 주먹이라도 갖고 오고 싶었는데
0: 그쵸.
1: 그걸 갖고 오면 법에 접촉될 정도로
0: 예.
1: 그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하.
1: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0: 네.
1: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해수욕장은 또 함덕해수욕장
0: 유명하죠.
1: 예. 예. 거기가 제가 왜 좋았냐면 옆에 그 서우봉이라는 그 둘레길 코스도 있는데요.
0: 예, 예, 예.
1: 그 서우봉에서 내려다보는 그 함덕해수욕장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프라나
0: 네.
1: 어떤 자연경관이나 또
0: 네.
1: 그 해변 가운데 그 델문도라는 빵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데요.
0: 네.
1: 거기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주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이에요.
0: 그렇군요. 그쪽에 제주도 쪽에 연예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죠?
1: 예, 예.
0: 이효리 씨, 이상순 씨 저거 사는데
1: 예.
0: 보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1: 우리가 예능이나
0: 예.
1: 뭐 많은 소식을 접해도
0: 네.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은 뭐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효리네 민박해 갖고 이효리 씨도 제주도에
0: 맞아요.
1: 살았고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지금 서울 올라와서 다시 제주 생활을 청산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0: 네.
1: 그 밖에도 뭐 쿨의 이재훈 씨나 뭐 유리 씨
0: 맞아요.
1: 뭐 우리가 잘 아는 탁재훈 씨 뭐 이런 분들이 예. 다 제주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0: 뭐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1: 예, 예.
0: 우리 일반인들도 진짜 한 달 제주도 살기 체험해 보기 뭐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유만 된다면,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 예, 시간의 여유만 가지고 있다면은 뭐
1: 그렇죠.
0: 어디 딴 데로
1: 뭐
0: 여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제주도 여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말 안 통해서 불편한 것보다는
0: 예, 네.
1: 제주도가 굉장히 인프라가
0: 맞아요.
1: 탄탄한 거는
0: 네.
1: 병원이나 어떤 마트 같은 인프라가 많이 돼 있고요.
0: 네,
1: 그리고
0: 네네.
1: 너무 숙소들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흔히 말하는 그 숙박 공유 앱을 통해서
0: 네.
1: 장단기로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구할 수가 쉽고요.
0: 아하.
1: 그리고 그 애월이나 함덕, 서귀포 쪽은 그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만한
0: 네.
1: 최적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0: 네, 서귀포로도 많이 갔었죠. 20대
1: 예, 예.
0: 옛날에.
1: 네.
0: 지금도 여전하죠.
1: 아, 여전하죠.
0: 옛날에 왜 신혼여행 갔을 때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사진도 막 찍어주고 막 그랬어요.
1: 그렇죠. 옛날에는 제주공항
0: 예, 어떻게 찍, 예,
1: 제주공항을 딱 내리면요.
0: 예, 그죠.
1: 택시 기사 그 기사분들이 쭉 예. 계셨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오셔갖고 이렇게 명함 돌리고
0: 네.
1: 또 일일 관광을 시켜준다는 가이드 역할을 자청하시면서
0: 네.
1: 택시를 대절해서 많이 돌아다녔죠.
0: 그렇죠. 뭐 가이드 역할도 해주지만 사진도 따라다니면서 명소마다의
1: 예.
0: 그 포즈도 어떻게 해보세요. 연출도 해주시면서 그 사진을 잘 찍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누구나
0: 그 사진을
1: 그
0: 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1: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유채밭에서
0: 예.
1: 찍은 사진 한 장, 용두암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뭐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0: 갈대밭에서 찍고
1: 예.
0: 좀 야하게 좀 이렇게 연출하면서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하네요.
1: 그 당시 때 제주는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번에 갔었을 때 못 본 게 좀 아쉬웠던 게
0: 네.
1: 그 제주도의 그 낮은 초가집들.
0: 초가집들이
1: 그리고
0: 있었죠.
1: 그리고 그 검은
0: 많죠.
1: 그
0: 화강암이라고
1: 할까요?
0: 화강암?
1: 그 돌담.
0: 아.
1: 낮은 돌담
0: 네네네.
1: 뭐 이런 거 없었고 보기가 힘들었고요. 또 그 제주 밀감 박스들
0: 네.
1: 그 창고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 때는.
0: 그쵸.
1: 그리고 해안가 주변에 늘어섰던 그 제주 포장마차들
0: 네.
1: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0: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1: 예,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다 개발이
0: 진짜.
1: 돼서 그 어떤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갖췄고
0: 네.
1: 예전에 저희가 기억하는 제주의 그 소박한
0: 네.
1: 인심과 또 어떤 그 모습이
0: 네.
1: 많이 사라져서 좀 안타까웠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는 안 나겠네요. 그래도 뭐 명소들은 곳곳에 있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 조금 그런 게 좀 전통적인 제주의 모습은 좀 분위기는 느끼기 힘들겠네요.
1: 예, 아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예. 예전에 신혼여행지로 갔던 제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공항에 내려서부터 조금은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아직까지 그 자연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고요.
0: 네.
1: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예.
0: 제주 하면은 또 음식들.
1: 예.
0: 예. 빼놓을 수 없죠. 먹거리.
1: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주 음식은 제가 조금만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0: 네.
1: 솔직히 맛이 없어요.
0: 맛이 없어요.
1: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가면 왜 이렇게 음식들이 싱겁지? 왜가 우리가 먹던 음식과는 좀 다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요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그 제주에서 사시던 분들이
0: 네.
1: 이제 많이 원로하셨는지 모르지만 2대, 3대에 거쳐서 많은 음식들이 그 서울과 별 다름 없을 정도로
0: 네.
1: 많이 좀 평준화가 됐고요.
0: 아하.
1: 그리고 제주도에서 먹었던 음식 가운데서
0: 네.
1: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있죠. 해산물 같은
0: 싱싱하죠.
1: 경우도 좋지만 네. 제가 생각했던 장소 중에 하나는
0: 네.
1: 그 함덕 해수욕장에 있던 고집돌 우럭이라는 집이 있어요.
0: 고집돌 우럭?
1: 예.
0: 예.
1: 그 아마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실 텐데
0: 아.
1: 거기 그 제주 칼치를 저는 참 맛있게 먹었고요.
0: 제주 칼치.
1: 예. 그리고 예. 딱새우.
0: 딱새우.
1: 예.
0: 예, 맛있죠.
1: 근데 더 이상 제주도에서 그 딱새우가 보기가 힘들 만큼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다른 나라 홍새우로 대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 우리 때는 그 20대 저는 20대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옥돔 있잖아요.
1: 예, 예. 옥돔이 너무 유명하죠.
0: 잔뜩 사가지고 가족들 다 나눠주고 그랬었거든요.
1: 예.
0: 예, 옥돔 맛있잖아요. 제주 예. 옥돔.
1: 그리고 거기서 예. 또 생각나는 거 그 흑돼지.
0: 흑돼지.
1: 예.
0: 아.
1: 그 또 그거로 한 고기국수.
0: 고기국수는 어떻게 예. 나와요?
1: 그 예전에 흑돼지를 잡으면
0: 네.
1: 뼈와 뭐 이런 거를
0: 네.
1: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네. 삶아서 그 위에
0: 아.
1: 고기 편육을 얹어서
0: 예.
1: 그 먹던 고 제주도 향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기국수가.
0: 고기국수가. 그거 예. 못 먹어봤거든요. 저는.
1: 월남국수랑은 또 다른 맛이 있고요. 담백하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거 한번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0: 아, 이거 먹어야겠네요. 제주도 가면.
1: 그리고 또 자리돔 물회라고. 자리물회.
0: 자리물회.
1: 그게 돔이 그 제주도에서는 되게 흔한 생선 중에 하나였대요.
0: 물회는 종종 먹어볼 수 있잖아요.
1: 예.
0: 여기서도.
1: 예.
0: 근데 거기서 먹는 건 또 다르겠죠.
1: 좀 다르죠.
0: 예, 예, 예.
1: 예.
0: 어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거 오메기떡.
0: 오메기떡.
1: 그거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
0: 네.
1: 그걸 많이 사오셨을 텐데
0: 네.
1: 또 떡 중에 또 지름떡이라는 게 있어요.
0: 지름떡은 어떤 떡이죠?
1: 그게 그 지름이라는 말이 제주도 방언으로 그 기름이라는
0: 기름,
1: 소리래요.
0: 기름. 네 맞아요.
1: 그래서 기름떡인데
0: 기름.
1: 그게 그 예전에 그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던
0: 아하.
1: 그 제주 전통 떡이래요.
0: 아.
1: 그 달달한 어떤 그런
0: 예.
1: 음식이 없었을 때
0: 예.
1: 즐겨 먹던 떡인데
0: 예.
1: 그거를 가서 한번 먹어보고 저는 모르던
0: 맛있었어요.
1: 예, 맛있었어요.
0: 아니 오메기
1: 그게 찹쌀가루를 이렇게 빚어갖고 기름에 지진 떡인데 참 맛있었게 먹었고요.
0: 아, 찹쌀가루로 이제 지짐이
1: 예.
0: 같은 거 그런 비슷한 떡들은 아마
1: 예.
0: 먹어봤을 텐데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지짐이 그거는 네. 또 궁금하네요.
1: 그리고 또
0: 네.
1: 우도에 가면 그 섬소나이 그러니까 제주 말로 섬소나이인데 이제 그걸 풀이하자면 섬사나이라는 그
0: 섬사나이.
1: 해물 짬뽕집이 있어요.
0: 네.
1: 그 퓨전 해물 짬뽕집인데
0: 네.
1: 그 불짬뽕과 백짬뽕이 유명하고요. 그 섬소 피자라고 해서 그 짬뽕과 피자를 파는 집인데.
0: 네.
1: 그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다는 게 그 보말과 다른 어떤 그 땅콩으로 피자를
0: 네.
1: 만들어서 그 짬뽕과 같이 먹는 집인데요. 거기가 아주 맛집으로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한 20분
0: 그렇구나.
1: 이상은 제가 기다려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0: 그렇게 맛있었어요?
1: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배가 시장이
0: 네.
1: 반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0: 네, 네, 네.
1: 너무 맛있게 먹었었어요.
0: 맛있었겠죠.
1: 그리고 우도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0: 네, 네,
1: 또
0: 네.
1: 우도의 명물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0: 아, 땅콩
1: 그 디저트로
0: 아이스크림.
1: 꼭 추천드려요.
0: 예, 예. 아니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대학 졸업반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갔었어요. 이맘때쯤 유채꽃 만발할 때 가고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1: 지금이 아마 딱 좋을 예, 때죠.
0: 그러니까.
1: 4월, 5월, 6월.
0: 하, 진짜 꽃이 예. 만발한
1: 예, 예.
0: 꽃이 활짝 폈겠어요. 유채꽃
1: 예.
0: 노란 유채꽃
1: 예.
0: 아 가고 싶네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제주 공항에서 네.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그 도동 해안 무지개 거리라고 있어요.
0: 무지개 거리?
1: 그게 해안 네. 그 방호벽을 그 무지개 색깔로 칠해서 그 길게 나 있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 네. 색색깔의 돌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레트로 감성이 날 정도로 그렇구나.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와요.
0: 그렇구나. 거기도
1: 그래서
0: 가봐야겠네요.
1: 저는 거기도 한번 네.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거기는 차를 대기가 되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0: 네.
1: 따로 주차장에 뭐 대고 그갈 필요 없이 네. 거기는 꼭 한번 들려서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0: 뭐
1: 또 인생샷 한번 건지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0: 그러네요. LP바도 그렇게 많다고요.
1: 그래요.
0: LP바도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 제주도에
0: 인기라고.
1: 그런 다방이 참 많았었어요.
0: 네.
1: 다방, 오락실 뭐 이런 게 참 많았는데요.
0: 네.
1: 다방을 찾기가 힘든 대신에 LP바라고 해서 LP다방이라고 해서 그런 레트로 감성으로 커피를 파는 조그만 네. 카페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레코드 판에서
0: 네.
1: 그 지직 소리가 나는
0: 소리
1: 그 아날로그 감성으로
0: 그쵸, 그쵸.
1: 듣던 음악 기억나시죠?
0: 좋죠. 그럼요. 네,
1: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0: 제주도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 일몰 때 그 네. 밤바다를 보면서 그 일몰 네. 바다를 보면서
0: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
1: 네. 아주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0: 그러네요.
1: 어디 해외 어디 여행지를 가도 그 못지않은
0: 네.
1: 그런 감성과
0: 네.
1: 참 추억을 지금 잠겨볼 수 있을 만한
0: 네.
1: 그 핫플레이스죠.
0: 그렇죠. 레트로 감성, 뭐 빈티지 카페들 뭐 네. 이런 것도 가서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뭐 자녀 세대가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꽤 많다고 해요.
1: 거기가 민박도 물론 많고요.
0: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 네.
1: 그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 숙소 앱들도 많은데
0: 네.
1: 제가 제주도에 갔었을 때는 예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대명 콘도라고 있었어요.
0: 대명 콘도. 예. 네.
1: 그게
0: 기억나요.
1: 이제는 이름이 다 바뀌어서 네. 소노벨로
0: 그 재건축했나요?
1: 예, 소노벨 리조트로 이제 다시 탄생을 했는데
0: 소노벨 리조트.
1: 그 함덕 해수욕장 쪽에 있는데 맞은편에 근데 너무너무 접근성도 용이했고 그 너무너무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서
0: 네.
1: 저는 가족들끼리 가면 거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묵어봤기 때문에 예, 밑에 노래방도
0: 리조트.
1: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아주 가격도 좋고요.
0: 예. 아, 가격이 좋아요?
1: 예.
0: 그렇군요. 그닥 비싸진 않군요.
1: 예, 예, 예.
0: 자, 제주도에서 가장 뭐 인상 깊고 뭐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 예.
0: 제주도 하면은 다들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결혼 막 해가지고 떠난 장소 여행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많을 텐데 제주 씨는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언제였을까요?
1: 제가 20대 때는 네. 정말 친구들이랑
0: 네.
1: 정말 멋모를 때 가서
0: 네.
1: 고생하고 돈 네. 없어서 발품 팔고 뭐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을 다시 추억 감상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0: 네.
1: 그래도 뭐 좋은 지인들과 거의 제주도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와서 참 제주도에 대한 그 기억은요
0: 네.
1: 언제 생각해도 참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로서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좋은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0: 아, 그 정도로 좋군요.
1: 예.
0: 또 한국 가시면 제주도 가실 건가요?
1: 이번에 만약에 한국을 간다면 또
0: 네.
1: 간다면
0: 네.
1: 제가 한번 못 돌아본 어떤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요.
0: 네,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시잖아요.
1: 예, 저도 아마 팬데믹 네. 이후에 많은 생각의 변화와 또 일단은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0: 네.
1: 또 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고요.
0: 네, 빨리 결혼하셔야겠네요.
1: 아, 그거는 좀 나중 더 생각을 해보고요.
0: 좋은 인연을 네. 빨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런 푸른 바다 그리고 뭐 제주 감귤이 유명한데 예, 귤밭 풍경도 이렇게 살짝 스쳐가는 것 같아요. 그 제주도를 찾는 이유가 나만의 속도 또 나만의 그런 뭔가 힐링의 장소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자, 어떤가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신혼여행의 성지였던 옛날의 용두암이라던가, 그리고 뭐 성산 일출봉? 여기도 가보셨나요? 성산
1: 예,
0: 일출봉?
1: 뭐 거기도 예. 많고요.
0: 네.
1: 저는 그 두 군데라마 추천드리고 싶어요.
0: 네.
1: 뭐 나머지는 다르지만 제주도 주변에 무인도와 유인도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라산과
0: 한라산.
1: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섬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든
0: 네네.
1: 그런 뷰포인트가 또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건멀레 해수욕장도 있다고 하던데.
1: 그건 우도 쪽인데요.
0: 예.
1: 그 건멀레가 그 제주도 말로 예. 검은 해변 모래라는 소리래요.
0: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모래가 블랙이에요?
1: 예, 예.
0: 검은색이에요?
1: 예, 예.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0: 네.
1: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그 밑에
0: 특이하네요.
1: 그 동굴 탐험을 할 수 있는 보트 체험이 있어요.
0: 아, 사실 제주도 하면 예. 동굴이 그렇게 많아요. 예. 가면
1: 그 1인당 15,000원인가 내고 그 보트를 타고 그 동굴을
0: 네.
1: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코스도 있고
0: 네.
1: 액티비티들이 좀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숨은 명소들이 너무 많은
1: 예.
0: 것 같아요. 제주도.
1: 오히려 비싼 돈으로 말 안 통하는 외국 가서 고생하실 바에는
0: 그쵸.
1: 제주도 가서
0: 네.
1: 예,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0: 네.
1: 그 제주도가 왜 예전 제주도가 우리가 삼다도라고 그랬잖아요.
0: 삼다도. 예, 그죠?
1: 여자 돌 바람이 많다고.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0: 어떻게요?
1: 삼거리라고 그래요. 삼거리.
0: 삼거리? 왜요? 네. 그 무슨 뜻입니까?
1: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이래서 삼거리도라고.
0: 아,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1: 할거리.
0: 아, 요새 가지가 많다고 해서 삼거리예요.
1: 예, 그 정도로 제주도가 많이 발전도 됐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예전에 제주도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0: 네.
1: 제주도의 어떤 참 그 매력을
0: 아,
1: 한번 느껴보시기를.
0: 정말 매력 있는 섬이죠, 제주도. 가도 가도 실증나지 않는다 이런
1: 예.
0: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힐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뭐 제주도가 참 많이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서 좀 옛날의 감성은 좀 느끼기 힘들 겁니다라는 말씀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던가 그런 거 있을까요? 좀 이렇게 제주도에 좀

0: 잘하고 싶은 뭐 이런 거 좀 거창한가요?
1: 저는 전문가는 질문이? 아니지만 예. 제가 관광
0: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리가 민속촌 같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느끼기 힘들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고 예. 이런 것도 분위기에 굉장히 좌우될 것 같아요.
1: 얼마 전에 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제주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네. 얼마 전에 논란이 많았던 그 비계 삼겹살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어허. 그 비싼 바가지 물가와
0: 물가
1: 예, 그 제가 그 사진들 봤는데 네. 그거는 비계에 살이 조금 붙어 있는 거지 삼겹살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되다 보니까 네. 굳이 그 돈으로 제주도를 왜 가?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어떤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주도를 찾을 이유보다는 네. 떠날 이유가 많아진 현실이라
0: 네.
1: 제주도 관광객들이 참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지 사람들보다는 아마 그 섬 사람들보다는 뭇 사람들이 그 육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0: 네네네네.
1: 너무 바가지 요금이 심하고요. 그리고 이게 관광객이라고 생각됐을 때는요. 똑같은 물건이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0: 네.
1: 어떤 분이 그걸 따지시면서
0: 네.
1: 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만 내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물건을 똑같은 거를 그분은 만 원에 샀는데 전 2만 5천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는데
0: 그런 경험도 하셨군요.
1: 어차피 저분들이 우리를 안 볼 거다 생각하고 뜨내기 장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0: 네네.
1: 그런 바가지 그 물가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그렇죠.
1: 교통 체증이 좀 많아졌어요.
0: 제주도가요?
1: 예. 왜냐면 이제 내려서 렌트카를 빌려서
0: 네.
1: 섬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그런 관광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도 많이 좀 그래야 됐고요. 그리고 또 환경도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입장료를 받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참 부족해서 다시 거기를 재방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규 관광 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0: 그렇군요. 사실
1: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그냥 이제는 자연 경관만으로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0: 네.
1: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나
0: 네.
1: 한몫을 뽑겠다는 그런 마인드
0: 아하.
1: 그런 거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0: 그렇군요. 이 로망 가득한 제주 생활이지만 막상 이렇게 살아보면 이건 정말 예상 못했다 하는 부분들 좀 서운했던 부분들도 있군요. 뭐 그거는 좀 진짜 좀 잘 좀 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1: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뭐 그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키워드가 제주도 한 달 살기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한 달을 살기는 좀 어떤 한 숙소를 얻어서 한 달 살기는 좀 저는 추천 안 드리고요. 만약에 산다면 일주일 단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기를 권해드리고요.
0: 아하.
1: 그리고 거기는 습기가 많아서 제습기가 없으면 살기가 좀 힘들 만큼 습해요. 그래서 곰팡이들도 많이 피고요.
0: 진짜요?
1: 예. 그리고 거기가 지금 중국분들이 많이 투자가 들어와서 어떤 그 숙소들이 중국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많아요.
0: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그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죠.
0: 너무 좀 약간 좀 속상해요. 그래서 바가지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또 맛있는 거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순박하고 너무나도 좋았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은 많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생각이
1: 그리고
0: 들어요.
1: 제가 또 하나 또 아쉬웠던 게 우리가 옛날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해녀들이잖아요.
0: 해녀들.
1: 해녀들을 볼 수가 없어요.
0: 폭삭 소가수다에서 해녀들의 삶을.
1: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예. 고령이 돼서 70이 넘으셨어요.
0: 드라마잖아요. 예.
1: 70이 넘으셨고 예.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잘 안 하시고요. 아. 해녀 체험이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있고요. 제가 네. 비양도 갔을 때 해녀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뿔소라를 따와서 구워주시던 그런 뿔소라를 좀 먹은 기억이 있고요.
0: 네.
1: 이제는 어디를 가서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녀들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
0: 아이고.
1: 더 이상 물질을 안 배운다는 점.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과서나 네. 어떤 다른 매체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어떤 희귀한 어떤 장면이 되어버린 거에 지금 네. 가슴이 아프죠.
0: 그렇군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
1: 예.
0: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섬 제주도지만 또 그런 아쉬운 점들도 있네요.
1: 예.
0: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항상 아쉬워요.
1: 아이, 너무너무 아쉽죠.
0: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여행을 예. 워낙에 좋아하시고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1: 예.
0: 저희가 못 느꼈던 분들 부부분들까지 또 이렇게 다 속속 찾아내서 명소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제주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끝으로 해주실 말씀 예. 있으세요?
1: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요.
0: 네.
1: 지금 K-POP, K-MOVIE, K-DRAMA 모든 K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렇듯이 우리 K-컬처 우리 제주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독도만 외칠 게 아니고요.
0: 네.
1: 제주도도 우리 땅이니까 그걸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 관광객들이 네. 한 번 와서 또 두 번 오고 싶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우리의 땅으로서 네.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고
0: 네.
1: 또 개발해 나가고 좀 더 많은 제주의 발전과 또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아서 제주 지역 경제나 어떤 모든 게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제 소박한 바람입니다.
0: 아우,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멋지게 해주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이초이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도 벌써 제주행 비행기 티켓 한 장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여행 가고 싶다는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1: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핫한 이슈로 찾아뵐 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4: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5: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0: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251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임재범 노래입니다. 데스프라도. 이글스의 데스프라도도 좋지만요, 저는 임재범이 부른 요 분위기도 참 좋더라고요.

네, 임재범이 불러준 데스프라도 함께 들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요, 세종대

태와 함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1397년 음력으로 4월 10일에 태어났는데요.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 오늘입니다. 1965년부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날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세종대왕이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이유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 세종대왕께서 남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이 봉사정신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원권 집회의 주인공이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스승에 대한 감사함과 또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린이 불러주는 봄날은 간다 듣고 계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2: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3: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목 주위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 주위의 통증, 뻣뻣함이 금요일에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태블릿 PC를 보면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야 했던 분들은 정말 금요일쯤 되면은요, 이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있는 습관, 바로 이 목뼈에 과도한 하중을 전달해서 목디스크 발병 확률을 끌어올리게 되죠. 요즘은 뭐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목디스크, 젊은 세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병입니다. 예, 초기에는 대개 뒷목이나 어깨 주변이 뻣뻣하고 뻐근한 느낌으로 찾아오는데, 자,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이게 점점 증상이 어깨, 팔,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면서 전기가 통하듯 저릿저릿한 증상이 퍼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안구통증을 자꾸 경험하세요? 이건 역시 목디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심해지면은요, 어지럼증, 귀울림 현상을 겪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단순한 근육통이다 라고 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 많습니다. 악화될 경우 섬세한 손 동작이 어려워지거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예방도 사실 가능하죠.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태블릿 PC에서 조금 멀어지고 충분하게 야외 활동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월요일에는 확실히 목 주변이 그래도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것만 피해도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스마트폰 볼 때는 또 기기를 높여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생각 날 때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만 습관화 시켜도 병원 찾을 일까지는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 시간은 빨리빨리 가는데 그래도 아,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미 반나절이 지났죠.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떠셨습니까? 금요일이죠. 일주일의 마무리를 짓는 오늘인데 여러분들 정말 애들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을 하시다가 조금 안 된 부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구멍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곳 미국 LA까지 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본인한테 애썼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고 참 오늘도 직장 가서 일터에 가서 또 장사를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올까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이제부터는 좀 나에게 거울 좀 보고 박수 좀 쳐주시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기운 좀 내시라고 풍악 좀 올리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0: 풍악을 울려 드렸는데 여러분 기분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아침서부터 좀 기운이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기운이 없네, 당 떨어졌다. 당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풍악을 좀 울려 드렸는데, 자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여러분 두 시간만큼은 제가 풍악과 함께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 몇 잔들, 또 우리 친구분들이 주시는 신청곡들 몇 잔의 신청곡, 또 이야기들 나누면서 5시까지는 마지막에 기운을 좀 팍 내서 힘차게 한번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철님, 주말이라고 풍악을 울렸네요. 그렇습니다. 풍악을 울렸습니다. 우리 대구의 통계님, 안녕하세요. 권희 형님. 아, 그 한국은 지금 토요일 아침 8시 됐을 텐데 오늘은 휴일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포항 우리 저 아버님 어머님은 다 잘 계시죠? 네. 아, 예. 아유, 사랑과 평화 한도만 떠났었지. 오늘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주변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나 잘 먹고 영양제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명확한 이유와 오늘의 보따리를 알려주실 여러분 잘 아시는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우리 스티븐 대표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고 좋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한껏 보따리를 풀어놓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9: 1-800-49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 99 어리굴젓

0: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아이들에 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식사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건강식품도 챙겨 먹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회복이 느리다. 뭐 기운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듣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데 자, 그것의 일환으로 한국이나 미국도 이 알부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NHS 내추럴 헬스 시데이 시스템에 우리 스티븐 대표님 모시고 새롭게 판매가 시작된 NHS 알부민 포뮬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여전히 변함없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네.
0: 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사실 알부민이란 단어 자체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뭐 그렇죠. 몸 아프면 알부민 네. 주사 맞는다.
1: 네.
0: 또 뭐 수치 이야기도 하고 제품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과연 알부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네네. 많은 분들이 네. 알부민이 좋다는데 라는데 정확하게 알부민이 뭔지를 모르시고
0: 잘 몰라요, 사실.
1: 네. 네네. 그걸 근데 사실은 이 알부민은 우리가 이제 고대 의학, 그러니까 뭐 한의학이나 한방이나 예, 예. 뭐 예, 양의학도 예. 이제 고대 의학에서는 막연하게 몸을 보강하는 뭐 녹용을 먹으면 뭐 산삼을 먹으면 뭐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라는 예, 예. 막연한 거죠.
0: 네네.
1: 근데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왜 그러는지 우리 몸의 뭐 때문에 그런 이런 건강을 잃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는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의학의 발전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 알부민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단백질인데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꽤 여러 종류예요.
0: 여러 종류죠.
1: 그 중에 이제 알부민은 영양분처럼 섭취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 안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 또 내가 섭취한 약, 심지어는 병원에서 처방되는 처방약조차도
0: 네네.
1: 알부민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데 전달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알부민은 네. 전달 매개체의 통이에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그랬구나.
1: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집에 손님을 잔뜩 초대해 놓고 네네.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렸어요. 그런데 손님한테 서빙할 그릇이 없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0: 그렇죠. 담아줄 수가 없으니까.
1: 담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 정말 이게 뭐 그림의 떡도 아니고
0: 그렇죠.
1: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고 정말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어도 효과를 못 이렇게 얻는다면
0: 네네.
1: 정작 내 몸에 알부민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충이 되는데
0: 네네.
1: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서 주사에 의해서
0: 네, 그렇죠.
1: 네, 주사에 의해서 추가되는 알부민. 그다음에 내가 먹어서 이제 보충하는 알부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이에요.
0: 네네.
1: 주사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0: 간에서.
1: 네. 네 반드시 이제 간이 만들어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만큼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지지 않을 때 특히 이제 큰 뭐 수술을 했다든지
0: 네, 예.
1: 큰 어떤 몸에 이제 이상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간이 알부민을 못 만들어내니까 혈액안의 알부민이 줄어드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거를 이제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혈액 안에 있는 알부민을 끄집어와서 내 혈액 안에 투여하는 게 주사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이 주사 알부민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부작용도 아주 위험해요.
0: 부작용이
1: 그렇죠.
0: 있습니까?
1: 그래서 주사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반드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 의사의 지도하에 그 의사의 감독하에 알부민이 투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알부민이 초과로 들어가게 되면
0: 네.
1: 알부민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질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다가 배 폐에다가 부어서 폐부종을 만든다든지
0: 아이고.
1: 폐혈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큰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0: 와.
1: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 주사 투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먹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안전한 거예요.
0: 아.
1: 그런데 또 하나 먹는 거의 맹점은 내가 먹는 알부민이 바로 알부민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막 알부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마시는 알부민, 네. 뭐 액체 알부민, 뭐 캡슐 알부민 뭐 다 동일하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 알부민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이게 간으로 전달되면 간이 비로소 그때 그 알부민을 진짜 우리 몸에 쓰이는 알부민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알부민이 어떤 식으로 탄생되냐면 아미노 알부민, 내가 먹은 알부민이 아미노 알부민으로 소화돼가지고 간에 가면 간의 그 세포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갖고 있는 영양분, 네네. 간이 흡수한 영양분 일부를 같이 떠안고 혈액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데다가 던져주고 본인은 빈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서 약 20일 정도 혈액 안에 존재해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일은 우리 몸 안에 수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네. 특히 몸이 잘 붓는 사람들은 알부민이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수분들을 넣다 뺐다 해서 이 혈액의 유동성을 그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주고 특별히 크게 역할을 하는 거는요 근육이 생성되게 해요.
0: 아 근육을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 예.
1: 혹시 이제 운동 뭐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0: 네.
1: 나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특히 헬스 같이 근육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계란 한 판을 먹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네네.
1: 계란을 한 판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계란 흰자에 그 알부민의 함량이 거의 80%가 넘어요.
0: 네.
1: 그래서 계란 흰자가 굉장히 많은 알부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부민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0: 네.
1: 내 몸의 근육 양이 충분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운동만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반드시 먹는 게 수반돼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량의 알부민을 내가 섭취해야지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 근육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0: 네.
1: 결국 내가 노화를 늦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육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의 관절도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의 움직임 활력도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육이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0: 네네,
1: 이
0: 그렇죠.
1: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적정 수준의 알부민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자, 그렇다면 뭐 흔히 네. 이야기할 때 뭐 어차피 먹으면 다 분해되는데
1: 네.
0: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든지 뭐 단백질이라는 것 네. 그냥 다 내 몸에서 분해되는데 알부민만큼은 몸 안에서 특이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미노로 바뀌는데도요. 알부민만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아미노 알부민은 결국 수용체인데 물에 굉장히 잘 녹고요. 그 혈액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으로 흡수되기 아주 용이한 그런 형체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원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어떻게 보면 간이 일을 더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알부민만은 간이 피로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간이 익사이팅해지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왜냐하면 간이 그걸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간에 부담이 덜 되는 게 내 몸에 충분한 알부민이 있다는 얘기는
0: 네네.
1: 내 몸에 유동이 좋다는 얘기고 간이 그만큼 부담이 덜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부민을 생성해내는 게 간의 프라이머리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같은 소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0: 자 그렇다면
1: 네.
0: 이번에 우리 NHS의 그 알부민 포뮬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제품이고 어떤 방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1: 네.
0: 제품인가요?
1: 사실 이제 대체적으로 알부민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뭐 액체로 된 거,
0: 네.
1: 뭐 리퀴드로 그 액체나 아니면은 뭐 파우더로 된 거, 뭐 태블릿으로 된 거 어떤 걸 드셔도 비슷한 알부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알부민은 바로 내 혈액에 투여돼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뀐 게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간이 관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포뮬라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알부민만 투여되는 게 아니고 알부민과 알부민을 간이 잘 인지하고 초과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그 우리 NHS 포뮬라에는 알부민 포뮬라에는 대표적으로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성분이 네네. 녹용하고 산삼이에요. 그래서 녹용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녹용도 굉장히 미세 녹용이기 때문에 그 체질하고 따지지 않고요. 누구나 작용이 되고요.
0: 예, 예.
1: 거기에 이제 산삼도 또 증포한 산삼이라 가지고 또 특성 체질 전혀 지장 없고요. 그다음에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B12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간 안에서 간이 알부민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만들 수 있는
0: 네.
1: 어떤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0: 아, 네.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요즘 사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당뇨가 네. 있으신 분들이 참 네.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뇨 질환이 있는 분한테도 이 알부민이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1: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특히 네네. 요즘 이제 시대에 당뇨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고 이러는데 당뇨하고는 알부민하고는 관계가 좀 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네.
1: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0: 네네.
1: 당뇨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혈당의 엘리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0: 그렇죠.
1: 굉장히 심한
0: 예,
1: 거죠.
0: 예,
1: 근데
0: 예.
1: 그 폭이 큰 거예요. 근데 혈당이 높다는 얘기, 결국 내 혈액이 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띡해지면 유동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세포에 파손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알부민 손상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알부민이 내 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한번 알부민을 만들어내면 최장 20일까지 유효한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유효기간까지 못 가요. 알부민이 그렇죠. 그래서 쉽게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몸이 굉장히 그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고
0: 예, 예, 예.
1: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업앤다운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부민 수치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알부민 섭취 알부민
0: 예, 예.
1: 알부민을 예, 예. 섭취하는 거를 좀 폭넓게 얘기하는 것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하루에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당뇨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 120g이 그게 굉장히 큰 양이에요.
0: 큰 양이에요.
1: 그 120g이면 보통 저희가 고기 식사를 드신 걸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그게 보통 한 30g 정도가
0: 그거밖에 안 돼요?
1: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100g 이상을 섭취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에 부담을
0: 대단하네.
1: 주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저희 이런 캡슐로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그 부담 위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고 그러면서 많은 양의 알부민 생성을
0: 네,
1: 도와주기
0: 네, 네.
1: 때문에 당뇨로 인한 지침 피로 증진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막아줄 수 있다는 게 큰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또 혈액이 개선된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알부민 섭취하는 게 아주 좋은 그 방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네. 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NHS의 이 메가구연산 또 천삼 농축액과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좀 연결이
1: 네,
0: 되는
1: 네, 아주 연결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데
0: 네, 네.
1: 메가구연산 같은 경우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천삼 농축액은 장기간 내 몸 안에 쌓여 있던 각종 문제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지쳐 있는 상황을 천삼 농축액이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은 기본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을 정상위로 끌어올린다는 게 이제 내가 젊어지고 또 사실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그건 좋대요.
0: 네.
1: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0: 그렇죠. 네.
1: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 메가고연산 천산농축에 또 마지막 저희가 이 알부민이 건강을 정말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활력을 길게 유지하면서 내 모든 관절과 뭐 근육과 이런 건강에 기본 메카가 되는 게 알부민입니다.
0: 여기 지금 우리 저 대표님이 저한테 주셨던 여기 제가 잠깐 화면에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주셨는데 캡슐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 말씀도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있고 또 뭐 피로 누적, 기초 체력, 근력 뭐 여러 가지 단백질 균형 유지 또 부종 붓는 거 완화되고 면역 밸런스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굳이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보시고 여기 이렇게 캡슐로 아주 먹기 좋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며칠용인가요?
1: 네, 지금 그건 샘플인데요.
0: 네네.
1: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공장에 이제 부탁을 해서
0: 네네네.
1: 정말 효과적인 저희 알부민을 좀 네네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건데요. 저게 딱 5일치인데요.
0: 그럼 하루에 두 개?
1: 하루에 두 개.
0: 한꺼번에 먹습니까?
1: 네, 한꺼번에 드시는.
0: 혹시 언제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있나요?
1: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간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0: 식후에
1: 바로 드시면
0: 바로 드시고
1: 소화가 돼야지 돼요.
0: 그렇죠.
1: 네, 소화되는 과정에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음식 식사하시고 바로 복용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드리기가 어렵지만 미리 사전에 저희 그 전화 문자로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5일치인데 10일치.
0: 아이고 야, 이거 두 개 이렇게.
1: 네, 두 개를 10일치를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이제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전에 문자로 좀 먼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수량을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0: 자, 바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213-277-8866, 277-8866으로 전화 메시지를 남기시고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타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334호에 가셔서 이외의 모든 우리 NHS에 있는 제품들 확인하시고 우리 대표님 만나보세요. 우리 크리스 씨 NHS 내추럴 헬스에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알부민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
1: 네네네.
0: 자, 이건 사실 뭐 대본에 없는 예인데 대표님이 가끔 상품권 주시는 거
1: 네네네네.
0: 제가 우리 애독자분에게 이 배송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비타민 C를 구입을 하셨대요.
1: 네네.
0: 그걸로 그런데 그동안 먹던 비타민 C하고는 완전 다르대요.
1: 맞습니다.
0: 제가 깜짝 놀란 게 비타민 C 한 개만 복용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얼굴 색깔이 달라졌대요. 이거 제가 직접 체험으로 들은 거예요.
1: 네네네.
0: 예예.
1: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약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안 해요.
0: 아니, 근데 그 비타민 C 양도 아마 그 용량이 큰 거예요.
1: 3,000짜리거든요.
0: 그러니까 일반에는 3,000이 별로 없대요.
1: 맞아요.
0: 그래서 비타민 C 먹고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이거 끝나면 또 사서 먹어야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거 지금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0: 꾸준하게
1: 꾸준하게. 근데 진짜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물에다가 타면 또 맛이 너무 좋아요.
0: 꿀물에다가
1: 타면 또 아니면 오렌지 주스에다 타면 그 오렌지 주스의 기본적인 상큼한 맛에 비타민 C가 더 추가되니까 정말 맛있어져요. 그래서 신선해지고 그래서 그 비타민 C도 지금 정말 인기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아프면 안 돼요. 아플 때마다 내 몸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최대한 예방 차원의 그 어떤 그 내 몸을 유지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5월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달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뭐 마더스 데이도 있고 어머니 네. 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열리고 푸짐한 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떤 스페셜 행사도
1: 아, 네.
0: 좀
1: 마, 참
0: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1: 네. 네네. 아, 지금 그 비타민 C도 원래가 49불이고 네. 한 박스가 90포가 들어있으니까 네. 하루에 하나씩 하면 석 달치잖아요.
0: 3개월이나 네, 드시네.
1: 석 달치인데 49불인데 지금 36불이에요.
0: 오~
1: 가정의 달. 아~ 저희가 그래서 36불에 드리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삼인 제품들 뭐 보면 홍삼 뭐 정 뭐 홍삼 스테이크 여러 종류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거의 40%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정 품목으로
0: 네네.
1: 그 지금 한정 수량으로 그래서 수량이 조금 이제 저희 머더스데이 지나면서 수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0: 네.
1: 자녀 재고가 좀 있으니까 오시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 또 뭐 아직 또 선물 못 하신 분들
0: 네네.
1: 또 뭐 늦었지만 또 한번 이제 그렇게 선물하신 분들 또 뭐 오늘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이 5월의 행사에
0: 네네.
1: 또 이렇게 챙겨 드셨다가 가까운 지인분들 선물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0: 혹시 지금 우리 렌호우님께서 웹으로도 볼 수 있냐고 혹시 웹사이트가 있으신가요?
1: 아, 저희가 웹사이트는 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는 뭐 제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는 그렇구나. 제품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0: 가능하면 매장으로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334호고 혹시 연락처는 213-277-8866 멀지 않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대표님에게 설명도 들으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 말씀하신 대로 메가 구연산이 45불인데 3병 구입 시 110불에
1: 네네.
0: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천삼 농축액 300불인데 2병 구입 시 한 병을 더
1: 네.
0: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알보민 포뮬러 120 캡슐 바로 이 지금 포뮬러 그러니까
1: 네네.
0: 한 병 안에 120개가 들어가 있네요.
1: 120 캡슐이죠.
0: 그러니까 대표님 벌써 전화 오시나 봐. 문의 전화 나중에 하세요.
1: 네. 그래서
0: 네네.
1: 캡슐인데 그러니까 한 병이 두 달치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세 병에 195불이니까 6개월치가 뭐 한 65불 각 병당 65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0: 아, 그랬구나.
1: 네.
0: 자, 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10분께 10일 동안 체험하실 네. 수 있는 체험판을 증정하려고 하는데 방송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샘플 이거 보고 이 5일만 먹어도 달라질 것이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1: 네. 네. 특별히 이제 피로감에 있어서는 내 몸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알부민 수치는 3.5에서 5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에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0: 네네.
1: 3.5도 정상이고요.
0: 네.
1: 5도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0: 네.
1: 혈액 검사로 나온 수치는 그 순간의 수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몸의 이 알부민의 수치는 굉장히 가변해요. 그 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낮고 어떨 때는 높고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알부민을 섭취하게 되면 복용하게 되면 적어도 4 이상 때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4 이상 때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근육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도
0: 네.
1: 그 회복 능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몸의 알부민 수치를 적정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을 맞아 한삼인 제품 또 비타민 C 3000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을 최고 40%까지
1: 네.
0: 세일해 주시고 있고 한삼인 제품을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 또 정품 홍삼 캔디도 보너스로
1: 네.
0: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자, 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지금 말씀드린 우리 NHS 알부민 포뮬라 120 캡슐 한 병에 85불인데 세 병을 구입하실 경우 원래 255불에서 195불로 그러니까 200불이면 6개월분 내가
1: 네,
0: 먹을 수가
1: 그렇죠.
0: 있는 거네요.
1: 6개월.
0: 그러면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것만 벌써 5일만 먹어도 효과가 있던데 6개월 먹으면 내 몸이 아주 좀 좋은 네. 쪽으로 가겠네요.
1: 진짜 외모적으로 차이가 생겨요.
0: 아,
1: 외모적으로.
0: 확실히. 아, 외모적으로?
1: 네, 정말 아, 그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알부민수치가 충분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져요.
0: 아, 근데 네. 사실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인사할 때, 아, 오래간만이세요. 아, 얼굴에 뭐 했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최고의
1: 그렇죠, 그렇죠.
0: 찬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알부민 좀 적정하게 꾸준히 드시면
1: 네. 그걸
0: 피부 뽀얗다는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맞습니다.
0: 하루 종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13-277-8866, 2777-8866이고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아,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33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판매가 시작된 NHS 알부민 포뮬러를 중심으로 그 이외의 모든 건강식품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거드리면, 제 아는 독자분이 비타민C 3000 먹고 놀라운 효과를 봤다면 아마 우리 NHS 헬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식품들이 네.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특별히 저희 알부민 정말 야심차게
0: 네.
1: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이
0: 네.
1: 아, 뭐 저한테 미사주 하면서 이거는 끝이다.
0: 아.
1: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0: 예, 예.
1: 저희 NHS 이제 랩에서 그 정도로 단언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포뮬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0: 네.
1: 또 체험해 보시기도 하고
0: 네.
1: 매장에 방문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0: 네, 전화를 말씀 듣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3: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7: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3: 융자나라 좋은 나라.
12: 융자라면 콜미.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융자 나왔어요.
15: 우와 빠르네.
16: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7: 이제 걱정 그만.
18: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9: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20: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1: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22: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23: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24: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5: 하나, 둘.
0: 통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너구리 하우스입니다.

0: 정말 지치도록 땀나도록 뛰면서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난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난 왜 이거밖에 없을까? 라는 한심과 탄식을 하시겠지만 뒤집어 보면 오 이만큼이나 오셨네요. 와 여기까지나 오셨어요? 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이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런 좀 어떤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곡의 노래가 비록 처음 듣는 노래이긴 하죠. 낯설죠. 하지만 듣다 보면 우리 가슴에 어떤 콩콩하고 통통하고 울리는 그런 묘한 매력 어떻게 보면 진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래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진정한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들에게 드리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츄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4: 활어로 간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7: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8: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9: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0: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9: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0: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9: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0: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8: 수제 만두 생각나면
9: 신우랑 올케랑.

네, 우리 함께 친구예요.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입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아이고 제가 리더는 아니고 여러분이 리더시고 제가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반가워요. 아, 우리 TK님, 아닙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점심 잘들 챙겨 드셨습니까? 자, 순철님,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주 멋진 노래, 금요일에 어울리는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2부에 뵐게요. 자, 갑니다.

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 우메캔
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0: 감사한다면
1: 사랑한다면
0: 역시 우메캔
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2: 888-941-3311 우메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8: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7: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8: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7: 화장품 구입도 김수전기에서 김수전기로 오세요.

0: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낀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8-4000.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불금인데 조금 분위기 잡아봤습니다. 다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이 영화 Out of Africa 사운드트랙 중에서 우리 TK님이 아주 멋진 곡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아이, 멋있습니다. 자, 벌써 한 시간이 스르륵, 우리 비비안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무명전설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드디어 이 99명 중에서 대단원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제가 조심스럽게 성리 아니면 하루 아니면 장한별 중에 1, 2, 3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랬는데 고맙게도 우리 성리가 1등을 해서 초대 무명전설에 당선이 됐고 2등으로 하루라는 가수가 됐고 3등이 장한별, 그 다음에 황윤성, 이창민, 그 다음에 이루네 이런 식으로 탑세븐이 결정 남았죠. 그쵸? 이따만큼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리라는 가수가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로 도배 일을 하려고 본인이 막 그랬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곡에서 우리 신유 씨가 부른 애가란 노래를 불러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심사위원 점수, 국민투표 이렇게 해서 드디어 1등이 돼서 아마 그 엄마 이제 마지막 날은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모든 가수 10명이 가족 얼굴을 다 쳐다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어서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나서 우리 이루네 씨도 누님이 세 분이나 나왔는데 계속 울며 계시고 우리 장한별 씨도 호주에 계시는 부모님, 어머님이 나오셔서 계속 울고만 있고 또 우리 비록 12회 그쳤지만 김태원 군은 엄마 김치찌개집 그만두게 하겠다고 11살 먹은 친구가 그런 그만큼 절실함과 진실함이 포함된 무명전설 아주 이름에 걸맞는 그런 프로였는데 일단 우리 성리 15년 만에 오디션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1등이 됐습니다. 앞으로 멋진 가수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가 마지막 결승에 불렀던 노래 애가 원곡은 신유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참 이렇게 성리라는 가수가 이번에 무명전설을 통해서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격한 춤을 추면서 호흡이 딸리지 않고 노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 봤다라는 그것이 그만큼 노력의 대가였는데 이번에 결승 지금 이 들으신 이 노래가 사실 댄스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노래는 이런 노래대로 맛을 내고 과연 이런 친구가 어떻게 15년 동안 무명 시절을 겪고 각 오디션마다 오르지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도배하는 일을 배워서 남은 인생을 도배를 하고 살겠다는데 이 마지막 오디션에서 무명전설에서 이렇게 역경을 딛고 1등이 됐다라는 거 심사위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그만큼 절실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항조 씨 여러분 뭐 좋아하시죠? 저희 공연도 왔었고 조항조 씨가 하는 말이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 노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은 동감을 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절실함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그걸 노래로 표현해서 그렇지 각자 가는 일에서는 정말 절실함은 세계 최고일 정도로 여러분 각자가 다 절실함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세인트님, 한국은 지금 토요일 8시인데 좋은 주말 보내요.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절실해야 노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제가 볼때 매우 절실한 분입니다. 다른 게 절실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대중가요는 뭐 그래도 알려 있고 특히 트로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트로트 천국인데 수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뮤지컬이라는 게 사실 불모지였었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그런 쪽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는 졌지만 그 역경을 딛고 절실함을 가지고 얼마 전 도산이라는 아주 멋진 뮤지컬을 성공시켰고 또 앞으로도 커다란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가끔 찾아주시죠.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희를 찾아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모셔서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여러분 잔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럭키 투데이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 이름이 너무 멋져요. 럭키 투데이. 에브리바디 럭키 투데이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배가 고파서 말이 헛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겠죠?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4: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14: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4: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5: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4: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5: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뽀얗고 이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클라라 심 씨, 시선의 대표님이죠.
1: 네, 안녕하세요.
0: 한 달 만에 뵀는데 어떻게 네. 근황이 어떠셨는지.
1: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클라라 신이에요. 아, 신 아니고.
0: 신. 아,
1: 네, 헷갈리시는 예. 것 같아서.
0: 아니에요, 예, 예. 신.
1: 네,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이라고
1: 네,
0: 분명히.
1: 네, 신. 예, 원래 김가였는데 남편성이 신 씨라.
0: 아, 네, 원래 김 씨인데.
1: 네, 원래 김 씨예요.
0: 우리 아,
1: 네, 네,
0: 그러시군요.
1: 네, 남편이 신 씨라 신분권 받으면서 이제 바꿨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자, 근황이 어떠셨습니까?
1: 네, 근황은 뭐 지난 주 저희 이제 그 뮤지컬 스타라는
0: 네네.
1: 대구 딤프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네네. 하는
0: 아.
1: 그 경 그러니까 경연대회죠.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그 전설 그것처럼
0: 지난번에 경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 그리고 경연대회 미주 파이널, 그러니까 미주 예선 파이널에
0: 심사 보러 가신다고.
1: 심사 보러
0: 샌프란시스코.
1: 네, 샌프란시스코 아.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시죠? 마이클이라는 뮤지컬 배우 네, 있어요. 네, 네. 그분 만났고 그리고 오. 또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0: 네.
1: 알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 크리스틴 역을 주로 하더라고요.
0: 오,
1: 크리스틴 역도 하고 그다음에 레미제라블에서는 그 꼬마 아이 역할도
0: 아,
1: 하고
0: 예, 예.
1: 네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만났고 그래서 좋은 시간 예, 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예 연기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0: 네네네. 네, 네.
1: 그래서 그 친구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고요.
0: 네네.
1: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다 왔는데 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미국 미 주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0: 네.
1: 네, 그들과 함께 네 그러다 왔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1: 네
0: 사실 뭐 그 이런 것 같아요. 음악 쪽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정해진 스케줄이 있지만
1: 네네네.
0: 그거 말고 나머지는 내가 만들면 일이 되고
1: 네 맞아요.
0: 아니면 한두 끝도 없이 일이
1: 네네네.
0: 없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누나 나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뭐 지휘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만들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남자들은 특히 좀 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만드는 거를 불안해하고 여자들은 조금 질르는 거를 잘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좀 불러주는 데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 음악회 하고
0: 그렇죠.
1: 뭐 불러주는 데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0: 생각이 들어요.
1: 예를 들어서
0: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1: 네.
0: 요즘 뭐 무슨 무명전설 미스터 트롯 여기서 안 보이거나 무명 가수들이요. 대한민국의 전역에 있는 노래교실을 다녀요.
1: 아~
0: 무보수로.
1: 네네네.
0: 그냥 누구 노래교실 그러면 몇 명 있던 가서 특별치로 노래하고 여기 지금 무명전설에 나온 가수 중에 이제 이루네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도 그런 데를 다녔고 혹시 아시는 임영웅 씨도
1: 네, 임영웅. 예.
0: 미스터트롯 대기 수년전서부터 노래교실을 무지하게 많이 다녔어요.
1: 아, 그래서 그 팬층이 또 있겠네요.
0: 그러다 보면 자기 팬이 생기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남의 노래도 부르고 자기 노래도 홍보를
1: 아~
0: 하고 그래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미스터 트롯이 된 다음에 김현진이라는 대전의 그 강사가 있어요.
1: 예, 예.
0: 그 사람이 앨범을 낸 거예요.
1: 아~
0: 그때 자기를 불러줘서 고마워서 그 노래를 음악 프로에서 몇 번 불러서 그 노래가 역주행이 됐어요.
1: 어이구.
0: 신세를 갚은 거죠.
1: 아~
0: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사실 저도 이제 여기서 보컬하는 분도 만나고
1: 네네.
0: 연주하는 분도 많은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으면 만들고
1: 만들어요.
0: 네. 네. 어디 가서라도 저도 여기 노래 모임 같은데 한 10개 되는데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쭉 한번 돌아요.
1: 네네.
0: 가서 노래 한 두 번 불러드리고 네.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1: 네네.
0: 그러니까 내가 품을 파는 거예요.
1: 네.
0: 그래야 뭐 누가 생일이라고 사회라도 봐달라고 그러고
1: 네네네.
0: 뭐 그런
1: 저랑도 그런 모임에서 만났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다 그런 가만히 있으면요.
1: 네.
0: 아무것도 안
1: 맞아요,
0: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러주길 바라고 요즘에는 본인이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면 예.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0: 그럼요.
1: 사실. 그래서 예. 움츠러들거나 이렇게 좀 아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뭐 나서질 못하고 뭐 그래서 그렇죠.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연예인들 아이 진짜 많더라고요.
0: 네,
1: 근데
0: 네.
1: 본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네. 나를 알리고 또 실력을 키우면 그만큼 또 그만한 무대도 생기고 그만한 자리도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요.
0: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혹시 또 앞으로는 어떤 공연들이 볼 만한 게 있나요? 지금? 네,
1: 뭐 제가 만드는 공연 하나 있습니다.
0: 아, 6월 6일 날.
1: 네, 6월 6일 날.
0: 예, 예, 예.
1: 그 반스탈 티어러라고요.
0: 네네.
1: 헐리우드 길에 네. 보면 헐리우드하고 버먼트가 만나는 그 코너에
0: 네네네.
1: 그 언덕 올라가는 약간 갤러리와 그다음에 티어러와 그런 그 공원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 뛰어러도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산
0: 그렇구나.
1: 언덕 같은 데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그 반스탈 뛰어러라는 그 극장에서 저희 그 8명의 남자들이 함께 둘체스 보체스.
0: 네, 예.
1: 둘체스가 무슨 뜻이냐면
0: 무슨 뜻이에요?
1: 스페니쉬로 돌체, 이탈리안으로 돌체인데 부드러운.
0: 돌체 가바나의 그 돌체 가바나입니까?
1: 둘체스.
0: 둘체스.
1: 이건 부드러운이에요.
0: 부드러운.
1: 예, 보체스, 보이스.
0: 아, 네, 부드러운 그래서, 목소리들.
1: 네, 그렇죠. 부드러운 8명의 남자분들이 파페라, 크로스오버, 그다음에 또 클래식도 하고 그다음에 또 뮤지컬 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장르를 한 번에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무대인데요.
0: 그렇죠.
1: 미국에서는 예. 사실 클래식 하는 사람은 클래식만 하고 한국 분들은 특히는 클래식만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가요는 가요대로 이렇게 따로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여러 장르를 우리가 한꺼번에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가요도 클래식 발성으로 어떻게 불러주는지 예, 들려드리는 예, 가요 발성이 아니고요.
0: 그렇죠.
1: 클래식 발성으로
0: 가요를.
1: 어떻게 가요를 불러드리는지 그런 무대를 한번 마련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0: 네.
1: 뜻을 품고 네.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0: 여기 이렇게 제가 인물을 들어보니까 이 중에 외국분도 한 분 계신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외국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한 10명 정도 구성을 했었는데 스케줄들이 안 맞아가지고 예, 다 빠지시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짝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다 보니 4명이서 퀄텟도 하고 6명이서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0: 예, 예, 예.
1: 8명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소문하다 보니까 LA 오페라단에서 활동하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또
0: 예.
1: 나름 유명하시더라고요.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하시고 이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또 이번에 또 아기를 낳는데요. 그래서
0: 아이고,
1: 와이프가 아기 낳는데 좀 바쁘긴 하지만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7분은 한국 분이신데 여기 뭐 맨스터코랄에서 활동하셨던 분 그리고 뭐 저 박사
0: 네.
1: 그리고 생업 아까 페인 뭐죠 도배? 도배 일하면서 도배.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0: 네네네.
1: 얘기하시던데 여기서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예 다들 일하시면서 오늘 사실은 한 분을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0: 네.
1: 다들 낮에 일해가지고 못 온다고
0: 저 이해해요. 왜냐하면
1: 네.
0: 이 미국이란 데가
1: 네.
0: 여기서 한국에서 음악 활동 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1: 네네.
0: 생업이 있어서
1: 네.
0: 그걸 못하고
1: 네네.
0: 어떤 분들은 자기 사무실에 노래방 꾸며놓고
1: 맞아요.
0: 노래 계속하고
1: 맞아요.
0: 그런 분도 계시고
1: 네.
0: 또 집에 가보면 다 악기 세팅 해놓고
1: 악기
0: 주말에
1: 세팅.
0: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네. 음악하고
1: 네.
0: 그래요.
1: 어떤 집에 가면 뭐 없는 악기가 다 없이 다 있다고
0: 그럼요.
1: 그런 네. 분들도
0: 예.
1: 있으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0: 예.
1: 어떤 분은 정수기도 팔러 다니시고요.
0: 아, 그럼요.
1: 정수기 수리 필터 가는 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센터에서 노인 센터에서 일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시는
0: 그럼요.
1: 분도 있고요.
0: 뭐 아주 다양하게.
1: 네, 아주 다양하게.
0: 제가 아시는 분 중에 SK 냉동이라고 냉동 중에 제일
1: 맞아요.
0: 유명해요.
1: 네, 그분도 알아요.
0: 그분이 임종호님이라고 한국에서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1: 네네네.
0: 생업이니까
1: 맞아요.
0: 그분 사무실에서 제가 노래를 가리키는데 거의 나이트클럽 수준이에요. 아. 일 끝나고 일주일에 네. 3일은 혼자 2시간씩 불러요.
1: 어머,
0: 노래를.
1: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풀으셔야 돼요.
0: 네, 그러니까.
1: 안 그럼 뛰쳐나갑니다.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뭐 스펙트럼 하시는 분도 있고요.
0: 네네.
1: 또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그 다 생업이 다 있어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일하는 분들이라서 이제 오늘 같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대를 만들 때 조금 전문가들을 데려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문가예요 저희들 다 했더니 아 그런 거 말고 노래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노래로 먹고 살고 싶은데 무대가 없어서 못 먹고 살아요.
0: 않아요.
1: 그리고 사실은 진짜 노래로만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 못 있어요. 투어를 다니셔야 되고 그 일 뭐 1년이면 한 1년에 한 11개월을 투어를 다니신대요.
0: 그래서 11개월을요?
1: 네네. 오페라 같은 거 하시면 집에 있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0: 와, 가족은 어떻게 해요?
1: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드랍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페라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뮤지컬 배우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애를 안 낳고 그냥 노래만 하고 결혼을 했어도
0: 상황이 안 되니까.
1: 네, 그런 분도 많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건 어릴 때는 가능한데 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우리도 그분들도 그게 생업이라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저희 이제 이분들은 이 지역에서도 그래도 내노라 하는 다들 뭐 박사도 받고 다들 웬만큼 뭐 전문 연주자 과정도
0: 그렇죠.
1: 하고
0: 네네.
1: 이러셨는데도 네네.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분들이 결코 뒤지거나 떨어지지 않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얼마 전에 행사 갔는데 와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8명이 진짜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때로는 또 신나고 때로는 강하고 그렇게 마초 같은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의 또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사실 그 미국 특히 LA에서는요. 물론 가장 그래도 번번이 생기는 공연이 한국에 있는 가수 초청 공연이에요.
1: 네네네.
0: 일반 공연보다는 근처의 카지노 이벤트에서
1: 네.
0: 거의 뭐 달별로 하긴 하는데
1: 네.
0: 그분들은 TV에서 이제 보는 그 대중가요,
1: 네.
0: 뭐 트로트가 됐건 일반 가요들 가수인데 현지에 있는 우리 로컬에 있는 가수가 공연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
1: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한국에서 모셔오는 공연도 사실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카지노 같은 데 가서 극장
0: 네, 네.
1: 이제 거기서 대주시니까 하시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는 극장 빌려야죠. 그다음에 또 그 뭐 포스터 찍어야 되죠. 프린트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일일이 연습할 때마다 이 그냥 연습 그냥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0: 그렇잖아요.
1: 저희들 모일 때마다 진짜 간식이라도 하나 먹으려면
0: 그럼요.
1: 그러니까 그 돈이 생각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연습실 빌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0: 그럼요.
1: 근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렇지 않아요.
1: 근데 뭐 보통 공연 하나 올리려면 기본 뭐 만불 이상 들어가니까
0: 만불이 네. 싼 거죠.
1: 네, 작은 공연이 이거 진짜 300석밖에 안 되는 공연인데 뮤지컬 도사는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공연이고요.
0: 네.
1: 이거는 진짜 300석밖에 안 되는 공연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0: 예, 예, 예.
1: 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고 나면 티켓이 그만큼 팔려야 되는데 티켓 뭐 40불, 50불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50불짜리는 지금 다 나갔어요. 네, 그래도 많이 이제 소화해 주셔서
0: 그 40불짜리는 좀 남아 있습니까?
1: 네, 40불짜리는 이제 주변으로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0: 혹시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필요하면.
1: 제 전화번호 네네. 213
0: 네.
1: 392
0: 예.
1: 3133
0: 네.
1: 아니면 213
0: 네.
1: 500에
0: 네.
1: 5824
0: 5824.
1: 네, 저 네. 500에 5824는 저희 단체 번호고요.
0: 네네.
1: 제 개인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 네.
1: 개인으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고요.
0: 예, 메시지 남겨주시면
1: 네,
0: 될 것 같습니다.
1: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못 받고요.
0: 네.
1: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그 6월 20일 날 LA에서 간간이 노래자랑이 많이 열려요.
1: 네네.
0: 근데 제가 그동안 노래자랑을 다녀서 사회도 보고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기는 여러 가지로 영세하다 보니까 일반 노래자랑에서 주로 이제 노래방 기계나 그 반주기만 틀어놓고 올라가서 노래들을 하세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욕심을 부려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노래자랑의 본선에 오른 12분을 그러니까 제가 밴드를 하나 구성했어요. 아우. 풀 밴드는 안 되고 네. 엘프란 음악을 기본으로 틀어놓고 키보드와 색스폰과 기타를 조합을 해서
1: 네.
0: 노래 오는 본선 진출자에 키 맞춰서 아. 반주를 넣어줘서
1: 아.
0: 좀 멋있게 가수처럼
1: 아,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서 아우, 진행
1: 그것도
0: 중이고
1: 그것도 생각보다 진짜 많은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2분을 다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채널 오픈해서 거기에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네.
0: 미주 가수협회하고 지금 조인이 돼서
1: 네네.
0: 12분에게는 미주 가수협회 회원증을 드리려고
1: 그러니까
0: 좋은... 로컬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노래자랑 한번 나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1: 네네.
0: 뭐 잘 되면 저하고 행사도 간간히 가시고
1: 예.
0: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모멘트를 주려고
1: 네네네.
0: 처음으로 한번 욕심을 부려보려고
1: 진짜
0: 제가
1: 근데
0: 꼭
1: 이거 쉬운
0: 초대하겠습니다.
1: 일 아니에요.
0: 근데
1: 네.
0: 이제 와서 보시고 야 노래자랑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1: 이번에.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
0: 뭐 근데
1: 네네.
0: 절실하면 해요.
1: 네네 맞아요.
0: 그런 게
1: 네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
0: 아 근데 사실 저는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스폰서도 있고 다 해서 이제 저는 일만 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뭐 도산이 됐건 뭐가 됐건 뮤지컬이란 자체가 제가 모르는 분야지만 저는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 그 궁금해요.
1: 사실은 사실. 뮤지컬의 뮤도 몰라서 시작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게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0: 아.
1: 지금 하라 그러면 사실은 겁이 나요.
0: 아.
1: 근데 그때는 뮤지컬의 뮤도 모르고 그냥 오페라처럼 그냥 무대 만들고
0: 네.
1: 이렇게 뭐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건데
0: 네.
1: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이 용감하다고
0: 네네.
1: 정말로 용감하게 뛰어들었다가 정말 와우 크게 크게 깨닫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뮤지컬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 사실 아직도 배우는 단계고요. 그냥 뭐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몸으로 그냥 부딪혀서 배우는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이거 제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배우는 사실 배우만 하면 되는데 제작하는 사람은 여러 방면으로 또 다 알아야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었죠. 그거를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와우. 근데 네. 네, 그랬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네.
0: 자, 물론 뭐 제가 듣기로 이제 앞으로 도산도 이제 내년이고 한번 다시 해볼 그 어떤
1: 네.
0: 그 계획도 있으신 거고.
1: 네, 8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8월에 8월 15일 날 혹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타진을 좀 했어요. 거기에 8.15 그 광복절 행사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시청에서. 그래서 저희 좀 무대 한번 올려 주십시오. 의미 있게.
0: 아, 예.
1: 그래서 풀 공연은 아니더라도 갈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0: 그렇군요.
1: 타진하고
0: 네.
1: 예 지금 앤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해보려고요.
0: 아,
1: 네.
0: 예. 자, 뭐 무조건 건강하셔야 되고
1: 네네.
0: 제가 이제 가끔 행사를 다니면 항상 그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보통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1: 네.
0: 야 그래도 2, 3년 전에 그때가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 많이들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네.
0: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돌체스 보이스 뭐 규모가 뭐건 여러분들이 LA 로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이고
1: 맞아요.
0: 이 공연이 끝나면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물론 이것보다 더 멋있는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이것보다 못한 공연 이 공연만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1: 예, 그렇죠.
0: 예.
1: 네.
0: 그래야 여러분들 후회 없게
1: 네네.
0: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토요일 하루 정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연인들과 친구분들과 뭐 멀지 않으니까
1: 네.
0: LA 쪽에 있으니까 213-392-3133 392-3133 아니면 500-5824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이 행운을 잡으십시오.
1: 네, 6월 6일 날 네. 5시 반스탈 띠어럽니다.
0: 네,
1: 네, 뭐 음향 거기가 음향이 안 좋대는데 저희 음향도 다 데리고 들어가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이제 밴드도 저희 뭐 4인조 밴드 해가지고 풀 아니 이게 그냥 행사나 어떠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른
0: 그런
1: 예 라이브 음악으로 정말 신나는. 그런 음악회가 될 거예요.
0: 아 그럼요.
1: 네.
0: 저도 꼭 보고 여러분들에게 네. 후기를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무엇보다도 항상 그 바탕은 건강이에요.
1: 네.
0: 우리가 몸이 성해야 여러 가지 버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공연 열심히 마치시고 또 연말 다가오고 모든 공연에서도 아,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언제,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6: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8: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7: 유지승의 모닝 뉴스.
1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2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7: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9: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7: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7: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9: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7: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럭키투데이님의 신청곡이네요. 이동원입니다. 사랑의 꽃.

0: 이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늘 같으면 우리가 스승의 날, 아유 참 스승의 날, 선생님에 대해서 또 추억이 많은 그런 사연들 많죠.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덕분에 권희는 정말 풍성한 한 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KBS 그 설 대기획 프로 송골매 콘서트에서 40년 만의 비행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빗물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TK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 황금 같은 주말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0: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8: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킴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9: LA 경찰구 올림픽 경찰서가 관할 지역 내 강도 범죄가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첼 로드리게스 올림픽 경찰서장은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건수로는 약 20건에서 25건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목걸이나 지갑을 순식간에 잡아채 달아나는 날치기 범죄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범죄자들이 고가 물품이 눈에 띄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귀금속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행동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수사 책임자인 지미쿠 루테넌트는 고령층을 겨냥한 전화 사기와 투자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경찰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해야 하며 LA 경찰국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수치심 때문에 숨기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시간이 지나 돈이 여러 계좌나 해외로 이동하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 경찰서는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의 지원으로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물리력 사용과